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5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많고 통신이 끊긴 지역들이 적지 않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실종자가 최소한 195명이라고 밝혔지만 민간 차원의 비공식 집계는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강진 피해를 입은 콜롬비아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타면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출입 기자단이 백악관 측에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회장이자 폭스뉴스 앵커인 제키 하인리히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과 만나 해당 작전에 대한 기자단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최근 작전의 전모가 한달 만에 드러나자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기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은 취재진의 안전뿐 아니라 대통령 동선을 기록하는 풀 기자단의 역할과 풀 보도의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예기치 못한 보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노동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지만 생산성 향상과 노동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앞서 예외를 주장할 때는 노동 계약이니 노동 착취니 얼마나 비판했느냐며 지역 역차별이 될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과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어제 열린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였지만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라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무효, 당선 무효 소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6.3 지방선거와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각 149건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건 규정 위반이 인정되지만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67개 점포를 오늘 재개장합니다. 지난 7일 임시 개장한 홈플러스 67개 점포는 운영 점검과 보안 작업을 마치고 내일 정식으로 재개장합니다. 마이 홈플러스 회원들에게 내일부터 4일간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14일부터 4일간 후라이드 치킨을 3,400원대에 팝니다.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과 관련해 무지한 상태에서 가족의 자랑처럼 꺼냈다며 사과했습니다. 배우 하영은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그동안 가족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처 알

0: 지 못했다는 사실이 역사를 외면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21시간 만에 진화된 경기도 평택 위험물 창고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관계 기관들은 내부 CCTV를 확보해 들여다보고 최초 발화 지점, 창고 내부에 보관돼 있던 인화성 화학 물질의 종류와 적재량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불이 난 창고는 인화성 화학 물질 최대 191만 리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곳으로 소방 당국은 한때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진화를 벌였습니다. 관세청이 기업의 자발적인 납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성실 신고 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 제도는 기업이 관제사 등 전문가에게 관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미리 점검받고 결과를 담은 성실 신고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 편의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연간 수입 금액 3천만 달러 미만의 중견 중소기업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는 제외되는데 지정 기업은 매 과세 연도마다 신고 내용을 점검받고 과세 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괌 북부 서쪽 970km 부근 해상에서 제17호 태풍 낭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현재 강도 1의 세력으로 북동 진하고 있으며 주말쯤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동쪽 해상에 이동할 전망입니다. 앞서 제15호 태풍 차노미 오늘 오전 일본 오사카 북쪽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하면서 현재 활동 중인 태풍은 16호 페이로우와 17호 낭카 두 개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에 가뭄이 심해지는 가운데 오늘 동해안과 경남 일부 내륙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본을 지나며 약화한 태풍 차노미 남긴 비구름과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일부 내륙에 내일까지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로 26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훈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는데요. 여전히 높기는 엄청 높지만 둔화하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 우려를 약간 꺾였지만 그렇다고 오름폭이 또 컸던 건 아닙니다. 이 와중에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도 되살아났는데요. AI 클라우드 업체와 서버 제조회사의 실적 영향이었습니다. 하루는 거품론, 하루는 낙관론이 번갈아서 나오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죠. 어제는 오름폭도 꽤 컸고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올라서 6,800선까지 올랐는데요. 잘하면 오늘도 사이드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1만 피를 이야기했을 때와는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변동성도 기대감도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강합니다. 강하긴 한데 지수 자체는 85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와중에 동전주 퇴출도 본격화됐는데요. 이게 시장에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주식시장의 이슈들이 있는데 이건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훈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주식 영재반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주식 영재 오셨는데요. 허재반 유신투자증권 상무, 뉴페이스인 이재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 분석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제가 듣기로는 실장님께서는 이재만 실장님께서는 두 분이 굉장히 절친이시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2: 네.
0: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2: 친한 친구라기보다는 제가 네. 가장 존경하는 진짜로 워낙에 네.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모습을 뵀었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0: 네. 아 상무님 얼굴 빨개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절친이라는 소문을 듣고 상무님을 통해서 실장님을 막 모시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었거든요. 이 시도를 했던 배경이 쪽집게 도사로 그때 한번 대히트를 치신 적이 있잖아요.
2: 네.
0: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시에 그 히트 친 게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초월하는 순간이 강세장 정점의 시그널이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칼 들고 덤비지 않았습니까?
2: 우선 너무 그 당시 그 예. 레포트 때문에 이게 칭찬을 받았다기보다는 욕을 먹었던 게 훨씬 더 많았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때 약간 과열의 시그널 중에 하나였고 강세장의 과열의 시그널이었으니까 주가가 강세장이어도 한 20%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지수는 한 뭐 7,500 정도면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썼던 레포트라서
0: 네네.
2: 결론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 아,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다. 네.
2: 이렇게까지 40% 정도 빠질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6,800선까지 올라섰는데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은 전문가들이 이 휴가철 투자 전략을 그냥 보지 마라 라고 많이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상우님도 동의하십니까?
3: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변동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쁜 점은
0: 네.
3: 내가 원치 않아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게 좀
0: 강제장투.
3: 네, 나쁜 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아예 그냥 이 계좌를 안 보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 7월에 주가 빠진 거는 사실 좀 많이 과도했죠.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주가만 바라보다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좀 빨리 팔고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지금은 딱히 그럴 시점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뭐 닫고 휴가 가라라는 그런 조언이 의외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닫고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지금 휴가를 대체로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 그러고 나니까 코스피가 어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전략이 정말 효과적이었던 겁니까? 이제 다시 반등할 때가 된 겁니까?
2: 그냥 워낙에 급한 하락이 있었고 그게 시간이 예전에 그런 저점을 만들려면 1년이라든가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저점을 네. 만들게 되는데 6주 만에 만들었으니까
0: 빨리빨리 민족이라
2: 네,
0: 저희는
2: 그래서 네. 빠른 시간에 저점을 좀 만들었고 그래서 아마 저점을 만들었다는 그런 약간 신뢰 이런 것들을 갖고 지수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 반등 이런 것들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최소한 두 분의 의견이 통합이 된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빠졌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간밤 상황부터 한번 짚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먼저 CPI도 있었지만은 이것보다는 시장에서는 코어웨이브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이쪽 실적에 조금 더 주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슈마컴 하면은 분식회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얘들이 뭐 어쨌길래 이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겁니까?
3: 어떻게 보면 이제 AI 생태계에서 뭐 코어위브, 뭐 슈퍼마이크로, 네비오스 이런 회사들을 네오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0: 네오클라우드요?
3: 네, 이게 예. 이제 클라우드서 비즈니스를 이제 임대해서 이제 임대받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 실제로 이제 AI 생태계에 있지만 약간 좀 부동산 임대업자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코어위브 같은 회사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그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자기 건 하나도 없이 다 빌려서 GPU를 예. 사서 그거를 이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무너질 때 얘네 이들 기업들이 이제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는데 사실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한 60% 정도 빠졌습니다.
0: 많이 빠졌죠.
3: 많이 예. 빠져서 예. 와 이거 진짜 AI 생태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과 걱정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또 좀 나름은 아직도 적자지만 그래도 마진이 조금 개선이 되고 어쨌든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백로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연된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잡히면서 아,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좀 네. 세게 좀 줬었던 것 같습니다.
0: 슈퍼 마이크로 역시 GPU와 메모리를 넣어서 서버를 조립해서 파는 회사니까 그런데 얘네 두 회사 다 일종의 AI 기업이라기보단 AI 인프라 기업에 좀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네. 얘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게 AI에 대한 우려를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2: 근데 AI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라는 의미보다는
0: 예.
2: 그러니까 미국의 약간 지금의 투자 환경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은 경기가 되게 괜찮은 편이고
0: 그렇죠.
2: 물가는 네. 뭐 예상보다 빠르진 않아도 어쨌거나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지표가 결합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결합이 되는 쪽의 측면들을 갖고 있으니까
0: 예.
2: 그래서 뭐 실적이 크게 나쁘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괜찮았고 근데 그 실적 자체를 믿고 또는 이게 AI 인프라 투자의 다음에 확대냐라는 거는 좀 생각지 않다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주가가 많이 예. 빠졌고 새롭게 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진 쪽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빠르게 반전하지 않았나 그 과정에 이 두 기업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2: 네.
0: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CPI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1년 전보다 7월 CPI가 3.4% 헤드라인이 네. 그렇게 올랐고요. 코어가 2.5%였던가요? 이 정도면은 높잖아요.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3: 네. 많이 없죠.
0: 예.
3: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그냥 예상 정도 수준인데 더 나쁠지도 더 좋지도 않은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7월달 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끝난다고 예. 해가지고 뭐 에너지 가격도 좀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더 물가가 더 높아지진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가가 아주 떨어지는 거는 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안도와 또 안도는 했지만 그래도 미국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올리려나 또는 연말까지 한 번은 올리려나라는 긴장감을 이제 동시에 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근데 미국의 물가가 더 오르기보다는 어쨌든 약간은 둔화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채 금리가 더 오르진 않았고, 국채 금리가 더 오르지 않다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위브나 이런 그 네비우스나 이런 약간 좀 AI 인프라 쪽에서 굉장히 좀 끝단에 있는 기업들의 이 금리가 어쨌든 더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가 함께 좀 안도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지금 20년물, 30년물이 5%, 5.2%도 네. 넘잖아요.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높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증시는 이거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3: 그래도 이제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네. 계속해서 올라갔던 흐름하고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안도의 의미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0: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다 이 정도입니까?
3: 네.
0: 알겠습니다. 지금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페드워치2를 보면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60%, 금리 인상 가능성이 40%예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커지긴 했는데 일단은 계속 이런 동결로 쭉 갈 그럴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십니까?
2: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약간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심리 변화는 동결과 인상이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최근에 발표된 지표는 약간 더 동결 쪽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많이 해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환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그 우려를 약간 좀 완화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또 금리가 계속 하반기에도 이슈가 될 테니까요. 요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스피로 이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 정도로 끝났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한 4.4% 정도 오르면서 6,900선 회복을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을 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꽤 힘있게 오르는 그런 중이거든요.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겁니까?
3: 뭐 7,000포인트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또 매물 때 이런 거는 정말 그 전 잘 알아요.

0: 근데 메모리 때 이번에 이제 주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살펴봤더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평균 매수 단가가 코스피 한 7,200에서 7,100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밑으로는 500대거든요. 그러니까 1, 2월에 사셨던 분들이 아마 4,000에서 5,000 사이에 좀 많이 사셨던
1: 아, 500이
0: 거고,
1: 아니라 5천 말씀하시는
0: 예.
1: 거죠?
0: 그 다음에 많이 사신 그 주식 시장의 어떤 코스피의 매물대가 이제 7,000 초반선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코스피가 9,000에서 이제 7,000 떨어졌을 때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조정에 가까웠는데, 7,000에서 이제 5,000 떨어지는 과정은 엄청나게 무섭고 공포스럽고,
1: 패닉이었죠.
0: 이게 뭐 전혀 쉬는 것도 없이 한 번에 막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매수세가 공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거의 5,000포인트 초반까지 갔다가 이제 6,000포인트 중후반까지 왔으니까 아마 7,000포인트까지는 생각보다 빨리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이신데,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본전 회복하면 두번 다시 여기 쳐다도 안볼 거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자, 5,000대 폭락을 예언하셨던 그 우리 실장님께, 자꾸 이 얘기 하지 말까요? 아무튼, 이제는 그렇다면은 저점을 확인했으니까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2: 근데 이게 공교롭게 허전 상무님하고 생각이 약간 비슷한 게, 지금은 흔히 얘기하는 약간 매물대 이런 것도 있지만 PER이 워낙에 급격하게 빠졌었고, 한국 코스피의 PER이 저점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6.3배였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4.7배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1: 엄청
2: 자연스럽게
1: 싸다는 거네요.
2: 6.3배 정도는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그게 코로나19 저점이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 6.3배를 현재 수준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 코스피가 대략 한 7,40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은 대략적으로 7,000에서 7,500 아래쪽 이 정도는 가능하게 되는데, 그 위쪽을 다시 가려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빠르게 회복하는 건그 정도 선까지, 코스피 한7,500 이하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1: 그러니까 저점은 확인을 했지만 7,000 넘어서 더 올라갈 때까지는 넘어야 될 장애물이 꽤 있다.
2: 그렇죠.
1: 뭐가 있습니까?
2: 우선 이게 어떻게 보면 9,300이라는 그 지수대를 보셨던 이유가, 코스피가 내년에 순이익이 1,000조 원이라는 생각을 이미 다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면서 올라갔었으면,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익이 그거보다 내년에 더 좋아진다든가, 예를 들면 1,000조가 아니라 1,200조 원, 1,500조 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주 강한 멀티플의 반등이라든가, 예를 들면 주주환원 정책들 이런 것들이,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른 쪽의 기업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주주환원 정책을 그렇게 강화시켜 줄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사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코스피를 그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상승의 뭐 트리거, 반등의 트리거,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아직 풀어야 될 과제가 제법 남아있는 셈인데, 최근에 저희 방송에 서동주 씨, 방송인 서동주 씨가 출연을 하셨었어요. 서동주 씨 하면 최근에 SK하이닉스 259층에 들어갔다, 이 말씀을 하셔갖고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 댓글을 보니까 본인들도 270층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 올라도 마이너스 30%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예전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가 이게 너무 저렴하긴 하잖아요. 그렇다면 좀 사도 되는 겁니까?
0: 저는 적어도 지금 8월 달, 그다음에 한번 9월 초까지는 일단 뭐 가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가가 너무나 급락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뭐 회사의 어떤 업황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저는 이제 하반기 때 그래도 국내 수출,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둔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봤던 고점을 뚫는 데는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의 어떤 부담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다려봐도 될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가 오히려 조금 올라온 다음이 이제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원금이 회복, 약간 이 올라올수록 약간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좀 시장 전체를 사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덜 올랐던 다른 산업들로 같이 좀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게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조금 전에

0: 반도체 둔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정점을 찍고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성장세가 둔화한다는 뜻이에요?
1: 성장세가 둔화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0: 그럼 정점은 아직 그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1: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반기 때 주가가 되게 그 어떻게 보면 45도 각도보다 더 높은 속도로 엄청 달렸잖아요. 네. 높은 산을 너무 세게 달렸던 네. 것 같아요.
0: 숨차 죽겠네요.
1: 네. 이제 그러다 지금 산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네. 다시 산을 오르려면 이제 좀 힘도 필요하고 아.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산을 올라갈 때는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지금 뭐 오늘 어제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이 상승세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저희가 좀 감안을 하고 주식시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맞아요. 과속하면은 결국엔 사고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직관적으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 삼전 닉스 저점 매수 타이밍 맞습니까? 아닙니까?
2: 주가가 만약에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신다면 전자하고 닉스를 먼저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가격적인 네, 네. 측면, 이익적인 측면. 근데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올해 이익 증가율이 삼성전자 뭐 600%, 하이닉스 400%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되지가 않는 일이니까 네, 네. 그거보다 더 높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바라는 게 주주 환원, 예를 들면 배당,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바라시긴 하죠. 근데 최고의 성장주가 최고의 배당주가 되기를 바라는 이 시점이 약간 바뀌는 관점들이라서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속도를 이제부터 그렇게 빨리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네네. 주식시장은 배당주를 선호한 게 아니라 성장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0: 수익률이 다른데
2: 네, 수익률이 달라서 아마 진짜 속도도 예전만큼 그렇게 내기도 쉽지 않을 거고 다시 이전 고점까지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도 굉장히 좀 오래 소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0: 지금 증권가에서는 60만 전자 이런 이야기들 다시 나오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갈 수 있죠. 60년 후에 갈 수도 있고 언젠가 갈 수 있겠지만은 뭐 투자하신 분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금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까?
1: 네, 그럼요. 지금은 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약간 손실을 줄여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신규로 정말 럭키하게 6월달, 7월달에 폭락을 만약에 피했다라고 하면 완전 땡큐한 기회다라고 보입니다.
0: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여기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주주 환원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주주 환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 우리 주식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주가가 힘을 잘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주 환원 기대감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분기 현금 이것을 보통주 1주당 375원으로 결정을 했죠. 이게 주주들에게 굉장한 불만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주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가 역시도 이것의 할인금, 미래에 이것을 다 더한 것을 지금 현가로 계산한 걸 현재의 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기업이 주주에게 베푸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의 주체는 주주이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배당, 2번 나는 주주당. 1번 배당, 2번은 나는 주주당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에서지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배당, 2번 나는 주주당이고요. 우물정의 0945입니다. 요즘 저희가 홍보를 좀 빼먹고 있었는데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론칭한 거 이제 다들 잘 아시죠? 저희 구독자도 어느덧 6,000명을 넘어서 10,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네, 화이트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분석실 실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요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영 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앞서서 1부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 요즘은 주주나 언론에서 거의 뭐 강요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100조 이야기하다 200조 300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가 나올 것 같으세요?
3: 근데 워낙에 시장의 기대가 100조 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이고 2,300조 원을 대부분 다 기대하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미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도 높게 신규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눈높이가 이미 많이 높아져 있어서 네. 실제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를 줘야 그게 흔히 얘기하는 주주환원과 강도 높은 주가 상승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하긴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성과 급을 지급을 하고 주주들한테 이만큼 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SK하이닉스가 사실 화가 나게 만들긴 했잖아요. 주당 375원인가? 요거는 이렇게 확정이 되면 주가에는 굉장히 별로 힘을 못 줄 것 같아요.
4: 근데 예. 이게 그 이번에 정한 게 아니라 원래 정했던 거를 그냥 확정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기 배당을 몇 년 전에 했던 이제 발표를 한 거를 그냥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거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의 이제 뭐 끝이다 아니면은 얘는 이 회사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할 건 아니고요.
2: 아, 요거는 그냥 원래 정해진 거다.
4: 원래 정해졌던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뭔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에서 이 주주 환원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뭐 이번에 하이닉스도 어쨌든 이번에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하되 어쨌든 3분기에 확정해서 더 얘기를 했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센 게 나오긴 나올 거고 좀 뭐 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회사일 거니까 네.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걸맞는 뭐 주주 환원이든 뭐 배당이든 뭐 자사주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한테도 약간씩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래서 이 시점에서 드는 거는 처음부터 N% 성과급 그거는 왜 질러나가지고 아무튼간에 지금 본인들도 고심이 굉장히 크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긴 하는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네요.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솔리다임이라는 회사가 뭡니까?
5: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의 약간 손자 회사와 같은 컨셉으로 미국에 이제 상장되는 회사긴 한데 약간 문제가 이제 뭐 하냐는 회사라기보다는 이게 워낙에 중복 상장 이슈들이 SK가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더 고민스럽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좋게 해석만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금 조달을 미국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야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계속되는 좀 중복 상장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주식 주가 이런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자금 조달을 미국에서 한다는 거 요거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 솔리다임 4단 중복 상장 구조 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거 그러면 호재예요, 악재예요?
4: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존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희석이 되는 거죠. 가치가. 너무 중국 상장이 많이 되어 있어서 떼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주주의 가치는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그렇죠. 거기 때문인 네. 거고 또 IPO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주주들한테 주식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거에서도 이제 희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뭐 이렇게 새롭게 IPO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네. 기존 주주들 SK, SK스퀘어, 하이닉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4: 아, 그 인텔이 갖고 있던 네. 낸드 만드는 회사였어요.
2: 아, 여기 낸드 회사입니까? 네. 예.
4: 뭐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 낸드는 사실은 삼성전자나 또 중국에 있는 회사들도 많이 네. 돌아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낸드도 워낙 부족하거든요.
2: 아.
4: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 낸드, 디램 뭐 다 지금 공장을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솔리다임을 상장을 해가지고 키우고 확대를 하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좋고. 뭐 저희는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과 낸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성장의 어떤 수혜를 같이 양방에서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데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
2: 사단 중복
4: 예, 예. 이게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게 좀 논란에. 예, 부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낸드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일본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낸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지배력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어요?
5: 산업 측면에서 보면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하이닉스가 약간 낸드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면을 없지 않아 삼성전자 대비 보였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도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상장의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주가적인 측면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야 당연히 좀 가능성 있는 부분 랜드 쪽의 강화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2: 근데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면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떨까요?
4: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요즘 모든 국가들과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직면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반도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오일처럼 이제는 반도체가 정말 산업의 네. 쌀이자 이게 약간 전략적인
2: 경쟁이
4: 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집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 반도체 회사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가치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안에서 그 국가들마다 그 안에서 좀 키우려고 하려는 움직임들은 어쨌든 굉장히 좀 강하니까 어쨌든.

0: 뭐 저희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배력이 어쨌든 당분간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1: 네.
0: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큰 친구들 많이 살펴봤고요. 이제는 약간 몸집이 작은 친구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코스닥, 요즘은 그래도 오름세가 꽤 눈에 띄긴 해요. 그래봤자 팔자액 50이긴 한데, 이게 잘 나간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 너무 부진했던 쪽이었다 보니까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지수였기 때문에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 레버리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좀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1: 근데 흐름을 보면요, 코스피가 조금 부진한 날에는 코스닥이 오르고, 코스닥이 잘뭐 부진한 날에는 코스피가 오르고, 약간 이런 흐름이 이 돈이 일로 가고 이 돈이 일로 가고 이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2: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할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좀 부각이 되면 코스닥이 조금 그거에 반대해서 좀 부진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두 기업이 좀 주가가 부진하면 코스닥이 좀 상승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형태.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는 지금은 아니거든요. 140조 원까지 갔던 국내 증시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까지
1: 그렇죠.
2: 줄었는데 거기서 그냥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는 돈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 뭘 팔아야 뭘살수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그렇게 자금 이동이 이렇게 서로 이제 교차해서 제로섬 게임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1: 투자자 예탁금이 고점 대비 한 30% 줄었고 신용융자 잔액도 20% 넘게 줄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돈이 이 돈으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은 좋게 보자면은 약간 순환매 장세가 시작된 거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까?
0: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고 활발할 때는 새로운 돈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들도 좀 올라가고 기존의 주도주도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게 돈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놈이 오르면 이놈이 빠지고 이놈이 빠지면 이놈이 오르는 이런 장인데 약간 좀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시장의 어떤 에너지 자체가 좀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뭐좀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지금 코스닥 그 거래소의 그 단일 종목 그 레버리지 ETF로 그 돈이 이제 빠져나가거나 이제 거래가 워낙 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레버리지스러운 다른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조금 더 투기적인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동안 가장 취약했던 가장 비중이 많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줄었던 뭐 조선 그다음에 이런 그 제약 바이오 그다음 코스닥 이런 쪽으로 좀 돈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저번에 상무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힘을 다소 내줘야 될때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하필 이때 또 제한이 걸려서 힘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맞는 뭐 동의하십니까?
2: 어쨌거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빨리 올랐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뭐 거래, 그거에 대한 뭐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가 있으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빨리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떨어질 때도 물론 그것 때문에 빨리 떨어졌다고도 볼수 있지만 올라갈 때 역할론도 좀 필요했었는데 그게 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참 타이밍이라는 게좀 그래요. 이게 고점에서 그렇게 되고 저점에서 또 이렇게 돼서 자 허상무님께서는 요즘에 헬스케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최근에 봤을 때는 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괜찮긴 하고요. 왜 헬스케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 입니까?
0: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 업종이 사실 굉장히 좀 비싸죠. 그러니까 저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사실 영업이익이 제대로 그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몇개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돈을 잘못 벌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가장 좀 취약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그래도 특히 이제 의료 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나 그 셀트리온처럼 이 제네릭 쪽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꾸준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어쨌든 영업이익 증가율이 계속 한 20%대를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다가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꼬맹이 같잖아요. 그래서
1: 뭐 영업이익만큼도 안 되는 이렇게 매출이기
0: 세 발의
1: 때문에
0: 피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업종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분산 때문에 그래요.
1: 아. 그러니까
0: 전자하이닉스가 항상 보면은 안 좋을 때 얘네들이 또 뛰고,
1: 네네.
0: 또 전자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좋을 땐 또 이런 업종들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뭔가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뭔가 포트폴리오가 반도체가 너무 약할 때 약간 어느 정도 좀 상쇄해 줄 수 있는, 네. 약간 소위 이제 이쪽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약간 해지하는,
1: 네, 네,
0: 위험을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그 매력이 좀 가능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1: 네.
0: 트럼프가 예. 등장하고 난 다음에 예. 미국에서 망가진 산업이 이제 이 제약바이오 산업하고
1: 예.
0: 그다음에 신재생 쪽입니다.
1: 아.
0: 근데 지금 이제 중간선거 끝나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
1: 어떻죠 뭐.
0: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정책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산업들이 미국에서도 저희도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산업이 이제 헬스케어고 그다음이 이제 신재생 쪽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아동 뭐 접종 줄여라 뭐 이런 명령도 하고 그랬던데 그래도 중간선거는 좀 나아질 것이다. 해치 섹터로 말씀을 해 주신 게 지금 바이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같은 논리에서 신재생도 해치 섹터로 볼 수 있어요?
0: 해치라기보다는 네. 신재생은 제가 보기에는 AI 테마와 함께 가는 섹터인데 저희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 미국에 있는 업체들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못 올랐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 뭐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데이터 센터의 자체 동력을 가져게끔 하면서 뭐 가스도 필요하고 뭐 원전도 필요하고 신재생도 같이 가져가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했던 거고 저희는 이 신재생이라는 게 사실 이제 막 수출을 열심히 하는 회사들은 아니다 보니까
1: 네.
0: 약간 한계는 있는데 저희도 이제 지금 선언권에 뭐 반도체든 데이터 센터든 지어 간다라고 하면 저희도 뭐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못 따라가더라도 어쨌든 지금의 어떤 부진에서는 충분히 좀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코스닥 이슈 한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동전주 퇴출 작업 이게 본격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본격화되면은 코스닥에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코스닥에서 저가 이쪽에 대한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안 좋을 거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2: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코스닥은 좀 이렇게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뢰를 좀 높여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네.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동전주가 된 그 주식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전체 자금 흐름으로 생각할 때는 좋지 못한 기업과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과 그냥 명목상 남아있는 기업으로 돈이 가는 것보다 그런 돈들이 오히려 좋은 기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자금 조달이라든가
1: 아,
2: 그
1: 뭐.
2: 좋은 기업들의 예. 성장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동전주의 퇴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악재로만 보신다기보다는 좀 코스닥의 제도 정비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하나의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코스닥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월가의 모던 스탠리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국내 기술주 최선호 토픽을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가의 상단을 300만 원으로 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효과일까요? 지금 삼성전기가 12% 오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삼성전기가 주목을 많이 받는 겁니까?
0: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완전 하이 베타
1: 예?
0: 고베타로 그냥 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가 상반기까지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도 엄청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리고 지금 이제 HBM이나 AI 이런 서버 쪽에 어쨌든 MLCC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실적이 좋은 것도 맞는데 이 전자하이닉스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졌지만 삼성전기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1: 아, 그 변동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0: 네. 훨씬 예. 베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훨씬 예민한 건데 이제 뭔가 그 삼성전자의 어떤 하락으로 이 어떻게 보면 손해난 거를 삼성전기와 같이 조금 더 위험하면서 변동이 큰 걸 가지고 이제 만회를 하자.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삼성전기가 뭐 앞으로의 업황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1: 아, 예, 예.
0: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삼성전자가 어떤 저평가 매력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지만 적어도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삼성전기가 훨씬 빨리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거를 아마 모건 스탠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틀렸었잖아요.
1: 지들이 샀나 보다. 예.

0: 9월 이럴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조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등 이런 것도 다 기대해 볼수 있는 충분한 가격적인 시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지수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항상 이제 주식시장은 어쨌거나 향후를 바라봐야 되는데 측면을 갖고 계시면 지금부터는 조금 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결국 내년에 누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을 거냐라는 것도 꼽아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 주신 제약바이오가 믿음직스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특징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은 쪽들이 더 포지션을 갖고 있는 쪽들도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굉장히 비싸다는 건 알지만 반도체 소부장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은 쪽들도 많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너무 많이 비중을 실어두셨던 걸 조금씩 올라가면서 다른 쪽들을 내가 무엇을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내년을 조금 대비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상무님께서는 8, 9월의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2: 일단은 그 코스피 한7,000 초반대까지는 이제 지금 이제 회복을 누려야죠. 예, 누리고 이제 이제 보통 주식시장이 이제 보통 내년을 또 여름 이후에는 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먼저 조금씩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월 달, 9월 달이니까 이제 내년 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뭔가가 좋을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선안권, 뭐 메가 프로젝트 비롯해서 투자와 관련된 섹터들을 저는 조금 더 좋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전자 하이닉스는 그들만의 리그를 갈 거고, 이건 뭐 독보적인 세계 탑티어니까요.
0: 상수네요,
2: 예. 근데 어쨌든지 주식시장에서의 어쨌든 그 서프라이즈, 저희가 몰랐던 어떤 포텐셜은 약간 지금은 조금 눌려 있지만 뭔가 내년에 확 좋아질 수 있는 산업들, 뭐 그런 쪽에서 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나 뭐 신재생 쪽이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그다음에 저는 2차 전지나 배터리도 약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만스피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간략하게 이거 하나만 짚어볼까요?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 투자 관련 섹터 뭐가 있는 거예요?
1: 근데 지금 대부분 말씀 주신 뭐 태양광 관련된 또
0: 그런
1: 신재생
0: 것들.
1: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2차 전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투자의 핵심주기 때문에 가능할 거고, 여기에 이제 건설 관련된 건설주들, 이런 쪽들이 유망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신다라고
0: 알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식영재반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배당이었죠. 83번, 9306번, 1180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83번 쓰시는 분, 1번 배당, 아 달콤해요 라고 하셨는데 주식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7696번 쓰시는 분, 저 같은 소액 주주들은 배당이 나와도 별다른 감흥을 못 느끼는데 주식 가격이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배당을 기대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6679번 쓰시는 분, 1번 배당 쪼개 더 베푸시지 해주셨는데, 일단 주가 좀 더 올랐으면 좋긴 좋겠는데 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0: 세상의 가치를 더한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과 열대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평년보다 훨씬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부터 내려곧곧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4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한 경남 지역에도 5에서 30mm 정도 단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 성주나들목 갓길에서 소형 화물차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갓길에 소방차량 여러 대가 세워져 있고 화재 사고 처리 작업 중인데요. 성수나들목 이용하실 때는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나들목 2, 3차로에는 철제물이 지금 떨어져 있어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사고 위험이 좀 높아 보이니까요. 미리 차선 변경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흥 부근부터 신갈 나들목까지는 5km 구간 밀리고 있고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다시 9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2: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이번 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 보세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미 해군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봉쇄망을 구축해 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3: 이번에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며 통제권을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는 선박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가운데 절반이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선택했고 나머지는 항로를 공개하지 않은 데다 최근엔 선박 대부분이 이란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장악 주장은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부정하고 미국이 군사적 우위로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히려 미국이 해상 봉쇄로 이란을 약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이 제한적인 공격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군이 지원하고 있는 오만 남부 항로는 안정적인 항로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이란이 자국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현지 시간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됐다는 미국 당국자들의 잇따른 주장과 X의 게시물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이며 이란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른바 전용기 갈아타기는 미사일을 이용한 임박한 공격 위협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그러나 이런 위협 속에 미 행정부 서열 1, 2위 장관과 취재진 등 100여 명을 이른바 미끼 전용기에 남겨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튀르키예 방문을 마친 뒤 비밀리에 대통령 전용기에서 빠져나온 건 비밀 경호국 요청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이란의 위협에 겁먹지 않았다며 이례적인 위장 작전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0: 놀랍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4: 미 비밀 경호국이 당시 포착한 건 앙카라에서 이륙하는 에어포스 원을 견착식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위협으로 알려졌습니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이를 신빙성 있고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0: 제 생각엔 뭔가 다른 구체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전직 비밀경호 요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과 공군 수송기로 옮겨탄 사람은 댄 스케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오랫동안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측근들이었습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와 백악관 출입기자 13명 등 100여 명은 미끼 전용기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0: 대통령이 타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된 그 전용기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4: 사전에 알리지 않은 건 물론 한 달이 지나서야 언론 보도로 해당 작전이 확인되면서 당시 동행한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청소년 스포츠 행사장 상공에 민간 항공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해 F-16 전투기가 출격하고 섬광탄까지 발사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트럼프 대통령 주변 비행 금지 구역에 항공기가 침범한 건 최소 네 번째로 이란의 암살 위협 속에 트럼프 주변 항공 경계에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세제 개편안 이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관련 내용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 이제 공급 대책이 이제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 좀 주요 내용이 될까요?
2: 아무래도 이번은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을 좀 더 발표할 것 같고요.
0: 예?
2: 또 하나는 기존 그 공급을 발표했던 지역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2: 다시 말하면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게 아마 한두 개 발표될 것 같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19 대책에서 공공부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속도전을 낼 것 같고요. 또 정비사업에서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3기 신도시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0: 네.
2: 출발한 지가 8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속도전을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핵심은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인데요. 지난 11일에 국회에 출석했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3: 민간 정비 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대로
4: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3: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있고요. 또 이미 그 진행되고 있는 그 2기,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이 아파트든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비아파트도 활성화시켜서
1: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일단

0: 일단 곧 나올 수 있는 그 공급 대책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이 유력할 거라고 보세요?
1: 우선 거론이 많이 되던 게 이제 그 수서 역세권 뒤에부터 복정동 사이가 지금 비어 있는 땅이 좀 있고요. 또 수서 쪽에 예비군 교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복정동에서 성남 사이에 비행장 건너편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남 간북지구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편이 그 농지인데 그게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제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강남과 송파 쪽 서울 변두리 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2: 근데 특히나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용산 어린이 정원. 이 부분 포함될지가 관심인데,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 여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이번에 아마도 용산 어린이 공원이 그 포함된다 그러면은 개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남드렸는데,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것보다 더 쉽게 갈수 있는 쪽으로 먼저 발표하지 않겠나. 그래서 용산은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문제는 이제 속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포함된다고 해도 이게 당장 내년에 입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1: 그래서
0: 좀
1: 제가
0: 걸리겠지만.
1: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저도 참여를 해서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공공정책을 내놔도 현재까지는 중장기 대책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8번인데요. 그중에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이 주택 공급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9.7 대책이 135만 호고 올해 1.29 대책이 6만 호나 됩니다. 140만 호가 넘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중장기 대책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당장 들어갈 집이 없거나 또는 뭐 거래할 집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 활성화인데 비아파트는 뭐 6개월 내지 1년이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자가 없으면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만약에 5평, 10평, 15평짜리 조그만 주택을 내놓으면 과연 누가 그걸 살 것인가? 지금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가 사게 되면은요. 공공택지 분양에서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로 85점을 따져서 신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무주택 기간이 사라지면 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거예요. 두 번째는 기존에 주택 있는 사람은 그럼 살수 있느냐? 5평, 10평만 사도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멀어집니다. 지금 만약에 공시가격이 12억인데 13으로 올리게 되면 그 이하는 80%까지 공제받잖아요. 지난번 세제 대책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거주가 40%씩 80% 공제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마저 사라지고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리면 양도 차익에 대한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6 내지 45%인데 지방세율 10%를 합치면 71.5% 세금 냅니다.
2: 아이고.
1: 5평, 10평짜리 하나 사면. 그래서 정말로 수요자가 누구인가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단기주택 공급 정책은 내놔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개발 제한을 비롯한 정부가 야심차게만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전부 다 중장기 대책이다. 그래서 당분간 몇년 동안은 전월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2: 앞서
1: 아마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단기주택 정책이 좀 나오기를.
2: 김민덕 장관 녹취 들으신 것처럼 그린벨트라도 풀겠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녹지 훼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상기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수도권의 녹지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 세운다는 게 괜찮은 것이냐 이런 좀 비판 여론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1: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그린벨트 제도라고 하는 개발 제한용이 71년도 7월 달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그 원인이 그 목적이 뭐냐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녹지를 보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녹지보다는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지역. 개발 제한구역에는 녹지가 없고 농지나 공장이나 다른 타용도로 전용된 부분을 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산림까지 훼손하면서 포함된다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이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부터 착공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예. 지금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해도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한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협조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고.

0: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에 빈땅 없다. 녹지 사업, 녹지를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보다 정비 사업 통해서 공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리는 뭡니까?
1: 사실은 둘다 해야 됩니다.
0: 네.
1: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도 개발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정비 사업을 속도
2: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만들어 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돈 문제만큼은 철저했습니다. 밥값도 항상 반반씩 냈고 남편이 명품백을 선물을 하면 저도 무조건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되돌려줬죠. 결혼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자고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매달 200만 원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갚았습니다. 저도 매달 비슷한 금액을 가족의 생활비로 부담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를 비롯해서 차량 유지비와 명절 비용,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비와 여행 경비까지 대부분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니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매달 똑같이 200만 원을 썼는데 남편은 그 돈으로 고스란히 자기 자산을 불리고 있었고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비성 지출만 한 셈이었거든요. 남편은 꾸준히 대출을 갚았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결혼 당시 5억 원 정도였던 집은 8년이 지난 지금 1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남편은 점점 내 집, 내 재산이라며 강한 소유욕을 드러내려 하고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이혼을 논의하면서 재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는 원래 본인의 명의였고 대출도 본인의 월급으로 갚았으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초에 수입은 각자 관리하자고 약속했던 거를 들먹이면서 아파트는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가족의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도 월급에서 매달 200만 원씩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값이 오른 것은 부동산 시장 덕일 뿐이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의 말처럼 이 아파트는 전부 남편의 재산인 걸까요? 제가 8년 동안 생활비를 부담한 건 재산 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수입을 각자 관리해온 부부였습니다. 이런 부부들 많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2: 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각자 관리형 부부도 꽤 많아졌습니다.
1: 네.
2: 이유는 다양한데요. 서로의 소비 패턴이 달라서 갈등을 줄이려는 경우도 있고
1: 네.
2: 결혼 전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분들이 그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2: 또 어느 한쪽이 재정 관리에 자신이 없어서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2: 그런데 이렇게 각자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오늘 사연처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그러게요. 지금 이제 사연자분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매달 똑같이 200만 원씩을 냈는데 한 사람은 집값을 갚았고 한 사람은 생활비로 써버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재산 못 나누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주장대로 아파트는 남편의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이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1: 네.
2: 남편은 결혼할 때 자기가 해온 재산이니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1: 네.
2: 혼인 기간 동안 그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아 나가며 가치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아내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네. 그러면 남편은 본인의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고 사연자분은 기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제 생활비로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생활비 지출한 거가 아파트 대출금 갚는데도 좀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2: 네,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법원은 재산 분할을 할 때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형태를 봅니다.
1: 네.
2: 아내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전담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수입에서 온전히 200만 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네.
2: 만약 아내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남편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거나 생활고를 겪었겠죠.
1: 네.
2: 따라서 아내의 생활비 지출은 남편의 대출금 상환 및 아파트라는 공동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혼 생활 중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승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도록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시세 상승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의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아파트 현재 가치 10억 원에서 현재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네, 근데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부부가 재산 우리 각자 관리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합의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어떤 재산에 관한 합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재산 분할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2: 혼인 중 재산을 각자 관리하자라고 한 약정은 일상적인 부부 생활 속에서의 관리 편의를 위한 약정일 뿐
1: 네.
2: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1: 네.
2: 법적으로 이혼 전 미리 하는 재산 분할 포기 약정은 무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자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내의 재산 분할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이혼 전에 미리. 예, 재산 분할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무효라고 하는 거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이거 유리하게 이끌려면 어떤 증거들 준비해야 할까요?
2: 네, 사연자분 본인이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와 용돈으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좋습니다. 생활비가 지출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내역, 카드 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 기여가 인정이 되면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아파트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유지와 관리에 기여를 했다면 상승한 가치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각자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은 혼인 중에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요.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로는 보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달 생활비랑 이제 용돈 이런 걸로 지출한 증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이 삼복 더위의 마지막 말복이죠. 부모님 효도 선물이나 19줄 보양용으로 보양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당국이 흑염소탕이나 삼계탕 같은 보양식 취급 업체들을 불러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결한 시설에서 조리하거나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곳, 심지어 일반 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한약이라고 속여서 판 업체까지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보양식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생기준을 어긴 업소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서 파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적발 업체들은 조리기구 위생 불량, 건강진단 미실 시, 보존, 유통기준 위반 등으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어겼는데요. 인터넷에서 흑염소 진액을 팔면서 암이나 고혈압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았는데 한약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 허위 광고도 함께 걸렸습니다. 내가 사려는 흑염소즙이나 보양음료가 진짜 검증된 제품인지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포장지에 박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추출 가공식품이나 액상차에 면역력 완벽 강화, 질병 예방 같은 문구를 쓰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이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위 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했거나 위생 상태가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셨다면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하시면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DJ 이현웅입니다. 최근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아마 좀 놀랄만한 기사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나는 세금도 열심히 내고 주위에 아파트도 많이 세워지면서 이웃도 늘어났는데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세금도 많이 거칠 걸로 보인다는데 대체 재정난? 왜 그런 걸까? 하고 생각한 분들 많으시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과 함께 경기도 재정난을 비롯한 현안들 살펴보고요.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5달을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현장 혼란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어찌 보면 더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에 어떤 논란들이 생기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nmare Luci.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브.

0: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문을 다시 열면서 슬기로운 자치생활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안광열 경기도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슬기로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원 안광률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과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우리 의원님은 사실 저와 구면이라고 해야 되나? 3년 전에 저희 네. 이 시간에 네. 전화통화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1: 네, 한 적 있습니다.
0: 혹시 네. 기억하시나요?
1: 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0: 좀 네. 오래되긴 했어요. 네, 그렇죠?
1: 그때 제가 정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라 예. 너무 정신이 없어서.
0: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경기도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네. 중점적으로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대표 의원으로 네. 돌아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10대, 11대 이어서 12대 경기도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고요. 압도적 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 이게 숫자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144석이에요.
1: 네.
0: 네. 이 숫자가 굉장히 사실 지방의회 치고 낯설어서.
1: 네. 거의 저희가 86%가 당선이 됐고요.
0: 예.
1: 국민의힘이 22석,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1석. 그래서 예. 167석인데요.
0: 와.
1: 예, 도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네. 11대보다도 10석 이상이 더 늘어났는데 그중에 그렇죠. 86%를 차지하고 네.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의원을 맡은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감과 앞으로 뭐 목표?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먼저 우리 12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를 대표로 이렇게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이제 대표의원으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어쨌든 이제 소통과 협력으로 경기도의회를 좀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더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좀 깊이 새기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만 점령할 수 있도록 든든한 좀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0: 예. 네. 아마 이 시간 즐겨 듣는 분들은 기억을 다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로 출발이 되면서 정치가 균형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기대에 답하실 건지도 계획 듣고 싶네요.
1: 네, 도민들께서 이제 저희 민주당이 144석을 준 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예. 때는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11대 때 너무 갈등과 반목이 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민들께서 아 이게 균형 말씀하신 대로 균형이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 내란이 보여준 그 국민들의 그 아픔 그것이 경기도민들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지 않으셨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저희 144명의 의원님들이 이제 앞으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목표는 저는 경기도의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예. 거고요. 그게 이제 뭐 반도체 AI 뭐 이런 종목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 또 북부 균형 발전 등 시급한 현안들을 이제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표 의원을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에 민생중심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0: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성과급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분들도 많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말씀해주신 뭐 골목상권, 소상공인, 민생 이런 것들 두루두루 좀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교섭단체 연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경기도 6대 비전, 경기교육 4대 비전. 짧게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말씀 좀 해주실까요?
1: 네, 도민의 이제 도민들에게 필요한 꼭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그 6대 비전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또 AI 및 반도체 등또 K-방산 등 미래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거와 또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 해소, 그러니까 이제 북부 균형 발전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예, 그리고 출퇴근이 편안한 경기도, 예, 교통
0: 그렇죠.
1: 문제들, 예, 그리고 이제 주거 걱정 없는 편안한 경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추미애 지사님께 제안을 드렸고요. 또 안민석 교육감의 경기교육 대전환, 저는 뭐100%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의회와 소통 또 협치 시스템을 좀잘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정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좀 확립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교육청의 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인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많은 또 핵심 공약 들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공약들을 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고, 또 전임 교육감의 뭐 폐단 이런 것들은 과감히 시정하지만 또 성과는 계속해서 안민석 교육감이 경기교육 대전환하는 데 의회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0: 네. 최근에 이제 경기도의회가 전국광역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초광역연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예산이나 조직 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1: 지방의회가 이제 부활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방의회는 아직도 독립적인 법령 하나를 갖지 못해서 지방 정부의 하부 조직처럼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자율성이나 독립성도 이제 제약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방의회가 이제 움직이려면 조직 운영에 있어서 예산 편성권이라든가 조직권 또 자체 감사권 등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 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이런 국회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을 좀 제정을 좀 해달라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방의회법이 좀 제정돼야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좀 갖고 또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도민의 대기관으로 다시 한번 제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더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또 도민의 삶을 실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근데 이게 뭐 조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법 제정이 필요한 문제다 보니까 결국 그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국회와 정부를 앞으로 어떻게 설득하고 또 다른 시도의회와는 어떤 방식으로 힘을 모아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해요.
1: 이제 저희 뭐 어쨌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0: 뭐든지.
1: 있고요. 예. 저희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대표위원 선거가 지금 한창인데요. 네. 새로운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이제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
0: 얼마
1: 모르겠지만,
0: 안
1: 예.
0: 남았죠?
1: 예, 되시면 면담을 통해서 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꼭 필요한 이유를 꼭 설명을 드리고요. 또 국회 그 상임위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이 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와도 계속해서 소통을 통해서 지방에서 정말

0: 지방의회가 진짜 필요로 하는 의회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국회나 정부가 생각하는 의회법이 아니라 지방의회법이 아니라
1: 그쵸, 예.
0: 예, 지방의회가 원하는 좀 이런 지방의회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이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전국 광역의회 이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들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별 재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들을 좀 논의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내 이제 전국 지방의원 대회도 좀 개최하고 또 TF도 좀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재정법을 위해서 16개 광역시가 광역 시도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데 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세종, 대전, 울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연대 또 대응 방안들을 지금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야.
1: 앞으로 뭐 바쁘시기도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네. 이게 참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아 각오가 남다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이게 항상 뭐 수건 사업이긴 한데 이번에는 좀 잘 진행이 되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경기도 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0: 네.
1: 최근에 네. 경기도 재정난이다. 이게 네. 뭐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위기 상황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대체 뭐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뭐 경기도 지금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좀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그 이제 크게 이제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이제 보자면
1: 들어오는 돈 예, 나가는
0: 예,
1: 돈.
0: 예. 경기도의 주요 이제 재원이 세입 재원이 이제 취득세예요. 취득세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그 취득세가 좀 덜 들어오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세출 부분을 보면 복지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1: 네, 계속. 경기도의 또 자랑이기도 하긴 한데.
0: 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것도 있는데 또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에. 네. 또 매칭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1: 예,
0: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는 요만큼인데
1: 적어지고
0: 예, 적어지고 예. 있는데 지출해야 되는 건 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선 7기 이제 김동연 지사 시절에 이제 지방채를 좀 발행한 게 있고요.
1: 예, 예.
0: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김동연 지사 때만 일어난 일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고 그 전 때부터 계속해서 누적해 왔던 이제 채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채무라고 하더라도 뭐 지방채 발행을 해서 가져오는 일종의 진짜 빚이
1: 예.
0: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순환 채무라고 해서 뭐 이제 기금을 통해 기금들을 이제
1: 조성해서
0: 빼서 기금에 있는 돈을 빼서 저희가
1: 빼서.
0: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0: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데에서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재정이 어려울 때 거기서 뺏으자라고
1: 예.
0: 해서 만들었던 기금들. 뭐 그런 기금들에서 돈을 빼서 쓰고 나중에 이제 이걸 경기가 좋을 때 이제 또
1: 채워놓고
0: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순환채무에 이제 순환채무가 대략 한 5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지방채 발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갖고 있는 빚은 한 1조 9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제 아마 추미애 지사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제 지방 정부,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 정부로 주는 세금은 적은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는 또 불교부 단체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못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고
1: 예.
0: 또 반도체가 호황인데 그 반도체 호황에 불구하고 그 세금은 일부 기초 지자체와 이제 중앙 정부로 다 가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입은 없고 나갈 돈은 이만큼 이제 쌓여 있는 상황에서
1: 예.
0: 긴급 재정을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 그래서 경기도 재정 건전성 TF를 민주당에서 최근에
0: 네네네.
1: 출범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뭐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0: 세입을 어떻게 더 확대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세출에 있어서는 정말 도민들한테 필요한 세출은 어떤 건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1: 예.
0: 그래서 세입과 세출 이거를 좀 균형 잡기에 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 TF를 재정건설 TF를 만든 거는 이제 추미애 지사께서도 이제 그 TF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TF 결과 발표도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가지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같이 한번 이것들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저희들도 TF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네. 그 대표님께서 또 그 제안하신 게
0: 네.
1: 고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 그리고
0: 네네.
1: 반도체 산업 세수 배분 제도 개선 이 두 가지인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0: 그 이게 이제 보통교부세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수도권에서 주택 개발이 되다 보니까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1: 그렇죠.
0: 너희는 알아서 해도 돼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줄어들면서 세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이제 세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경기도가 실제 이제 집행하고 있는 적경 지역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 수요에 따른 그 필요한 예산들 또 광역도로 또 교통 뭐 전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사회복지 수요 이런 것들이 과소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죠.
1: 그럼 다른 지역들은 뭐 재정난이나 이런 게 좀
0: 네.
1: 있으면 중앙에서 좀 지원도 나오고
0: 네네.
1: 합니까?
0: 네. 그렇죠. 이제 서울시에 주는 세금 경기도에 주는 세금 또 특별자치도 특별시 다 틀리고요. 예. 네. 그리고 일반 돈은 네, 또 틀리죠.
1: 경기도는 아예 없어요?
0: 경기도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뭐 AI 이제 뭐 또 반도체 이런 게 실적이 좋으면서 이 사실은 경기도에도 뭔가 좀 세수이 들어와야 되는데 경기도는 제로거든요.
1: 보통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뭐 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에 워낙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많으니까 소부장 기업들도 많고요. 뭐 세금이 경기도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0: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법인세 1%가 아니라 10% 정도 되죠. 10%가 이제 기초지자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세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1: 예.
0: 이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이제 많은 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전기, 또 용수, 또 도로 이런
1: 그쵸,
0: 것들을
1: 예.
0: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기반 시설들은 경기도가 막대한 돈을 수입해서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익이 나면 법인세라든가 뭐 법인 지방세는 소위 하나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1: 그러다 보니까
0: 예전에 막 뭐 이렇게 진짜 뭐 경기가 좋아서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 커버가 됐죠. 그런데
1: 예.
0: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경기도도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1: 예, 예. 예.
0: 거기에 따라서 또 복지는 지금 인구가 늘면서 복지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뭐 추미애 지사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저희 경기도의회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회와 또 중앙정부와 또 당대표실과 함께 계속해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좀 요구하려고
1: 예.
0: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1: 이 그 도민분들께서 깜짝 놀랐다고 제가 앞서서 표현을 드렸는데 뭐 규모 자체에 깜짝 놀란 분들도 많으시지만 갑자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전당대회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혹여나 이게 뭔가 좀 정치적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0: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고요.
1: 예, 예.
0: 저는 전당대회와는 좀 무관하다라고 보고 이제 아마도 이제 추미애 지사님께서 이제 국회 육선을 하셨지만 행정은 사실 처음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행정에 이렇게 그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에 아마 좀 놀라신 것 같기도
1: 일차적으로
0: 하고
1: 놀라셨다.
0: 예, 예.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앞서셔서 그런 좀 조금은 강한

0: 질문일 수도 있지만 또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요. 경기도는 사실 민주당 도지사가 좀 연달아서 맡아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악화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경기도의 지금 현재 살림살이 뭐 잘못 원인을 따지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1: 그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도 오늘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 어디죠? 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정부가 너무 돈을 막 써서 이렇게 재정난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럼 김문수 지사 때라든가 남경필 지사 때 더 많이 썼어요.
0: 그게 다르죠.
1: 잘 아시겠지만 남경필 지사 때도 그때 감추경을 했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느 뭐 민주당 정부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경기도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가 그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지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이 민주당 정부가 그랬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도민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이 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 말이 아닌 실행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겠다 이렇게 또 각오를 다지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표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제가 언제까지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그만뒀을 때 많은 분들한테 기억되고 싶은 것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144명의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도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잘 이행하고 도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의원님들이 되도록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것 같고요.
0: 네.
1: 또 하나는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오직 도민들만 바라보면서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144명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더 많이 바빠지셨겠지만 우리 도민분들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길,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안광열 경기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레키

0: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 11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0: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복을 하루 앞둔 오늘 낮부터는 다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다부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4km 정도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달리내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반포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 열었고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남부지방에 가뭄이 심해지는 가운데 오늘 동해안과 경남 일부 내륙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본을 지나며 약화한 태풍 차놈이 남긴 비구름과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일부 내륙에 내일까지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충청 이남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세제 개편안 가운데 기업 상속 공제의 요건이 크게 강화된 것을 두고 부당한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가업 상속 공제 개편으로 택시, 버스, 운송업, 마트 등이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 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주차장, 주유소 등도 혜택을 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등의 무효, 당선 무효 소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6.3 지방선거 등과 관련한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서 기각 112건.

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 조롱 응원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를 마치고 봉황대기에서 45일 만에 공식 대회에 나섰습니다. 배재고의 이장환 코치는 인천고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반성을 많이 했고 징계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며 짤막하게 출전 소감을 밝혔습니다. 평소처럼 프로팀 스카우트들이 경기장에서 3학년 선수들을 점검한 가운데 배재고는 인천고에 8-5로 패해 2회전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범죄가 419명 범죄자를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탐지 소프트웨어로 합성 여부를 판별한 뒤 위 변조 여부를 재검증하고 AI 포렌식으로 범행에 사용한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3단계 대응 체계가 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기술을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허위정보 유포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AI 악용 범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진 피해를 입은 콜롬비아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정부는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콜롬비아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지진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하얀 거탑,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을 만든 안판석 감독이 향년 65세로 별세했습니다. 안 감독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7년 MBC에 입사해 드라마 연출을 시작한 안 감독은 짝, 아내의 자격, 밀회, 졸업 등 약 40년간 많은 히트작을 만들었습니다. 오는 10월 방송을 앞둔 ENA 월화 드라마 연애 박사가 고인의 유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게 있다면 오늘 안에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 집 현관 앞까지 물건을 척척 가져다주는 이것이 잠깐 멈추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나르는 기사님들, 한여름 폭염 속에 쉴 틈 없이 뛰다 보니 과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해마다 여름이면 기사님들도 하루 이틀은 푹 쉬시라고 배송을 멈추는 날을 정해뒀는데요. 올해로 벌써 6년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광복절 연휴까지 나란히 겹쳐서 물건 받는 게 평소보다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하기 쉬운 신선식품 주문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다음 날 문 앞에 딱 도착하는, 이제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배송 서비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택시, 2번 택견, 3번 택배, 4번 텍사스 바베큐. 1번 택시, 2번 택견, 3번 택배, 4번 텍사스 바비큐.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쉽다, 쉬워.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문제는 평소에도 SAT가 그렇게 이름처럼 어렵진 않지만 오늘은 유독 더 정답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SAT 요정, 언제나 들어도 목소리가 고운 귀가진이가 문제를 내줬고요.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팅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서울 속 유럽 라움 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프리미엄 주류 문화축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2026 와인 앤 전통주 살롱에서 2인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고로 이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와인 이렇게 앞에 머릿말 달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이거 지금 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좀 서두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게 잠깐 멈추기 때문인데 벌써 6년째죠. 이게 멈추는 날을 지정한 게 워낙 여름에 힘들고 평소에도 뭐 밤낮 할 것 없이 굉장히 기사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날을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광복절 연휴까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주문하시고 이 서비스 이용하셔서 물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일지요? 1번 택시, 2번 택견, 3번 택배, 4번 텍사스 바베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요즘에는 그 이런 마지막에 선물 소개할 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요런 제품들도 이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와인 앤 전통주 살롱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와인 머릿말 달아달라고 했는데 성함도 꼭 한번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인 그리고 성함 함께 보내주시면 요 선물로 저희가 드리고요. 나머지는 랜덤입니다. 예, 무작위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파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뭐 매일같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직접 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게 좋아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거를 이용 안 하는 분들도 꽤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대다수는 점점 더 이 생활 속에서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항상 집에서 나올 때 옆집을 보면 옆집에 매일같이 이게 쌓여 있더라고요. 반면 저는 좀 이용을 덜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서비스다.

그리고 과거에는 외국인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놀랐던 게 24시간 서비스들 그런 걸 많이 놀랐거든요. 언제나 불이 켜져 있는 가게들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한다면 요즘에 대한민국의 자랑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뭐 오전에 주문하면 저녁에 와 있고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고 이러니까 참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우리 삶과 밀접한 우리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이 서비스는 무엇일지요? 1번 택시, 2번 택견, 3번 택배, 4번 텍사스 바베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끝날 때 어떤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지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이어지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노래가 있군요. 자, 힌트송 하나 드릴게요. 노라조가 부르는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이어서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우리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화장품이라고 부르죠. 최근 일회용 분량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앰플이나 세럼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의약품인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오인돼 소비자가 화장품을 눈에 넣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김현수 사무관 연결해서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0: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화장품을 인공 눈물로 오인해서 눈에 넣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생긴 제품인가요?
1: 네, 해당 화장품은 눈에 넣어서 쓰는 인공 눈물과 그 형태나 크기가 비슷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인공 눈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작은 글씨로 눈에 사용하지 마시오와 같은 주의사항은 표시되었지만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거나 시력이 저하된 분들이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0: 예, 이렇게 작은 좀 튜브 형태로 돼서 길게 생긴 앞에 돌려서 꼭지 따는 그런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예. 저도 뭐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거랑 비슷한 화장품 형태가 있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을 네. 눈에 넣으면은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네, 화장품은 피부나 모발에 사용하는 외용 제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분을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 그리고 자극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안구에 직접 노출이 되면 각막의 자극과 미생물 증식을 유발해서 이물감이나 각막 손상, 결막염과 같은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0: 예, 정말 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만약에 나도 모르게 화장품을 눈에 넣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1: 화장품을 모르고 눈에 넣으셨다면 우선 생리식염수로 눈을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각막에 상처를 내실 수 있으니 절대로 눈을 비비거나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만일 콘택트 렌즈를 사용했다면 즉시 렌즈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뭐 충분히 씻어냈고 또 증상이 없더라도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서 이 눈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실 때에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눈에 들어간 화장품을 함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0: 예, 화장품하고 인공 눈물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 기본적으로 인공 눈물을 비롯한 의약품은 화장품과는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은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 포장박스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용기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약품에는 의약품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쓰여 있고 화장품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는 표시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뭐 저희가 지금 인공 눈물과의 혼동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헷갈려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요. 화장품 매일 아침 혹은 뭐 저녁에 사용 굉장히 뭐 자주 하는데 평소에 사용하는 습관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1: 자기 전에나 새벽에는 제품의 용기를 착각하기 쉬운데요.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하시고 뭐 불을 켜고 제품을 확인한 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글씨를 읽기 어려운 영유아나 시력이 저하된 고령자는 보호자의 주의를 받아서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고 유사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노력 기울이고 계신지요?
1: 네, 식약처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해당 제품의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을 조치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용기나 포장을 한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가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0: 예.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1: 네, 화장품은 우리 일상을 함께하는 필수적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작은 노력이나 간편한 확인을 통해서 안전한 사용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소비자의 오용을 예방하고 안전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관리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자,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이 디자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사용할 때 표시사항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용하는 습관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수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네.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의 SAT 정답 문자를 받아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진행하던 때보다도 훨씬 더 슬기로워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3097님, 진짜 기사님들 좀 쉬어야 합니다. 날씨 이렇게 더운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8616님께서도 대란은 무섭지만 좋은 의미로 생긴 거라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먹을거리 후다닥 시킬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 준 분도 계세요. 우리 4261님. 우리나라가 이거 하나는 정말 빠르다고 하는데 조금만 늦어도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끔 사실 이게 굉장히 편하고 좋아서 우리가 그 편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신뢰를 범하거나 무례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도 인터넷 하다 보면 가끔 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뭐 그런 거죠. 주문할 때 내가 과거에 이사 오기 전 주소가 익숙해서 잘못 배송을 시키거나, 혹은 숫자를 잘못 기입해서 옆동으로 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내가 찾으러 가서 가지고 와야 돼.

0: 되는데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저는 제대로 썼어요. 이렇게 우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 제집 앞에 가져다 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서 가끔 이 서비스와 관련한 좀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소식들도 듣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2228님. 저도 이거 기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시원해서 조금 낫네요 하는 분들 계신데 아무래도 우리 또 라디오는 기사님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이거 서비스 기사님 계시면 문자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추첨할 때두 배로 좀 넣으면 안 되나? 예,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공정성을 위해서 그건 안 된다고 하고 하지만 마음만큼은 꼭 오늘 선물까지 받아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 그리고 요즘 워낙 이거 빠르다 하지만 이 라디오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예. 주문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당일에 주문하면 당일에 받기도 하고 혹은 뭐 늦어도 뭐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받곤 하지만 라디오 선물은요. 예. 일련의 그 과정들이 좀 있어서 빨리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 늦으면 뭐한 달, 두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청취자 입장에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게 좀 설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치거나 화가 나는 경우까지도 가끔 생기긴 하는데 아날로그의 맛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잊다 보면 어느 순간 잊고 있으면 깜짝 선물처럼 도착을 해 있으니까요. 예, 기사님들이 늦게 가져다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기사님들한테 화내시지 마시고,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으시는 분들은 샵 0945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 참고로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어지는 코너에서 정말 많이 다뤘었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뭐, 제가 감히 표현하자면 영혼과도 같은 코너,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최장수 코너로 아마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서비스와 관련한, 우리 이 기사님들의 복지와 관련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직접 우리 노무사님께 또 힌트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아직 잘 모르겠다 혹은 문제 아직 못 들었다 하는 분들은 잠시 후에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리고 힌트까지 들어볼 거니까요. 계속해서 주파수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돈노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1: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설라생 후기.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죠. 오늘은 시행된 지 5달을 넘긴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잇따르고 성과급이 교섭 대상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두고 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거듭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동부는 아직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자, 차근차근 최근의 논란들 그리고 취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0: 네, 오늘은 왜 얼굴 안 보여주시나요?
1: 저기 줌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맨날 뉴스만 하시니까 어색하시죠?
0: 예예,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네. 됐는데 화면은 네. 또 줌으로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 일단 SAT 그 퀴즈를 네.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워낙 익숙해서 사실 제 입에서도 몇 번이고 이 정답이 나가려고 예 계속했는데 네. 조심하면서 네. 한번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알돈노 시간에 상당히 많이 다뤘었어요. 이 서비스나 이 서비스를 하는 기사님들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네. 힌트를 아주 잘 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온라인으로 주문할 게 있는 분들 오늘 안에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 서비스가 잠시 멈추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나르는 기사님들 한여름 폭염

0: 속에 잠시 쉴수 있도록 벌써 6년째 이 날을 멈추는 이 배송을 멈추는 날을 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광복절 연휴까지 나란히 겹쳐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건 받을 때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주문할 게 있는 분들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다음 날 문 앞에 딱 도착하는 이제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이 서비스는 뭐라고 할까요? 1번 택시, 2번 택견, 3번 택배, 4번 텍사스 바베큐.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노무사님의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1: 그, 내돈내산인데 선물 받는 기분.
0: 내돈내산인데, 아, 그쵸. 선물 받는
1: 네.
0: 기분. 이거 정말 설레요. 이, 요즘에는 또 문자도 미리 와 있잖아요.
1: 예,
0: 예, 그래.
1: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거의 선물 받는 기분이죠.
0: 크, 맞아요,
1: 빨리.
0: 맞아요. 자주 이용하시나요?
1: 지금 시켜놨어요. 옥수수. 예.
0: 아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청취자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그,
0: 네.
1: 휴일 날 연휴니까 이제 간식거리로 해서 옥수수 주문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0: 야, 잘하셨습니다.
1: 네.
0: 빨리 받으시길
1: 네.
0: 바라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정답은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이 코너 끝날 때까지 받으니까 샵 0945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 이른바 노란봉투법. 정확히 어떤 법이고 왜 만들어진지 말씀해 주시죠.
1: 네, 사실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니까 별도로 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도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우리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초정법에 대해서 이제 개정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초에 시행되었고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 하청 노동자가 원청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조금 확대한 상황입니다.
0: 예.
1: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우리 파업이나 이제 쟁의행위라고 하는데요. 쟁의를 다툴 대상도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저기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해당, 근로 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것만 해당이 됐지만 지금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해배상의 이제 제한이 되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때 급여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손해 입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노동위원회 단계, 그다음에 지금은 원청,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하고 관련된 거는요, 여전히 첫 번째입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와 관련된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은 오늘 우리 요 산타클로스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0: 예.
1: 역시나, 예, 그분들도 우리 하청 소속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원청 회사가 우리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해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
0: 예.
1: 법 시행 이후에.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그 원청 회사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는 데 많은 방점을 뒀겠죠. 그래서 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이 여기를 시정 신청을 해서 노동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성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율을 좀더 넓히고 높이고 있다.
0: 예.
1: 예,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들어보면 뭔가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좀
1: 네.
0: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벌써 시행된 지가 5달째라고 하는데 이 원천 사용자성 판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1: 네.
0: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 왔나요?
1: 사실 이제 그동안의 원청은 왜냐면 이 교섭의 대상 상대방은 이 본인 그 우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 같은 분들은 하청 업체 나를 직접 고용한 고용 관계가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실질적 지배 권한이 있는 원청 회사가 하청 업자한테 어떤 업무 지시서, 업무 계약, 위탁 계약에 맞도록 뭔가 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데 교섭할 수 없게 됐죠. 근데 하청에 우리 회사한테 얘기하면 원청이 다 정해서 주는데 우리는 뭔가 주어진 틀이니까 우리가 할수 없다는 이런 계속 주장이나 변명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0: 예.
1: 뭔가 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해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오히려 여기에 기준이 모호하다. 우리는

0: 그 비즈니스 B2B로 계약한가에 따라서 움직이지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는 이제 얘기를 냈는데요. 판정 기준들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은 원청 회사가 산업 안전에 관한 관리까지 총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좀 계속 쌓이고 있는데,
1: 예.
0: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접수된 시정 신청 335건 가운데서요. 이 사용자성이 인정된 거는 그 87%인 128건이 예,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합니다.
1: 판단된 것들 중에서 87%.
0: 맞습니다. 예, 시정 신청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 접수 건수 중에 상당히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현장에서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파업투쟁의 네. 대상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0: 네. 네.
1: 이 관련해서 최근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우리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네. 이것도 교섭 대상이다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0: 네.
1: 논쟁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메가 프로젝트 호남의 반도체 팹이라고 하나요? 그거 이제 설립을 이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초기업 삼성전자 노조가 갑자기 거기에는 이런 그 결정한 노동쟁의의 대상이라고 한 것을 두고
1: 예.
0: 우리 지난달에 이제 21일 날 국무회에서 대통령께서 이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게 어떻게 그 노동쟁의 파업 투쟁으로 삼을 수 있냐 이런 이제 반문을 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신 거는 이런 메가 프로젝트 관련 사업상 결정이 어떻게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사실 이제 지난 너덜석했던 삼성전자의 M% 성과급 요게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 밝히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1: 예.
0: 말씀도 하시면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걸 시행령이나 우리 시행 규칙이나 지침에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1: 예예.
0: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어쨌든 노동부는 이전에 내린 이제 지침에 이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침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대통령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1: 예, 앞서서 네. 중간에 말씀 잠깐 해주신 그 영업이익의 네. M%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 부분.
0: 네.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하면 이전에도 노란봉투법 네. 시행 이전에도 늘 뭐 쟁의 행위의 대상이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0: 네.
1: 요 영업이익의 M% 성과급은 좀 다른 건가요?
0: 사실 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전에까지는 이 성과급이 어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이제 그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1: 예.
0: 쟁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1: 네네.
0: 근데 지금은 이 세금을 내기도 전에 이제 영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먼저 성과급으로 떼서 배분하라는 방식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데 의문이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제 그동안에 그 성과급에 배분되는 액수를 보면 우리가 대기업 직원이면 되게 많이 받는다, 좋겠다 이런 수준이지만 이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에 돌아가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노사 간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8월 12일 날 국회 업무 보고에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우리 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발언대로 가면 이 성과급의 임금도 쟁의 대상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장관이 얘기하길 대통령의 문제 의식은 성과급은 임금도 쟁의 대상도 아닌 것 세전 영업이익을 먼저 나누는 방식 자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룰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한 거다라는 예. 답변이 있긴 했습니다.
1: 확실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낯선 규모 그리고 낯선 네. 방식의 이제 성과급이었다 보니까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0: 맞습니다.
1: 있었던 것 같고요.
0: 이게 사실 특정 산업 부분에 있어서만 크게 격차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0: 지금은 결국엔 우리 산업의 발달이나 지금 호황기를 보면 반도체만 있거든요. 다른 산업에는 지금 불경기를 겪고 있어서
1: 그쵸, 예.
0: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하고 맞물려서 대통령이 노동부에 시행령을 만들라고 재차 지시를 했는데
0: 네.
1: 뭐 시행령의 방향성 같은 것도 나온 건가요?
0: 아, 그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 거기에 대해서 메가 프로젝트의 이제 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성과급 논란까지 이제 겹치면서 현장의 논란이 굉장히 터졌어요. 그럼 도대체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관한 걸 정의 범위로 정해놓은 규정에 의하면 어디까지를 판단해야 되나? 이거 너무나 모호하다는 이런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1: 예.
0: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 달 1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따른 이런 사항들이 쟁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시로 재차 두 번째 지시를 하게 돼 이르게 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처럼 우리 장관 노동부 장관은 시행령까지는 아니고 행정해석 그러니까 아까 지침을 통해서 이미 정리를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은
1: 네.
0: 예, 대통령께서 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면서 다시 한번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서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할 건지 어떤 걸로 할 건지 판단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 예, 그동안 뭐 저희가 코너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뭔가 권고 혹은 뭐 지침 이런
0: 네.
1: 것들이 많이 좀 익숙했거든요.
0: 네.
1: 시행령하고는 많이 다른가요?
0: 사실 이제 법적 구속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부령 이제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우리 노동 고용노동부 주무 관청에서 만드는 걸 부령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요.
1: 예.
0: 이거는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 명령이라는 이제 이런 법적 용어를 써면서 확실한 법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노동부가 만든 이제 행정 해석이나 이제 지침 같은 거는 사실상 조직 내부 기준에 불과해서 원칙적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게 맞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노동부는 올해 2월 달에 이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거기에서 이 대상 여부를 이미 충분히 정리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 첫 지시 이후에 별다른 이 지침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 입장을 정리를 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1: 예, 예.
0: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재차 지식해서 이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 만들겠다라는 걸로 입장이 선회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이런 지침 같은 걸 올해 2월에도 개정을 했고요.
0: 네.
1: 계속해서 개정하고.
0: 2월에는 이제 발표했고.
1: 발표했고.
0: 네.
1: 왜 이런 것. 들을 시행령으로 바로 안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겁니까?
0: 사실 이제 구속력이 없다는 거라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지침 같은 경우는 법 시행 초기나 아니면 법을 잘 모르시는 분 일반인들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를 제공해 주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행정기관에 고용노동부 기관 내에서 내부의 판단 기준을 통일시켜 가지고 이 사건마다 들쭉날쭉하지 않게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판단자들의 가이드를 삼아서 요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역시나 기업이나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잣대 역할을 제공하고 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노사 모두 이제 행정 해석이라고 하면 이 노동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별다른 다툼 없이 지침이나 행정 해석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시행령이나 이제 시행 규칙은 우리 국무회의 의결이나 다른 예고 같은 정식 절차를 거쳐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지침이나 이 행정 해석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가 즉시 발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제 실제로 법적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원이나 다른 노동위는 지침 내용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는 건 맞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가이드로 그 어떤 권고 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제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되는 확실한 규정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뭐 기존 지침만 보강하는 선에서 그치면 대통령이 요구한 취지에는 못 미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뭐 지침에 어느 정도 현장에서 이제 실효성을 갖고 있다는 건 맞지만 이제 우리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점을 보면 그 실효성이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그냥 공고사항

0: 거론 미칠 수 있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서 그런 우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라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예측 가능성 목표에 미치는 수준으로 만들자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꼭어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전에 뭐 저희가 뉴스를 보면
0: 네.
1: 시행령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또 논란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노동부가
0: 네.
1: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이런 쟁의 대상을 촘촘하게
0: 네.
1: 규정을 하면 뭐 그거는 괜찮은 걸까요?
0: 사실 이제 그 이면 양면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1: 예.
0: 시행령으로 모든 쟁의 대상을 포섭한다라는 단서는 모든 걸 거의 올가매 버리면 세세하게 못 박아 버리면
1: 예.
0: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 없이 거기에 그냥 대입하는 형식으로 예스 오와노 약간 단답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걸 한쪽이 누가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쪽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걸 보면 지침이 다소 추상적이고 어떤 명확하게 딱 yes or no 단답형을 제공하지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이 지침하고 반대되는 거기하고 유사한 사례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다퉈볼 여지가 룸이 많이 커진 여지가 있는데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못 박히면 그 여지가 확실히 입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계에서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월권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조법의 입법 취지가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조치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가 입장이 좀 곤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보관하는 선에서 그치려고 했더니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이제 시행령에 어디까지 해야 될까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면 한쪽에서 월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1: 예, 저희가 뭐이
0: 같아요.
1: 시간에도 많이 다루지만 사실
0: 네. 네.
1: 똑같은 일은 없잖아요. 뭐 유사한
0: 없죠.
1: 사례들은 많고 유사한
0: 맞아요.
1: 경우들이 있을 뿐이지
0: 네.
1: 똑같은 경우들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촘촘하게 할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뭐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느슨하게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두는 것도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상당히 좀
0: 네.
1: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0: 사실 아까 치면 이제 노동부도 굉장히 이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노동부 장관도 이 하위 법령 마련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이제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아직 정해진 거는 없을 것 같,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딱 모든 걸다 세세하게 결정하는 거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또, 월권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위 법령을 조금 더 지침보다는 좀 세세하게 만들지만 어떤 여지를 두는 쪽으로, 개정, 시행령에 옮겨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1: 예. 자, 어찌됐든 이게 뭐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은데,
0: 네.
1: 기업이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0: 사실 지금은 이제 명확한 법규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침 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해석하는데 그 기침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좀 보면 결국은 예전에 했던 말들 좀 풀어놓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청 이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에 대해서 원청 역시도 뭔가 무작정 반대 의사라면서 항소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교섭 테이블에 와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성과급이나 사업 경영상 결정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는 걸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은 지금 고도화된 산업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용자의 경영권은 거의 0으로 수령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다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잘 검토해서 결국에는 일단은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 테이블을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
1: 예.
0: 취지를 살쳐서 굳이 교섭이 아니 그 명명되지 않더라도 어떤 관담의

0: 사이다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 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 사이다.
1: 네, 이렇게 오늘 준비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모두 끝났습니다. 앞서서 문제 내드린 SAT 정답은 바로 3번 택배였습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빨리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하고요. 끝곡은 로꼬의 시간이 들겠지 전해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내일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복을 하루 앞두고 오늘 낮부터 다시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4도가 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비가 내리고 있는 동해안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강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일본에서 다시 소멸한 태풍 산호미의 영향 때문에 내일까지 50mm 안팎의 비가 동해안 쪽에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한 경남 지역에도 5에서 30mm 정도 단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는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평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기름 램프에서 정릉 램프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0: 바랍니다. 반대 성수대교 방향 성산램프에서 정릉 터널 입구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지금 김포 쪽으로 성수대교부터 동호대교 지나 한남대교 일대까지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외곽 구리 쪽으로 하워골 램프 일대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업 상속공제의 요건이 크게 강화된 것을 두고 부당한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가업 상속공제 개편으로 택시, 버스 운송업, 마트 등이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 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가업 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주차장, 주유소 등도 혜택을 봐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발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국무회의 등에서 남탓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며칠 만에 고칠 졸속 발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인데 공무원을 질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비겁한 책임 회피 리더십으로는 국정을 이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선 세제 개편안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콜롬비아 지진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가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정부 청사와 재외 공관 등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6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많고 통신이 끊긴 지역들이 적지 않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프리아야 대통령은 실종자가 최소한 195명이라고 밝혔지만 민간 차원의 비공식 집계는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대는 지진 발생 후 72시간까지인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찾기 위해 쉴 틈 없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200명 이상 숨진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정치 성향에 따라 선별해 조기 수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 미국, 이스라엘 등 우파 정부가 집권하는 국가에서 보낸 구조대만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편향과 인명경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마르 블라 콜롬비아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으며 어떠한 국가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 멕시코시티 대지진 당시 결성된 멕시코의 유명 민간 자원봉사 구조대 토포스 아즈테카 수석 대원들이 활동을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

0: 지는 등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북 영천댐을 찾아 가뭄 상황에 따른 용수 공급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량 감소로 형산강에 바닷물이 유입돼 염분 농도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 영천댐을 통한 대체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포항 항사댐 예정지도 찾아 조기 착공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사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국 주요 댐의 저수 현황을 24시간 감시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등 영향으로 전국에 있는 저수지 저수율이 4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난 10일 기준 전국 저수지 1,914곳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21.9%포인트 낮은 46.9%로 조사됐습니다. 저수율이 평년 대비 40% 이하인 심각단계 저수지는 269곳으로 지역별로는 경남이 116곳, 전남 광주는 59곳, 경북 53곳, 전북 17곳, 울산이 13곳 수준으로 나타났고 10% 이하는 22곳입니다. 성장률 상승에도 물가 불안과 고용시장 구조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고수온 대응 장비를 역대 최대로 보급해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제조업과 건설업 등 부진업종 맞춤형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과 오픈마켓, 숙박 관련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사례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 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인 배달과 오픈마켓, 숙박 이 세 개 분야가 연구 용역 대상으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쿠팡 지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7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7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달성한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7% 늘었고 역대 7월 기준 최대치였던 2023년 59억 달러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친환경 차량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는데 지난해 7월과 비교해 25.5%가 증가한 2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반면 내연기관차 수출액은 3.1% 감소한 36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건에 연루된 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합수부는 오늘 서초구 선관위 선거 담당관과 선거 일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도, 습도는 49%입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남미 콜롬비아 서부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 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조사국이 이번 지진을 21세기 들어 자국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밝힌 만큼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로이터 및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현지 시간 11일 오전 확인된 사망자를 254명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구조와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리사랄다주, 칼리, 마니살레스 등 콜롬비아 서부에 위치한 도시들인데요. 리사랄다주는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로 사망자 피해가 가장 집중된 곳입니다. 현장에서는 생명을 향한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비가 부족한 현장에서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폐어 틈으로 건네는 생수로 겨우 버티던 31살 여성은 하루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붕괴된 아파트 더미 아래에서는 아빠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에 12일 우리 정부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일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27년까지 착공 시에 15%, 28년은 10%까지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구 공항구 등 학교용지 1,400호와 강남 LH 서울 지역 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 450호를 활용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민간 부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 세제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에서 직접 브릿지론을 대출해주는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치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여 주택 사업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27년에는 4천억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치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 이자를 1%, 1%포인트, 28년 착공 시 0.5%포인트를 재정 보조하고 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면서 보증 발급 후 3개월 내 착공 시 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7년까지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주거시설 개발 부담금도 감면하겠습니다. 위축된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를 조속하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마련한 일반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상향, 층수 제한 및 1조 규제 완화, 기금 대출 확대 등 지원 사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수 제외 특례도 당초 27년에서 28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추상복합의 주거 비율을 100% 미만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간에도 준공업 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0: 주거와 업무 시설의 균형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비주거 용지의 주거 용지 전환 모델과 용도 지역 체계 등 발전 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넷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부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 공유형으로 공급하고 금년 4분기부터 분양에 착수하겠습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오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맞춤형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여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화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층에 맞춰 포용적인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집주인 세입자 상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식탁 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신속공급혁신단을 설치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 공급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사업 주체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무엇보다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금융위원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어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고 한정된 금융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가계대출을 일관되게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근본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더 확실히 관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울러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첫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금융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의 힘을

주택공급 확대와 착공 촉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PF 보증과 민간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PF 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 원, 내년에는 3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 지원의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민간 금융권의 역할

0: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금융당국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2: 네, 오늘 발표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의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과 기존 물량에 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세 곳만 발표됐는데요.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2만 7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의 경우 지자체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공급지에 대해서는 착공 조기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는 2030년까지 태릉과 과천, 용산 등 모든 공급 부지들을 착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0: 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지원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금융위원회는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하에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의 소득 여건을 현행 부부합산 기준에서 부부 중한 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론 자가와 전세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가 마련과 관련해서는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 대해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요 관리 기준을 유지하는 만큼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위해 LTV와 DSR 규제 비율, 주담대 대출 한도는 유지됩니다.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도 현행 다주택자와 투기 지역 등의 아파트 취득자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되고요.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1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70%, 그외 지역 80%로 각각 현행에서 10%포인트씩 축소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6조 3천억 원인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최소 47조 원대까지 끌어올려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주거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또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도 종전 자산평가액과 종후 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선정하도록 해 정비사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0: 기준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려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희입니다.
1: 정부가 오늘 발표한 신규 택지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 일대입니다.
2: 고려대 덕소농장 등 와부읍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 2만 1,700호를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게 목표인데요. 현장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3: 네, 저는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작은 밭이 보이죠? 사실상 보시는 것처럼 거리 관리가 안 된 방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 앞쪽에는 임시 건물, 임시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 있고 저 뒤쪽에는 집들이, 주택들이 몇 채 간간이 있고 비닐하우스들, 낡은 비닐하우스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덕소 신도시 일대 모습도 보이는데요. 빽빽한 고층 건물이 개발이 정체된 이곳과 아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1970년대에 지정돼서요.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묶여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이곳 228만 제곱미터, 69만 평 일대에 주택 2만 1,700호를 짓는 겁니다. 정부는 기존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고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뒤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30년 상반기에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뭐 그린벨트 일대 생생한 현장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3: 네, 이 그린벨트 해제는 통상 수도권 지역에 수만 호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다만 중요한 게 과연 수요자가 선호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입지를 보면요.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만 타면 환승업

0: 가장 큰 커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교통대책을 세워서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얘기가 솔솔 나왔던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과 비교하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오늘 정부는 발표한 택지 외 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추가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1: 네, 해당 지역이 이제 2030년이 착공 목표인데 당장 단기적인 공급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0: 네, 일단 최근 수년간 착공 부족으로 당장 향후 3년간 입주 절벽이 예정돼 있습니다. 후보제 발표한 뒤에 그린벨트를 풀고 지구계획 승인 받고 보상 절차하고 착공 입주까지 하면 10년은 대충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부가 최근 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를 해서 정부 주도로 그린벨트를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긴 했지만 당장의 공급을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면 됩니다. 게다가 주거지 보존을 원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자체와 원만하게 조율하는 일도 큰 과제입니다.
2: 오늘 추가로 발표된 다른 신규 택지 지역도 좀 알아보죠.
0: 네, 먼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1.5만 평 주택 1000호를 공급합니다. 주요 절차를 통합 시행하고 보상을 좀 신속히 해서 33개월 만인 2029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 역세권 일대도 신규 택지에 이번에 포함됐는데요. 경강선 경기 광주역과 인접하고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 광주선 인근에 4,5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일대는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30년 상반기 내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 그린벨트 지역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2: 네, 아마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신규 공급이 어디에 얼마큼 되느냐 이 부분이겠죠. 전문가 두 분 지금 나와 계신데요. 김인만 소장님, 2만 7천 호 세 곳이거든요. 공급 양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3: 2만 7천 호면 적은 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네. 광교 신도시 정도의 규모로 보여지고요. 평촌 신도시가 4만 호 정도 되니까 기본적인 신도시 물량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발표된 게 이제 세 곳이고 나머지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게 이제 서울이잖아요.
4: 네.
3: 서울의 주택 문제가
4: 김인만 부동산
3: 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1,000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 하나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 1,000호를 가지고 서울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물량이 앞서서 이제 우리 기자님 나가 계시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예. 2만 1,7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남양주는 3기 신도시 왕숙 1, 2 지구 합치면 한 6만 8,000호 정도 되거든요. 예.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아마 내용을 보게 되면 올 하반기에 18,000호, 내년에 27,000호 공공택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 상당 물량이 남양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는 물량도 충분히 많은 지역인데 21,700호가 추가되면 역설적으로 서울의 수요가 일정 부분 뭐 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교통망이 중요한데 경의중앙선은 사실 좀 선호하지 않은 불편한 노선이기 때문에 추가 교통망이 좀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양주에 너무 많은 물량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어떻게 분산을 하는지 또는 공급 과잉 우려,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공급 과잉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남양주 지역의 밸런스를 맞출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 앞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그 공급이 이제 발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연내 10만 호를 이제 공급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장소와 규모를 말한 건 2만 7천 호뿐이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는 아직 뭐 어디에 할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5: 네, 연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종전에 언급됐던 서울 근교나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 그리고 서울시와도 추가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한 논의가 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오늘 대책 발표가 나오기 전에 뉴스 등을 통해서 들으셨을 때는 아마 기존에 이제 그린벨트가 남아있는 강남권에서는 뭐 내곡동이나 세곡동 지역 그리고 송파 쪽에서도 방이동 후면 쪽에 남아있는 소규모 그린벨트나 뭐 수서역세권 지구에서 좀 짜투리 부지들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내용들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탓인지 이번에 이제 대상 지역으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그런 서울 주요 지역에서

0: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근거리에 있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연내에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대상 지역이 발표된 2만 7천 호 정도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권이 첨가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서울에서 신규 공급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염창 부지는 좀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원이어서 일부 이제 민간 소지 필지들을 정리하면 조금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물량이어서 대상으로 지금 언급된 청년 주택이 뭐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분양 혹은 임대로 나올지는 지금 확정 발표된 게 없습니다만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관심은 조금 있을 수 있는 9호선 이제 교통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관심들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뭐 서울만 따져보면은 내용 중에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방첩사 이런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됐고 2029년 착공 뭐 계획대로면 3년도 안 남은 거거든요.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뭐 열심히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될 것 같고요. 프로세스를 바꾼다는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8개월 걸리는 걸 37개월로 줄이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처음 발표됐으면 아마 상당한 기대를 많이 가졌을 텐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태릉CC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아마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릉CC에 이제 뭐 8천 호가 공급이 될지 만 호가 공급이 될지는 해봐야 되는데 앞서서 보듯이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한강벨트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는 관건이지만 그래도 빨리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경마장 같은 경우는 워낙 넓은 부지에다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경마장을 저기 포천 쪽에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반발도 있고 대체 부지 찾는데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경마장도 2029년에 착공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3: 지금 언급한 태릉CC나 뭐 과천 경마장이나 이런 곳들이 사실 새롭게 어떻게 발굴한 그런 택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빨리 하겠다는 건데 그 방식으로 뭐 인허가 절차를 함께 이렇게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주비, 사업비 이런 거 지원하거나 세제 인센티브 주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방법을 꼽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좀 내서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겁니까?
0: 일단 인허가 절차나 전반적으로 그 택지 조성하는 과정들 절차를 좀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구상이 이번에 최단기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종전 같으면 뭐 기본적인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걸 단계별로 받았던 거를 한꺼번에 좀 진행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시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태릉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올해 1월에 대상 지역으로 주택 공급 발표가 나오고 나서 현황이 이제 지자체라든가 해당 지역 주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조율이 되지 않는 과정들을 봐오셨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해소되지 않고 애를 먹인다면 이 최단기 모델 같은 것들이 도입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서 29년께까지 착공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좀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3기 신도시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좀 1, 2년 정도 단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모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 주민들의 반발 또 보상의 이제 시간 지연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예상보다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계획만큼 앞당길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엔 정치권 반응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조금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내용 등에 대해서 당 차원의 의견 수렴을 합니다.
3: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며 연일 정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3: 네, 오늘 발표된 정책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 나왔습니까?
4: 네, 여야 모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후인 오후 1시 반 국회에서 국민의

0: 국민의힘이 민생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규탄 대회를 연 뒤 이어 의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은 물론 앞서 발표된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입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아침 회의에서 정부가 방금 발표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가 정부와 당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최근 발표 뒤 비판이 이어진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인데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1: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0: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청약을 앞두고 대출 조건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곳인데 장 대표는 정부가 사실상 분양 사기를 벌인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 관심이 없어서 폐버스, 청년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2: 네,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고 있죠.
0: 네, 송영길 후보는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은 지어서 풀어야 한다며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아파트 5만 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1년간 부동산 공급을 위해 뭘 했다는 건지 참 답답할 노릇이다. 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해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김민석 후보를 겨눴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3명은 4일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박빙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 후보는 지하철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열고 오후에는 퇴근길 인사에 이어 시장과 번화가를 향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지역구인 마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데 이어 전통시장을 찾고요. 송영길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말을 자주 바꾼다며 붕어 IQ라고 발언했다가 정 후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3: 네,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선거 소송에 나선다고요?
0: 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선거 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고 밝혔죠. 장동혁 대표는 뻔뻔함과 무책임함, 셀프 면죄부라며 선관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4: 선거 소송을 통해서
5: 장동혁
4: 다시
5: 국민의힘
4: 싸우겠습니다.
5: 대표입니다.
4: 그리고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0: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법률자문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 태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겠다며 당내에 설치한 특별위원회 회의도 열었는데요. 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권력형 게이트이자 대공 사건인 쌍방울 대북 송금을 밝혀낸 박상용 검사에게 수사 잘했다고 상을 주기는커녕 징계하려 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정부와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겠다며 잠시 뒤인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2: 네, 들으신 것처럼 뭐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2: 네, 박원석 전 의원님, 오늘 네. 발표가 있었는데 네. 뭐 닥치고 공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공급 대책 좀 시원하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7: 아직은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연내 10만 호 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만 당장 가시화된 거는 한 2만 7천 호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지역이나 규모나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공급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뭐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예. 공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에 많았는데 근데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5: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7: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빈 땅, 짜투리 땅, 그다음에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유부지 이걸 이제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1월 달에 발표했던 태릉 골프장이나 과천 경마장이나 이것도 뭐 지역의 반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예. 속도가 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도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요구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과연 이제 공급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이게 이제 대규모 주택 멸실이나 이주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은 뭐 없어 집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는 걸 감안하면 순증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그게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가시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 시일이 필요한 거고 그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갖는 부작용은 주변 집값이나 이걸 크게 이제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조금 그와 관련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이런 거에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예. 이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이제 큰 틀의 대책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 같은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네. 이제 뭐 발표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뭐 어쨌든 뭐 정확한 장소와 그리고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된 곳은 수도권에 2만 7천 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글쎄 뭐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오늘 저렇게 요란하게 발표는 했습니다만 왜 발표를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대책 발표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 더운 시절이라 뭐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지만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 한 거 정도. 그다음에 샤워하고
6: 국민의힘 의원
5: 몸도 안 말랐는데 옷 입고 나와서 누구 손님 만나러 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고 뭔가 부동산 시장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평소에 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듣고 그 많이 차용하고 존경하는데 서울 시내 지금 공급할 장소 없는 건 맞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그래야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모두 다 나쁜 거라고 그러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찾으려고 그러면 땅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땅이 없는데 재화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거를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중요한 곳에 내가 필요한 곳에 집이 없으면 다른 곳은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점점 갈수록 희소해지면 그 아파트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부터 변화해야 정부 내에서 그리고 정권 내에서 변화해야 이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그다음에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강남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냥 꽁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저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예. 저는 이 부동산 대책 100번 해도 100번 다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박원석 의원님, 제가 예. 이거 내용 보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제고해서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은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게 뭐 추가로 허가가 되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그냥 추상적인 표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7: 재건축 재개발 그 속도가 나지 않는 거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부의 무슨 규제나 혹은 인허가 지연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어서 뭐 자재비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웬만하면 수익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예. 혹은 시행 단계에서 뭐 이게 엎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거든요. 정부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와 관련된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치워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도 뭐 디테일한 계획들이 몇 가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른바 시장에서의 요구는 그걸로 만족을 못하겠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규제화나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집주인들의 70% 동의가 필요한데 예. 뭐 그걸 더 낮춘다든지 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해가지고 뭐 개발 수익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거 이걸 뭐 폐지한다든지 이런 수준의 규제화를 요구하는데 그거는 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 폐지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만 돌아도 하룻밤에 집값 몇 억씩 오를 거예요. 네. 그거 감당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뭐 신속 기획인가요? 그 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기획을 발표했지만 막상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중에 실제 뭐 이 착공이나 혹은 준공이나 혹은 뭐 그 인가나 이런 게 이루어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6: 예.
7: 때문에 이걸 뭐 현 정부

0: 어떤 정책적 소극성 때문이다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렵고 서울 주택 시장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세제 개편 뒤에 공급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실제 이상보다 많이 두들겨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쉬운 점은 아니 이 정도 차이였으면은 공급 계획 먼저 내놓고 세제 개편을 발표했으면 안 됐을까요? 정책 발표 순서도 조금 좀 꼬인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1: 박정호 의원님. 일단 많은 분들이 뭔가 부동산 관련해서 바뀐다, 계획 내놓는다 하니까 지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사실 민심이 들썩이고 있어서 이거 좀 수정안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내용은 크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2: 실질적인 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시장에서 부동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지난번 세제 개편안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거는 청년들, 신혼부부들 뭐 이렇게 돼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다리를 다 걷어버린 거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청년 같은 경우는 담보 비율을 또 4억으로 줄였나요? 뭐 이렇게 하고는 거의 혜택이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 제대로 된 자그마한 소형 아파트라도 구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있는 전혀 대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제일 어려운 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대출 막아요,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어요 해서 거래가 안 되도록 거래 절벽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갈 수 없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부동산 가격 낮추고 막고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 그 억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공급 대책도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제 혜택도 특별히 없어요. 그럼 뭘 갖고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건가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뭐 오늘 2만 몇천, 7천 호 정도 지금 공급 대책 얘기했는데 작년 9월만 해도 135만 원 공급한다고 얘기했어요. 또 연내 뭐 몇 도까지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디서 나와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으면 이미 공급 대책이 확정이 되어서 착공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태 매번 대책 나오고.
3: 조금 전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3: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0: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됐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광양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날이 비교적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고요. 현재 동해안을 따라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지역은 내일까지 적게는 5mm,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충청 이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고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시작돼 연휴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도 곳곳에 비가 이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일찍 가는 길 성산대교 남단 나와서 2km 가는 곳 2차로 쪽에 고장차 있으니까 조심히 가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 3차로 쪽에 역시 고장차 때문에 3차로는 미리 잘 보시고 가셔야겠습니다. 터널 나오자 맞아 3차로 쪽에 고장차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북동, 묵동을 중심으로 월릉분기점까지 정체되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송내 부근 5차로에는 판교 쪽으로 고장차가 있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시흥휴게소 부근 6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부동산 안정화 우려에 대한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라는 어떤 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는 부부 소득을 합산했었는데 이제는 둘 중에 한 명만 충족이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저희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전에는 뭐 5천만 원, 7천만 원이면 합쳐서 1억 2천이었다면 이번에는 뭐 한 명이 소득이 낮아도 한 명이 뭐 2억 3억 이렇게 고소득이 되더라도 이전보다 어떤 그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게?
2: 실제로 발표된 내용에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이 소득에 대한 규정이 종전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서 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합산됐을 때 8,5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면서 이제 페널티가 부여된다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에서는 부부 중에 한 명의 소득만으로 심사를 해서 7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 이제 선택적으로 놓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건데 발표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부부 중 한쪽이 상당 고소득자여도 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적혀 있어서
3: 네.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만 보면
2: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머지 추가적인 소득에 관련된 규정들이 아마 더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뭐 한 명이 7천이더라도 남은 부부 한 명의 소득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또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같은 재정 지원을 받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개인의 이제 소득 제한이 한 7천만 원이니까 부부 합산을 했을 때는 그것에 준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금액을 조정할 줄 알았는데 이게 부부 한 명에 대한 심사로 보완이 되어서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3: 추가 조건이 있는지는 추후에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차원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하고요. 송영길 의원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대폭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시죠. 송영길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4: 정부 세제 개편은 방향은 맞습니다. 사는 집은 강변하고 안 사는 집은 제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다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다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간병이나 정거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4배까지 뜁니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규제 지역에는 무주택자도 LTV가 40%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4억, 현금 6억이 있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 LTV마저 80%에서 70%로 깎였습니다. 대출길마저 막히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부모 찬스 없는 청년은 사다리가 끊깁니다. 생애 최초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와 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습니다.
3: 네,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고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했는데 민주당 내부에도 이제 이런 기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5: 대체적으로 정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3: 예.
5: 이게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눠서 그에 따라서 보유세가 다른데다가 또 다주택과 1주택 이 경우에도 가액 기준으로 어쨌든 다주택, 1주택 상관없이 일률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다주택자가 조금 더 불이익이 예.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세제라는 게 좀 간명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면서 시장에 주는 혼선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0: 이제 송영일 후보가 지적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 규정을 정부로서는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지를 뒀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예외 규정이 이제 확대되게 되면 사실상 하나만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 그런데 지금은 또 너무 조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 있는 것도 사실인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나 이제 네. 이번 세제 개편에는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뭐 집은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곳이다라는 거고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유세 강화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주택의 아주 일정 부분, 뭐 한 2, 3% 이내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들 전체한테 부담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랄까요?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있는 거죠. 때문에 제가 이제 정책 발표의 순서를 좀 조정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공급대책이나 금융규제 완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내놓고 정부가 공급 의지가 없지 않다.
2: 전 정의당
0: 시장에서 그동안에 지적돼 왔던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뭐 생애 첫 주택 구입이나 신혼부부나 그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좀 완화된 대책을 먼저 내놓고 나서 세제 개편이 나왔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동요가 덜했을 것 같아요. 그건 정부가 좀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 비율이 그거밖에 안 되고 국민 전체 세부담 아닌데 뭐가 문제냐.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3: 이게 세제 개편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저기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굉장히 많은 부분 열의 아홉 이상 되는 분들이 부동산 공급이 안 돼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애초에 공급 대책이 충분히 이게 발표가 됐고 소위 말하는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닥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의 문제가 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신혼부부들, 청년 사다리 다 걷어차고 난 다음에 지금 정작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생각해서 공급을 충분히 주고 그 공급 상황 내에서 잘못된 부분 혹여 지나치게 투기를 하려는 부분들만 정부가 규제를 해야지 시장을 이기려고 정부가 덤벼들어서 정책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계속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앞서 쭉 봤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거는 실수요자가 부동산 거래를 못한다는 거 청년 신혼부부들이 사다리가 다 걷어져서 꿈이 없어진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1: 초고가 주택 보유세 관련해서는 김인만 소장님께서도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파장이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4: 뭐 우리가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는 곳이 흔들리거든요. 초고가 주택 가진 분들 중에 세금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쫓겨나가야 되는 거고요. 세입자들은 이제 튕겨나갑니다.
2: 김인만 부동산
4: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는 곳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는 거고요. 공급 대책이 맞물렸는데 정부 공급 대책이 대체적으로 2030년, 2029년에 착공입니다. 그러면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이 옳더라도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때까지는 저는 유예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충분한 물량이 나온 다음에 정부의 방향성, 세제 개편안에 강화된 내용들이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공급은 입주까지는 지금 7, 8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아무리 빨리 해도.
1: 착공을 빨리 해도 공사기간이 또 있어요.
4: 공사기간이 4년 걸리니까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세제 개편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너무 빨리 적용을 함으로써 지금 발생하는 파장의 문제에 대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데 세입자들도 당장 지금 쫓겨나가거나 올려줘야 되는데 공급 대책은 2029년 착공이라고 하니까 제 주변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공감을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5: 박원석 전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부가 공동 명의를 이제 하고 있을 때 그걸 이제 다주택으로 분류하는 그런 안을 또 내놨잖아요. 요건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0: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앞으로 더 늘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이 늘어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절세 효과도 일정하게 의도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지극히 약간 관료적인 그 탁상 행정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형태의 주거 그런 형식의 소유 형태가 많이 늘어날 거고 네. 그거를 다주택자로 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5: 집은 하나인데 다주택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 이체도 좀 맞지 않고 게다가 저는 이 재산에 대한 과세라는 거는 결국에 가액에 비례해야 됩니다. 근데 실거주 비거주 문제도 사실은 가액 비례 재산 과세 원칙에는 조금 어긋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비거주라는 게 결국 갭 투자 시장에서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이거를 억제하고자 그 경우에 한해서 이제 특별하게 보유세를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과 연결짓지 않는 재산 과세 원칙에서 보면은 조금 원칙에 어긋나는 그래서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제도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아직 이제 입법 예고 단계고 국회에서 결국엔 세제 개편안이 법안으로 확정이 돼야 되니까 네네. 그 사이에 수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정부하고 다르게 어쨌든 국민의 반응을 보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어요. 네. 때문에 아마 저는 국회 입법 단계에서 지나치게 세제가 복잡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나 불이익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 네. 오늘 뭐 장동혁 대표는 3기 신도시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박정화 의원께 끝으로 질문을 네. 좀 드릴게요. 어쨌든 부동산이 흔들리면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많은 불안감 속에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는 건데 정부에서 어떤 지금 보완법이나 수정 법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3: 일단 뭐 저기 공급 대책 오늘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사람들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 도심 그다음에 수도권의 공급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자꾸 점점 투기성 또 다른 사업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성실히 살고 성실히 저축한 사람이 내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가 이어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하고 제대로 된 주택 많이 공급하면서 이 사다리들을 걷어차지 않는 그런 보완 대책들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 당도 그런 면에서 집중해서 아마 정책을 아마 다듬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뭐 이슈 자체가 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 분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인만 소장님, 김규정 전문위원님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1: 네,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5: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빙상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생생한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광화문에 나가 있는 윤수빈 캐스터. 지금 기온이 어느 정도입니까?
2: 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33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에 이어서 충청 이남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한 가운데 서울과 청주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5에서 최고 5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 이남 내륙에는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중국에서 약화한 태풍 돌핀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점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건조함은 어느 정도 달래주겠지만 지역별 강수 편차가 커 가뭄 해갈에도 정도 차이가 있을 전망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드는 가운데 대조기까지 겹쳤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일부 해안에는 폭풍 해일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5: 네, 들으신 것처럼 선선해졌지만 낮에는 예년과 같은 무더위가 예상되는 오늘 시원한 얼음 세상은 어떤 풍경일까요? 잠실 빙상장에 나가 있는 문상아 리포터. 네, 지금 바깥과는 달리 그곳은 상당히 시원해 보이네요.
6: 네, 그렇습니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이곳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잠시 정빙 시간을 맞았는데요. 기다리는 아이들의 표정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스케이트 그대 동여매며 얼른 빨리 얼음 위로 올라.

0: 출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미 스케이트를 즐긴 시민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1: 재밌었어요. 솔직히 저도 한 30년 만에 처음 타는 건데 좀 연습하니까 잘 타고 애들은 좀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재밌게 잘 타더라고요. 좋습니다. 애들하고 정말 오랜 시간 만에 같이 지내고.
0: 롯데월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7월 말부터 방문객이 직전주 대비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30도 안팎의 더위에 평일에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얼음을 쌩쌩 달리며 한여름의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피겨 꿈나무들은 화려한 톤을 선보이며 빙판이 꿈을 펼치고 있고요. 아이들도 작지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특별한 여름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이곳은 놀이공원과 수족관도 마련돼 실내에서 쾌적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한여름의 스케이트로 이색피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2: 네. 폭염의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한낮 더위는 남아있으니까요. 빙상장 같은 시원한 곳 찾아서 오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문상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0만여 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신규 택지 10만 호 등 최소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염창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대 등 세 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모두 2만 7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7만여 호를 공급할 신규 택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태릉과 과천, 용산 등 모든 공급 부지들을 착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주비나 중도금 등의 목적을 위한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총량 제한 목표에서 제외해 대출 여력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은 금융회사의 부채 관리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0: 올해 주택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도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총량 목표치를 높이면 가계대출 규모가 추가로 30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 아파트를 제외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80%,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주택 소유 기록이 있다면 생애 최초 LTV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 상속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당국이 투기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거주 예정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수도권 지역은 70%, 그외 지역은 80%로 기존보다 한도가 10%포인트 줄어듭니다. 이는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위한 대출은 제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로 금융당국은 기존 LTV와 DSR 규제 비율도 조정 없이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방향은 맞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며 당대표가 되면 세금이 아닌 닥치고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도 종부세가 최대 4배까지 뛰는 건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자신이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은 지어서 풀어야 한다며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 아파트 5만 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돈 문제만큼은 철저했습니다. 밥값도 항상 반반씩 냈고 남편이 명품백을 선물을 하면 저도 무조건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되돌려줬죠. 결혼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자고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매달 200만 원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갚았습니다. 저도 매달 비슷한 금액을 가족의 생활비로 부담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를 비롯해서 차량 유지비와 명절 비용,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비와 여행 경비까지 대부분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니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매달 똑같이 200만 원을 썼는데 남편은 그 돈으로 고스란히 자기 자산을 불리고 있었고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비성 지출만 한 셈이었거든요. 남편은 꾸준히 대출을 갚았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결혼 당시 5억 원 정도였던 집은 8년이 지난 지금 1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남편은 점점 내 집, 내 재산이라며 강한 소유욕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이혼을 논의하면서 재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는 원래 본인의 명의였고 대출도 본인의 월급으로 갚았으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초에 수입은 각자 관리하자고 약속했던 거를 들먹이면서 아파트는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가족의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도 월급에서 매달 200만 원씩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값이 오른 것은 부동산 시장 덕일 뿐이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의 말처럼 이 아파트는 전부 남편의 재산인 걸까요? 제가 8년 동안 생활비를 부담한 건 재산 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수입을 각자 관리해온 부부였습니다. 이런 부부들 많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2: 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각자 관리형 부부도 꽤 많아졌습니다.
1: 네.
2: 이유는 다양한데요. 서로의 소비 패턴이 달라서 갈등을 줄이려는 경우도 있고
1: 네.
2: 결혼 전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분들이 그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2: 또 어느 한쪽이 재정 관리에 자신이 없어서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2: 그런데 이렇게 각자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오늘 사연처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그러게요. 지금 이제 사연자분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매달 똑같이 200만 원씩을 냈는데 한 사람은 집값을 갚았고 한 사람은 생활비로 써버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재산 못 나누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주장대로 아파트는 남편의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이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1: 네.
2: 남편은 결혼할 때 자기가 해온 재산이니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1: 네.
2: 혼인 기간 동안 그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아나가며 가치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아내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네. 그러면 남편은 본인의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고 사연자분은 기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제 생활비로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생활비 지출한 거가 아파트 대출금 갚는데도 좀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2: 네,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법원은 재산 분할을 할 때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형태를 봅니다.
1: 네.
2: 아내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전담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수입에서 온전히 200만 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네.
2: 만약 아내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남편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거나 생활고를 겪었겠죠.
1: 네.
2: 따라서 아내의 생활비 지출은 남편의 대출금 상환 및 아파트라는 공동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혼 생활 중에 아파트 가격이

0: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승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도록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시세 상승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의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아파트 현재 가치 10억 원에서 현재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0: 네. 근데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부부가 재산 우리 각자 관리하기로 한거 아니냐, 그렇게 합의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어떤 재산에 관한 합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재산 분할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1: 혼인 중 재산을 각자 관리하자라고 한 약정은 일상적인 부부 생활 속에서의 관리 편의를 위한 약정일 뿐,
0: 네.
1: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0: 네.
1: 법적으로 이혼 전 미리 하는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무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자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내의 재산분할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이혼 전에 미리 재산 분할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무효라고 하는 거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할때 이거 유리하게 이끌려면 어떤 증거들 준비해야 할까요?
1: 네, 사연자분 본인이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와 용돈으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좋습니다. 생활비가 지출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내역, 카드 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 기여가 인정이 되면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아파트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유지와 관리에 기여를 했다면 상승한 가치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각자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은 혼인 중에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요.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로는 보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달 생활비랑 이제 용돈 이런 걸로 지출한 증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이 삼복더위의 마지막 말복이죠. 부모님 효도 선물이나 식구줄 보양용으로 보양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당국이 흑염소탕이나 삼계탕 같은 보양식 취급 업체들을 불러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결한 시설에서 조리하거나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곳, 심지어 일반 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한약이라고 속여서 판 업체까지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보양식이 도리어 독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생기준을 어긴 업소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서 파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적발 업체들은 조리기구 위생 불량, 건강진단 미실 시, 보존, 유통기준 위반 등으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어겼는데요. 인터넷에서 흑염소 진액을 팔면서 암이나 고혈압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았는데 한약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 허위 광고도 함께 걸렸습니다. 내가 사려는 흑염소즙이나 보양음료가 진짜 검증된 제품인지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포장지에 박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추출 가공 식품이나 액상차에 면역력 완벽 강화, 질병 예방 같은 문구를 쓰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이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위 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했거나 위생 상태가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셨다면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하시면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들리는 이 라디오 소리가 누구에게나 반가운 소리인 건 아닌가 봅니다.
2: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의 자가용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조용히 이동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라디오를 계속 들어야 하는 건 불편합니다. 운행 중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1: 최근 버스 운전기사의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란 민원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 하차벨을 놓치거나 음량을 줄여달란 요구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공감하는 의견도 있고 과도한 요구란 반론도 있었습니다.
3: 잠시 후
4: 잠시만요. 도착합니다. 음료는 들고 타시면 안 됩니다. 그거 들고는 버스 못 타세요.
2: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나요? 제가 모모대학 다니는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소송 걸까요?

0: 아이 진짜 따질 걸 따져야지.
1: 아씨, 이거 들고 타지 말란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2: 듣기만 했는데도 참 불편한 이 상황. 과연 승객의 말이 맞았을까요? 조례는 법이 아닌 걸까요? 또 버스 기사는 음식이나 음료를 들었던 이유로 승객의 탑승을 어디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어머, 음료 다 쏟아졌네. 버스가 급하게 출발해서 그런가 봐. 다 쏟았다. 어떡해?
0: 어디? 그냥 냅둬.
2: 음료를 쏟아놓고도 그대로 내리는 승객, 개인 스피커로 큰 소리를 내는 승객, 심지어 양치질을 하는 승객까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법적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얄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2: 자, 오프닝에서 우리가 총 3개의 사건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려는 승객에게 기사가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 승차를 거부하자 자신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나왔다면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소송 걸까요? 이렇게 따진 사람이, 이게 진짜 있었던 겁니까?
3: 예, 맞습니다. 2022년 9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실제로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되며 큰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당시 한 남성 승객이 음료가 남아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탑승하자 버스 기사가 규칙을 설명하며 승차를 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승객은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무작정 올라탄 뒤에 나는 무슨 대 대학원에 다니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 이렇게 기사님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급기야 고객센터에 전화까지 해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잘 교육하세요라며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를 이어갔고, 결국 참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항의한 끝에야 버스에서 내렸던 사건입니다.
2: 네,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경찰서 가실래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실랑이가 계속되자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나서서 버스 내 음식 반입 금지 조례 검색해봐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승객이 또 지지 않고 조례는 법이 아니다, 그냥 가이드다, 뭐 이렇게 주장도 했다는데, 자, 팩트는 뭔가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3: 네, 당연히 난동을 피운 승객의 주장이 틀렸고 이제 다른 승객의 말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엄연한 법입니다. 서울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사항이 아니라 기사에게 법적으로 승차 거부 권한을 부여한 엄연한 법적 근거입니다.
2: 그렇다면 이 승객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소 괘씸하긴 해도 별 방법이 없는 겁니까?
3: 아,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다툼을 한 수준을 넘어서 운행 중이거나 출발하려는 버스 내에서 기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운행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나 형법상 모욕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다툼의 정도가 심해져서 만약 기사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물리적 위협을 가하거나 운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면 일반 폭행이 아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협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버스 안에 음료나 음식을 들고 탄 뒤 바닥에 쏟고 그냥 내려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버스 회사나 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3: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료를 쏟아서 바닥을 오염시키고 치우지 않은 채 내리면 버스 회사는 내부 세차비나 청소비, 그리고 그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쏟아진 음료 때문에 다른 승객이 혹시 미끄러져 다치기라도 한다면 1차적으로 음료를 쏟고 방치한 해당 승객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야, 저는 이 얘기 듣고도 진짜 놀랐는데요. 버스 안에서 양치질을 하고요. 심지어 이거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대변까지 본 승객도 있었다면서요.
3: 네, 해외 토픽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뉴스를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네요. 먼저 양치질 사건은 시내버스에서 한 승객이 승객들과 기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침을 바닥에 흘려가며 양치를 한 사건입니다. 정류장을 무려 7개를 지나는 동안에 양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지역 교육청에까지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기사의 정당한 제지 명령을 거부했으므로 기사가 정당한 사유로 하차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버스 기사님이 음료 반입을 제지하자 화가 난 60대 승객이 기사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심지어 운전석 옆 통로에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는 엄청난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그런데 버스 내 갈등이 승객의 행동만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버스 기사의 운전으로 승객이 다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0대 승객이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을 하는 중간에 기사가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발해서 늑골이 골절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기사의 안전의무 위반이 분명해 보이는데 형사 절차에서는 버스 기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요. 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겁니까?
0: 네, 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이유는 사고 직후에 버스 회사가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영상이 없다 보니 기사의 업무상 과실을 엄격하게 입증하기 어려워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민사는 달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형사상 무혐의와 민사상 운행자 책임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안전하게 착석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상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아서 버스 회사와 공제조합이 함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네, 이 형사 책임이 그냥 이렇게 무혐의가 나온 것이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당시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 완전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버스가 아직 움직이는 중인데 승객이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넘어진 거죠. 그런데 보통 버스에 보면 차가 멈춘 뒤 이동하시오. 이런 주의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가 멈추기 전에 이동한 승객 잘못 아닌가 싶은데 버스에서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죠?
0: 예, 이건 부산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승객이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를 위해 미리 일어나 뒷문으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원래 버스 내부에는 차가 정차한 후 이동하라 라는 안내가 있긴 한데요. 법원은 버스 운송회사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운행 및 배려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승객이 이동하다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운전을 주의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난 승객 본인의 과실도 크다고 봐서 버스 회사 책임은 30%로 제한했습니다.
1: 네, 가끔 지인들이 오늘 버스 탔는데 네가 나오는 라디오 들었다. 재밌더라. 말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내버스에서 라디오를 틀어놓는 기사님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시내버스 기사의 운행 중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다던데 일단 버스 안에서 기사가 어떤 콘텐츠를 틀지 그게 뭐 라디오가 됐든 뭐 노래가 됐든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0: 네, 아직까지는 라디오 청취 자체를 법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법령이나 아니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은 일반 차량 운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과거에 특정 종교 방송 청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 시내버스 회사 차원에서 종교 방송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뭐 시사, 음악, 스포츠 중계 등 일반 방송은 자유롭게 틀 수 있고요. 최근에 서울 시내버스는 승객용 스피커와 운전석 스피커를 분리해서 기사님만 운전석 스피커로 조용히 듣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뭐가 문제라서 금지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온 건가요? 그리고 지자체가 조례 만들어서 금지하는 거 이거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한가요?
0: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버스는 공공서비스를 하는 공간인데 기사의 개인 취향인 라디오 소리를 강제로 들어야 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또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면 하차 벨소리를 듣지 못해서 문을 안 열어주시거나 또는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뭐 욕설 또는 난폭운전으로 보복하는 기사님들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한 전면 금지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라디오는 운전 기사님들의 유일한 졸음 방지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수단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크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조례로 일률 금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조례를 신설하기보다는 적정 음량 유지 및 승객 배려 운행을 위한 행정 지도와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그런데 라디오 음량이 너무 커서

0: 하차벨이나 안내방송을 놓쳤다 줄여달라 말했는데 이렇게 라디오 청취가 실제 안전운행이나 승객 응대에 지장을 줬다는 사실이 만약에라도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1: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청취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과도한 음량으로 인해서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치거나 또는 정류장을 무단 통과했다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정류장 무단 통과나 승객 응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같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도한 소리 때문에 기사님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겠죠. 만약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겠고요. 승객들과의 시비 끝에 난폭운전을 했다면 특가법상 운전자 안전운행 확보 의무 위반이나 보복운전 혐의까지 적용돼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안나의 Umbrella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식단, 혈당관리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됐고요. 내일까지 이 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경기와 충청 서부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은 33도, 대전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은 날이 좀 흐리겠고요. 기온은 내려가겠습니다. 내륙에는 오늘부터 광복절까지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 소나기와 비 예보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오후 교통량 꾸준히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 하류와 상류 사이 1차로 쪽에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있어서 여의도권 지나는데 속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노들로 한강대교 쪽으로는 여의도권 안에서는 차가 많습니다. 양화대교에서 여의 상류 쪽으로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성남 쪽으로 복정과 탄천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근으로 꼼짝을 좀 못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영동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연예인과 유튜버 5명과 관련한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0: 허주현 변호사입니다.
1: 순차적으로 이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조사 내용은 과연 이들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주사 이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의료법 위반은 면허가 없이 의료시술을 하는 그 의사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이 시술을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내지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주사를 놓아달라고 했다라든가 동료 연예인 지인들에게 돈을 받고 소개했다라든가 하면 이 부분은 처벌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조사를 받은 연예인들은 모두가 다 주사 이모가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의료인인지 알았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한 적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이게 만난 장소가 처음에 병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응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외부의 어떤 접수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라든가 직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의사라고 만연하게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전문의 자격증 같은 것들을 병원에 게시를 해놓기는 하지만 흔히 병원 가도 그런 거 잘 확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라는 호칭 내지는 원장님이라는 호칭으로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불리면서 연예인들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소개를 받을 때도 무슨 병원 의사야라고 소개를 받았다. 내지는 본인 스스로 의사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의사라고 믿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진 거라는 생각 듭니다.
2: 네. 자, 잠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3: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 또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이 가운데 공급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습니다. 또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0: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죠.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책 안을 만들 때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죠. 그 과정 자체를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 또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 누더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 전문가들 또는 야당 또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또 더욱 실질적인 또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꾸 문제되고 있는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죠. 이런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입니다.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또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물, 또 딥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과 위장수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서 검거자가 대폭 늘어난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범죄의 특성상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역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또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대통령의 발언 역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서울시도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 명로준입니다.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는 그간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 중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이 근본적인 해법은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있다는 일관된 입장하에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건의해온 사항 중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 봉유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이 반영되었습니다. 2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매입 임대 사업자 LTV 완화 등은 일부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준 점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해온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완화와 재개발 임대 비율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부분, 그다음에 비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과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특히 2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서 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비사업의 원활한 이주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2: 네, 서울시의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서울시가 건의한 재개발 설립 동의율의 완화가 반영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이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연예계 주사 이모 관련 사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연예계 소식을 하나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 씨 자택에 강도가 침입했던 사건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강도범이 오늘 다시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어떤 재판인 겁니까?
5: 징역 7년을 1심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첫 기일이 진행이 된 건데요. 예. 사안을 좀 돌아가 보면은요. 지난해 11월 나나 씨와 모친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었고요. 그 이후에도요.

0: 민주의 변호사입니다.
1: 나나 씨를 내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가해자 측에서 역으로 고소까지 하면서 더 큰 또 관심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예. 사안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나나 씨의 행동은 당연히 본인과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라는 점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흉기를 처음부터 갖고 들어갔는가 아니면 나나 씨 집에 있는 흉기를 사용한 것인가 이 부분도 쟁점이 되었는데 흉기를 가지고 자택에 침입한 점도 1심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징역 7년이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양측 모두 항소를 진행해서 항소심에서 결국 조금 더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2: 네, 양쪽 모두 항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강도범 A씨가 항소를 한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3: 지금 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얘기로는 본인은 강도를 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기도 원래부터 내가 소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본인이 절도를 할 고의는 있었지만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는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오히려 자기가 나나 씨에게 그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가해를 당해서 뭐 살인 미수니 특수상인이 이걸로 나나 씨를 고소했다가 그 부분이 무혐의 처분이 나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소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자체를 바꾸어서 최종적으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항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 예. 자, 이제 항소심에서는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좀 이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심정지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치과에서 동시에 심으려고 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3: 사실 이 지금 피해 여성의 연령이 75살이었다고 예. 하거든요. 상당히 네. 고령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치아 개수가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정도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다 사랑니를 발치했다는 전제하에 28개 정도인데 75세 고령이면 이미 치아 몇 개는 임플란트하거나 빠져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이 치아의 거의 절반 가까운 치아를 하루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런데 치과에서 이거를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하면서 수면마취 들어간 김에 11개를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다음에 3일 뒤에 와서 틀니나 약물 같은 것들을 받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러면은 치아 개당 발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그 비용도 줄어든다 이렇게 안내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동시에 식립 수술을 받아들인 이 피해자가 수면 마취를 했는데 국소 마취를 했죠. 그런데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전원이 됐는데 응급실 의무 기록에 아티카인이라는 이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인데 이걸 16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2: 예.
3: 이게 지금 시술 자체도 굉장히 이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술이었는데 이 국소 마취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예.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AI로 연출한 환자의 치아 상태를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글쎄요. 지금 보면은 사실 주변에 임플란트를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AI로 연출한 이 화면을 보면은 11개를 동시에 아래 위로 심으려고 했다. 과연 이게 하루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1: 거기다 지금 피해자의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그리고 지금 사용된 아티카민의 이 용량이 허용되는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하게 이 국소 마취제를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러니까 11개를 동시에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국소 마취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네네.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망한 피해자의 체중이 54kg 정도라고 할 때 이제 몸무게당 사용할 수 있는 국소 마취제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네. 지금 이 병원 기록이라든가 지금 이후에 국과수의 이 감정 결과를 보면 허용되는 그 최대치의 2.9배, 3배가량이 추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국소 마취의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어떤 마취제 독성이 몸에 퍼질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든가 왜 이렇게 마취제가 과다 투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심정지 상태, CPR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과 이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많은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혹시라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가격을 좀 싸게 해서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육치하려는 일종의 박리담회를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
4: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박리담회,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요즘 덤핑 치과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다고들 하는데 사실 이 그 임플란트라는 게 한 대에 보통 한 100만 원 이상씩 원래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한 개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고 여러 개를 하게 지금 유도를 한다. 이게 지금 의료계의 질서를 좀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3: 당연히 그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의 그 종류나 시술 방법에 따라서 이 가격은 좀 치과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도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넘게 주고 했던 기억이 나고 하나 하는데 젊은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치과 일부 치과겠지만 일부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시술 횟수를 높이면 몇건 달성 뭐 이런 식으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환자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술 가능한 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식립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서의 쟁점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도 과연 이 환자가 무려 11개의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몸 상태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료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환자에게 이런 부분 설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치과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환자에게 강권을 해서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형사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형사적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그 환자가 유리한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마취제 과다 투약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3: 사실 환자에게 뭐 의무기록 사본 등을 요구해서 받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응급실 의무기록 같은 것들은 제3의 병원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겠지만 의료소송을 진행할 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환자가 이 기록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부터가 상당히 그렇죠. 난항입니다. 전문 약물 우리가 지금 마취제 얘기도 하지만 저도 이 마취제가 생소해서 이 발음이 좀 어려울 정도로 이게 환자와 그 의사 사이의 어떤 정보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뭐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꺼번에 11개를 식립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가 지켜졌는지 이 부분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등 일부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환자가 많이 불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의료소송에 비해서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마취제를 투여할 수 있는 적정량 자체를 너무 많이 초과해버렸어요. 이 여성이 54kg 정도 나가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1kg당 한 7mg쯤 넣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3배 가까운 과다 투여를 했고 실제로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마취제의 독성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의사가 무리하게 임플란트 11개를 식립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의사는 당연히 이게 치과에서 흔히 쓰이는 마취제이니까 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이런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4: 네. 왜 무리한 시술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렀어야 되는지 그 원인이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눌 마지막 주제입니다. 동물 학대 관련 영상이 또 공개된 건데 사실 잊을만 하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이제 목줄을 하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들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강아지를 계속 때리는 장면이 목격이 된 겁니다. 무려 70여 차례 때렸다고 하는데 교육 목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1: 목격자에 따르면요, 이 길거리에서 한눈에 봐도 이 작은 체구의 어린 강아지

0: 이 남성 강하게 목줄을 잡아채면서 머리만 해도 70여 차례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니까 강아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몸을 웅크리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은요, 이 경찰의 이 동물 학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훈육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격자는 결코 훈육일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려견이라고 해도요. 누구도 저렇게 동물을 학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 짧은 영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반려견을 예. 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1: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지금 그 화면에서도 보시지만 네,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 얘기를 좀 계속해보겠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던 이 남성, 일단 이 시민의 신고 때문에 임시보호소로 강아지가 옮겨졌다가 다시 이 남성에게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2: 우리 민법상 동물은 아직까지는 재산으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물론 동물보호법에는 학대 견주와 이런 피해 동물을 분리해서 최대 5일 동안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네.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을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앞으로의 사육계획서, 그러니까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호 비용도 내지 않고 계획서도 안 낸다 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리 조치가 뭐 자주 뭐 바로바로 이렇게 사람의 아동학대처럼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아직까지는 지위 자체가 소유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대로 뺏어올 수 있는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군교지 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학대하는 거 신고 들어가도 네. 이 동물권 단체에서 가서 견주를 소유권 포기하도록 몇 날 며칠 설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물론 민법을 개정해서 이 동물권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저 학대 견주라고 하더라도 견주의 소유물과 다름없이 재산과 똑같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분리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들 허주현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출연하는 중간에 자막으로 먼저 보여드렸는데 속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검은 연기가 아주 크게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네, 상당히 좀 검은 연기로 보이는데요. 불이 난 직후에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진화를 벌이고 있고요. 공장 관계자 한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지금 라이브로 들어오고 있는 화면인데요. 중부선 3호교라고 적혀 있고요. 네. 지금 공장에서 지금 인근 산 있는 쪽으로도 계속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1: 네. 저희가 앞서 제보받은 화면으로 보여드린 것보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이 보여드리고 있는 현장 화면이 훨씬 더 검은 연기가 예. 더 많이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예. 상당한 규모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검은 연기와 함께 흰색 연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장이 정확하게 어떤... 예. 물건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네, 어떤 업무를 하는 공장인지도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평일 오후 1시 반에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공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예, 방금 소식 들어왔죠?
1: 예, 예. 건축 자재 공장이라고 하는데 건축 자재를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게 불에 타기 쉬운 그런 재료들이 많이
3: 그렇습니다.
1: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예,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에 있는 공장이고요. 진천군은 이 화재 현장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이후에 인근 주민들에게 이 지역 말고 우회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고요. 소방당국에서 일단은 정확하게 이제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화재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큰 불이 난 뒤에 지금 검은 연기가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어떤 그 공장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연기에 뒤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건물들도 위험한 상황이 아닌지 우려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3: 네, 불이 옮겨붙지 않아야 할 텐데요. 충북 진천군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 공장에서 지금 불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저희 기자가 현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경남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 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으로 경남으로 집결한 전국의 소방 물탱크 차는 오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1: 네,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운곡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뒤로 땅이 갈라진 모습이 완연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 함안에 있는 운곡 저수지라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라면 이 제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땅을 딛고 서 있을 정도입니다. 바닥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요. 저수지의 물은 웅덩이 수준이 됐습니다. 이곳 운곡 저수지의 저수율은 8.2%입니다. 평년 저수율 81.8%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오늘 전국 평균 저수율은 46%입니다. 반면 경남 평균 저수율은 32.4%로 전국 하위이면서 평년의 45.6%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남의 가뭄이 계속 이어지자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소방 물탱크차를 어제 경남에 모았습니다. 어제는 653차례에 걸쳐 4,769톤을 공급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밀양에 가장 많은 1,254톤을 지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도 물이 부족한 경남 지역 곳곳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씨가 이어지며 경남 곳곳의 저수지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농민들에게 다행스러운 건비 소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 일부 내륙에 내일까지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건데요. 극심한 가뭄의 단비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운곡 저수지에서 YTN 명준입니다.
0: 네, 보신 것처럼 가뭄이 상당히 극심하기 때문에 단비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번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가 효자비가 될지 호우가 될지 관심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정 기자. 자, 먼저 오늘과 내일 해안가와 해상 상황부터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까?
2: 네, 현재 태풍 찬홈에서 약화한 비구름이 한반도 동쪽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동해안에는 최고 50mm,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40mm까지 비가 내리겠고, 해안을 따라 시속 60k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3.5m까지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와 겹칩니다. 동해안뿐 아니라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도 침수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폭풍 해일특보가 다시 발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가뭄이 심각한 내륙도 단비가 절실한데 언제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까?
2: 본격적으로 내륙의 비는 일요일인 16일부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까지는 33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는요,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가뭄이 심한 영남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이틀 정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과 내일 대기 불안정

0: 이상으로 내륙에 5에서 40mm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광복절 연휴가 시작하는 토요일에도 전국에 최고 50mm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일요일 새벽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합니다. 이 시기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 호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약화한 태풍 돌핀이 남긴 비구름이라서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측 모델을 보면 강한 저기압을 동반한 비구름이 16일인 일요일 새벽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유입돼서 오후나 밤 동안 전국으로 확산한 뒤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큽니다. 가뭄 해갈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가뭄으로 지반이 약해진 영남 지역은 기습호우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오늘 67개 매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채권단에 가시적인 영업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공격적인 할인 행사도 시작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2: 네, 서울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황 기자 뒤로 줄을 선 모습도 좀 보이네요.
2: 네, 바로 결제를 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어주는 계산대부터 고객이 직접 카드를 찍는 셀프 계산대에도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중계를 다른 곳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고객들이 계속 들이차면서 지금 줄이 길게 늘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있는 이유, 홈플러스가 한 달 만에 재개장하면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매장에서 만난 고객들은 홈플러스 재개장을 반가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아직 뭐 구매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올해 여기를 이용했으니까 여기 매장이 막 닫았을 때 되게 마음이 좀 짠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활성화돼갖고.
2: 홈플러스는 임시 유무 한 달 만에 재개장을 하면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할인 행사가 알려지면서 문을 열기 전부터 손님이 몰려드는 오픈런이 펼쳐졌습니다.
4: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안 왔다가 오늘 소문이 났더라고요. 50% 세일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세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기 좀 살까 하고 왔어요.
2: 한우 외에도 내일부터 3일 동안은 서귀포점을 제외한 매장에서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1인 한 마리 한정으로 반값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산물이나 과일 같은 주요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거나 원 플러스 원으로 제공해 고객들을 다시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오전 10시 개장 시간에 맞춰 서울 강서점에서는 정치권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가 영업 정상화와 기업 회생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1: 네,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과제가 좀 많죠?
2: 네, 홈플러스가 이렇게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연체된 임대료 등을 낸 겁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매출과 수익성을 회복해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성과를 못 내고 채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홈플러스는 회전율이 높은 신선식품과 생필품, 자체 브랜드인 PB상품으로 구성을 압축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5: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내고 나체 영상을 받아낸 전화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총책 20대 남성 A씨 등 조직원 11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중국인 총책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7개월여 동안 태국 방콕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피해자 68명을 속여 모두 67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관공서 직원과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에게 200억 원대 노쇼 사기 행

0: 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조직의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자신들이 공공기관 직원이나 군부대 관계자라고 속여 국내 소상공인 630여 명을 상대로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한 뒤 별도 업체로 송금 받는 수법으로 24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1: 수도권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한 20대 배모 씨와 대학병원 소속 의사 30대 이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릴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에 있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직후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진화를 벌이고 있고 공장 관계자 한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인명피해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이 근로자 한 명은 지금 중상을 입은 상태로 전해졌고요. 2도 화상과 기도 화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진천군은 또 화재 현장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에게 우회를 하라라는 재난 문자를 발생하기도 했고요.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1: 예, 지금 조금 전 화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연기가, 검은 연기가 많이 피어올라와서 불이 크게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2: 네, YTN으로 시청자 제보 화면이 연이어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솟구치고 공장은 연기에 가려 보이지도 않습니다. 멀리서도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입니다.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 월성리에 있는 건축자재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했고 오후 1시 49분에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불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한 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기도에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1층짜리 건물 3개동, 전체 면적이 약 12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공장 상당 부분이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주변에 다른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소방당국은 불길이 인접 공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 월성리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했고 오후 1시 49분에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불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한 명이 전시에 2도 화상을 입고 기도에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1층짜리 건물 3개동, 전체 면적이 약 12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공장 상당 부분이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주변에 다른 공장들이 밀접해 있어 소방당국은 불길이 인접 공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화재가 나자 인근 주민들에게 우회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0: 박 검사는 감찰위에 출석하면서 결론 짜맞추기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감찰위는 몇 시부터 시작했습니까?
3: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감찰위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입장 들어보시죠.
4: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든지
5: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입니다.
4: 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거랑 비슷한 행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3: 네, 징계 심의 대상은 먼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의혹입니다. 이후 법무부의 지시로 인천지검이 추가 감찰을 진행했고 업무 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것과 국민의힘이 단독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한 행위도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늘 당장 결정되는 건 아닌데요.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서 징계를 심의, 의결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추후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1: 가장 관심이 많았던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죠?
3: 네, 첫 감찰 당시였던 지난 5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검 감찰위는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이후 인천지검 감찰권과 관련해서도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이전 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퇴정한 수원지검 지휘부의 징계 심의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 법무부 감찰위가 이 결론을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광복절을 앞두고 나온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여러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0: 네, 어디까지를 친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또 조상의 과거 때문에 후손까지 비판받아야 하는지 등 다양한 시각을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친일단체로 분류되는 대정침묵회 평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독부 기관지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선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 옷은 한 벌도 없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SNS에선 안상호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친일 부역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박유아 세종대 명예교수는 안상호를 대한제국이 키운 근대 의료인으로 평가하며 이번 비판을 친일 강박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상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나 친일 임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명단은 친일 행위의 성격과 정도 등을 따져 선정한 만큼 이름이 없다고, 친일 행적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7: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비해서 조금
5: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입니다.
7: 조금 반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스스로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등재는 안 했지만 여전히 친일 행적의 팩트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6: 논란은 증조부를 넘어 하영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조상의 과거를 이유로 후손까지 비판하는 건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후손의 책임과 조상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배우 하영은 결국 자필 사과문을 통해 무지한 상태에서 조상의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사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조상의 과거를 직접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가수 전범선은 자신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2인직의 5대 외손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8: 저희 할아버지가
5: 가수 전범선입니다.
8: 엄청난 친일파셨거든요. 근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그때 그 옆에서 통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예요.
6: 유명 배우 증조부의 친일 논란은 과거의 공과를 오늘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아이맥스 흥행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예매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울며 겨자 먹기로 앞줄에서 영화를 본 관람객들의 웃지 못할 후기가 등장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디세이 아이맥스 맨 앞줄 후기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주인공들의 턱이 상당히 부각된 모습이죠. 3시간 내내 턱만 보였다라는 글에 해당 사진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댓글까지 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형외과 사진이 첨부된 이 게시물도 오디세이 관람 후기인데요. 새벽 시간에 가서 봤는데 앞좌석에서 고개를 들어보다가 결국 병원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관람객을 병원까지 가게 만든 건 오디세이의 전 장면이 70mm 필름으로 촬영됐기 때문인데요. 국내에는 아이맥스 70mm 필름 영사시설을 갖춘 극장이 없고요. 그나마 이 화면 비율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용아맥, CGV 용산의 아이맥스관뿐이라 이처럼 예매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이달 말까지 장애인석과 앞줄좌석 일부를 제외하면 오디세이 용암액 전 회차가 사실상 매진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해당 티켓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글도 상당수 보이고 있고요. 또 영화 상영 직전에 취소되는 취소표를 노리는 이른바 티켓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7: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6: 건강해
1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8: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9: 교통안전 1분 터
20: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2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3: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남미 콜롬비아 서부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 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조사국이 이번 지진을 21세기 들어 자국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밝힌 만큼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로이터 및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현지 시간 11일 오전 확인된 사망자를 254명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구조와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리사랄다주, 칼리, 마니살레스 등 콜롬비아 서부에 위치한 도시들인데요. 리사랄다주는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로 사망자 피해가 가장 집중된 곳입니다. 현장에서는 생명을 향한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비가 부족한 현장에서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폐어 틈으로 건네는 생수로 겨우 버티던 31살 여성은 하루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붕괴된 아파트 더미 아래에서는 아빠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에 12일 우리 정부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FM.
3: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다시 폭염이 찾아오면서 현재 서울은 32도인데요. 앞으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열기도 쌓이고 있어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후 한때 충청 이남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대 50mm가 이어지겠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경남에도 5에서 30mm의 단비가 내리고요.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날이 흐리고 기온은 다소 떨어집니다. 내륙엔 오늘부터 광복절까지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소나기와 비 예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과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뒤로 양화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그 영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반포대교 부근 차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청담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작대로 따라가는 길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 사당역 쪽으로 신호를 좀 길게 받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는 남사부근 그리고 안성부근 천안호두유기소 부근의 돌발 구간 때문에 그 거기를 지날 때는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오늘 폼 미쳤다
5: 미쳤다
6: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7: 미쳤다 와와
8: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살아있는 YTN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0: 국민들은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화끈한 걸 원하는데 막상 그렇게 대안을 놓기가 쉽지는 않은데
1: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0: 전 전문위원입니다.
1: 이번에 좀 더 이제 10만 가구라고 했잖아요. 네. 신규 택지 쪽에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후속 작업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차곡차곡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염창동 그 뭐 천 가구하고 남양주 21,700 가구, 광주 이제 4,500 가구 이게 이제 21,7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또 73,000 가구 또 남아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공급 대책은 한꺼번에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서 정부가 이렇게 공급을 착실히 발표한 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 그게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린벨트 문제, 그러니까 서울 그린벨트 전역 또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점을 보면 앞으로 좀 어떤 지역들이 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풀만한 곳, 그것은 당연히 주로 이제 뭐 강남구나 아니면 서초 그쪽에서 그린벨트가 좀 있으니까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조금 선호하는 곳, 뭐 강남에서 가깝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무지구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 공급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시피 주로 이제 내곡동 그 애비운 훈련장 있잖아요. 그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세곡동, 자곡동 요쪽, 그다음에 수서 뭐 차량 기지라든지 이런 곳들이 아마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토지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지정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정부가 이제 신규 택지를 발표한 뒤에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에는 68개월이었는데 이걸 이제 37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그만큼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공급 대책 이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1: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감이죠. 정부도 그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범정부 이게 주택 공급 이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단에서도 그렇게 만들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어느 정도 날 거다. 그게 주로 인허가 문제거든요. 이거는 패스트 트랙으로 아마 그건 할 거로 보이는데 막상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보상하고 이주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은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없대. 법적으로 그냥 차곡차곡 추진하면 되는데 이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냥 보상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주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내가 그러면 계속해서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뭐 건물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게 그러면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내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 보상과 함께 이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거기에 사시는 뭐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이 자꾸 반발하거든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얘기나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저는 이주 대책을 이번에 병행해야 된다. 요번에 병렬철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실제로 현장에서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 기준도 완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빌라가 상당히 좀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시장에 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 주로 신축 중심의 이제 그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골목길에 동네 집장사들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빌라 같은 걸 지을 때는 전세 보증금을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사실상 대출이 세입자가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이제 터졌잖아요. 그래서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면 약간 그 숨통이 틀 수 있도록 좀 해줬어요.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을 좀 넓혀주거나 그러면 좀 더 지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층고를 한 1층 더 올려주는 거예요. 한 3층에서 4층으로 올리면은 한 30% 정도 공급이 좀 더 되는 효과가 있고 또 1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복잡합니다. 골목 길을 가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0: 제 생각에는 나서는 분이 있을 텐데, 물론 여기 있던 대출 규제 완화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이 살아나야 지금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 특히 청년 세대 분들의 어떤 주거난 해소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부분의 공급 확대 촉진책은 이번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만하다. 다만 이게 이제 현장에서 원하는 분들은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좀더 공급 친화적으로 규제 완화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수석보좌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충분한 대책이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0: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부동산 토론회 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결혼하면 불리해지니까 뭐 이렇게 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번에 보니까 보금자리론 이제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신혼 부부는 이제 부부 중 1인 연소득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뭐 1인 이제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은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화재 소식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 공장에서 오늘 오후 큰 불이 났습니다.
2: 공장 관계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3: 충북 진천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뒤로 계속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화재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3: 제 뒤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입기 힘들 정도로 매캔 냄새도 진동하고 있고, 공장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곳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1시 31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에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 많은 만큼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재 발생 18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인력 60여 명과 30여 대가 넘는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서 일하는 60대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화재로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가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곳으로 1층 높이의 건물 3개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면서 충북 진천군은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우회해서 이동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1: 지난주보다 폭염이 꺾인 뒤 아침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2: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더위가 여전한 모습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맹희정 기상캐스터 어디 나가 있습니까?
4: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문상아 이슈 리포터는 어딥니까?
4: 잠실에 있는 빙상장에 나와 있습니다.
1: 자, 먼저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맹희정 캐스터, 오늘 날씨부터 정리해 볼까요?
4: 현재 서울 기온은 31.7도로 기온 자체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어제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말복인 내일도 극심한 폭염은 아니지만 여전히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 이남 내륙에, 내일은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대가 동해안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고 50mm,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30mm가 더 오겠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겠습니다. 만조 시간대에는

0: 해안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말복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 2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부산의 아침 기온 24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일부에만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충남 일부와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된 가운데 내일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광복절인 모레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가물었던 남부지방은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역별 강수 편차가 커서 가뭄 해갈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지는 만큼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시원한 아이스링크로 가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바깥과 달리 이곳은 시원한 얼음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꼬마 스케이터들이 활기차게 빙판 위를 누비고 있는데요. 조금 서툴거나 넘어지더라도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폈습니다. 그럼 방문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일단 점프 뛰는 것도 재밌고 뭐 하나 해냈을 때 성취감이 있습니다. 설레가 좋았어요.
4: 평일치고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돼서 다들 휴가철에 즐겁게 놀러온 행복한 분위기 같습니다.
2: 롯데월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7월 말부터 방문객이 직전주 대비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30도 안팎의 더위에 평일에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얼음을 쨍쨍 달리며 한여름의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빙산 꿈나무들은 날렵한 속도를 뽐내며 꿈을 펼치고 있고요. 아이들도 작지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특별한 여름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이곳은 놀이공원과 수족관도 마련돼 실내에서 쾌적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여름 스케이트로 이색 피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5: 네, 현장에서 전해준 맹희정 캐스터, 문상아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른바 전용기 갈아타기는 미사일을 이용한 임박한 공격 위협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하지만 이런 위협 속에 미 행정부 서열 1, 2위 장관과 취재진 등 100여 명을 이른바 미끼 전용기에 남겨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튀르키예 방문을 마친 뒤 비밀리에 대통령 전용기에서 빠져나온 건 비밀 경호국 요청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이란의 위협에 겁먹지 않았다며 이례적인 위장 작전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7: 놀랍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이 비밀 경호국이 당시 포착한 건 앙카라에서 이륙하는 에어포스 원을 견착식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위협으로 알려졌습니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이를 신빙성 있고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7: 제 생각에는 뭔가 다른 구체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전직 비밀경호국 무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과 공군 수송기로 옮겨탄 사람은 댄 스케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오랫동안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측근들이었습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와 백악관 출입기자 13명 등 100여 명은 미끼 전용기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7: 대통령이 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됐던 그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예방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6: 사전에 알리지 않은 건 물론 한 달이 지나서야 언론 보도로 해당 작전이 확인되면서 당시 동행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청소년 스포츠 행사장 상공에 민간 항공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해 F-16 전투기가 출격하고 섬광탄까지 발사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트럼프 대통령 주변 비행금지 구역에 항공기가 침범한 건 최소 네 번째로 이란의 암살 위협 속에 트럼프 주변 항공 경계에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8: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직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를 벌이고 있고 공장 관계자 한 명이 다친 것

0: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진천군은 화재 현장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에게 우회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한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가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수정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을 다음 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 마지막 날을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관계인 집회는 기업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 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홈플러스는 어제 법원에 2차 수정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미군이 이란 해상 봉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선 59척의 항로를 변경했다며 대이란 해상 봉쇄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군은 전날 상선 59척의 항로를 변경시켰고 3척을 무력화했으며 2척의 승선에 검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러한 조치는 이른바 대이란 강철장벽 봉쇄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파병 규모를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오는 11월 말까지 북한의 파병 규모를 5만 명으로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3개조에 북한 병력을 배치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서부 3개조에 있던 러시아군을 전선에 재배치해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과 주가 조작에 가담해 1,3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

0: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8월 13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바그너의 오페라 발키레 중에서 발키레의 기행,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연주입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듀엣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발키레 중에서 발키레의 기행,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0: 1876년 8월 13일 독일 바이에른주 북부의 작은 도시 바이로이트에 독일 황제인 비렐름 1세, 바이로이트 국왕 루트비히 2세를 비롯해 차이콥스키, 리스트, 그리그, 생상스 등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철학자 니체와 소설가 톨스토이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의 개관 공연인 니벨룽겐의 반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올해가 바로 니벨룽겐의 반지 초연과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개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 이 니벨룽겐의 반지는 북유럽 신화와 독일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4부작 오페라입니다. 이 4부작을 모두 관람하려면 최소 15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반지의 제왕 업그레이드 버전?
0: 그렇죠. 반지의 제왕이 여기서 온 거니까.
1: 이 업그레이드 버전.
0: 맞죠. 맞죠.
1: 너무 재밌더라고요.
0: 이 바그너가 열렬한 후원자였던 루트비 2세의 지원을 받아 오직 자신의 작품만을 상연하기 위해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을 직접 설계했다고 합니다. 관객이 음악에만 몰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발코니나 박스석을 없애고 모든 좌석이 무대를 향해 급경사를 이루는 부채꼴 형태의 단일 블록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주 획기적이었다고 합니다.
1: 이 바그너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을 하루에 한 편씩 무대에 올렸습니다. 초연 당시 지휘와 연출을 모두 맡은 바그너는 객석 조명을 꺼 관객이 무대와 음향에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0: 세계적인 명사들이 바이로이트로 몰려든 것은 니벨룽겐의 반지가 단순한 오페라를 넘어 서양 음악과 극 예술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실험으로 큰 화제를 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독일을 통일한 비렐름 1세 황제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이 공연은 유럽 상류층과 정적의 인사들이 반드시 찾아야 할 국제적 이벤트로 부상했습니다.
1: 이 초연 이후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에서는 매년 7월과 8월 바그너의 작품만 연주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만 명 안팎의 바그너 숭배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0: 바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세 번째 작품 지그프리트 중에서 대장간 장면입니다. 지그프리트가 부러진 검 노퉁을 다시 벼리며 부르는 곡입니다. 볼프강 빈트가센의 노래, 게오르그 솔트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의 지크프리트 중에서 대장간 장면 볼프강 빈트 가센의 노래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연주였습니다.
1: 국내에도 니벨룽겐의 반지 공연이 있었나요?
0: 네, 이 작품이 올리는 게 쉽지 않아서 2005년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페라단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오페라단은 이 작품을 공연하지 못했고요.
1: 그래도 얼마 전 콘서트 형식으로 하이라이트 공연이 열렸습니다.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초연 150주년을 맞아서 지난 8월 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과 14일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니벨룽겐의 반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핵심 장면과 주요 독창, 중창을 추려서 4시간 정도로 압축한 하이라이트 공연이었습니다. 와, 하이라이트가 4시간이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주역도 맡았던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을 비롯해 테너 김재형과 소프라노 임영주가 출연했습니다.
0: 그리고 국립오페라단은 올해부터 4년 동안 니벨룽겐의 반지 점막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라인의 황금이 먼저 무대에 오르고 2029년까지 차례로 모든 작품을 공연한다고 합니다.
1: 그러고 보면 국립오페라단은 작년에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초연 무대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2025년에야 국내 초연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올해부터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을 모두 공연할 예정입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니벨룽겐의 반지 중 마지막 작품 신들의 황혼 중 지크프리트의 장송행진곡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돈 문제만큼은 철저했습니다. 밥값도 항상 반반씩 냈고 남편이 명품백을 선물을 하면 저도 무조건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되돌려줬죠. 결혼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자고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매달 200만 원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갚았습니다. 저도 매달 비슷한 금액을 가족의 생활비로 부담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를 비롯해서 차량 유지비와 명절 비용,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비와 여행 경비까지 대부분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니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매달 똑같이 200만 원을 썼는데 남편은 그 돈으로 고스란히 자기 자산을 불리고 있었고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비성 지출만 한 셈이었거든요. 남편은 꾸준히 대출을 갚았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결혼 당시 5억 원 정도였던 집은 8년이 지난 지금 1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남편은 점점 내 집, 내 재산이라며 강한 소유욕을 드러내려 하고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이혼을 논의하면서 재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는 원래 본인의 명의였고 대출도 본인의 월급으로 갚았으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초에 수입은 각자 관리하자고 약속했던 거를 들먹이면서 아파트는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0: 가족의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도 월급에서 매달 200만 원씩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값이 오른 것은 부동산 시장 덕일 뿐이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의 말처럼 이 아파트는 전부 남편의 재산인 걸까요? 제가 8년 동안 생활비를 부담한 건 재산 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수입을 각자 관리해온 부부였습니다. 이런 부부들 많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1: 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각자 관리형 부부도 꽤 많아졌습니다.
0: 네.
1: 이유는 다양한데요. 서로의 소비 패턴이 달라서 갈등을 줄이려는 경우도 있고
0: 네.
1: 결혼 전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분들이 그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1: 또 어느 한쪽이 재정 관리에 자신이 없어서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그런데 이렇게 각자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오늘 사연처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 그러게요. 지금 이제 사연자분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매달 똑같이 200만 원씩을 냈는데 한 사람은 집값을 갚았고 한 사람은 생활비로 써버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재산 못 나누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주장대로 아파트는 남편의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이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0: 네.
1: 남편은 결혼할 때 자기가 해온 재산이니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0: 네.
1: 혼인 기간 동안 그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아나가며 가치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아내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0: 네. 그러면 남편은 본인의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고 사연자분은 기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제 생활비로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생활비 지출한 거가 아파트 대출금 갚는데도 좀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1: 네,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법원은 재산 분할을 할 때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형태를 봅니다.
0: 네.
1: 아내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전담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수입에서 온전히 200만 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0: 네.
1: 만약 아내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남편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거나 생활고를 겪었겠죠.
0: 네.
1: 따라서 아내의 생활비 지출은 남편의 대출금 상환 및 아파트라는 공동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혼 생활 중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승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도록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시세 상승분 역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의 아파트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아파트 현재 가치 10억 원에서 현재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0: 네. 근데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부부가 재산 우리 각자 관리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합의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어떤 재산에 관한 합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재산 분할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1: 혼인 중 재산을 각자 관리하자라고 한 약정은 일상적인 부부 생활 속에서의 관리 편의를 위한 약정일 뿐
0: 네.
1: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0: 네.
1: 법적으로 이혼 전 미리 하는 재산 분할 포기 약정은 무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자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내의 재산 분할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이혼 전에 미리. 네, 재산 분할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무효라고 하는 거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이거 유리하게 이끌려면 어떤 증거들 준비해야 할까요?
1: 네, 사연자분 본인이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와 용돈으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좋습니다. 생활비가 지출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내역, 카드 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 기여가 인정이 되면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아파트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유지와 관리에 기여를 했다면 상승

0: 가치도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각자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은 혼인 중에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요.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합의로는 보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달 생활비랑 이제 용돈 이런 걸로 지출한 증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이 삼복 더위의 마지막 말복이죠. 부모님 효도 선물이나 식구줄 보양용으로 보양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당국이 흑염소탕이나 삼계탕 같은 보양식 취급 업체들을 불러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결한 시설에서 조리하거나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곳, 심지어 일반 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한약이라고 속여서 판 업체까지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보양식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생기준을 어긴 업소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서 파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적발 업체들은 조리기구 위생불량, 건강진단 미실 시, 보존, 유통기준 위반 등으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어겼는데요. 인터넷에서 흑염소 진액을 팔면서 암이나 고혈압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았는데 한약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 허위 광고도 함께 걸렸습니다. 내가 사려는 흑염소즙이나 보양음료가 진짜 검증된 제품인지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포장지에 박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추출 가공식품이나 액상차에 면역력 완벽 강화, 질병 예방 같은 문구를 쓰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이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위 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했거나 위생 상태가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셨다면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하시면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은 시원해서 가을이 금세 올 것 같으면서도 한낮에는 어김없이 덥습니다. 열기도 쌓이고 있어서 대기도 불안정해지겠는데요. 충청 이남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날이 흐리고 기온은 다소 떨어지겠고요. 내륙엔 오늘부터 광복절까지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소나기와 비 예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좀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가 났고요.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2차로에 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변으로 잘 살펴서 통과를 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가는 길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남단,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기흥 동탄 부근에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외곽으로는 천안 호두유기소 부근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충북 진천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 대응 1단계가 발령됐는데요.
4: 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5: 네, 충북 진천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당시 검은 연기가 상당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제 뒤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는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고 있기 힘들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요. 공장 곳곳에서는 불길 쳐든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방 헬기도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1시 31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의 작은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 만큼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재 발생 18분 만에 대응했습니다.

0: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인력 90여 명과 90여 대가 넘는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서 일하는 60대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화재로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가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곳으로 1층 높이의 건물 3개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면서 충북 진천군은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우회해서 이동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1: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네, 금융당국도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3: 네, 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붑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해 주택 2만 7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기존 공급지에 대해서는 착공 조기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는 2030년까지 태릉과 과천, 용산 등 모든 공급 부지들을 착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1: 네, 대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죠.
3: 네, 금융위원회는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론 자가와 전세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자가 마련과 관련해서는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청년에게는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요 관리 기준은 유지하는 만큼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위해 LTV와 DSR 규제 비율, 주담대 대출 한도는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방침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려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정부가 오늘 발표한 신규 택지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경기도 남양주 일대입니다.
2: 네, 고려대 덕소농장 등 와붑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서 2만 1,700호를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그곳 일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 네, 저 이곳 와붑 그린벨트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밭들이 먼저 보이고요. 송전탑 그리고 가건물들, 저 뒤로는 낡은 비닐하우스들이 빼곡히 들어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개발이 정체된 농지 그대로입니다. 이곳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적입니다. 이곳은 지난 1970년대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서 50년 가까이 묶여 있었습니다. 정부 계획이 이곳 228만 제곱미터, 69만 평 일대에 주택 2만 1,700호를 짓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고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친 뒤 30년 상반기에는 주택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1: 네, 일단 숫자는 상당한데 과연 공급 효과가 있을까요?
4: 네, 그린벨트 해제는 이 수도권 지역에 수만 호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다만 중요한 게 과연 수요자가 선호하는 곳이겠느냐 이겁니다. 입지를 보면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만 타기만 하면 환승 없이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도 쉽습니다. 다만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이 위치에 따라서 역으로의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대체로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 도로 사정도 좋고요.
6: 와북 공인중개사입니다.
5: 강남이라든가 뭐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역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래요.
4: 정부는 향후 교통대책을 세워서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얘기가 나왔었던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 등과 비교하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택지 외 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선 지자체와 추가 조율을 거쳐서 연내 순차 발표할 예정입니다.
2: 해당 지역도 2030년이 착공 목표인데요. 당장 단기적인 공급 효과는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4: 맞습니다. 지난 3년간의 착공 부족으로 향후 3년간이 이제 입주 절벽인데요. 후보지 발표 후 그린벨트 해제하고 지구계획 승인받고 보상하고 착공 입주까지 하면 사실상 10년은 걸립니다. 물론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총량 규제 등에서 제외해서 정부 주도로 그린벨트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긴 했지만 당장의 공급 부족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주거지 보존을 원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자체와 원만하게 조율하는 일도 큰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그린벨트 지역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한 명을 해임하는 등 모두 15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지 부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했고 대응에 소홀했다는 내용입니다.
2: 네, 15명의 징계 대상 직원 중에 해임이 한 명을 포함해서 중징계는 8명이고 나머지 7명은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직원의 소속은 중앙선관위 그리고 서울시와 송파선관위, 지역선관위 소속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15명의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해임 1명 등 중징계는 8명으로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네, 특히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7: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도래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과 합리적 조세,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을 해법으로 꼽았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부터 발생한 공급 절벽을 짚으며 인허가가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대책이 제약이 많고 소요기간도 긴 만큼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은 채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23만 호가 넘는 규모의 주택을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는데 정부도 강조했듯 시기 단축에 힘을 실은 겁니다. 야당이 적극 공세를 펴고 있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책안을 제시하고 좋은 제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든지 오락가락한다고 표현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국민과 전문가 또는 야당 등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며 국민 삶에 맞도록 실용적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자고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하면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2: 그러나 국민의힘은 새로울 것 없는 재탄 정책이라고 혹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8: 네, 국회입니다.
1: 네, 오늘 발표된 정책과 관련해서 여야 반응 나왔습니까?
8: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호평했습니다. 박지혜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대책 발표에 이은 당의 유기적인 입법,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쯤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과 앞서 나온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9: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8: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대책을 두고 청년은 또 봉이냐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또 빚내서 집사라는 낡은 유혹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원칙을 내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 청약을 앞두고 대출 조건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찾아 정부가 사실상 분양 사기를 벌인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부동산 정책도 국민을 국민의힘 중심에 대표입니다.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2: 네,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포럼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죠.
8: 네, 지금 국회에서는 이진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포럼에 참가한 단체인 새역사 국민운동 등이 그동안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는 논란이 있다는 건데요. 이 의원 역시 오늘 환영사에서 5.18이 성역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한쪽에선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이 역사 왜곡 세력의 국회의 문을 열어줬다며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5.18 정신을 비하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할 수 없다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내에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학술토론회라 강행하겠다는 이 의원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포럼에 참석한 다른 현역 의원은 없었습니다. 포럼이 열린 국회 도서관에서는 범여권 의원 일부가 손팻말을 든 채 시위를 벌였고 포럼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이 행사장에 난입하면서 언쟁이 벌어져 잠시 진행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6: 건강해.
1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7: 하루 한 번 데이팩.
16: 건강기능식품.

0: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4: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폭염에 채소값도 뛰고 가공식품 가격도 잇따라 인상되면서 이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배추는 한 포기에 3,509원으로 28%가 올랐고요. 깻잎도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41%나 올랐습니다. 이번 여름 30도를 훌쩍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고온에 따른 수정 불량과 과실이 터지는 열과 현상 등이 발생해 생산에 차질을 빚은 건데요.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는 어느새 빠듯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채소값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공식품, 외식비, 각종 고정지출까지 조금씩 오르다 보면 우리 집 통장에서 새는 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물가 오르는 걸 막을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집 통장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지 재무설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그러니까요, 막 히트플레이션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폭염 때문에 물가 상승하는 거 연일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2: 맞아요.
0: 이 채소들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채소 먹는 거 진짜
2: 좋아하세요?
0: 좋아하는데 네.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어요.
2: 없죠. 어제 제가 좀 외식을 좀 했었어요. 외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외식을 했는데 혼자서 와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요즘 많아요.
2: 그래서 보니까 약간 채소 위주로 또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0: 그게 비싸서
2: 채소값이 비싸서 오히려 따로 사 먹는 것보다 그렇게 먹는 게 오히려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어서 맞아요. 오히려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저도 예전에 막 사과가 폭등했을 때 네네. 뷔페 가가지고 네. 사과만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그럴 땐 더 먹고 싶지 않아요?
0: 맞아요.
2: 네. 망고 많이 먹고 과일 먹어야죠 또.
0: 그러니까요.
2: 비싸니까.
0: 어떻게 하면은 마음 놓고 우리 그냥 먹고 싶은 거 조금은 수월하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 가정경제 문제점들 잘 짚어보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함께 짚어드릴게요.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은퇴 빨라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 늦어지면은 생길 수 있는 이 소득 공백.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는 군 라이프 상담소에서는 화물차 한 대로 두 딸을 키워오신 아버님의 사연을 통하여 나 홀로 가장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보장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도너리 상담소에서는 갑작스레 가장이 떠나게 되면서 남은 보험금을 가족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와 안보험 면책기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취자의 궁금증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잘 청취하시다가 아우 나도 오늘은 정말 상담 신청을 해야겠다. 전문가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과 오픈마켓, 숙박 관련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사례 실태 조사를 위해 연구 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임차인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의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됐는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싶어도 점점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늦춰지면서 이 사이에 소득이 뚝 끊기는 공백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회사를 나오게 되는 분들 역시 많으신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에 받게 됩니다. 자, 그럼 60세 은퇴를 하게 될 경우 65세까지면 최소 5년은 공백이 생기는 건데 오늘은 이 소득 공백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을 예전에 들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빙하가 갈라진 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은퇴하고 연금이 나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몇 년이 힘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네. 노후 연령기를 맞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균열, 소득이 아주 뚝 끊기는 상황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비유와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1: 네. 적절합니다.
0: 그렇죠.
1: 아, 뭐 법적으로는 정년을 최소 60세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너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국민연금은 갈수록 수령이 늦게 나오게 되니까 수입 단절로 이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뭐 생활비나 고정 비용들은 여전히 나가던 건 그대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부담이 되는 시기가 생기죠. 그래서 통계청 2024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2인 기준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소득은 0원인데 나갈 돈은 그대로라는 말이 되겠죠.
0: 그렇죠. 근데 적정 생활비 366만 원이면
2: 336만 원.
0: 그렇죠. 이게 이제 부부 기준인 거잖아요.
2: 맞아요.
0: 일단은 어느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좀 대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2: 그렇죠. 뭐 국민연금 사실 직장을 오랫동안 두 분이서 똑같이 뭐 다니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2026년 5월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이 12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0: 두 분이 합쳐서
2: 받는 연금액이 120만 원이에요.
0: 너무 그러면, 좋게요.
2: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336만 원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매달 뭐 200만 원 혹은 최저 생계비가 아까 240만 원 했잖아요. 그래도 12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65세부터 받는 거잖아요.
0: 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네. 매달 200만 원씩이 부족하다? 5년이면은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한 1억 정도 되는 그쵸. 돈인데 이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크레바스가 무섭다는 거예요. 만약에 60세에 은퇴를 하고 65세에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면 5년의 공백이 생기고 그 오롯이 내 돈으로 그 기간을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만약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에 모아둔 자금을 모두 그 시기에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정작 진짜 노후가 왔을 때는 더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0: 그럼요. 어차피 뭐 언제든 받을 국민연금 네네네. 이걸 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받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조기연금이라고 하거든요.
0: 네.
2: 대신에 1년마다 땡겼을 때는 6%씩 내 연금이 깎이는 거예요. 그럼 5년을 깎이면 어떻게 30%가 깎이죠. 즉 내가 원래 받게 되는 금액의 70% 만 받게 되는데 이게 당장 받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산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20년, 30년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30%가 깎인 금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정 자체가.
0: 하긴 그렇죠. 뭐 아까 부부 적정 생활비로 336만 원인데
2: 네.
0: 그거 국민연금으로 뭔가 상쇄하기도 어려운 와중에 내가 연금액이 30%가 또 준다면 이 또한 방법이 될 수는 없겠어요.
2: 보세요. 120만 원에 아까 70% 계산하면요. 84만 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평생 받는 거니까 120을 어쨌든 평생 받는 거랑 비교 차이하면 꽤 크거든요.
1: 너무 크죠.
0: 그러면은 빨리 당겨서 조기연금 받는 것도 무조건 무조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없겠어요.
2: 네네네.
1: 그렇죠.
0: 자, 그럼요. 이 공백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 아,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사실 은퇴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거의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미리 좀 대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요 크레바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게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 연금을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생토록 나올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연말정산 같은 거 받으려고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거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5년 또는 10년 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50이에요. 60대 은퇴를 할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난 5년, 10년 동안 그 크레바스 기간을 나는 메꿀 거야. 이런 계산을 좀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1: 예, 만약에 중요한 건 가정마다 그 상황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몇 살에 은퇴를 하는지 국민연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는지에 따라서 이 공백기한 대한 대비도 필요한 준비도 모두가 상황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계기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크레바스가 몇 년이고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 사실 지출 통제도 되면서 경제적 상황을 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2: 이게 또 보세요. 연금 저축, 그다음에 뭐 연금 보험 이게 같은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하고 있고 내가 필요한 금액 혹은 내가 은퇴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계산해가지고 정말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솔루션을 한번 제공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혹시 나는 은퇴 후에 몇 년을 내 돈으로 버텨야 하는지 제대로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무턱대고 무방비로 노후를 맞이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의 꼼꼼한 노후 설계와 그리고 맞춤 재무상담 굿모닝 굿나이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연금 보험, 소득공제를 위한 연금 저축, IRP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노란우산 공제까지 네. 탄탄하게 노후 대비를 위해 목돈 마련이 돼가고 있는지 무료 상담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굿라이프 상담소로 어떤 고민 사연이 도착했을지 최성진 팀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에 살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저는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 눈에는 어리게만 느껴지는데요. 최근 친했던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혹시 운전하다 저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게 없다는 생각에 용기 내 상담 신청합니다.
0: 최성진 팀장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사연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사연을 일단 종합해 본다면 네. 단순한 우리가 뭐 보험 점검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딸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이야기,
1: 네. 삶의 이야기.
0: 그렇죠.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녀에게 내가 사망했을 때 혹시라도 남겨줄 목돈으로 자녀가 좀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네.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싶으신가 봐요.
1: 네. 제가 기존의 고객들은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크게 있었던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되면 그걸 줄이거나 정리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번에 이제 사연자님은 왜 굳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려 할까 하고 저도 사연자님을 만나 뵙고서야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면서도 살짝 마음이 울컥했는데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겠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특히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그런데 1년에 365일 중에서 일을 안 하시고 쉬는 날이 단 며칠밖에는 안 된다고 하셔서 그때가 언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돌아온 답이 사실 조금 의외였어요.
0: 1년에 쉬는 날이 며칠 안 된다. 보통 게 명절 때 그렇죠. 쉬시겠죠. 명절에 쉬시는 게 맞았을까요?
1: 보통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두 따님의 생일날 그때서야 비로소 쉬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에도 살짝 이유는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아내분하고 이혼을 하시면서 그날부터 화물차 운전을 쉴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23, 21가 된 자녀분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었지만 큰 따님이 아빠의 마음이 더 아팠던 건 대학을 포기하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세 가지나 하면서 동생의 학비도 보태고 생활비도 보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연 있고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참 울컥울컥 계속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별개의 일이지만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혼자 학비랑 생활비랑 다 벌고 제가 대학비 그런 것들 다 해서 혼자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보면서 사실 지금도 눈물이 살짝 좀 나는 것 같아요.
0: 일단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지만 그래도 따님 너무 잘 크셨고요.
2: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도 이렇게 자녀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이 가정은 전문가 두 분의 솔루션 거쳐서 경제적으로도 웃음꽃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도와주셨겠죠?
2: 네.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착하게 일단 잘해준 자녀들이 너무나도 고마운 사연이기 때문에 사실 화물차 운전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청취자님께서 교통사고로 나면 갑자기 자녀가 어쨌든 뭐 부모가 없이 이렇게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겁이 많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매일 운전을 하면서 좀 뭐 운전하다 보면 끼니를 뭐 거르는 경우도 있고 빵이나 이런 것들로 대충 뭐 챙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목에 이물감이 생겨서 혹시나 암이 아닐까라는 이제 두려움에 암보험을 좀 급하게 가입을 했고 다행히 검사 결과는 역류성 식도염이었다고 합니다.
0: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식사를 그냥 차 안에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0: 이런 불편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다 보면은 쉽게 또 가입할 수 있는 게 보험인지라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청취자님, 가입하신 보험 현황은 좀 어떠셨을까요?
1: 보험이 몇건 되지 않으셨고요. 15년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한 건, 상해보험 한 건과 최근에 이제 겁이 나서 급하게 가입을 하신 암보험 한 건, 딱 이렇게가 전부였고요. 총 보험료는 12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종일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데 도로 위를 지켜줄 가장 중요한 운전자 보험이 아예 없었다는 게 저는 조금 너무 의외였고, 사연자님이 준비하시려고 했던 사망보험금은 기존의 상해 사망 시 2천만 원 보장이 전부였어서 모든 사망이 또다 되는 내용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하시는 필요한 보장이 있어야겠다 싶었고, 아쉽게도 사연자님을 위한 보장은 현재 너무 비어 있는 상태라서 먼저 2세대 실손보험은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15년 갱신형 상해보험 한 건과 최근에 가입한 10년 갱신형 암보험은 60대가 되면 보험료 인상이 있는 두 건은 모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0: 그렇군요. 보험료 수준은 과하지 않았지만 보장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였다.
1: 빈약했어요.
0: 자녀분들 보험 점검도 해주셨겠죠?
2: 그렇죠. 두 따님도 보험을 다행히 체크를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두 따님 보험 모두 실효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모 쪽이 마음이 좀 걸리는 게 20만 원. 본인보다 더 비싼 보험을
0: 높으셨죠.
2: 더 자녀를 위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부담 때문인지 유지를 못하셔서 이제 실효가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자녀분 보험까지도 저희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보험이 지금 없는 상태로
2: 그렇죠.
0: 자녀분들은 성인이 된 상태인 건데 어떻게 조정을 도와주셨을까요?
2: 일단 다행히 자녀 두분 연령과 건강 상태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당연히 이제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9천 원, 7천 원 이렇게 해서 16,000원이 실손 보험이 각각 가입이 가능했었고요. 여기에 뭐 암, 뇌, 심장과 수술비 전반적인 종합 보험으로 좀 세팅을 했고요. 여기에 39,000원, 뭐 35,000원 합쳐서 한 74,000원 정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따님께서 아르바이트를 세 가지나 아까 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참
0: 맞아요.
2: 대견한 것 같아요, 진짜. 주방에서 이제 보조업무도 하고 있고 약간 움직임이 또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상해 관련된 부분들로 만 원을 추가해서 모두 합산하게 되면 10만 원으로 이제 두 따님을 이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1: 다행히 자녀분들은 아직 많이 젊으시고, 그리고 특히 작은 따님은 아직 공부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기존처럼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이신 사연자님과 큰 따님 두 분의 수입이 또 일반 직장인들처럼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어서 최대한 고정 지출을 좀 차분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줄여드렸고, 보장은 그래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년 갱신형으로 자녀들의 보험은 현실적인 대비를 해드렸는데, 갱신형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이 인지하고 낼수 있는 금액의 최대한의 보장을 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면 그런 선택도 또 이번 경우는 맞는 케이스였습니다.
0: 그렇군요.
2: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뭐 갱신형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보통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비갱신형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 가정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혹시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본인들이 자녀가 성장해서 본인들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됐을 때 그때 보험 재정비를 새로 세팅하면 되니까요. 그냥 혹시나를 위해 일부 준비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은 그래서 부족한 보장을 어떻게 채웠는지 나머지 이야기도 마저 들어볼까요?
1: 네. 사연자님이 본래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가 두 자녀분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고 싶다 이거였는데요.
0: 맞아요.
1: 예,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니까 상해로 돌아가셨을 때만 2천만 원 나오는 게 전부였어서 아무래도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이 사고로 인한 사망을 최근에도 이제 친한 형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니 그걸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이 사연자님이 채우고 싶어 하셨던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에게 전혀 남겨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앞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갈 날들까지 넉넉 잡아 20년을 제가 계산을 해서 질병이든 상해든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사망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훨씬 크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번,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준비한다. 2번 평생 보장되는 종신보험으로 준비한다. 3번 둘 다 보장은 똑같다.
0: 오늘은 사연이 사연인지라 네. 진중하게 네. 맞춰볼게요.
2: 네. 자. 너무 쉽죠.
0: 맞아요.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셔야 경제적 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1번.
2: 네. 정답은?
1: 역시.
0: 정기보험.
2: 네, 정기보험입니다. 네. 저도 역시나 정기보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0: 몰래 까먹었어요.
2: 아, 네, 까먹으세요.
0: 정기보험으로 우리 김현철 팀장님은 보험금을 얼마나 대비하셨어요?
2: 저는 이제 20년 동안 이제 보장받는 걸로 하고요. 그 대신에 사망보험금은 3억 나오게 세팅을 했는데 보험료가 3만 3천 원입니다.
1: 와, 가성비.
2: 저렴하죠.
0: 그러게요.
2: 아무래도 네, 제가 병력도 없고 다행히 생긴 거와 다르게 병력도 없고 그리고 아직은 제가 이제 사이트 초반이다 보니까 요 정도로 세팅이 됐었어요.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싸잖아요. 왜 언제든 사망해도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100%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정기보험으로 뭐 10년, 20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받게 되면 아무래도 적은 보험료로 보장을 어쨌든 크게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취자님, 오늘 사연자님의 경우에 상황에 딱 맞는 그런 게 바로 정기보험으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0: 그렇죠. 나머지 건강보험이랑 청취자님이 운전자 보험이 지금 없으셨단 말이에요.
1: 네, 맞아요. 중요한데 없으셨어요.
0: 그쵸, 도와주셨겠죠?
1: 당연합니다. 사연자님이 본래 자녀들을 위한 사망보험금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긴 하셨지만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가장 시급했던 보험이 바로 말씀하신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사실 사고 중에서 만약에 크게 날라치면 그런 사고가 자동차 사고와 화재 사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형사적인 보상을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 중요 구성으로 운전자 보험을 2만 원에 새로 가입을 해드렸고요. 최근에 준비하신 10년 갱신형 암보험, 15년 갱신형 상해보험 두 건 역시도 정리를 하면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암에 따른 비급여 주요 치료비와 간병인에 대한 보장은 꼭 챙겼어야 돼서 비갱신으로 설계를 하면서 13만 원의 착한 보험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납입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하면서 현실적인 대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납입 네. 기간 조정도 사실 되게 중요한 그쵸, 부분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 보험을 유지하려면 그쵸. 운전자 보험까지 깔끔하게 다 챙기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보장은 또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2: 특히 암 진단비 보장 범위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에 소외감 보장이 일부 10% 20%밖에 안 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뭐 여기에 전립선 암이나 뭐 비침습 방광암도 일반 암으로 다 보장 가능한 회사로 찾아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더니 사망보험금 1억을 정기보험으로 설계를 하니까 5만 원대로 가능하고요. 기존의 실비랑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앞서 추가했던 한 13만 원 정도를 합산하게 되면 약 한 25만 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청취자님께서 건강상 이상신호가 크게 뭐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좀 세팅이 가능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결과론적인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연 자체가 우리가 보험을 많이 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많이 안 내고 있고 적게 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진짜 최소한의 보험료로 가성비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운전자가 없었다라는 거와 청취자님께서 원하셨던 두 딸을 위한 사망보험금까지 이제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청취자님께서 매우 만족하신 그런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죠. 자녀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 앞으로는 뭐 많이 해주면서 정작 나 못 돌볼 때가 되게 많아요.
2: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가족 사랑이 결국 나를 돌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보험 점검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 고민 사연 시원하게 해결해보겠습니다. 노후,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샵 0945번으로 도착한 첫 번째 문자 사연 2071번님. 최근에 암보험 알아보다가 마침 사연을 듣고 문자 보냅니다. 가입하고 바로 아프면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면책기간 도대체 이게 뭔가요?
1: 물어보시네요. 네, 면책기간 의외로 문의 또 많이 하시는데요. 회사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정식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순 감기처럼 암은 가볍게 넘어가는 질병도 아니고 적어

0: 도 이제 오래전부터 몸속에서 잔재하고 자리 잡고 사이즈가 갈수록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90일은 지나야 암 보장이 시작되는 게 맞고요. 90일 이내에 진단이 되는 일이 생기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1: 물론 이제 뭐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100% 보장받는 내용도 물론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1년이 지나야 100%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감액 기간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암보험이 왜 면책 기간이 있는지를 보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에 이제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 사례인데 제 지인이에요. 남성분 지인인데 대학 동기인데 어머님께서 목 쪽에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것 같다라고 해서 야, 뭐야? 너 병원 가봐. 했더니 갑상선 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티가 날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보험을 최대로 가입을 하고 병원 가서 암 진단 받으면 사실 보험사에서는 한 달치 보험료만 받고 뭐 5천만 원 1억 그 이상을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책 기간이 존재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혈관 쪽 관련된 부분들은요. 나 당장 나는 내일 쓰러질 거야. 알수 있나요?
0: 모르죠.
1: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의 면책 기간이 없는 겁니다.
2: 아, 그렇군요.
1: 네.
2: 치과 보험도 가입하고 바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치과
1: 그렇죠.
2: 보험은 그럼
0: 없죠.
2: 면책이 아니라 감액 기간이던가요?
1: 면책 기간도 있고요.
0: 감액도
1: 90일이 기반적으로
0: 있어요.
1: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치료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감액, 2년 미만의 감액 그렇게 또 있습니다.
2: 그렇죠. 가입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면책 기간과 감액
0: 네.
2: 기간이니까
1: 맞습니다.
2: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1647번님, 저도 가장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되면 남은 가족은 제 보험을 어떻게 찾나요? 제가 혼자 가입해 둔 건데요.
0: 네, 보통은 보험을 가족분들하고 의논하시는 경우보다는 본인도 혼자서 모르게 가입하시는 비율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질문도 오늘 질문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는 두 가지인데요. 이 유족이 되면 고인의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잡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살짝 기억을 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이렇게 들어가시면 내 보험 찾아줌 요런 조회하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회를 하시면 한 번에 모두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1: 특히나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자님처럼 지켜야 할 가족분들이 있으면 수익자를 지정해 둬야 확실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가입을 할때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으로 수익자가 보통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정 상속인은 아시다시피 뭐 이제 가족들 중에서 내가 있으면 뭐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렇게 수익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혹시나 이런 것들 법정 상속인 말고 나는 조금 더 누군가 내딸 혹은 내 자녀한테 딱 무조건 해주고 싶어라고 하시면 수익자를 지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그런데다가 계약자와 또
0: 네.
2: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0: 네.
2: 이게 또 증여냐, 상속이냐에 또
1: 그렇죠.
2: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대로 보험금 나중에 잘 수령하실 수 있게끔 가입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진짜 나한테 꼭 맞는 커스터마이징 보험 필요하겠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고 전문가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1: 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PET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유익한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늦어지면 생기는 소득 공백기, 나 홀로 가장에게 도움이 되는 보장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까지 짚어봤는데요. 전문가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에 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이무진의 에피소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50mm, 경북 동해안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까지,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대구가 34도, 전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이제 오후 교통량이 부쩍 늘어나서 정체되는 구간이 꽤 길어져 가는데요. 거기에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기름과 종암 사이 2, 3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 때문에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내부순환로 따라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연희램프를 지나서 정릉터널 쪽으로 쭉 기름램프까지 긴 구간 답답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를 시작으로 가양대교까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원효대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답답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 쪽으로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번 주 진행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정면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목요일에는요, 정치 클리어링 시간이죠.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주요 정국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부에서는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요즘 조경태 의원, 포효하는 사자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 바짝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 징계 상황 포함한 당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나 더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네, 조금 날이 지금 풀린 것 같긴 합니다만 지내시긴 괜찮으신가요?
1: 가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죠.
0: 선선하죠. 네. 네.
2: 아, 저희는 민주당 어서 빨리 전당대회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기네요. 전당대회가
3: 연장전 없나요?
0: 아, 민주당 전당대회 진짜 이렇게까지 치열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1: 아니, 이제 분당대회 아니에요, 분당대회.
2: 사실 뭐 2015년인가요?
0: 네.
2: 10년 전에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박지원 후보가 있을 때 이렇게 치열했었고 그때도 이렇게까지 막 최고위원까지 딱 정확히 반으로 패가 날려가지고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0: 네네.
2: 최근 10년 만에 정말 제대로 한번 붙었다. 뭐 그런 건 있었어요. 맨날 저희가 전당대회 하면은 아, 뭐 주목도가 없습니다. 밋밋합니다.
0: 네, 좀 재미없다 이런 얘기
2: 뭐
0: 있었지.
2: 이렇게 호응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는데 뭐 지금 막 뉴스에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4: 근데 저는 올해 들어서 제일 신나는 사건이 민주당 전당대회. 일자리도 늘어나고 할 말도 많아지고 국민의힘 이야기 덜해서 너무 행복하고.
0: 아, 그러니까요.
2: 원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아,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런 거 막 따지고 했을 때 좋았거든요.
0: 그때 안철수 의원이 그때 그렇게 말했었나요? 예, 예. 아,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 장해찬 전 최고만 지금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김철근 사무총장도 되게 행복해하는 얼굴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10년 전에 그 전당대 이후에 네. 민주당이 분당됐어요. 국민의당과 민주당으로.
2: 아, 그때 가셨죠?
0: 그때. 솔직히 그때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힘을 딱 합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다음 누구가 될 거냐를 놓고는 아. 각계약진을 세게 하기 때문에.
0: 원래 좀 그래요.
1: 네. 아. 이게 민주당이 보면 87년에 양김의 분열. 그다음에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의 분열.
0: 네.
1: 그다음에 민주당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열. 그리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분열. 이게 딱 10년 단위로 그렇게 와 있거든요.
0: 네네.
1: 2026년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후폭풍이 올지.
0: 네.
1: 과연 그걸 제압하고 정리하면서 통합을 좀 해낼지 아니면 그 세력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못 가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지금 약간 고사 지내는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1: 아, 그런 건 아니에요.
0: 그건 아닙니까?
1: 집권당이 잘 돼야죠.
0: 네. 자,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협조를 했다는 겁니까?
4: 당연하죠. 국민의힘은 법치를 중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누군가 불법을 저질렀다. 명예훼손의 의심이 있다. 업무 방해를 했다. 당연히 저희가 경찰에 협조해야 되죠. 근데
0: 네.
4: 이게 그 당원 명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아서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서버예요. 당원 게시판 서버. 그러면 그 당시에 당원 게시판 사태가 불거지고
0: 네.
4: 한동훈 의원 가족들 명의가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다 탈당을 하거든요.
0: 아.
4: 근데 서버에는 탈당을 했어도 어디서 있어요? 글을 썼고 IP가 뭐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걸 만약에 누가 건드려서 지웠으면 심각한 증거인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아마 명의 도용 여부라든가 업무 방해 여부 이게 예를 들면 이상하게 왜 여러 사람 글이 다 타워팰리스 근처 IP에서 잡히지? 막 이러면 좀 심각한 거잖아요.
0: 네.
4: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들어왔고요. 정의용 사무총장이 밝힌 것처럼 아주 최소한의 범위,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협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0: 네, 정의용 사무총장이 12일 날 있었던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우리는 협조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친한계 인사들은 이거 일부러 지금 당 지도부가 이거 흔들어대려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최소한의 범위가 진짜 도대체 어디냐. 차도 살한이냐. 차도 살한.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1: 아니 이게 당연하죠. 강제 수사가 됐다는 것은
0: 네.
1: 이게 한 단계 더 그 진전된 사안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0: 네.
1: 한 1년간 지금 수사를 안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거고 이것은 어찌됐건 그 이건 정치적 의미로만 자꾸 해석을 해서 뭐 친한계니 찬동을 실려고 하느니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는데 어찌 됐건 이건 고발이 됐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가족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되게 많은 사건이잖아요. 더군다나 당시 당대표였나요? 아니면 비대위원장이었나요? 당의 책임자였어요. 그 책임자와 책임자의 가족들이 익명의 게시판이긴 하지만 당의 당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썼다는 게 당연히 확인되는 상황이 생기면
0: 네.
1: 그거에 의해서 정치적 타격을 받는 거지. 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아이고 경찰이 그럼 누가 요구하면 수사하고 요구 안 하면 수사 안 합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한동훈 의원도 잘 알 거고 한동훈 측근들도 법조인 많더만요.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0: 뭐 그렇죠. 집안이 또 워낙 법조 인사들이 많으니까.
2: 근데 뭐 정당 게시판에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이 어떤 표현을 쓰든 무슨 글을 쓰든 당원이면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이 아니라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집단적으로 어떤 당원 게시판에 여론을 만들고 그 네. 여론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연결돼 있는 보수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일어나서 여론 조작 혐의가 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정당사에 있어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고 그것도 좀 당대표가 자기 가족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없잖아요. 그런 이번에 저는 한동훈 의원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다 썼다는 거잖아. 자기 유학 간 뭐 중고등학교 딸들이 거기 가서 다 썼다니까.
0: 네.
2: 이번에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오명이 없잖아요. 정당에 총수를 두 번이나 한 사람이 어? 그런 자기 자식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 명예 도용을 했다. 굉장히 오명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번에 좀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혹시 압니까? 복당 시켜주실지 오해가 풀리면 저는 네. 공권력이 잘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0: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이게 전제예요. 만약에 경찰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해준다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뭐 윤민우 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을 마치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허위 조작해서 발표했다는 그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4: 근데 이게 웃긴 게요.
0: 네.
4: 본인이 가족이 썼다는 건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장인 장모와 모친,
0: 네.
4: 미국에 있는 딸이 딸. 직접 썼는지 아닌지는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동일 시간대에 장인 장모님과 어머님 사돈끼리 모여서 자 시작 하고 1분 간격으로 글을 쓰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도용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누군가가 한동훈 의원의 측근이든 가족 중 1인이든 저는 진은정 변호사라고 확신을 하고 여러 번 방송에서 말했는데 아직 고소 고발을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여전히 진은정 변호사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러면 그건 단순히 가족들이 그 남편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가족일지언정 다른 가족 명의를 불법적으로 도용해서 쓴 거잖아요. 여론 조작이고 그 여부를 밝히면 돼요. 그러니까 이호선 위원장이 실수한 게 있든 없든 그건 나중 문제고
0: 네.
4: 가족 명의 도용이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본인이 가타부터 입도 뻥긋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리한 문제는 회피하고
0: 네네.
4: 본인에게 유리한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전형적인 검사들의 화법이거든요.
0: 그러니까
4: 이래서 검찰개혁을 한 건가? 제가 이런 생각도 요새 들 정도입니다.
1: 검찰 수사 개혁까지? 제대로 하면 인간 드루킹이 누군지 알겠지.
4: 그러니까
0: 아니 잠깐만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의문이 들었는데 만약에 제 명의로 이제 당원 가입이 돼 있어요.
4: 네.
0: 근데 제가 장해찬 최고에게 내 이름으로 가서 좀 뭐 좀 써줘 다시 대신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4: 네.
0: 그래서 장해찬 최고가 저의 취지에 맞게
4: 동의를 얻어서
0: 네, 동의를 네. 얻어서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근데 그거는 법조인마다 해석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업무방해가 적용되는 본인에 한해서는 자기 아이디로만 해야 됩니다.
0: 원칙은 이제 업무방해 면으로 보면 그런데
4: 네.
0: 이제 그런 형사적인 측면 말고 예컨대 그 당의 측면에서 보자면
4: 근데 그것도 참 웃기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장인 장모와 모친과 미국에 있는 그 막 대학생인 딸이 뭐 진은정 변호사한테 나 이거 내 아이디로 대신 가입해서 악플 좀 써주세요 했다는 건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0: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4: 네.
0: 실제 뭐 형사적으로 처벌 받고 안 받고도 문제지만 네. 정치적으로 사실 이제 당시에 당대표였나요? 그때?
4: 당대표였죠.
0: 네, 당대표였던 분의 가족들이 혹시라도 뭐 명예 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지는 뭐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안 좋은 말을 썼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문제죠. 된다는 네. 거죠.
4: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전대 진짜 뜨거운데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후보님 가족들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막 욕하고 하는 거 남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모든 방송국 다 뒤집히고 진보 유튜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0: 일단 정청래 대표 가족들은 그러지 않았다.
4: 아, 그러지 않았죠.
0: 않았을 거라고.
4: 네. 명확하게.
2: 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겠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될 사람이. 저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1: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 마시고.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키울 일이냐. 벌써 해결됐어야 될 일이잖아요. 정치적으로든 정무적으로든.
0: 네.
1: 저는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네. 본의 아니게 키워온 사건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자명도 당했고 뭐 피해자 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을 그 키우고 키워 이 상황까지 오면서 결국 네.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 미스가 아니냐
0: 네.
1: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건 났을 때 바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0: 네.
1: 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형사 수사까지 오는 상황이 됐겠어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0: 사실 제가 방송 라디오를 이제 많이 나가는데 가서 보면은 패널들이 다 보통은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쪽 패널들은 다 친한계 패널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친한계 패널은 안 계신 걸로
4: 지금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0: 아, 또 바뀝니까?
4: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의원님이 각 방송국에 패널 편성 공정하게 하라. 왜 친한계만 많이 패널로 쓰냐라고 지금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0: 아이고.
4: 그럼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평론을 해야 되는 거고
0: 그렇죠.
4: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평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4: 민주당 패널을 불렀는데 반명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4: 너무 당연하게도 많이 바뀔 겁니다.
0: 네. 갑자기 우리 김지원 대변인에게 시선이 가네요.
2: 아이고, 요새 뭐 저희 전당대에서도 100대 0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아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나 부끄럽고 굉장히 미숙한 그런 일이 발생한 이게 뭐 악질적인 흉악 범죄라기보다는 뭔가 좀 모양새가 좀 빠지고
0: 명구스럽고
2: 이렇게 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뭐 이렇게 효과도 없고 바보 같은 짓을 했지
0: 그러니까.
2: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본인이 강남 압구정동, 반포, 현대고 나오고 뭔가 좀 검사로서 우월적인 그런 생각, 뭐 그런 이미지를 펼쳤는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창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공론의 장에서 떳떳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계속
0: 네.
2: 피하다가 여기까지. 그냥 한 번씩 사과하고 이러다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단정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요즘에 친한동훈계에 대한 상당히 이제 칼을 지금 좀 들이대고 있는 네. 판국입니다. 특히 친한동훈계를 복당 운동권이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버렸고요. 장동혁 지도부하고 호흡을 아주 찰떡으로 잘 맞추고 지금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4: 근데 저는 서로 윈이라는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0: 아, 장동혁 안철수 이렇게.
4: 그러니까
0: 되니?
4: 예를 들면 언론에서는 뭐 오희한 연대, 오동석 연대라고 해서
0: 오동석,
4: 오세훈, 네. 이준석, 한동훈 연대를 막 조선일보가 띄웠잖아요.
0: 그랬죠.
4: 근데 세 사람 다 각각 콧방귀를 꼈거든요. 케미가 안 맞아요. 물론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대표는 가깝죠. 근데 중간에 어떤 이상한 분이 한번 껴있으니까 그게
0: 네.
4: 안 되는데 장한 연대,
0: 네.
4: 장동혁 안철수 의원은 서로 막 개인적으로 가깝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전통 보수층의 지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에서 수도권과 중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0: 네.
4: 그 두 사람이 연대하거나 약간 발을 맞췄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난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뭘 해도 국민들과 언론들은 안철수 하면 중도 지향적 인사로 볼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보수 텃밭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이 당에서 뭐 당권이나 대권 주자로 크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0: 네.
4: 민주당도 일단 민주당 당원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당
0: 네.
4: 정치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의 외연 확장은 좀 정통 보수, 정통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 안철수에게 필요한 외연 확장인데 그 방향을 저는 잘 걸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0: 근데 안철수 의원은 생각보다는 사선 의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구력도 사실 좋으시고 하긴 한데 당 내에서 이렇게 막 세력이 세거나 이러지는 사실은 이제 않은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어서.
4: 그래서 지금 내는 메시지들이 그 네. 당에 조금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한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싶어요.
0: 오히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세력이 없죠.
0: 세력이 아니, 없어요.
1: 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좀 헛꿈을 꾸고 있는 거죠.
0: 아 헛꿈입니까?
1: 네. 왜냐하면 지금 강성 지지자에 소구하는 그런 네. 행보를 해야 본인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를 장동 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뭐 이래서 뭐 전당대회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장동영 대표가 못 나올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나가면 뭐 이렇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 상황을 보면 장동영 대표가 연임을 하려고 그렇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의원의 헛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또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 나갈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뭐 당대표 얘기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서울시장을 조금 바라고 현재 있는 장동혁 대표가 힘을 조금 가지고 있어줘야 본인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 그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전 네, 의원도 유승민 그렇고 의원. 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본인을 좀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기존 본인 스탠스하고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뭔가 좀 부각시키려는 모습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의원도 네. 본인 계속 나는 극중이다. 뭐 중도 보수를 굉장히 외쳤는데 지금 좀 강경 보수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정 선거론자 아니었습니까?
0: 네.
2: 윤 어게인 세력. 근데 아 부정 선거 아니다. 약간
0: 좀 스트레스가 조금.
2: 그래서 그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비판 심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도 시켜줬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냐. 굉장히 비분관계하다. 유승민 의원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분열의 상징인데 요새 통합을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왜 그럴까? 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뭔가 집권 여당의 빈틈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네.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뭔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보약을 먹고 분기탱천에 있지만 뭐 본인들한테도 기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좀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청와대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하고 7월에 국민의힘 TK 중진 의원들하고 골프 회동했다는 사실이 이제 최근에 좀 알려졌습니다. 그때 조정식 국회의장도 같이 동석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TK 중진 의원들하고 골프 회동 이거 바람직한 거겠죠?
4: 그런데 이게 누군지 실명이 특정되면 그분들은 아마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기 힘들 것 같아요.
0: 지금 실명 나온 거 아닙니까?
4: 뭐
0: 두 명 이름 나왔는데.
4: 네, 뭐 몇 분 나오고 있는데. 네,
1: 박덕흠.
4: 이게
1: 조호영,
4: 아마
1: 김태호 네, 뭐 이런 네.
4: 지역의 보수 성향을 가진 지지층은. 네. 우리야 언론에서야 협치의 시도고 뭐 대화가 있고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예를 들면 청와대나 관저에서 식사한 것 정도가 아니라 골프는 좀 특수한 사교 행위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어쨌든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좋게 보진 않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골프 회동 이후에 대여 투쟁이나 이재명 정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력이 약해진다. 그리고 원래도 뭐 대여투쟁을 잘 안 하던 분들이다. 이러면 이제 더 찍히겠죠. 그러니까 골프회동 골프회동대로 하고 지역 현안은 논의했어도 네. 또 야당 의원으로서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별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확률이 높죠.
0: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이제 말씀 실명이 솔직히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막 그렇게 아주 대여투쟁을 세게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또 TK 쪽에도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1: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의 회복이라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하고 골프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 정치도 하고 또 관저로도 좀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걸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여서 또 그런 협의들이 잘 돼서 국회가 협치를 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바뀐다면 좋겠죠.
0: 네.
1: 그런데 이제 방금 장혜찬 최고 얘기하듯이 야당 의원이 이게 공개가 됐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을까? 대통령이 왜 그걸 하고 있을까? 그럼 대통령도 그야말로 단기간에 어떤 그 야당 의원들의 친교를 위해서 골프만 했을까? 이른바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 정계 개편하고는 또 혹시 관련이 없나?
0: 네.
1: 뭐 이렇게까지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의심의 눈초리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활발히 만나서 접촉하고 대화하는 것은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0: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 이런 반응도 있고 아니다 이런 또 반응도 있고 사실은 조금 양분되더라고요.
2: 네, 이제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50% 조금 안 되는 지지율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때 당시에 김문수 후보도 40% 넘는 그런 득표율을 기록했고 그래서 당선됐지만 그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과 이재명 정부만 그리고 이 지지층만을 위한 그러한 권한 행사를 했을 때 이것이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중도보수 확장 전략이라든지 구조적 다수라든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0: 구조적 다수.
2: 예, 권력을 행사할 때 우리 쪽 얘기만 계속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요. 이제 뭐 8.15라든지 연말 연시에 사면을 추진해야 되는데 뭐 정당에서는 사실 국민의힘하고 그런 얘기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당시에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문자를 주고받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인사 추천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래도 또 야당의 목을 안 챙겨줄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만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뭐 정계 개편할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나간 얘기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뭐 유시민 작가 등등으로 대변되는 이제 민주당의 또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은 아니 왜 야당하고 지금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얘기를 좀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2: 유시민 작가가 안 만나주잖아요. 그 야당은 그래도 만나주기라도 하고 골프라도 치는데 유시민 작가 아예 나는 만날 생각도 없다는데 안 만나주겠다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4: 전 골프 친 분들보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훨씬 더 아프게 공격해요.
0: 아 그래요?
4: 저 골프 친 분들은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 비판 별로 안 하는 분들이에요.
0: 그렇죠. 원래는 네. 말들을 안 하죠.
4: 유시민 네. 작가가 훨씬 더 세게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고 하니까 그 네. 차이가 있는 거죠. 뭐 당적은 달라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제일 이 상황에서 이득이 되는지 진짜 누구의 의도대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솔직히 좀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라고 말은 지금 제가 당장 못하겠는데요. 자, 이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막 이제는 뭐 40%대를 못 넘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아, 근데 사실은 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다들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공급대책 주요 내용 나온 거 보니까 수도권 주택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고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비 대출 보증 확대해 주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 촉진 자금 지원으로 47조 8천억 플러스 알파 투입하겠다.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서 대출 규제했던 거 대폭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그린벨트 포함 수도권에 많은 공급이 좀 나올 수 있는 택지를 조금 만들어주겠다 이런 등등 그리고 또 소요기간 공공택지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서 어쨌든 닥치고 공급하겠다 빨리 공급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막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왜 이럴까요? 뭔가 문제일까요?
1: 지난 1월에도 좀 발표를 했잖아요.
0: 네.
1: 그때도 뭐 13만 원인가요? 거기에 이제 포함 그 지역도 포함해서 지금 23만 원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공급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0: 오래 걸리죠.
1: 그런데 네. 이제 부동산 대책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공급 대책을 이제 실현 빨리 추진하는 거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또 좀 내놔야 될 것 같고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해 갖고 정말 화난 것은요.
0: 네.
1: 이른바 세금입니다.
0: 네.
1: 세금에 관련돼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집도 두 배로 뭐 다주택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0: 그렇죠.
1: 네. 대출은 안 되고 집은 살 수 없고 팔면 양도세고 어? 그다음에 사면 취득세고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고
0: 네.
1: 어?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아마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할 일이 없을걸요. 거래가 없으니까.
0: 거래가 안 되죠.
1: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완전히 그 호가는 오르고 거래는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대책으로 뭐 많이 매물이 나올 거라 그러는데 매물이 안 나와도 살 사람이 없잖아요.
0: 아니 사실 돈이
1: 그러니까
0: 있어야지.
1: 예를 들면
0: 사죠.
1: 돈이 네, 네. 현금 20억 이상을 가지고 척척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자가주택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0: 다가오지 않는다. 네,
1: 다가오지 않는 거고 실제로는 세금 폭탄으로 규제하려고 하는데 규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세금만 그 걷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만 준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은 특히 이제 서울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 세금 규제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화낼 겁니다.
0: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뭐 세제도 문제고 그린벨트 지금 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또 얘기 나오니까 그것도 좀 문제고 서울시에서도 협조 안 할 가능성이 지금 많고 오히려 막 아 좀 제발 좀 가만 좀 있어라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못 봤냐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장해찬 대변인이 좀 정부 입장을 좀 대표해 주시죠.
2: 장해찬
0: 김지원 우리 비슷한 거 같아요.
2: 아, 장해찬 팬이었어. 아, 깜짝 놀랐네.
4: 나빠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서로 기분 나쁜가요? 네. 죄송합니다.
2: 그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0: 네.
2: 이제 정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가 지금 굉장히 1년 이상 계속되고 있거든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리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지금 1년째 불황을 겪고
0: 그렇죠.
2: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 특수로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계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돈들이 일부 노동자들한테만 가고 또 맞벌이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사실 회사에서 대출도 해주고 막 성과급이 6억씩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0: 네.
2: 현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능력이 있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조금 눈치는 줬다. 왜냐하면 연초에 그 수도권에 좀 집값이 많이 오른 데 같은 경우는
0: 네.
2: 공시지가가 20, 30% 다 올랐어요.
0: 다 올랐죠.
2: 그 재산세가 다 지금 20, 30% 오른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저는 서울시장 선거 그렇게 삼성용 GTX 기둥에 순살 철근 논란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선택하고 특히 뭐 과천 분당 하남 뭐 이런데 용인까지 지금 다 넘어갔잖아요.
0: 그렇죠.
2: 어느 정도 눈치를 줬는데 정부에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네.
2: 아무래도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0: 국민들이
2: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시각, 미운 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죠.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초고가 아파트 모든 아파트가 70억, 100억 하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0: 아유, 말도 안 되죠.
2: 무슨. 초고가 아파트.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 어느 정도 제한은 불가피한데 여기에 비거주 1가구 2주택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국정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지지율도 수용성이 떨어졌죠. 지금
0: 그렇죠.
2: 지지율도 떨어졌죠.
0: 네.
2: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다 좀 화가 나고
0: 네.
2: 약간 좀 안 좋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4: 그 저는 정부의 부동산 이번 공급 대책이 여론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봐요. 이 공급이 실제 현실화 되려면 다음 정권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4: 근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우리 김주호 대변인이 말한 강남 초고가 아파트 가격 잡기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70억 아파트나 80억이나 100억이나 저희 같은 중산층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0: 그렇죠. 우리와 상관없죠.
4: 그게 100억이 되더라도 10억대 어림잡아서 중산층이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거기서 전세시장이 형성되는 게 훨씬 다수의 서울시민과 국민들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초점을 강남 아파트 때려잡기가 아니라
0: 네.
4: 강북이나 약간 도심 외곽 지역,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세 매물을 늘리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막 눈에 보이잖아요. 50억이 60억 되고 70억 되고. 근데 그건 그냥 별나라 이야기로 저는 아예 인정을 해버리는 게 부동산 정책의 대책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지금 고통을 많이 겪는 분들은
0: 네.
4: 강남 아파트가 올라서 힘든 게 아니라 전세가 사라지고 10억 하던 게 15억 돼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책 초점 자체를 그쪽으로 맞추는 좀 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을 좀 대변해달라 했더니 김주호 대변인은 반명적인 얘기를 좀 하고 계셔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 치명입니다.
0: 치명이요? 자, MBS 오늘 조사 나온 것 중에 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가 56% 그리고 잘하고 있다가 34%이고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매우 높았다고 하고요. 30대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72%이고요. 또 이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했던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매우 높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 청와대의 소리가 좀 잘 빨리 전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한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우선 광고 잠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네,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뜨겁게 토론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요 재밌는 거 하나 여론조사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스펙스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에 무선 RDD 100% 전화 AL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 997명을 상대로 해서 대통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론과 유시민 작가의 진보 정체성 강화론 중에서 어느 입장을 더 지지하냐 이걸 물어봤답니다. 와, 이런 걸 물어볼 생각했다는 거가 좀 놀랍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 997명에게 물어봤는데

0: 저는 이 결과가 더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38.8%가 외연확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5.1%는 진보 정체성을 강화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별로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이제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서 팽팽하게 이 두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서 와 이거 조금 놀랄만한 일인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라 그랬으면은 뭐 조금 더 차이가 벌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두 번째 거에 조금 더 강화가 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결과가 우선 좀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0: 그렇죠. 사실은 놀랐죠.
1: 근데 근소하게 어쨌든 외연 확장이 좀 이기잖아요.
0: 조금. 네.
1: 그러니까 이게 근소하게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선대로 민주당 당원들의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과반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0: 근소화한다면서
1: 근데 이제 호남에서는 좀 더 전략적으로 그래도 대통령 길을 꺾지 말자 대통령이 보낸 사람 밀어주자는 쪽으로 호남 분들이 전략적 판단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근데 어쨌든 당내 어떤 민주당 내 노선 투쟁에 있어서 그 정체성 강화 노선도 상당히 힘이 세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연확장론이 힘을 좀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섭섭한 마음, 소외론, 우리가 열심히 밀어줬는데 우리는 안 챙기는 마음,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2: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내부를 아주 잘 관찰한 거죠.
0: 네.
2: 잘 관찰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너무 자신만만해 한다든가 뭐 만기 칠남명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위기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는 건데
0: 균형적이라
2: 사실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고 싶겠죠 당연히. 근데 그 구조적 다수라는 게 이른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본인들을 지지해 준 그 세력을 먼저 규합을 하고
0: 네.
2: 거기다 플러스하는 이른바 증축을 할 거냐. 근데 지금까지 밀어준 건 차치하고 그냥 뉴 이재명으로 다 세력으로 그냥 확장을 해서 만들 거냐
0: 네.
2: 이런 견해의 차이인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예를 들면 친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입당하신 분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입당하신 분들 이분들은 상당히 입당한 지 오래됐고 고령이에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당을 봤을 때 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이후를 봤을 때
0: 네.
2: 저렇게 가면 혹시 정권 못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내부 사정을 상당히 잘 파악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나는 일정 부분 굉장히 그게 좀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0: 누구한테 먹혀요?
2: 권리당원들한테.
0: 아.
2: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0: 네.
2: 완전히 참전을 했어요. 호남 예를 들면 호남 그 반도체 가지고도 광주공항 폐쇄하고 임시 이전해버리잖아요.
0: 네.
2: 그럼 광주 전남 분들은
0: 공항. 네.
2: 야 이게 되는 거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당대회 앞두고 딱 투표 시작 하루 전날 그게 결정됐잖아요.
0: 네.
2: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렇게 거의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참전을 해서 했는데도 1.48% 차이예요. 예? 그러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그 세력들이란 게
0: 네.
2: 만만치 않고 박지원 의원이 말했듯이 잘못하면 제2의 박찬대 된다는 얘기가 장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호남에서는 근소하게 이길 겁니다.
0: 네.
2: 근데 이 차이를 얼마만큼 벌릴 수 있느냐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서울 경기로 보면 또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에다가 100% 중에 30%가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0: 네.
2: 근데 지금 70% 내에서 호남이 30, 서울 경기 40이잖아요. 예?
0: 네.
2: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여론조사 30%가 굉장히 포지션이 커요. 이것도 꼭 지금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0: 네. 예. 좋습니다.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은 호남 출신이시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0: 좀 지지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2: 네?
0: 좀 약간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좀 지지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2: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 얼마 전에 네, 네. 싱가포르에 계시던 분이 들어오셔갖고 686 운동권 출신이에요. 저보다 선배인데 그분이 딱 유시민 비슷한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개혁적으로 가야 되고 무슨 영향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어. 개혁은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면서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민주당의 근절을 이루고 있는 세력 중에 가장 큰게586 운동권이거든요.
0: 네네. 그분들이 네. 아직 살아있다.
2: 그렇죠.
3: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정당 생활 좀 10년 넘게 해봤는데 저희 지지층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아, 선거에서 연전연패하고 그럼 선거에 이겨야 되잖아요.
0: 네. 그래야죠.
3: 그럼 외형 확장합니다. 다 통합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희한한 거지. 사실은 대부분 뭐 대통령 선거도 지고 국민의힘 뭐 저 국회의원 선거도 지고 이러면은 네.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해요. 막 사람들도 잡아당기고. 근데 뭐 총선도 이기고 정권을 획득하면 이제는 좀 선명성, 정체성,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런 욕구들, 니즈들, 또 자신감도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권 초기에 정청래 후보가 그 박찬대 후보하고 이렇게 붙어갖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0: 70% 정도 나왔나요? 네.
3: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구조적 다수 이거 계속 그 구조적 다수로 가려면 외연 확장을 해야 되고 선명성만 강조해서는 우리가 이 지지층의 가치고 결국은 다가오는 선거든 국정 운영에서 어떤 유능함을 보여줄 수가 없다.
0: 네네,
3: 중도 보수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정권 초보다 정체성을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전 낮아졌다고 봐요.
0: 아, 그래요?
3: 오히려. 그래서 외연 확장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어쨌든 집권 1년 차에 여러 가지 분열 양상을 보이지만 우리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이 결국은 민주당의 길이 아닌가 네. 이기는 민주당의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설득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철근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기 참전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우려를 표현하는 분들도 많은데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회의하는 도중에 최민희 그 지금 현재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그분이 과거 양자역학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콘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제 이런 얘기했던 거를 농담처럼 이제 소환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런 얘기는 부적절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한 대학생이 양자기술 연구를 위한 해외 교류 및 연구 지원 플랫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 5월에 최민희 의원님이 컨퍼런스 개최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아 그래서 그분이 양자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이게 약간 그냥 평범하게 들으면 그냥 평범하게 대답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또 약간 꼬아서 들으면 요즘 이제 양자역학 얘기가 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1: 이제 최민희 의원이 소위 말하는 친청계 후보잖아요.
0: 네네.
1: 최고위원에서 선두 달리고 있고. 근데 대통령이 그 최고위원 후보 견제하려고 저는 이런 농담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꼬아서.
0: 너무 꼬은 거군요, 제가.
1: 예. 그러니까 직접 견제하려면 다른 방법이 많죠. 뭐 예를 들면 친명계 다른 후보를 지원해준다든가 띄워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뭐 그렇게까지 어떤 그 최민희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후보인데 소위 말하는 친명계보다는 친청으로 분류되니까 막 이거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고 비판 많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대통령 명픽해서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바꾼 네. 거 아닙니까 방법을?
1: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최고위원 선거에까지 관심 가지면서 막 이런 멘트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라고 봐요. 근데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돼 있고 뜨거우니까
0: 그렇죠.
1: 그냥 평소라면 별거 아니고 지나갈 수 있는 농담까지도 막 잡고 흔드는 거죠. 좀 과열돼 있긴 해요 보면.
0: 네. 너무 이렇게 정의로운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서. 네, 김지원.
3: 아니, 저도 최민희 후보가 왜 양자역학 얘기를 얘기했나 싶었더니 정말 이런 컨퍼런스도 개최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양자역학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있었구나 이제 알게 된 것 같고 대통령도 이때 처음 알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 양자역학 왜 얘기했나 싶었더니 이래서 얘기했구나. 그냥 감탄사를 얘기한 건데 워낙 언론 주목도가 높은 국가 네. 지도자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연결 지어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이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남 오늘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고 수도권 내일까지 투표합니다. 11월 12일 진행된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전남 광주 37.63% 전북 35.22% 이고요. 최종 투표율은 이제 내일까지 실시되는 AR에서 투표율 합산해서 발표할 건데 생각보다 이 투표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거 호남 출신으로서 김철근 원유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일반 투표율은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0: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원래는. 네. 네.
2: 근데 일반 총선이나 대선 때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조금 투표율이 낮은 것 같아요.
0: 이게 거의.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 전당대회 네. 호남권 투표율이 51.24%였대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근데 광주는 25.29, 전남은 23.17, 전북은 20.28 그랬다는데 예, 그 뭐 생각보다
2: 높지 아니 24년도에는 네. 어차피 이재명 당시 대표가 무조건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 그건 별 굳이 중요한 뭐 게 아니었다.
2: 관심이 별로 없었던 상황 같고
0: 근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2: 작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떨어지죠. 낮은 편인데 이게 지금 너무 이전 투구가 심한 전당대회가 되다 보니까 좀 권리당원들이 좀 지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아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양쪽이 워낙 세게 선거운동을 하니까 네. 이게 어딜 찍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안면이 서로 바치는 거니까. 그러면 기권해버리거나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조직력이 좀 더 앞선 분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김민석 후보가 호남 쪽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걸로 보여지는데 네. 표차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5% 이내의 표차냐 네. 5%를 넘어서는 표차냐에 따라서 결국 뭐 토요일까지 호남하고 그다음 일요일 날 서울 경기를 하기 때문에 호남 투표의 영향이 서울 경기에 주지는 않아요.
0: 그렇죠. 따로 거의 따로 간다고.
2: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을 거고요. 그 이제 합산을 했을 때 서울 경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추미애 영향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 문제도 있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누가 되더라도 1순위 표로는 47.8 정도 나올 것 같고 2등은 한 43에서 45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0: 선호투표로
2: 해서 1등 하신 분이 하지 않을까.
0: 선호투표를 반영했는데 그 선호투표 반영이 지금 현재 1등한 사람으로 몰릴 것이다.
2: 아니 제가 봤을 때 선호투표는 거의 네. 7-3이나 네. 뭐 6.5-3.5 정도.
0: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2: 선호투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겠죠. 네. 네. 그런데 전체를 다 합산했을 때 네. 여론조사 30%까지 합산을 했을 때 보면 꼭 김민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1등은 하고 선호투표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2: 그렇게
0: 보시는군요.
2: 뒤집어질 수도 있고 50점 몇 퍼센트로 또 누군가 정청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0: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과반 넘길 수도 있다.
2: 네. 왜냐하면 그만큼 박빙 상태인데 그 결론을 호남에서 격차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건 맞아요.
0: 네.
2: 그런데 그 격차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니까.
0: 그렇군요. 네. 알 때 말 때 잘 와닿지는 않는데.
3: 저희 선배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0: 이런 얘기 나오면은
3: 좀 제 생각하고는 달라서 저희가 사실은 전당대회 많이 해보는데 충청 인천
0: 네
3: 이게 수도권 그 샘플링이에요.
0: 아 그래요?
3: 예. 네. 충청하고 인천 아니 인천 경기는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주 딱 보면 호남 나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좀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70%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24년도에 전당대회는 사실 이재명 당시 당대표 후보가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았는데 사실은 25년도 때는 그래도 정청래 박찬대 양자 대결이라 좀 치열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치르는 전당대회는 네네네. 그 지방선거 이후의 전당대회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때 이제 또 당원들 대거 입당하고 작년 전당대회처럼 투표율을 높이기가 모수가 커졌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미 수만 명이 참여한 충청, 인천, 제주의 결과를 봤을 땐 지금 김민석 대세론이 이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이변이 없을 것 같다.
1: 저는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많이 이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0: 그러니까 많이 이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선호투표까지 반영 안 해도 될 정도?
1: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서울 경기를 자신하는데 네. 김주호 대변인 말씀처럼 인천과 충청이 서울 경기 민심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1: 충청이 고향이라고 선두에 내세웠는데 거기서도 근소하게 김민석 후보가 오히려 1위를 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서울 경기 민심이 큰 변별력을 가진 반전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뭐 김민석 후보의 자질이 뛰어나서 더 훌륭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냥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정권이라는 자부심이 있을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TK에서 그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예를 들면 대통령이 TK 출신 아니라도 TK가 밀어줘서 만든 정권이다. 이재명 대통령 안동 출신이지만 호남이 밀어줘서 만든 정권이다라는 주인의식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정권 3년차나 4년차면 몰라도 1년차에 호남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밀어주면
0: 네.
1: 그거는 대통령 보고 레임덕에 빠지라고 사실 등 떠미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0: 그렇죠.
1: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하는 호남 당원들이나 뭐 서울 경기의 정치 공화녀층 당원들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비등비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정청래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 이슈가 많고 저는 뭐 오늘 방송에서 메인으로 다룰 이야기는 아니지만 볼콕 이런 이슈 있잖아요.
0: 네네.
1: 이재용 위원장과의 이슈. 그런 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역적인 걸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특히 여성 당원들이나 주부층 당원들이 봤을 때 딱 비호감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쓰잘데기 없는 네거티브한 이슈들이 정청래 후보 측에서 좀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호투표까지 안 가고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달성할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제 그 이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길게 안 합니다만 그 이슈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1: 시기적으로는.
0: 그렇죠. 네. 시기적으로. 지금 장해찬 후보는 1차, 2차 경선 결과를 다 맞췄다고.
1: 저만 맞췄습니다.
0: 대단하신데요.
1: 다 맞춘 사람 저밖에 그러면 없습니다.
0: 장해찬의 예측 들어갑니다. 호남 몇 퍼센트 차이로.
1: 호남에서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후보가 50%는 넘길 것 같아요.
0: 50% 넘긴다?
1: 네. 네.
0: 그러면은 김철근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여기는 50% 넘긴다고 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대답하시죠 차라리.
2: 뭐 글쎄 한 5% 내외.
0: 5% 내외. 네.
3: 아니 저도 뭐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기 좀 곤란하고요. 네. 어쨌든 호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슈도 굉장히 크잖아요.
0: 네.
3: 뭐 사실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이 이재명 정부와 이 민주당이 얼만큼 잘 협치해서 지금 이 어려운 지지율 하락과 떨어진 국정 동력 회복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지금 그리고 5등 최고위원 선거도 막 피터집니다. 제
0: 피터집니다.
3: 주변에는 뭐 지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본장 때문에
0: 맞습니다.
3: 굉장히 네. 과열된 상황인데요. 뭐 조만간 결과 나오겠죠.
0: 네. 이제 민주당 전당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 원래 이진숙 의원이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뭐 포럼 여는 거 이거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었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실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세 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효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근무오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려

0: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제됐던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충남, 호남, 영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낮 동안에 무더웠는데요. 금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내부순환로에는 사고 때문에 정체가 더해집니다.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기름램프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성산램프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긴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마장램프에서 정릉램프, 다시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뒤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중앙분기점 쪽으로 전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에 오른 당내 최다선 6선 의원입니다. 조경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0: 네, 잘 지내셨나요?
1: 네, 덕분에. 네,
0: 이런 질문이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1: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사실 이제 조경태 의원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부산 사하을에서만 6선을 지낸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1: 네, 뭐 최초의 인물이다 보면.
0: 그렇죠. 예. 네. 근데
1: 그 나이도 젊습니다. 56세 6선이었으니까.
0: 20년이 네. 넘는 의정 활동을 통틀어서 지금이 제일 좀 황당한 상황이다. 뭐 이런 심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1: 네, 저는 뭐 이런 그 정치 문화 그리고 이런 정당은 제가 살다 처음 경험했고요.
0: 예.
1: 예, 그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네. 참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당 윤리위원회 지금 징계 대상에 오르셨고 윤리위원회 소명 요구서도 지금 받으신 상태인데 네. 지금 의원님께서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1: 내란 수계를 옹호한 박덕흠 그 의원에 대해서 부의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그 여야 의원들하고 공유했다는 그 이유인데요.
0: 네네.
1: 저는 그 이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옥죄는 모습에서 더 이상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국회의원은 그 양심에 따라 그 의정 활동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0: 네.
1: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만약에 그들의 논리로 치면은

0: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당론을 따랐다면은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됐겠지요.
1: 그렇죠.
0: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1: 네.
0: 저는 그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헌정수호 책임을 그 외면한 자는 국회 부의장 자격이 없다. 이것은 제 말이기도 하고요. 그 부마민주항쟁의 7개 단체, 그 다음에 5.18 민주항쟁 단체에서도 이런 그 반대 성명이 그 당시에 나왔거든요.
1: 네네.
0: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그 워딩이 있었습니다. 그 2차 성명서에 부마민주항쟁 7개 단체가 뭐라고 이 서두에 썼는가 하면은, 헌정수호 책임을 외면한 박덕흠은 국회 부의장 될 자격이 없습니다.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덕흠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하고 성명서가 나왔거든요.
1: 네네.
0: 저는 이 그 시민단체 이 목소리에 저는 뭐 300명 국회의원들이 보다도 진지하게 응답을 했어야 옳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그러니까 지난 5월 박덕흠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종용했다. 이제 이게 이번에 그 징계 대상에 오르게 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 부마 민주항쟁 그 단체 관련 단체들의 성명도 그렇고, 실제 정말 내란과 관련해서 네, 5.18 단체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네. 지금 윤석열 등등의 한 행동과 당론이 조금 부적절하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총대를 맨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윤리위에서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서면 답변서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윤리위 전체위에 직접 출석해서 서명하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여기서 지금 윤리위에 내가 단순히 서명만 하지 않겠다, 윤리위에다가 오히려 역 질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질문하시고 무엇을 서명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0: 윤리위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장동혁 아바타 위원회가 아니라면은 12.3 불법 비상기업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는지,
1: 네네.
0: 그리고 그 내란 수계를 옹호한 사람이 국회 부의장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제1의 그 해당 행위자,
1: 네.
0: 그리고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윤석열 내란 수계를 옹호한 장동혁 그 대표에 최종, 대해서는 왜 징계 개시를 하지 않는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좀 던질 예정입니다.
1: 근데 지금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인가요? 실제 이 윤리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수많은 윤리위원들이 스스로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장동혁 대표하고 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질문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0: 저는 그 국민들과 이 저 대화를 나누고 싶고요.
1: 예,
0: 어쨌든
1: 예.
0: 그 윤리위원장 역시도 그 장동혁 지금 대표처럼 낯짝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1: 낯짝이요?
0: 본인들이 네. 그렇게까지 윤리위원들이 파행을 겪었으면 사퇴해야 되는 게 그게 맞거든요.
1: 네네.
0: 예, 그런 그 좀 윤리성이 좀 많이 떨어진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 그 포고령 1호 내용을 아십니까? 비상기업 포고령 1호.
1: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좀 들려주시죠. 예.
0: 그게 12월 3일 날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대국민 발표할 때 포고령 1호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1: 네, 그랬죠.
0: 거기에 1호 1항에 보면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좀 잘 좀 들어주십시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정당 활동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윤리위도 운영되고 막 이렇게 정당 활동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지금 그 배지 단 사람들 뭐 어깨에 힘 주면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다니고 있잖아요.
1: 예.
0: 지방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 네.
0: 이 정치 활동을 만약에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성공했다면 정치 활동 못 하죠.
1: 네.
0: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나 지금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요, 조경태한테 큰절하고 덕분에 정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고맙게 큰절하고 정치 활동하든지 정당 활동하는 게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와, 저는 정말 이게 뭔가 제가 만약에 윤리위원이라면 우리 의원님께 한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논리적이신 것 같아요.
0: 윤리위원들도 윤리위원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정당 활동을 보장시킨 사람 아닙니까?
1: 그러네요.

0: 그럼
1: 생각해보니까.
0: 저한테, 아이고, 이 정치 활동 계속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 공원 가서 대모하는 분들 있잖아요.
1: 네네.
0: 시위하는 분들.
1: 네.
0: 이분들도 그 시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가 제공한 겁니다.
1: 아하,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분들도
1: 네.
0: 그 내란 속에 윤석열 의견을 외칠 게 아니라
1: 네.
0: 조경태
1: 조경태
0: 의원
1: 어게인을.
0: 감사합니다라고 그걸 외치는 게
1: 네.
0: 그게 정말 합당하고 타당하다 이러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윤리위원이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사실 그 조경태 의원이 한 행동은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의 측면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의 측면에서 보자면 당원당규상 본인 당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이 과정에서 타당에 있는 의원들에게 뭔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다. 이렇게 주장해 볼수 있는 거 아닐까요?
0: 그거 역시도 혹시 당연당규 찾아보셨습니까?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아,
1: 어머나.
0: 없죠. 그리고 그럼
1: 예.
0: 본 투표를 왜 합니까? 본
1: 아하.
0: 투표를? 본
1: 네네.
0: 투표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제가 가리킨 것은 달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1: 네.
0: 내란 옹호 세력, 내란 속의 옹호 세력은 국회 주요 요직에 앉아서는
1: 앉으면
0: 안
1: 안 되죠.
0: 된다.
1: 예.
0: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제가
1: 예.
0: 달을 가리키는데 왜제 손가락을 보고, 예? 어? 갓나라 배나라 합니까? 이 부분은 되게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들이든
1: 네.
0: 또는 그렇지 않던 분들이든 아직도 12.3 비상계엄의 내란에 대한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제가 그걸 보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에
1: 네.
0: 뭐 1인자든 2인자든
1: 네.
0: 그 요직에 중요한 직에 저는 그 내란 수괴를 옹호한 사람이 앉을 자격이 있느냐.
1: 네.
0: 만약에 조경태와 또 국민의힘의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안 시켰다면
1: 네.
0: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계속 여는 게 맞습니까?
1: 그러면은 의원님은 이거
0: 그리고
1: 나에 대한 네.
0: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1: 네.
0: 만약에 저와 같은 행동을 했던 12명의 국회의원이 없었다면 우리 당은 오롯이 고스란히 그 내란 정당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1: 위헌
0: 정당
1: 정당이 될
0: 예산의
1: 수
0: 기준이
1: 있다.
0: 되겠지요.
1: 네.
0: 제가 국민의힘을 그 구해준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자를 구해줬다는 보따리 내라는 격이죠.
1: 그렇군요.
0: 예.
1: 아, 이제 좀 외치심이 참 일견 저는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뭐그 당원당규상 해당 행위가 뭘로 규정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뭐라고 여쭙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앞서 박덕흠 국회 부의장은 저리
0: 그리고
1: 시림의
0: 또
1: 주...
0: 하나 말씀드리면요.
1: 네.
0: 해당 행위라면은 조경태가 해당 행위를 했습니까? 장동 얘기가 해당 행위였습니다. 장동이 제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하러 내려가 보면요.
1: 네.
0: 장동이 보기 싫어서 못 찍겠다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부지지수였습니다. 예? 그 부산시장 선거 졌지 않습니까?
1: 네네.
0: 울산시장 선거 졌지 않습니까?
1: 네.
0: 강원도지사 선거 졌지 않습니까? 그
1: 그러네요.
0: 누구
1: 네.
0: 때문에 졌습니까? 예. 그래서
1: 네.
0: 제1의 해당 행위자를 왜 두고
1: 네.
0: 예? 국민의힘을 그 수릉에서 구해준 조경태 어찌보면 영웅이잖아요. 예?
1: 네.
0: 수릉에서 구해준 조경태를 왜 징계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이 정당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아니, 그러면 솔직히 죄송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대표는 제가 보기엔 좀 굳건해 보여요. 당내에서 입지가. 왜 그러는 겁니까?
0: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1: 네.
0: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되게 비겁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1: 아.
0: 네, 어찌보면은 그 내란 동조 옹호 세력들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최근에는 그 장동혁 그 의원 대표가 나는 대표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1: 네.
0: 의원 자격도 없죠. 사실 따져보면은.
1: 네.
0: 어쨌든 장동혁 그 당대표라는 분이 지금 부정선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올림픽 공원에서. 예.
0: 부정선거를, 그럼 본인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아니겠어요? 다른 데는 다 부정선거가 본인 지역구가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1: 네.
0: 그럼 부정선거를 외치려면은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해라 이 말입니다. 왜 본인도 그럼 본인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겁니까, 그러면? 예?
1: 네, 그러네요. 사실은 좀
0: 그래서,
1: 모순되기도 하네요. 네.

0: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저는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헌법, 헌정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국회의원
1: 네.
0: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요.
1: 그렇죠.
0: 네,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선출직에 출마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설령 선출직에 있더라도 저는 선출직에서 저는 물러나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우리 지금 유튜브를 방송 보시는 애청자 중에 홍련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힘내시기
0: 네.
1: 바라고요. 자, 그런데 또 우리 의원님 12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 등을 향해서 불법 비상계엄 때 계엄 해제에 투표하지 않고 숨어 있었던 너희가 바퀴벌레이며 박멸 대상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의장 낙선 종용 징계보다는 계엄표결 불참이 사실은 당에 더 큰 피해를 끼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죠?
0: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그 국회 언저리에 그 계시면서
1: 언저리
0: 했잖아요.
1: 예. 네네.
0: 예? 저는 국회 담장을 넘어와서 그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1: 그렇죠.
0: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 명도 그 반대 그 계엄 해제할 때 투표장이 안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맹백히 내란당 아닙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예.
0: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그때 참여했던 18명, 예?
1: 네.
0: 애국자죠, 애국자. 예?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지도부에서 지금 그 장동윤 지도부가 바퀴벌레라 박멸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게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그때 숨어 있었던 자들,
1: 네.
0: 그때 투표장에 안 왔던 사람들이야말로 바퀴벌레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네. 그리고 박멸 대상은 너희들이다 이 말이지요. 너희들.
1: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여러분들의 정치활동,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해방시켜준 사람, 자유를 제공한 사람은 윤석열이 전 내란숙의 대통령이 아니라
1: 네네.
0: 조경표와 함께했던 뜻을 함께했던 그 정의로운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 말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1: 그럼요. 예, 맞습니다.
0: 네네.
1: 그때 참여해서 표결에 참여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을 우리 또 애청자분이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 아, 거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1: 네.
0: 우리가 행동이 일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자, 비상계엄이 내란이잖아요. 내란.
1: 그렇죠. 네.
0: 친이 구태타인데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그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게
1: 네.
0: 살인죄보다 더 큰 죄거든요. 이게 형법상 그렇습니다. 형법상.
1: 네.
0: 비상계엄 내란은 그 최하가 무기징역 이상이 아닙니까? 무기징역 아니면 상위이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비상계엄을 막았다면 당연히 탄핵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1: 탄핵으로 연결을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0: 당연히 연결되죠.
1: 네, 네.
0: 그중에서 또 18명에서 또 6명이 빠져요.
1: 그러니까요.
0: 탄핵에 찬성해서 12명밖에 안 됩니다.
1: 아.
0: 그러면은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그 비상계엄도 내란도 막고 탄핵에도 동참한 사람들이 오리지널이겠죠.
1: 그렇죠. 예.
0: 그 사람들이 제가 얼추 보니까 한 10명쯤 된다 봅니다. 국민의힘에는.
1: 네.
0: 조경태를 포함해서.
1: 네. 조경태 의원이 제일 예, 돋보입니다.
0: 예, 그래서, 예. 그리고 4선 이상의 중진들 중에서는 조경태가 유일하다는 거지요. 그럼 정상적인 정당 같으면은 조경태가 국회 부의장이 돼야 됩니까? 그걸 반대했던 박특검 의원이 국회 부의장이 돼야 됩니까?
1: 네.
0: 누가 돼야 됩니까?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요.
1: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0: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물어봐. 국민들께.
1: 네, 네 맞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께.
1: 네.
0: 그래서 우리 당이 썩어 빠졌다는 거지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아주 그 기득권화되어 있는
1: 네.
0: 윤 의견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그 내란의 잔당 세력들이 모이는 정당이라고 아직 볼 수 없다는 거지요.
1: 네, 진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많은 또 분들이 맞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정말 정상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도대체가 네. 지금 현재 이번에 당 윤리위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이유는 뭘까? 이제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다. 조경태는 친한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독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좀 건드리기가

0: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조금 적다. 친한계를 단체로 건드리는 것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제 나오면서
1: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그거는
0: 아니에요?
1: 사회자님, 그 어저께 안철수 의원이 발언한 거 있잖아요.
0: 네네.
1: 친한계들은 그 공천 주면 안 된다.
0: 복당 운동 예예 도려내야 된다. 예.
1: 공천 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게
0: 네.
1: 맥을 같이 합니다.
0: 아.
1: 예. 제가 봤을 땐 장동혁 체제가 계속된다면요, 친한계는 단한 사람도 공천받기 어렵다 봐야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친한계를 건드리기가 뭐 어렵고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1: 네네네.
0: 그러면 그냥 일단 조경태 먼저 한번 본보기용으로 먼저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라는 건가요?
1: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장동현 의원의 머릿속에는요,
0: 네.
1: 탄핵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공천을 안 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0: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연임이 되게 성공하지 않으면 사실 공천권은 없는 거 아닙니까?
1: 근데 연임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죠. 왜냐하면 강성
0: 아.
1: 지지층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 지금 현역들이 눈치를 보고 그 슬금슬금 그 목소리도 못 내고 슬금슬금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0: 네.
1: 저는 거기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정말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0: 네.
1: 그리고 부정선거를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부정선거를 외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단한 표도 주면 안 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자기 모순이잖아요. 부정선거를 가장 많이 부정짓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한교안 의원이잖아요. 한교안 전
0: 대표, 예, 네,
1: 총리죠.
0: 총리.
1: 전 대표.
0: 예.
1: 한교안 전 대표가 부정선거를 많이 외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자기 부정을 하는가 하면은 평택에 또 보궐선거에 나옵니다.
0: 그쵸, 그때 나왔죠. 예.
1: 그 평택에 나와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럼 평택에 나와서 떨어졌을 때는 왜 부정선거를 왜 안, 이야기를 왜안 합니까?
0: 네.
1: 그 자기 선거 나온 데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봅니까?
0: 지금 근데 맥을 같이 해서 질문하시네요. 예.
1: 장동혁 당대표, 장동혁 의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0: 예.
1: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 네.
1: 어쨌든,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또,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정의로운 10명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치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그 선두에 서서 지금 사실은 좀 위험한 상황인데 만약에
1: 예.
0: 윤리위가 우리 의원님께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사실 저는
1: 네.
0: 중징계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그때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0: 아,
1: 네.
0: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1: 뭐, 그건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불의와 정의의 그 대결에서는 아마 불의에 한가하는 그런 아주 그 민주적 사고가 뛰어난 분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0: 네.
1: 저 역시도, 불의에 한가해서 끝까지 저는 처절하게 싸울 예정이고요. 결국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더라. 진리가 저 조경태를 저는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0: 혹시 뭐 탈당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1: 그거는 뭐 차후에 너무 많이
0: 아.
1: 앞서 나가면 좀 그렇고요. 윤 의견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아라면은 조경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윤리위에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0: 네.
1: 그걸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조강특위 가동하면서 안 싸우는 당협위원장 교체한다. 이러면서 결국 80%가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TK에서 내 세력을 조금 80%다 교체해버리겠다. 뭐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1: 그러면
0: 되면은, 예.
1: 은행 일치가 돼야 되죠. 장동혁 그 대표 의원 지금 내 방송을, 우리 방송을 듣고 있다면은
0: 아, 예.
1: 그안 싸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골프 치러 간 분들이 두명 있잖아요, 지금.
0: 네네, 뭐, 박덕흠 의원.
1: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안 싸우고 골프 치러 갔으니까 징계해야 되겠네요?
0: 아.
1: 그거부터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0: 아,
1: 그게
0: 그렇군요.
1: 말이 됩니까, 그래? 정치가 그걸 싸우라고 그걸 행동, 본인이 말한 대로 그렇게 싸우라고 한다면은
0: 네.
1: 그러면은 그 연일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0: 네.
1: 그러면 싸우지 않고 오히려 골프 치고 했던 분들부터 그러면 징계하는가 한번 봅시다.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 꼭 이거 감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일부 다선 의원들하고 골프 회동을 했는데 6월에는 주호영 박덕흠 의원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 그리고 7월에는 이제 김태호 의원 등하고 만나서 했다는 겁니다. 혹시 조경태 의원님은 그런 제안 안 받으셨어요?
1: 근데 저는 골프를 잘 칠 줄 모릅니다.
0: 아,
1: 골프 칠 줄 모르고요.
0: 네네.
1: 거의 뭐 골프를 20년째 지금 안 치고 있고요. 뭐 골프 치는 과정 뭐라 뭐라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0: 네.
1: 지금 우리 경제가 서민 경제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예. 네, 이럴 때는 좀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치는 거에 할 수 없겠지만
0: 네.
1: 특히 그 뭐 그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뭐 그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협치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요. 또 장동일 대표는 본인 말대로 싸우지 않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징계 꼭 하시기 바랍니다.
0: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질문할게요.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요.
1: 네.
0: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1: 저는 그 아마 김민석 의원이
0: 네.
1: 그 무난히 이길 거라고 전에부터 예측을 했지만
0: 네.
1: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저는 봅니다.
0: 과반으로?
1: 아마 과반이 안 되더라도요.
0: 네.
1: 이게 그 순차 투표가 선호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0: 예예.
1: 저는 거기에 아마 훨씬 더 유리한 어떤 국면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무난하게 김민석 의원이 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구력이 또 있으시다 보니까 또 예언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1: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아마 당 대표가 되면요.
0: 네.
1: 정청래 의원보다 훨씬 더 아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0: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되는 게 좋군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 근데 이제 아마 그 김민석 의원이 되면은
0: 네.
1: 김민석 의원이 되게 노련하거든요.
0: 아.
1: 그리고 또 그 생각보다 합리적인 그런 면들도 많고
0: 네네.
1: 아마 중도 확장. 위원 확장을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0: 그렇군요.
1: 반면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요.
0: 네.
1: 국민의힘은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용둥이고
0: 네.
1: 전략 자산 중에 아주 유력한 자산 1호가
0: 네.
1: 저는 장동혁 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요즘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씩씩하게
1: 네.
0: 얘기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0: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조경태 의원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터.
1: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0만여 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신규 택지 10만 호 등 최소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염창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대 등 세 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모두 2만 7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7만여 호를 공급할 신규 택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주비나 중도금 등의 목적을 위한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총량 제한 목표에서 제외해 대출 여력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은 금융회사의 부채 관리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도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소득 7,000만 원 이하 청년층이 아파트를 제외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80%,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15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임 1명과 강등 1명 등 8명을 중징계하고

간복이나 견책 등 7명은 경징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했거나 인쇄매수 산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계 직원들의 소속은 중앙선관위나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등인데 관계자는 직급 등에 대해선 비공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파병 규모를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오는 11월 말까지 북한의 파병 규모를 5만 명으로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북한 병력을 배치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도자 차원에서 이 계획을 최종 승인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핵무기 개발이 목표라고 비난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면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3.1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충이 확인됐다며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원충이 확인된 모기는 지난 2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채집됐습니다. 매개모기에서 원충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개모기에 물렸을 때 말라리아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는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태고 올해 누적 말라리아 환자도 20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6% 수준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 이자 서비스 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 씨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2,5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4년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평등부가 실시한 공론화에서는 강력, 중대, 반복범죄 등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내리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2도, 습도는 51%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7: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8: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게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들리는 이 라디오 소리가 누구에게나 반가운 소리인 건 아닌가 봅니다.
11: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의 자가용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조용히 이동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라디오를 계속 들어야 하는 건 불편합니다. 운행 중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10: 최근 버스 운전기사의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란 민원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 하차벨을 놓치거나 음량을 줄여달란 요구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공감하는 의견도 있고 과도한 요구란 반론도 있었습니다.
12: 잠시 후
13: 잠시만요. 음료는 들고

0: 타시면 안 됩니다. 그거 들고는 버스 못 타세요.
1: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나요? 제가 모모대학 다니는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소송 걸까요?
0: 진짜 따질 걸 따져야지.
1: 아씨, 이거 들고 타지 말란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2: 듣기만 했는데도 참 불편한 이 상황. 과연 승객의 말이 맞았을까요? 조례는 법이 아닌 걸까요? 또 버스기사는 음식이나 음료를 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의 탑승을 어디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어머, 음료 다 쏟아졌네. 버스가 급하게 출발해서 그런가 봐. 다 쏟았다. 어떡해?
0: 어디? 그냥 냅둬.
2: 음료를 쏟아놓고도 그대로 내리는 승객, 개인 스피커로 큰 소리를 내는 승객, 심지어 양치질을 하는 승객까지.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법적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얄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2: 자, 오프닝에서 우리가 총 3개의 사건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려는 승객에게 기사가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 승차를 거부하자 자신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나왔다면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소송 걸까요? 이렇게 따진 사람이, 이거 진짜 있었던 겁니까?
3: 예, 맞습니다. 2022년 9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실제로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되며 큰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당시 한 남성 승객이 음료가 남아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탑승하자 버스 기사가 규칙을 설명하며 승차를 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승객은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무작정 올라탄 뒤에 나는 무슨대 대학원에 다니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 이렇게 기사님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급기야 고객센터에 전화까지 해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잘 교육하세요라며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를 이어갔고, 결국 참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항의한 끝에야 버스에서 내렸던 사건입니다.
2: 네,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경찰서 가실래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실랑이가 계속되자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나서서 버스 내 음식 반입 금지 조례 검색해봐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승객이 또 지지 않고 조례는 법이 아니다, 그냥 가이드다, 뭐 이렇게 주장도 했다는데, 자, 팩트는 뭔가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3: 네, 당연히 난동을 피운 승객의 주장이 틀렸고 이제 다른 승객의 말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엄연한 법입니다. 서울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사항이 아니라 기사에게 법적으로 승차 거부 권한을 부여한 엄연한 법적 근거입니다.
2: 그렇다면 이 승객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소 괘씸하긴 해도 별 방법이 없는 겁니까?
3: 아,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다툼을 한 수준을 넘어서 운행 중이거나 출발하려는 버스 내에서 기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운행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나 형법상 모욕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다툼의 정도가 심해져서 만약 기사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물리적 위협을 가하거나 운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면 일반 폭행이 아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협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버스 안에 음료나 음식을 들고 탄 뒤 바닥에 쏟고 그냥 내려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버스회사나 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3: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료를 쏟아서 바닥을 오염시키고 치우지 않은 채 내리면 버스회사는 내부 세차비나 청소비, 그리고 그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쏟아진 음료 때문에 다른 승객이 혹시 미끄러져 다치기라도 한다면 1차적으로 음료를 쏟고 방치한 해당 승객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야, 저는 이 얘기 듣고도 진짜 놀랐는데요. 버스 안에서 양치질을 하고요,

0: 심지어 이건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대변까지 본 승객도 있었다면서요?
1: 예, 해외 토픽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뉴스를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네요. 먼저 양치질 사건은 시내버스에서 한 승객이 승객들과 기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침을 바닥에 흘려가며 양치를 한 사건입니다. 정류장을 무려 7개를 지나는 동안에 양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지역 교육청에까지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기사의 정당한 제지 명령을 거부했으므로 기사가 정당한 사유로 하차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버스 기사님이 음료 반입을 제지하자 화가 난 60대 승객이 기사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심지어 운전석 옆 통로에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는 엄청난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도 되었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 그런데 버스 내 갈등이 승객의 행동만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버스 기사의 운전으로 승객이 다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0대 승객이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을 하는 중간에 기사가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발해서 늪골이 골절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기사의 안전 의무 위반이 분명해 보이는데 형사 절차에서는 버스 기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요. 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겁니까?
1: 예, 이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이유는 사고 직후에 버스 회사가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영상이 없다 보니 기사의 업무상 과실을 엄격하게 입증하기 어려워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민사는 달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형사상 무혐의와 민사상 운행자 책임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안전하게 착석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상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아서 버스 회사와 공제조합이 함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 네, 이 형사 책임이 그냥 이렇게 무혐의가 나온 것이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당시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 완전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버스가 아직 움직이는 중인데 승객이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넘어진 거죠. 그런데 보통 버스에 보면 차가 멈춘 뒤 이동하시오. 이런 주의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가 멈추기 전에 이동한 승객 잘못 아닌가 싶은데 버스에서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죠?
1: 예, 이건 부산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승객이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를 위해 미리 일어나 뒷문으로 걸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원래 버스 내부에는 차가 정차한 후 이동하라 라는 안내가 있긴 한데요. 법원은 버스 운송회사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운행 및 배려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승객이 이동하다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운전을 주의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난 승객 본인의 과실도 크다고 봐서 버스 회사 책임은 30%로 제한했습니다.
0: 네. 가끔 지인들이 오늘 버스 탔는데 네가 나오는 라디오 들었다. 재밌더라. 말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내버스에서 라디오를 틀어놓는 기사님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시내버스 기사의 운행 중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다던데. 일단 버스 안에서 기사가 어떤 컨텐츠를 틀지, 그게 뭐 라디오가 됐든 뭐 노래가 됐든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1: 네, 아직까지는 라디오 청취 자체를 법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법령이나 아니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은 일반 차량 운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과거에 특정 종교 방송 청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 시내버스 회사 차원에서 종교 방송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뭐 시사, 음악, 스포츠 중계 등 일반 방송은 자유롭게 틀수 있고요. 최근에 서울 시내버스는 승객용 스피커와 운전석 스피커를 분리해서 기사님만 운전석 스피커로 조용히

0: 넣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뭐가 문제라서 금지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온 건가요? 그리고 지자체가 조례 만들어서 금지하는 거, 이거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한가요?
0: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버스는 공공 서비스를 하는 공간인데 기사의 개인 취향인 라디오 소리를 강제로 들어야 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또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면 하차 벨 소리를 듣지 못해서 문을 안 열어주시거나 또는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뭐 욕설 또는 난폭운전으로 보복하는 기사님들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한 전면 금지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라디오는 운전 기사님들의 유일한 졸음 방지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수단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크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조례로 일률 금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조례를 신설하기보다는 적정 음량 유지 및 승객 배려 운행을 위한 행정 지도와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그런데 라디오 음량이 너무 커서 하차벨이나 안내 방송을 놓쳤다 줄여달라 말했는데 이렇게 라디오 청취가 실제 안전 운행이나 승객 응대에 지장을 줬다는 사실이 만약에라도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0: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청취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과도한 음량으로 인해서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치거나 또는 정류장을 무단 통과했다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정류장 무단 통과나 승객 응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같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도한 소리 때문에 기사님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겠죠. 만약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겠고요. 승객들과의 시비 끝에 난폭운전을 했다면 특가법상 운전자 안전운행 확보 의무 위반이나 보복운전 혐의까지 적용돼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안나의 Umbrella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0: 이번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이 말복인 내일도 강한 볕이 내리쬐며 무덥겠습니다. 한낮에 대부분 지역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광주와 대구 34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내일까지는 최대 5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 전국 곳곳에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이후 일요일 오후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전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마장램프 이전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해서 기름램프를 지나 홍지문터널을 지날 때까지 강서쪽으로 길게 밀리고 있고요.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도 하이차로 따라서는 길게 정체가 됩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도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을 지날 때까지 전시간과 같은 구간 밀립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인천나들목부터 하울곶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23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하울곶을 못 간 지점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관심인데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2: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자백 요구 등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통지받지 못했다거나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다는 등 징계 심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것을 두고 결론 짜맞추기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3: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든지
4: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3: 검사가 판사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거랑 비슷한 행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2: 법무부 감찰위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을 요구하거나 접견 편의를 제공한 의혹 등을 심의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SNS를 올리고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인천지검 추가 감찰권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이른바 연어술파티 진술회유 의혹은 앞선 대검 감찰위의 의결 결과를 반영해 이번 징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인천지검 감찰권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 심의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공고하게 되는데 추후 열리는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심 전 총장과 전무군 전 대검 기조부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0: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15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임 1명과 강등 1명 등 8명을 중징계하고 감봉이나 견책 등 7명은 경징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했거나 인쇄매수 산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자정 세계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끝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9년을 이어온 소송이 마무리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신규혜 기자입니다.
1: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시한은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분할을 명한 재산은 모두 9,440억 원가량입니다. SK 주식까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되는데 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면 날마다 1억 3천만 원씩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기업은 산정에서 고려 대상인지, 또 SK 주가를 계산할 때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등 숱한 쟁점을 낳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독자적인 활동의 기여도가 인정돼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됐고 주가는 상고심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도 불린 길었던 소송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콜롬비아를 강타한 지진이 일어난 지 만 이틀이 지난 가운데 골든타임 안에 이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3: 지진 발생 만 이틀이 지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찾으려는 구조대의 손길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중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의 맨손으로 잔해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간간이 극적인 구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희망은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4: 악취가 나기 때문에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계속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 페레이라 주민입니다. 바로 앞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끔찍한 매몰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아파트 비동 3층에 11살 딸과 부모가 갇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기다릴 뿐입니다. 칼리 주민입니다.
3: 통신과 교통망이 파괴된 상태에서 콜롬비아 당국의 피해 집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앙인 초코주의 경우 대부분이 산악 밀림지대여서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임시 대피소와 기본적인 구호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00여 차례나 이어진 여진의 공포 때문에 노숙을 하는 이재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피해 지역을 위한 긴급 대피소와 식량 지원, 안전한 식수와 의료 서비스 접근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유엔 부대변인입니다.
3: 콜롬비아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사흘간의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일제히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콜롬비아 커피 업계는 커피 수출의 핵심 창구 가운데 하나인 부에나벤트라 항구를 통한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2: 현지 시간 12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우드군 군기지에서 훈련 중이던 아파치 헬리콥터가 추락해 탑승한 미군 2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텍사스주 주도인 오스틴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벨 카운티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추락한 헬리콥터는 정례 훈련을 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리프 콜먼 벨 카운티 보안관실 대변인은 포트우드 군기지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해당 헬리콥터는

0: 추락 과정에서 어떤 주택이나 구조물과도 부딪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장관 중 하나인 개기일식이 유럽에서 나타났습니다. 달이 해를 완전히 가려서 검은 태양이라고도 불리는 이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백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1: 희미하게 남아있던 빛이 사라지고 저녁달이 온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검은 태양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합니다. 스페인에서 100여 년 만에 처음 나타난 개기일식입니다.
2: This is a very rare occurrence.
3: 개기일식은 보통 지구에서 1년 반에 한번 정도 볼수 있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는 개기일식을 다시 보기 위해 40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씨 버클리 교수입니다.
1: 영국에서는 달이 해의 96%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나타났습니다. 1999년 이후 처음이자 앞으로 50년간 없을 대형 이벤트라고 BBC는 강조했습니다.
3: 환상적입니다. 태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스웨덴 관광객입니다. 다들 여기에서 같은 풍경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멋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벨기에 학생입니다.
1: 개기일식을 기다리며 유럽에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3: 약간 감상적인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기일식을 내 평생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관광객입니다.
1: 일식 감상의 최적의 장소로 꼽힌 스페인과 아이슬란드는 호텔값이 배 이상 뛰었습니다. 스페인은 최근 산불과 폭염 등으로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입은 타격을 개기일식 특수로 만회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일식을 볼때 쓰는 특수 안경이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4: 다시 더위의 기세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말복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더워지겠는데요. 우선 내일 서부 아침 기온이 24도로 대부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겠지만 체감 온도는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서울 낮 기온이 33도, 체감 온도는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량이 늘겠고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최고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광복절인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여러분은 지금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5: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서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6: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7: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7: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6: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7: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6: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7: 하반기 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6: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5: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서울 강서구 일대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 택지로 발표됐는데 주요 대상지로 거론됐던 강남 그린벨트, 용산공원 등이 빠져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대책에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타령시시와 과천 경마장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여전해서 갈등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8: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 일대 69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주택 2만 천여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만 보면 3개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 넘는 규모입니다.
9: 도로 사정도 좋고요. 서울
3: 와부읍 공인중개사입니다.
9: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력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예요.
8: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광주 일대를 포함해 2만 7천 가구. 다만 시장에선 기대됐던 공급 규모보다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예고된 신규 택지 10만 가구 가운데 7만여 가구는 입지나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주변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강남 일대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 설명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행정 실무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발표를 미뤘고 용산공원 등의 경우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그 저희 공공주택법상
3: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입니다. 해당이 됩니다.
10: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 서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관계 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8: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시시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11: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3: 법무법인 조율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11: 뭐 이렇게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8: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금융당국이 청년의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정책 대출 요건 등도 개선해서 결혼 페널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2: 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으로 계산돼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3: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3: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13: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성년 시절의 상속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도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4: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볼게요.
12: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요건에 포함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요건도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사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또 전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 비율도 100%인 전세와 월세 대출 결합 보증 상품을 내고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금융

0: 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활용도도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금융당국이 투기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거주 예정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이 수기를 거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2: 반면에 국민의힘은 숫자 띄우기에 불과한 맹탕, 재탕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제 개편안부터 이번 공급책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점검한다는 차원입니다.
4: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5: 한정의 민주당 정책이
4: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 다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와 성토도 잇따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보완 필요성부터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각각 찬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6: 그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반대한다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7: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6: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3: 국민의힘에선 맹탕 정책의 뻥튀기 재탕이라며 혹평이 잇따랐습니다. 착공까지 수년인 뜬구름 시간표 대신 세금 폭탄, 징벌 규제부터 거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8: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7: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8: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3: 공급 정책으로 국회가 들끓는 사이 장동혁 대표는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높은 이자를 떠안은 공공주택 청약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9: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변경해 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2: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민주당은 주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도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공으로 정책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시가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도 핵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2: 정부가 검토 중인 이 서울의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착공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분하다면서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10: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서울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위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일부 반영됐다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처럼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11: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임대
7: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입니다.
11: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10: 특히 이번 발표에는 없었지만 논쟁의 핵심인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 활용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 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해 충분하다는 겁니다.
11: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을 하면서 하는 게 적절하냐 부분에 국민적 공감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다.
10: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0: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택 공급과 정비 사업의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와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나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일부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대상지 선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고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 이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꼽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시장 여파를 두고는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지자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4: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 있는 건가요? 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3: 공급 확대 구상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5: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3: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나흘 새 두 차례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충북 진천에 있는 건축자재 생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2: 이 불로 공장 근로자 한 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6: 공장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공장 담장 너머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기도 합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건축자재 생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7: 화재 현장 주변엔 마스크를 벗고 있기 힘들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6: 불이 난 공장 주변엔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인근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상황.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에 관할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공장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불이 지붕 높이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8: 검은 시커먼 연기가 엄청날 정도인가 거의 한 10km, 20km까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지붕 높이로 올라올 정도였으니까 지붕 높이로 한 3, 4m 정도는 올라왔던 것 같아요.
6: 소방은 90여 명의 인력과 함께 진화 장비, 헬기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서 일하는 60대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많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진천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우회해서 이동하라는 긴급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1: 경기도 평택의 위험물 창고에서 난 화재에 대해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2: 네, 경찰은 창고 안팎의 CCTV를 분석해서 발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9: 새카맣게 그을리고 엿가락처럼 휘어진 창고 건물 뼈대 사이로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화재 감식팀이 들어갑니다.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이 꺼진 지 이틀 만에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국가수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들까지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2시간가량 불탄 건물 곳곳을 살피며 발화 지점을 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합동감식팀은 불이 난 창고 안에서 탄화 흔적을 확인하고 불이 번진 방향을 거꾸로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창고 내부 CCTV를 분석해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 불길이 퍼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창고에 2차 전지 원료나 완제품이 보관돼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와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창고 내부 화학물질의 종류와 보관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외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화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1,255만 리터에 이르는 위험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창고에서 불이 났고 소방은 대형 피해를 우려해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발령해 21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서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YTN에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허위 조작해 발표한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지난 2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16살 A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 큰딸인 C양과 작은딸 D양 등의 세 모녀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전화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2: 수용 절차에 필요한 신체 검사용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나체 사진까지 받아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10: 한 남성이 팔을 붙들고 있는 외국인 남성 지시에 따라 벽에 붙은 채 그대로 쪼그려 앉습니다. 태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품을 뜯어온 전화사기 조직원들이 현지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먼저 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피해자를 위협한 뒤 약식 조사를 명목으로 가까운 모텔에 혼자 입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선 사건을 해결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넘겨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68명에서 뜯어낸 돈은 모두 67억여 원. 심지어는 피해자들에게 보호관찰용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받아서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 그게 나체까지 촬영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그 온전히 정신적 지배를
12: 했고 이계형 피싱 사기 수사 이계장입니다.
11: 나중에 또 시간을 두고 이제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유포가 안 되려면은 돈을 내라라고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도록.
10: 경찰은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로 지난해 12월 총책인 20대 남성 등 조직원들을 대거 붙잡아 구속했고 모두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거 과정에서 달아난 한국인 조직원 9명이 여전히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한 뒤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폭염 속에서 주거지 없이 차에서 생활해오던 5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충북 단양군은 단양팔경 휴게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두고 3개월 동안 홀로 지내던 50대 A씨에게 긴급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국 휴게소를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에 남은 음식물로 버티고 있었고 차량 연료도 떨어져 폭염 속에서 에어컨조차 틀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전 을지대병원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침범해 화분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을 나서 1km를 더 달린 뒤 근처 골목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진료 후 남편과 다투다 이 술김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1: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 저수지와 논이 모두 메말랐습니다. 전국 물탱크 차를 경남으로 동원한 소방청은 애초 이틀로 계획했던 국가 소방 동원령을 연장해 농업 용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경남 함안군에서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 듯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저수율은 8% 정도. 평년 저수율 81.8%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14: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13: 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변잎은 누렇게 변했고 논바닥은 갈라져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농심마저 타들어가던 곳에 단비처럼 소방 물탱크 차가 찾았습니다. 방사포에서 뿜는 물줄기가 논을 서서히 적십니다.
15: 타들어가는 심정이 진짜 농사 28년 만에 처음 겪습니다. 마음에 이안이 되지. 감사하고 고맙지.
13: 가뭄 극복엔 군과 산림청도 함께 나섰습니다. 대용량 급수차가 말라가던 농수로에 다시 농업용수가 돌게 했습니다.
16: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17: 육군 34사단 화생건대 대장입니다.
16: 그래서 군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급수진하게 되었습니다.
13: 애초 이틀 계획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연장됐습니다. 기존 16개 시도소방본부 차량 200대에서 12개 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엔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게 소방청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예보된 비입니다. 동원령 연장과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메마른 경남 땅을 얼마나 적셔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1: 한동안 이어진 극심한 폭염 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독버섯 발생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독버섯은 산이나 숲길뿐 아니라 아파트 화단이나 공원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18: 푸른 잎이 우거진 한여름 홍릉숲. 나무 밑동을 따라 노란 버섯들이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손바닥 크기의 버섯이 말라 갈라져 있고 나무 의자 틈에서도 작은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19: 멀리 있는 곳이 아닌 가까운 도심 속 숲길을 조금만 둘러봐도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다른 버섯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8: 야생버섯은 상대 습도가 70% 이상인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자라는데 최근 길었던 폭염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19: 폭염 뒤에 소나기가 내리면 토양층이나 낙엽층에 숨어있던 균사체들이 수분 공급을 받게 되어서
17: 산림 미생물 이용 연목과 박사입니다.
19: 빠르면 2, 3일 뒤에 버섯들이 지표면 위에 발생하게 됩니다.
18: 산림과학원은 지난 11일부터 폭염기 독버섯주의보를 발령하고 야생버섯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제는 야생버섯 가운데 독버섯이 섞여 있어도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는 겁니다. 독버섯마다 가세색과 모양, 배에 턱받이 등 구별되는 특징이 있지만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 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면 지나가다 본 버섯은 아예 따거나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독버섯은 숲이나 등산로뿐 아니라 공원이나 산책로, 아파트 화단 같은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됩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중독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어린이나 반려견이 버섯을 핥거나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 강아지들은 가서 뭐 냄새 맡아보고 핥아보고 먹고 그 아이들은 이제 장난감인 줄 알고 뜯어보고 만져보고 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18: 독버섯을 먹은 걸로 의심되면 증상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병원을 찾고 의료진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먹은 버섯의 사진을 찍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통제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해 미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선거 방식을 강제로 바꿀 수 있을지 권영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우파 매체에 출연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대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 비상권한으로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우편투표 제한을 강제해달라는 요청에 더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며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불법 등록됐다며 선거 보안 위기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의회 통과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21: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나쁘고 후보가 한심해서 속임수 없이는 당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제도를 직접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 연방헌법 제1조 4항은 선거 관리의 1차적 권한을 각 주 의회와 연방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주 정부의 선거 제도를 통제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즉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21: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비롯해 새로 제안된 법안 모두 결함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전까지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입니다.
22: All of them are fundamentally flawed and impossible to implement by this election.
0: 실효성 논란 속에 추진되는 투표 제한 움직임에 현장 유권자들은 참정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21: 투표소에 가기 힘든 분들이 있어 우편투표는 필수적입니다. 저도 출장 때 우편투표가 없었다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오와주 집배원입니다.
0: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계속 언급하는 건 의회를 압박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졌을 때 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중국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남긴 유목, 이 글씨가 일본에서 환수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덕수궁 중명전에서 안 의사의 유목, 만국공법 불여대포를 최초로 언론에 선보였습니다. 만국공법 불여대포는 만국공법, 즉 국제법이 대포, 즉 무력보다는 못하다는 뜻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한 당시 국제질서에 대한 안 의사의 비판 의식이 담긴 표현입니다.

0: 네, 오늘 정부가 수도권 중심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 정부가 내놓은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2: 정부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영혼까지 끌지 않았을까.
3: 김인만
2: 작년 구치
3: 부동산
2: 공급 대책
3: 경제연구소
2: 때도 아마
3: 소장입니다.
2: 영혼까지 끌었다고 했는데 영혼 한번 더끈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일정을
0: 네.
2: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2029년 착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30대 무주택자들 주거가 불안한 분들이 공사 기간이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2033년? 까지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공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공급의 현실적인 벽이 좀 있고요. 내용 자체가 61페이지거든요. 이 내용을 다 읽어보고 찾아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찾기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대신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총량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소득 요건을 좀 완화시켜준 부분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이제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수도권에 10만 호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선 2만 7천 호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2: 2만 7천 호 공급을 이제 신규 택지는 사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작년 97 공급 대책 때 135만 호를 이제 발굴해서 공급을 하겠다, 착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10만 호가 이제 얼마나 좀 체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0: 네.
2: 지를 따져보게 되면 일단 서울 강서구에 염창공원 부지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고요. 이 물량이 2029년 정도에 만약에 진짜 잘 진행이 돼서 착공이 되고 분양이 된다면 아마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0호라는 숫자가 좀 아쉽기는 하죠. 한만호 정도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서울에 그런 땅은 없고요. 가장 많은 물량이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0: 네.
2: 덕소 쪽에 2만 1,700호가 공급이 되는데 일단 교통 대책이 좀 같이 수반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경의중앙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1: 예.
2: 경의중앙선 타면 이게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30분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통망이 좀 아쉽다. 그리고 남양주는 3기 신도시가 왕숙 1, 2 지구를 합하면 6만 8천 호 정도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도 분양하고 내년에도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한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 공급 물량이 한 6만 8천 호가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2만 1천 호가 더해지면 남양주는 그 당시가 되면 공급 과잉이 좀 있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그래서 서울과의 연계성, 교통망을 얼마나 촘촘히 하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지금 얘기해 주신 이세 지역이 이제 얼만큼 공급되는지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2: 네.
0: 그럼 공급 효과를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교통적인 면 말고도 어떻게 보시나요?
2: 일단 이거는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공사 기간만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아무리 빨리 해서 계획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2029년에 착공이 되는데 그러면 2033년에 입주잖아요. 그때까지 지금의 시장의 수요자들, 30대 신혼부부들이 이제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0: 네.
2: 그러기에는 지금 전월세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선제 조건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줘야 그때까지 2029년 분양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데 관건은 전월세 시장을 또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대한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어서 아마 정부는 계속 후속 조치가 나오면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서울 용산구 뭐 어린이 정원,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강남구 세곡동 일대 이런 데들은 기존부터 조금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 곳들인데 이번에는 좀 빠졌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2: 이게 서울시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서울시와 이제 용산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과도 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린벨트 같으면 또 전향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당 의원실에도 반대 민원들이 이제 폭주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데 왜냐하면 그 좋은 땅의 공공재의 성격이잖아요. 우리 누구라도
0: 네.
2: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수의 공공임대가 들어왔을 때 그거로 성년 문제,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 사실 일부 물량이 나오게 되면 거기 입주하는 청년들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그 좋은 땅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공원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더 많고요. 단적인 예로 우리 서울숲 있잖아요. 성수에 가면.
1: 예.
2: 서울숲이 원래 예전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을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제 공원으로 만들면서 현재의 서울숲이 됐는데 지금 서울숲 자리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도 서울의 주택 문제는 해결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숲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서울의 녹지는 도심의 녹지는 저는 좀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3기 신도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3기 신도시가 올해 18,000억, 내년에 27,000호를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려서 지금 한 17만 5천 호 정도 되는데 한 30만 호 정도로 늘리고 GTX를 좀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기 개통을 해준다면 효과는 훨씬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럼 올해 이제 추가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뭐 다른 지역들이 추가가 될까요? 아니면 이 지역들도 다시 좀 고려를 해볼까요?
2: 아마 정부는 좋은 입지에 뭐 또 경기도나 인천에 발굴하는 것보다 서울에 발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이동이라든지 내곡에 이제 그린벨트를 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용산은 아마 협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와 협의할 때도 가족공원은 정부가 양보하되 나머지 그린벨트를 또 풀 수 있도록 허가락을 받는 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좀 협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대통령이 이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을 강조를 했는데 오늘 발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네, 이 대통령 공급 절벽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부 장관은 마른 수건 짜듯 공급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썼는데 그러니까 오늘 공급 대책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안정화가 될지 이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2: 아, 이번 공급 대책 한 번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면 사실 너무 쉽게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노력들이 계속 누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급 절벽 문제는 뭐 현 정부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특히 서울은 빈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한 15년 정도 걸려요. 일반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15년, 20년 전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누적이 돼서 현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공급 대책들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게 공급은 뭐 정은축 재개발도 좋고요. 유부지도 좋고 뭐 신도시 개발도 좋은데 수도권은 10년 동안 꾸준히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줄어드는 입주 물량을 커버하기에는 현재의 공급 대책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공사 기간도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일은 그대로 하되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뭐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린다든지 예. 현실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이번 대책에도 포함됐습니다만 무주택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는 대출의 문을 좀 열어준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올해도 18,000호, 내년에도 27,000호, 3기 신도시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61페이지 중에 이제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을 집어서 아 나가 내 집 마련해야지라고 찾으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또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국토부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상당수 많은 좋은 내용들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많이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장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배고프다고 하면 당장 밥을 해서 먹여야 되는데 씨앗을 뿌리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씨앗은 뿌리되 당장 요리할 것도 필요하니까 3기 신도시 물량도 저는 포장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웹블럭이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2기 신도시 때 2006년도 생각해보면 동탄 신도시 분양할 때 합동 분양이란 그랬거든요. 네. 시범 단지 하면 5개, 10개 단지가 동시에 견본 주택을 짓고 그 특정 기간에 모두 다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축제 분위기 같은 굉장히 관심이 커지게 되는데 이번 3기 신도시도 그냥 개별 단지로 분양하지 말고 이렇게 합동 분양, 청약 페스티벌처럼 뭐 12월 첫째 주에 18,000호, 내년도 12월 첫째 주는 2만 7천호, 2028년에는 3만 호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고 분양가도 저렴하게 우리 초과 세수 있으니까 확정 분양가로 저렴하게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면 불안한 30대 신혼부부자들이 한번 기다려볼까? 지금 굳이 불안해서 안 사도 되겠는데 올 안 되면 내년에도 될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면 저는 충분히 또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단기 대책들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에 정부의 이런 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제 뭐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협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뭐 세금이나 실거주에 집착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2: 지금 뭐 공급 대책에서 이제 세금하고 연관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서울시는 누적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안 된다, 가족 공원은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좀 나타낸 것 같고요. 또 이번 대책 내용 중에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서울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의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그냥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정비 사업이라는 게 단계가 있거든요.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만들고 조합 만들고 사업 시행 관리 처분을 해서 마지막 단계 이사 가는 단계에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집주인이 나가는 단계인데
0: 네.
2: 그 대출이 그동안 총량 규제에 막혀서 실행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예외적으로 풀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비사업 속도를 올릴 수가 있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부분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비사업 나머지 발목을 잡는 초과이관수제라든지
0: 네.
2: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도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본다면 정부의 공급 의지를 시장에서는 한 번 더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기존 공급지에 대해서 이 착공 조기와 목표를 또 설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 기간을 기존에 이제 68개월 정도 걸리던 거를 37개월로 단축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긴 건데 사실 근데 왜 68개월까지 걸리느냐? 기존 이제 사례들을 두고 본다면은 뭐 각종 영향 평가 있을 것이고요.
2: 네네.
1: 그다음에 토지 보상 협상 이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 조합 간 공사비 증액 문제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단기간으로 줄이는 게 가능한 겁니까?
2: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4: 오늘 정부가 수도권 중심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봤습니다.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 합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0: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 길 반포대교로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한강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 지날 때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강서 쪽으로는 여전히 길게 밀립니다.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원효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에서 김포, 노오지에서 송내 사이 밀리는데요. 장수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서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6: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7: 역세권 등 입지가
8: 김윤덕
7: 우수한
8: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7: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6: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7: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7: 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6: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7: 하반기 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6: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정부가 이주비나 중도금 등의 목적을 위한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총량 제한 목표에서 제외해 대출 여력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은 금융회사의 부채 관리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도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5: 금융당국이 투기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거주 예정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4: 금융당국이 청년의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0: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정책 대출 요건 등도 개선해서 결혼 페널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2: 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으로 계산돼 정책 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4: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3: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성년 시절의 상속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도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2: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 여건에 포함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요건도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사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또 전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 비율도 100%인 전세와 월세 대출 결합 보증 상품을 내고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활용도도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첫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 하지만 강북권 아파트 가격 강세는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값과 전세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6: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0일 기준 이번 달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초구 아파트 값이 일주일 새 0.04% 떨어지면서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구도 0.02% 하락해 14주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강벨트 지역, 마포, 용산, 성동구 모두 한 주 전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실제 강남권 고가주택 호가가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 1, 2차 전용 198제곱미터의 경우 3층 매물이 지난달 119억 원에 나왔지만 최근 2층 매물이 92억 원에 나왔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저층은 지난달 호가가 63억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56억 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중위권 이하 아파트 밀집지는 강세가 여전합니다. 신내동과 면목동을 중심으로 중랑구가 0.46%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종암동과 도남동 대단지를 낀 성북구와 서대문구, 중구, 강북구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21%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축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상승폭이 0.05%포인트 축소에 그치며 전체적으로 0.2% 상승했습니다.
7: 강남권은
4: 최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7: 잠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강북권은 전세 매물 부족이나 또 월세와 그리고 전세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이동하면서 꾸준히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6: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 있어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콜롬비아를 강타한 지진이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난 가운데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콜롬비아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8: 지진 발생만 이틀이 지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찾으려는 구조대의 손길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중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의 맨손으로 잔해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간간이 극적인 구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희망은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9: 악취가 나기 때문에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계속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주민입니다.
8: 바로 눈앞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끔찍한 매몰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아파트 3층에 11살 딸과 부모가 갇혔습니다. 아무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기다릴 뿐입니다. 콜롬비아 주민입니다.
8: 통신과 교통망이 파괴된 상태에서 콜롬비아 당국의 피해 집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앙인 초코주의 경우 대부분이 산악 밀림지대여서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임시 대피소와 기본적인 구호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00여 차례나 이어진 여진의 공포 때문에 노숙을 하는 이재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피해 지역을 위한 긴급 대피소와 식량 지원, 안전한 식수와 의료 서비스 접근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르한 마크 UN 부대변인입니다.
8: 콜롬비아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일제히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콜롬비아 커피 업계는 커피 수출의 핵심 창구 가운데 하나인 부에나벤트라 항구를 통한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0: 콜롬비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정치 성향에 따라 선별해서 조기 수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 미국, 이스라엘 등 우파 정권 국가에서 보낸 구조대만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편향과 인명 경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콜롬비아 외교장관은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고 어떤 국가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저수지와 논 모두 메말랐습니다.
1: 전국 물탱크 차를 경남으로 동원한 소방청은 애초 이틀로 계획했던 국가 소방 동원령을 연장해서 농업용 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10: 경남 함안군에서 농업용 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 듯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저수율은 8% 정도. 평년 저수율 81.8%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11: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10: 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변잎은 누렇게 변했고 논바닥은 갈라져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농심마저 타들어가던 곳에 단비처럼 소방 물탱크 차가 찾았습니다. 방사포에서 뿜는 물줄기가 논을 서서히 적십니다.
12: 타들어가는 심정이 진짜 농사 28년 만에 처음 겪습니다. 마음에 이안이 되지. 감사하고 고맙지.
10: 가뭄 극복엔 군과 산림청도 함께 나섰습니다. 대용량 급수차가 말라가던 농수로에 다시 농업용수가 돌게 했습니다.
13: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 관계자입니다. 대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급수진하게 되었습니다.
10: 애초 이틀 계획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연장됐습니다. 기존 16개 시도소방본부 차량 200대에서 12개 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엔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게 소방청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예보된 비입니다. 동원령 연장과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메마른 경남 땅을 얼마나 적셔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0: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에서 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이 끊겨 15,000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1: 단수는 밤 10시 넘은 시각에 예고 없이 시작됐는데 복구 시점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 불만을 키웠습니다.

0: 이윤재 기자입니다.
1: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만 가득합니다. 주변 상가는 아예 장사를 망쳤습니다. 카페는 단수로 영업을 접었고 식당은 개점 휴업 상태로 손님이 와도 음식을 내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2: 낮에 점심 장사 못하고 있고 그래가 저녁도 못 아예 못하고 내일도 그렇지 싶습니다. 물도 하나도 준비도 안 됐고 연락도 못 받았고 이틀 돈 단수 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1: 12일 밤 10시쯤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구미 형곡동 일대에 예고 없이 물 공급이 끊어졌고 15,000 가구가 온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미시는 생수를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물 공급 재개가 미뤄지면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고한 시간에 물이 나오지 않고 생수 공급마저 늦어져 화장실 가는 것도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3: 아침에 5시 나온다 하고 12시 나온다 하고 12시 돼도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8시까지 안 나온다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보지, 이 설거지가 안 되지.
1: 구미시는 생수와 생활용수를 최대한 공급하고 복구공사를 서둘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4: 극심한 가뭄에 단비가 절실한데요. 이번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0: 이번 비가 가뭄을 씻어낼 효자 비이기를 바라지만 2차 피해를 부르는 호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5: 지속하는 극한 가뭄에 토양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영남 대부분과 호남, 충남 일부로 확대한 가운데 당분간 남부지방은 단비가 더욱 절실해질 전망입니다. 기다리던 단비는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인 토요일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 많게는 40에서 50mm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강수 편차는 크겠지만 타들어가던 남부지방에는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기습호우입니다.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되는 비구름 특성상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뿌리거나 바람을 몰고 올수 있습니다.
6: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고온 다습한
7: 강혜미
6: 수증기를
7: 기상청
6: 끌고
7: 예보
6: 올라오면서
7: 분석관입니다.
6: 전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쪽 수증기 통로에 위치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기상청은 가뭄 해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습호우에 따른 2차 복합재해도 우려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질병청은 최근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서 3일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충이 확인됐다며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원충이 확인된 모기는 지난 2일까지 일주일간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채집됐습니다. 질병청은 폭염이 끝나서 다시 매개 모기 밀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 지역 주민과 방문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미국 중간선거를 석달 앞둔 시점에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생활비 부담 우려가 가중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세가 계속돼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다국적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의견은 33%, 부정 의견은 62%였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통제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해 미국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방식을 강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우파 매체에 출연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대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

0: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 비상 권한으로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우편 투표 제한을 강제해달라는 요청에 더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며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불법 등록됐다며 선거 보안 위기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의회 통과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1: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나쁘고 후보가 한심해서 속임수 없이는 당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제도를 직접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 연방헌법 제1조 4항은 선거 관리의 1차적 권한을 각 주 의회와 연방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두 정부의 선거 제도를 통제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즉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1: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비롯해 새로 제안된 법안 모두 결함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전까지 시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2: All of them are fundamentally flawed and impossible to implement by this election.
0: 실효성 논란 속에 추진되는 투표 제한 움직임에 현장 유권자들은 참정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1: 투표소에 가기 힘든 분들이 있어 우편 투표는 필수적입니다. 저도 출장 때 우편 투표가 없었다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오와주 집회원입니다.
0: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계속 언급하는 건 의회를 압박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졌을 때 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8월 13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바그너의 오페라 발키레 중에서 발키레의 기행,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듀엣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발키레 중에서 발키레의 기행,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0: 1876년 8월 13일 독일 바이에른주 북부의 작은 도시 바이로이트에 독일 황제인 비렐름 1세, 바이로이트 국왕 루트비히 2세를 비롯해 차이콥스키, 리스트, 그리그, 생상스 등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철학자 니체와 소설가 톨스토이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의 개관 공연인 니벨룽겐의 반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올해가 바로 니벨룽겐의 반지 초연과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개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 이 니벨룽겐의 반지는 북유럽 신화와 독일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4부작 오페라입니다. 이 4부작을 모두 관람하려면 최소 15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반지의 제왕 업그레이드 버전?
0: 그렇죠. 반지의 제왕이 여기서 온 거니까.
1: 이 업그레이드 버전.
0: 맞죠. 맞죠.
1: 너무 재밌더라고요.
0: 이 바그너가 열렬한 후원자였던 루트비 2세의 지원을 받아 오직 자신의 작품만을 상연하기 위해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을 직접 설계했다고 합니다. 관객이 음악에만 몰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발코니나 박스석을 없애고 모든 좌석이 무대를 향해 급경사를 이루는 부채꼴 형태의 단일 블록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주 획기적이었다고 합니다.
1: 이 바그너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을 하루에 한 편씩 무대에 올렸습니다. 초연 당시 지휘와 연출을 모두 맡은 바그너는 객석 조명을 꺼 관객이 무대와 음향에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0: 세계적인 명사들이 바이로이트로 몰려든 것은 니벨룽겐의 반지가 단순한 오페라를 넘어 서양 음악과 극 예술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실험으로 큰 화제를 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독일을 통일한 비레름 1세 황제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이 공연은 유럽 상류층과 정재계 인사들이 반드시 찾아야 할 국제적 이벤트로 부상했습니다.
1: 이 초연 이후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에서는 매년 7월과 8월 바그너의 작품만 연주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만 명 안팎의 바그너 숭배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0: 바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세 번째 작품 지그프리트 중에서 대장간 장면입니다. 지그프리트가 부러진 검 노퉁을 다시 벼리며 부르는 곡입니다. 볼프강 빈트가센의 노래, 게오르그 솔트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의 지크프리처 중에서 대장간 장면 볼프강 빈트 가센의 노래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연주였습니다.
1: 국내에도 니벨룽겐의 반지 공연이 있었나요?
0: 네, 이 작품이 올리는 게 쉽지 않아서 2005년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페라단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오페라단은 이 작품을 공연하지 못했고요.
1: 그래도 얼마 전 콘서트 형식으로 하이라이트 공연이 열렸습니다.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초연 150주년을 맞아서 지난 8월 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과 14일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니벨룽겐의 반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핵심 장면과 주요 독창, 중창을 추려서 4시간 정도로 압축한 하이라이트 공연이었습니다. 와, 하이라이트가 4시간이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주역도 맡았던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을 비롯해 테너 김재형과 소프라노 임영주가 출연했습니다.
0: 그리고 국립오페라단은 올해부터 4년 동안 니벨룽겐의 반지 점막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라인의 황금이 먼저 무대에 오르고 2029년까지 차례로 모든 작품을 공연한다고 합니다.
1: 그러고 보면 국립오페라단은 작년에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초연 무대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2025년에야 국내 초연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올해부터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을 모두 공연할 예정입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니벨룽겐의 반지 중 마지막 작품 신들의 황혼 중 지크프리트의 장송 행진곡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돈 문제만큼은 철저했습니다. 밥값도 항상 반반씩 냈고 남편이 명품백을 선물을 하면 저도 무조건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되돌려줬죠. 결혼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자고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매달 200만 원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갚았습니다. 저도 매달 비슷한 금액을 가족의 생활비로 부담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를 비롯해서 차량 유지비와 명절 비용,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비와 여행 경비까지 대부분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니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매달 똑같이 200만 원을 썼는데 남편은 그 돈으로 고스란히 자기 자산을 불리고 있었고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비성 지출만 한 셈이었거든요. 남편은 꾸준히 대출을 갚았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결혼 당시 5억 원 정도였던 집은 8년이 지난 지금 1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남편은 점점 내 집, 내 재산이라며 강한 소유욕을 드러내려 하고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이혼을 논의하면서 재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는 원래 본인의 명의였고 대출도 본인의 월급으로 갚았으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초에 수입은 각자 관리하자고 약속했던 거를 들먹이면서 아파트는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가족의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도 월급에서 매달 200만 원씩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값이 오른 것은 부동산 시장 덕일 뿐이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의 말처럼 이 아파트는 전부 남편의 재산인 걸까요? 제가 8년 동안 생활비를 부담한 건 재산 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수입을 각자 관리해온 부부였습니다. 이런 부부들 많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2: 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각자 관리형 부부도 꽤 많아졌습니다.
1: 네.
2: 이유는 다양한데요. 서로의 소비 패턴이 달라서 갈등을 줄이려는 경우도 있고
1: 네.
2: 결혼 전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분들이 그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2: 또 어느 한쪽의 재정관리에 자신이 없어서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2: 그런데 이렇게 각자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오늘 사연처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그러게요. 지금 이제 사연자분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매달 똑같이 200만 원씩을 냈는데 한 사람은 집값을 갚았고 한 사람은 생활비로 써버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재산 못 나누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주장대로 아파트는 남편의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이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1: 네.
2: 남편은 결혼할 때 자기가 해온 재산이니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1: 네.
2: 혼인 기간 동안 그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아 나가며 가치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아내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네. 그러면 남편은 본인의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고 사연자분은 기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제 생활비로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생활비 지출한 거가 아파트 대출금 갚는데도 좀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2: 네,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법원은 재산 분할을 할 때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형태를 봅니다.
1: 네.
2: 아내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전담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수입에서 온전히 200만 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네.
2: 만약 아내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남편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거나 생활고를 겪었겠죠.
1: 네.
2: 따라서 아내의 생활비 지출은 남편의 대출금 상환 및 아파트라는 공동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혼 생활 중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승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도록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시세 상승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의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아파트 현재 가치 10억 원에서 현재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네, 근데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부부가 재산 우리 각자 관리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합의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어떤 재산에 관한 합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재산 분할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2: 혼인 중 재산을 각자 관리하자라고 한 약정은 일상적인 부부 생활 속에서의 관리 편의를 위한 약정일 뿐
1: 네.
2: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1: 네.
2: 법적으로 이혼 전 미리 하는 재산 분할 포기 약정은 무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자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내의 재산 분할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이혼 전에 미리. 예, 재산 분할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무효라고 하는 거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이거 유리하게 이끌려면 어떤 증거들 준비해야 할까요?
2: 네, 사연자분 본인이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와 용돈으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좋습니다. 생활비가 지출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내역, 카드 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 기여가 인정이 되면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아파트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유지와 관리에 기여를 했다면 상승한 가치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각자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은 혼인 중에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요.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로는 보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달 생활비랑 이제 용돈 이런 걸로 지출한 증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이 삼복 더위의 마지막 말복이죠. 부모님 효도 선물이나 식구줄 보양용으로 보양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당국이 흑염소탕이나 삼계탕 같은 보양식 취급 업체들을 불러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결한 시설에서 조리하거나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곳, 심지어 일반 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한약이라고 속여서 판 업체까지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보양식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생기준을 어긴 업소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서 파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적발 업체들은 조리기구 위생 불량, 건강진단 미실 시, 보존, 유통기준 위반 등으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어겼는데요. 인터넷에서 흑염소 진액을 팔면서 암이나 고혈압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하는 허위 광고도 함께 걸렸습니다. 내가 사려는 흑염소즙이나 보양음료가 진짜 검증된 제품인지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포장지에 박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추출 가공 식품이나 액상차에 면역력 완벽 강화, 질병 예방 같은 문구를 쓰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이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위 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했거나 위생 상태가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셨다면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하시면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 곳곳엔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밤사이에 열대야는 없겠지만 내일도 낮 동안에는 무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가 이상이 됩니다. 더불어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만큼 햇볕 차단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0: 동호대교 쪽으로 차량이 밀리는데요. 반포대교를 지난 지점, 동호대교로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는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호 추가 지정이 포함됐는데요. 이 가운데 2만 7천여 가구가 우선 발표됐습니다. 어떤 지역이 선정됐는지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2006년 민간개발사업 취소 뒤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 염창공원에 주택 1,000호를 공급합니다. 발표 33개월 만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또 경기 남양주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 1,700가구를 공급합니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곳으로 2030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합니다. 경기 광주역과 인접한 광주시 장지동 1원에는 4,500가구를 공급합니다. 역시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세 지역에 모두 2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되고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에 7만 3천 가구를 올해 안에 추가로 선정해 연내 총 10만 호를 발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반응 들어보시죠.
2: 이제 발표된 게 이제 세 곳이고 나머지는 추후
0: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 소장입니다.
2: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게 이제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강서구의 공원 부지 1,000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 하나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 1,000호를 가지고 서울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남양주는 물량도 충분히 많은 지역인데 2만 1,700호가 추가되면 교통망이 중요한데 경의중앙선은 사실 좀 선호하지 않은 불편한 노선이기 때문에 추가 교통망이 좀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양주에 너무 많은 물량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어떻게 분산을 하는지 또는 공급 과잉 우려 2030년이 넘어가게 되면 공급 과잉 우려도 있기 때문에.
1: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서울 강서구 일대가 신규 택지로 발표됐지만 주요 대상지로 거론됐던 강남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이 빠져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번 대책에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여전해서 갈등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5: 정부가 이 일대 69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주택 2만 천여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공급 물량만 보면 3개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 넘는 규모입니다.
6: 도로 사정도 좋고요. 서울
0: 남양주 와부읍 공인중개사입니다.
6: 뭐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역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예요.
4: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광주 일대를 포함해 2만 7천 가구. 다만 시장에선 기대됐던 공급 규모보다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예고된 신규 택지 10만 가구 가운데 7만여 가구는 입지나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주변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강남 일대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0: 국토부 설명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행정 실무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발표를 미뤘고 용산공원 등의 경우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그 저희
2: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입니다.
1: 주민 공람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서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관계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0: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시시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3: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지하철장 분들도 이걸 뭐 이렇게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0: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꽉 막혀있는 대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지난해 대비 1.5% 증가해서 3% 증가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5: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 금융권에 30조 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6: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순증액이 이미 연간 공급 목표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800조 원 대비 1.5%에서 3%로 총량관리 목표를 높이면 추가로 30조 원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 용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이어권 금융위원장입니다.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 잔금 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6: 이주비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6억, 4억, 2억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4: 정부의 8.13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인허가 절차 단축, 법 개정 등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국토교통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9: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8: 특히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22년부터 인허가, 착공 축소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는데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으로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오 시장에게 돌리고 있는 여권의 힘을 보탠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 단축, 법제도 개정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주택공급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9: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10: 최근 잦은 수정으로 야당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완벽한 계획은 정책이 아닌 진리라고 말한 데 이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겁니다.
9: 누더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11: 이 대통령은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때문에 미혼 청년보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 등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찾아내 개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수기를 거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5: 반면 국민의힘은 숫자 띄우기에 불과한 맹탕, 재탕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제 개편안부터 이번 공급책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점검한다는 차원입니다.
13: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14: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13: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2: 다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와 성토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보완 필요성부터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각각 찬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15: 그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12: 국민의힘에선 맹탕 정책의 뻥튀기 재탕이라며 혹평이 잇따랐습니다. 착공까지 수년인 뜬구름 시간표 대신 세금 폭탄, 징벌 규제부터 거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6: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12: 공급 정책으로 국회가 들끓는 사이 장동혁 대표는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높은 이자를 떠안은 공공주택 청약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17: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변경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5: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민주당은 주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도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공으로 정책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 이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꼽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시장 여파를 두고는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지자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19: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18: 공급 확대 구상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9: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18: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나흘 새 두 차례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5: 그 결과로 나온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중국 진천에 있는 건축자재 생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1: 이불로 공장 근로자 한 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기숙 기자입니다.
2: 공장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공장 담장 너머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기도 합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건축자재 생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3: 화재 현장 주변엔 마스크를 벗고 있기 힘들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2: 불이 난 공장 주변엔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인근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상황.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에 관할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공장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불이 지붕 높이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4: 검은 시커먼 연기가 엄청날 정도는가 거의 한 10km, 20km까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지붕 높이로 올라올 정도였으니까 지붕도 높이로 한 3, 4m 정도는 올랐던 것 같아요.
2: 소방은 90여 명의 인력과 함께 진화 장비, 헬기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서 일하는 60대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많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진천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우회해서 이동하라는 긴급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0: 경기도 평택의 위험물 창고에서 난 화재에 대해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5: 경찰은 창고 안팎의 CCTV를 분석해서 발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6: 새카맣게 그을리고 엿가락처럼 휘어진 창고 건물 뼈대 사이로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화재 감식팀이 들어갑니다.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이 꺼진 지 이틀 만에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국과수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들까지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2시간가량 불탄 건물 곳곳을 살피며 발화 지점을 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불이 난 창고 안에서 탄화 흔적을 확인하고 불이 번진 방향을 거꾸로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창고 내부 CCTV를 분석해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 불길이 퍼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창고에 2차 전지 원료나 완제품이 보관돼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와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창고 내부 화학물질의 종류와 보관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외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화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1,255만 리터에 이르는 위험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창고에서 불이 났고 소방은 대형 피해를 우려해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발령해 21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7: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한 결과로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폭염이 주춤한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내일 오후까지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도로 예상되는 등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30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7.7도, 습도는 60%입니다. YTN 뉴스 FM.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폭염에 채소값도 뛰고 가공식품 가격도 잇따라 인상되면서 이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배추는 한 포기에 3,509원으로 28%가 올랐고요. 깻잎도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41%나 올랐습니다. 이번 여름 30도를 훌쩍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고온에 따른 수정 불량과 과실이 터지는 열과 현상 등이 발생해 생산에 차질을 빚은 건데요.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는 어느새 빠듯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채소값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공식품, 외식비, 각종 고정지출까지 조금씩 오르다 보면 우리 집 통장에서 새는 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물가 오르는 걸 막을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집 통장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지 재무설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그러니까요, 막 히트플레이션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폭염 때문에 물가 상승하는 거 연일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2: 맞아요.
0: 이 채소들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채소 먹는 거 진짜
2: 좋아하세요?
0: 좋아하는데 네. 너무 비싸서 네. 먹을 수가 없어요.
2: 어제 제가 좀 외식을 좀 했었어요. 외식을 했는데 혼자서 와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3: 요즘 많아요.
2: 그래서 보니까 약간 채소 위주로 또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0: 그게 비싸서
2: 채소값이 비싸서 오히려 따로 사 먹는 것보다 그렇게 먹는 게 오히려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어서 맞아요. 오히려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저도 예전에 막 사과가 폭등했을 때 네네. 뷔페 가가지고 네. 사과만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3: 그럴 땐 더 먹고 싶지 않아요?
0: 맞아요.
2: 네. 망고 많이 먹고 과일 먹어야죠 또.
0: 그러니까요.
2: 비싸니까.
0: 어떻게 하면은 마음 놓고 우리 그냥 먹고 싶은 거 조금은 수월하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 가정경제 문제점들 잘 짚어보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함께 짚어드릴게요.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은퇴 빨라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 늦어지면은 생길 수 있는 이 소득 공백.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는 군 라이프 상담소에서는 화물차 한 대로 두 딸을 키워오신 아버님의 사연을 통하여 나 홀로 가장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보장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도너리 상담소에서는 갑작스레 가장이 떠나게 되면서 남은 보험금을 가족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와 안보험 면책기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취자의 궁금증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굿머니 굿나이프 잘 청취하시다가 아우 나도 오늘은 정말 상담 신청을 해야겠다. 전문가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과 오픈마켓, 숙박 관련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0: 수정위는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사례 실태 조사를 위해 연구 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임차인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의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됐는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싶어도 점점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늦춰지면서 이 사이에 소득이 뚝 끊기는 공백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회사를 나오게 되는 분들 역시 많으신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에 받게 됩니다. 자, 그럼 60세 은퇴를 하게 될 경우 65세까지면 최소 5년은 공백이 생기는 건데 오늘은 이 소득 공백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을 예전에 들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빙하가 갈라진 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은퇴하고 연금이 나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몇 년이 힘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노후 연령기를 맞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균열, 소득이 아주 뚝 끊기는 상황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비유와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1: 네. 적절합니다.
0: 그렇죠.
1: 아, 뭐 법적으로는 정년을 최소 60세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너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국민연금은 갈수록 수령이 늦게 나오게 되니까 수입 단절로 이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뭐 생활비나 고정 비용들은 여전히 나가던 건 그대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부담이 되는 시기가 생기죠. 그래서 통계청 2024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2인 기준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소득은 0원인데 나갈 돈은 그대로라는 말이 되겠죠.
0: 그렇죠. 근데 적정 생활비 366만 원이면
2: 336만 원.
0: 그렇죠. 이게 이제 부부 기준인 거잖아요.
2: 맞아요.
0: 일단은 어느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좀 대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2: 그렇죠. 뭐 국민연금 사실 직장을 오랫동안 두 분이서 똑같이 뭐 다니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2026년 5월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이 12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0: 두 분이 합쳐서
2: 받는 연금액이
1: 생각보다 많이
2: 120만
1: 적죠.
2: 원이에요.
0: 너무 그러면, 좋게요.
2: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336만 원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매달 뭐 200만 원 혹은 최저 생계비가 아까 240만 원 했잖아요. 그래도 12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65세부터 받는 거잖아요. 아,
0: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네. 매달 200만 원씩이 부족하다? 5년이면은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한 1억 정도 되는
2: 그쵸.
0: 돈인데 이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크레바스가 무섭다는 거예요. 만약에 60세에 은퇴를 하고 65세에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면 5년의 공백이 생기고 그 오롯이 내 돈으로 그 기간을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만약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에 모아둔 자금을 모두 그 시기에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정작 진짜 노후가 왔을 때는 더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0: 그럼요. 어차피 뭐 언제든 받을 국민연금 네네네. 이걸 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받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조기연금이라고 하거든요.
0: 네.
2: 대신에 1년마다 땡겼을 때는 6%씩 내 연금이 깎이는 거예요. 그럼 5년을 깎이면 어떻게 30%가 깎이죠. 즉 내가 원래 받게 되는 금액의 70% 100%만 받게 되는데 이게 당장 받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산다라고 가정하기

0: 되면 20년, 30년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30%가 깎인 금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정 자체가.
1: 하긴 그렇죠. 뭐 아까 부부 적정 생활비로 336만 원인데 네. 그거 국민연금으로 뭔가 상쇄하기도 어려운 와중에 내가 연금액이 30%가 또 준다면 이 또한 방법이 될 수는 없겠어요.
0: 자, 보세요. 120만 원에 아까 70% 계산하면요. 84만 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평생 받는 거니까 120을 어쨌든 평생 받는 거랑 비교 차이하면 꽤 크거든요.
2: 너무 크죠.
1: 그러면은 빨리 당겨서 조기 연금 받는 것도 무조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없겠어요.
0: 네네네.
2: 그렇죠.
1: 자, 그럼요. 이 공백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사실 은퇴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거의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미리 좀 대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요 크레바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게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 연금을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생토록 나올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연말정산 같은 거 받으려고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거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5년 또는 10년 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50이에요. 60대 은퇴를 할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난 5년, 10년 동안 그 크레바스 기간을 나는 메꿀 거야. 이런 계산을 좀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2: 만약에 중요한 건 가정마다 그 상황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몇 살에 은퇴를 하는지 국민연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는지에 따라서 이 공백기한 대한 대비도 필요한 준비도 모두가 상황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계기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크레바스가 몇 년이고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 사실 지출 통제도 되면서 경제적 상황을 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0: 이게 또 보세요. 연금 저축, 그다음에 뭐 연금 보험. 이게 같은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하고 있고 내가 필요한 금액 혹은 내가 은퇴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계산해가지고 정말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솔루션을 한번 제공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혹시 나는 은퇴 후에 몇 년을 내 돈으로 버텨야 하는지 제대로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무턱대고 무방비로 노후를 맞이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의 꼼꼼한 노후 설계와 그리고 맞춤 재무 상담 굿모닝 굿나이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연금 보험, 소득 공제를 위한 연금 저축, IRP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노란우산 공제까지 탄탄하게 노후 대비를 위해 목돈 마련이 돼 가고 있는지 무료 상담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0945번 우물정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굿라이프 상담소로 어떤 고민 사연이 도착했을지 최성진 팀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에 살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저는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 눈에는 어리게만 느껴지는데요. 최근 친했던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혹시 운전하다 저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게 없다는 생각에 용기 내 상담 신청합니다.
0: 최성진 팀장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사연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사연을 일단 종합해본다면 네. 단순한 우리가 뭐 보험 점검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딸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이야기,
1: 네. 삶의 이야기.
0: 그렇죠. 네.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녀에게 내가 사망했을 때 혹시라도 남겨줄 목돈으로 자녀가 좀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네.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싶으신가 봐요.
1: 네. 제가 기존의 고객들은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크게 있었던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되면 그걸 줄이거나 정리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번에 이제 사연자님은 왜 굳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려 할까 하고 저도 사연자님을 만나 뵙고서야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면서도 살짝 마음이 울컥했는데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겠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특히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그런데 1년에 365일 중에서 일을 안 하시고 쉬는 날이 단 며칠밖에는 안 된다고 하셔서 그때가 언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돌아온 답이 사실 조금 의외였어요.
0: 1년에 쉬는 날이 며칠 안 된다. 보통 게 명절 때 그렇죠. 쉬시겠죠. 명절에 쉬시는 게 맞았을까요?
1: 보통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두 따님의 생일 날 그때서야 비로소 쉬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에도 살짝 이유는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아내분하고 이혼을 하시면서 그날부터 화물차 운전을 쉴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23, 21가 된 자녀분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었지만 큰 따님이 아빠의 마음이 더 아팠던 건 대학을 포기하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세 가지나 하면서 동생의 학비도 보태고 생활비도 보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연 있고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참 울컥울컥 계속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별개의 얘기이지만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혼자 학비랑 생활비랑 다 벌고 제가 대학비 그런 것들 다 해서 혼자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보면서 사실 지금도 눈물이 살짝 좀 나는 것 같아요.
0: 일단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지만 그래도 따님 너무 잘 크셨고요.
2: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도 이렇게 자녀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이 가족은 전문가 두 분의 솔루션 거쳐서 경제적으로도 웃음꽃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도와주셨겠죠?
2: 네.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착하게 일단 잘해준 자녀들이 너무나도 고마운 사연이기 때문에 사실 화물차 운전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청취자님께서 교통사고로 나면 갑자기 자녀가 어쨌든 뭐 부모가 없이 이렇게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겁이 많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매일 운전을 하면서 좀 뭐 운전하다 보면 끼니를 뭐 거르는 경우도 있고 빵이나 이런 것들로 대충 뭐 챙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목에 이물감이 생겨서 혹시나 암이 아닐까라는 이제 두려움에 암보험을 좀 급하게 가입을 했고 다행히 검사 결과는 역류성 식도염이었다고 합니다.
0: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식사를 그냥 차 안에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편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다 보면은 쉽게 또 가입할 수 있는 게 보험인지라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청취자님 가입하신 보험 현황은 좀 어떠셨을까요?
1: 보험이 몇 건 되지 않으셨고요. 15년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한 건, 상해보험 한 건과 최근에 이제 겁이 나서 급하게 가입을 하신 암보험 한 건 딱 이렇게가 전부였고요. 총 보험료는 12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종일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데 도로 위를 지켜줄 가장 중요한 운전자 보험이 아예 없었다는 게 저는 조금 너무 의외였고 네네. 사연자님이 준비하시려고 했던 사망보험금은 기존의 상해 사망 시 2천만 원 보장이 전부였어서 모든 사망이 또 다 되는 내용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하시는 필요한 보장이 있어야겠다 싶었고 아쉽게도 사연자님을 위한 보장은 현재 너무 비어있는 상태라서 먼저 2세대 실손보험은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15년 갱신형 상해보험 한 건과 최근에 가입한 10년 갱신형 암보험은 60대가 되면 보험료 인상이 있는지라 두 건은 모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0: 아, 그렇군요. 보험료 수준은 과하지 않았지만 네. 보장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였다.
1: 네. 빈약했어요.
0: 자녀분들 보험 점검도 해주셨겠죠.
2: 그렇죠. 두 따님도 보험을 다행히 체크를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두 따님 보험 모두 실효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모 쪽이 마음이 좀 걸리는 게 20만 원 본인보다 더 비싼 보험을 내 더 자녀를 위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부담 때문인지 유지를 못하셔서 이제 실효가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자녀분 보험까지도

0: 저희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보험이 지금 없는 상태로 그렇죠. 자녀분들은 성인이 된 상태인 네. 건데 네. 어떻게 조정을 도와주셨을까요?
0: 일단 다행히 자녀 두 분 연령과 건강 상태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당연히 이제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9,000원, 7,000원 이렇게 해서 16,000원이면 실손보험이 각각 가입이 가능했었고요. 여기에 뭐 암, 뇌, 심장과 수술비 전반적인 종합보험으로 좀 세팅을 했고요. 여기에 39,000원, 뭐 35,000원 합쳐서 한 74,000원 정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따님께서 아르바이트를 세 가지나 아까 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1: 맞아요.
0: 좀 대견한 것 같아요, 진짜. 주방에서 이제 보조모도 하고 있고 약간 움직임이 또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상해 관련된 부분들로 만 원을 추가해서 모두 합산하게 되면 10만 원으로 이제 두 따님을 이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2: 다행히 자녀분들은 아직 많이 젊으시고 그리고 특히 작은 따님은 아직 공부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기존처럼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이신 사연자님과 큰 따님 두 분의 수입이 또 일반 직장인들처럼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어서 최대한 고정 지출을 좀 차분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줄여드렸고 보장은 그래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년 갱신형으로 자녀들의 보험은 현실적인 대비를 해드려 는데 갱신형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이 인지하고 낼 수 있는 금액에 최대한의 보장을 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면 그런 선택도 또 이번 경우는 맞는 케이스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뭐 갱신형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보통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비갱신형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 가정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혹시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본인들이 자녀가 성장해서 본인들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됐을 때 그때 보험 재정비를 새로 세팅하면 되니까요. 그냥 혹시나를 위해서 일부 준비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청취자님은 그래서 부족한 보장을 어떻게 채웠는지 나머지 이야기도 마저 들어볼까요?
2: 네. 사연자님이 본래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가 두 자녀분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고 싶다 이거였는데요.
1: 맞아요.
2: 예,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니까 상해로 돌아가셨을 때만 2,000만 원 나오는 게 전부였어서 아무래도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이 사고로 인한 사망을 최근에도 이제 친한 형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니 그걸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이 사연자님이 채우고 싶어 하셨던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에게 전혀 남겨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앞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갈 날들까지 넉넉 잡아 20년을 제가 계산을 해서 질병이든 상해든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사망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훨씬 크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번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준비한다. 2번 평생 보장되는 종신보험으로 준비한다. 3번 둘 다 보장은 똑같다.
1: 오늘은 사연이 사연인지라 네. 진중하게 네. 맞춰볼게요.
0: 네. 자. 너무 쉽죠?
1: 맞아요.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셔야 경제적 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1번.
0: 네. 정답은?
2: 역시.
1: 정기보험.
0: 네, 정기보험입니다.
1: 네.
0: 저도 역시나 정기보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1: 몰래 까먹었어요.
0: 아, 네, 까먹으세요.
1: 정기보험으로 우리 김현철 팀장님은 보험금을 얼마나 대비하셨어요?
0: 저는 이제 20년 동안 이제 보장받는 걸로 하고요. 이 대신에 사망보험금은 3억 나오게 세팅을 했는데 보험료가 3만 3천 원입니다.
2: 와, 가성비.
0: 저렴하죠.
1: 그러게요.
0: 아무래도 네, 제가 병력도 없고 다행히 생긴 거와 다르게 병력도 없고 그리고 아직은 제가 이제 사이트 초반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세팅이 됐었어요.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싸잖아요. 왜 언제든 사망해도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100%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정기보험으로 뭐 10년, 20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받게 되면 아무래도 적은 보험료로 보장을 어쨌든 크게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취자님 오늘 사연자님의 경우에 상황에 딱 맞는 그런 게 바로 정기보험으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1: 그렇죠. 나머지 건강보험이랑 청취자님이 운전자 보험이 지금 없으셨단 말이에요.
2: 네, 맞아요. 중요한데 없으셨어요.
1: 그쵸, 도와주셨겠죠?
2: 당연합니다. 사연자님이 본래 자녀들을 위한 사망보험금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긴 하셨지만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가장 시급했던 보험이 바로 말씀하신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사실 사고 중에서 만약에 크게 날라치면 그런 사고가 자동차 사고와 화재 사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형사적인 보상을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 중요 구성으로 운전자 보험을 2만 원에 새로 가입을 해드렸고요. 최근에 준비하신 10년 갱신형 안보험, 15년

0: 갱신형 상해보험 두건 역시도 정리를 하면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암에 따른 비급여 주요 치료비와 간병인에 대한 보장은 꼭 챙겼어야 돼서 비갱신으로 설계를 하면서 13만 원의 착한 보험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납입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하면서 현실적인 대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납입 기간 조정도 사실 되게
2: 그렇죠.
1: 중요한 부분인
2: 맞습니다.
1: 거잖아요. 이 보험을 유지하려면
2: 그렇죠.
1: 운전자 보험까지 깔끔하게 다 챙기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보장은 또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2: 특히 암 진단비 보장 범위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소외감 보장이 일부 10% 20%밖에 안 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뭐 여기에 전립선 암이나 뭐 비침습 방광암도 일반 암으로 다 보장이 가능한 회사로 찾아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더니 사망보험금 1억을 정기보험으로 설계를 하니까 5만 원대로 가능하고요. 기존의 실비랑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앞서 추가했던 한 13만 원 정도를 합산하게 되면 약한 25만 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청취자님께서 건강상 이상 신호가 크게 뭐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좀 세팅이 가능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결과론적인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연 자체가 우리가 보험을 많이 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많이 안 내고 있고 적게 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진짜 최소한의 보험료로 가성비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운전자가 없었다라는 거와 청취자님께서 원하셨던 두 딸을 위한 사망보험금까지 이제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청취자님께서 매우 만족하신 그런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죠. 자녀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 앞으로는 뭐 많이 해주면서 정작 나못 돌볼 때가 되게 많잖아요.
2: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가족 사랑이 결국 나를 돌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보험 점검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 고민 사연 시원하게 해결해보겠습니다. 노후,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샵 0945번으로 도착한 첫 번째 문자 사연 2071번님. 최근에 암보험 알아보다가 마침 사연을 듣고 문자 보냅니다. 가입하고 바로 아프면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면책기간 도대체 이게 뭔가요?
1: 네, 면책기간 의외로 문의 또 많이 하시는데요. 회사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정식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순 감기처럼 암은 가볍게 넘어가는 질병도 아니고 적어도 이제 오래전부터 몸속에서 잔재하고 자리 잡고 사이즈가 갈수록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90일은 지나야 암 보장이 시작되는 게 맞고요. 90일 이내에 진단이 되는 일이 생기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 물론 이제 뭐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100% 보장받는 내용도 물론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1년이 지나야 100%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감액 기간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암보험이 왜 면책 기간이 있는지를 보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에 이제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 사례인데 제 지인이에요. 남성분 지인인데 대학 동기인데 어머님께서 목 쪽에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것 같다라고 해서 야 뭐야 너 병원 가봐 했더니 갑상선 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티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보험을 최대로 가입을 하고 병원 가서 암 진단 받으면 사실 보험사에서는 한 달치 보험료만 받고 뭐 5천만 원 1억 그 이상을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책 기간이 존재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혈관 쪽 관련된 부분들은요. 나 당장 나는 내일 쓰러질 거야. 알 수 있나요?
1: 모르죠.
2: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의 면책 기간이 없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0: 치과보험도 가입하고 바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치과보험은
2: 그렇죠.
0: 그럼 면책이 아니라 감액 기간이던가요?
2: 면책 기간도 있고요. 90일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치료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감액, 2년 미만의 감액 그렇게 또 있습니다.
0: 그렇죠. 가입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면책 기간과 감액
1: 네.
0: 기간이니까
2: 맞습니다.
0: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1647번님. 저도 가장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되면 남은 가족은 제 보험을 어떻게 찾나요? 제가 혼자 가입해 둔 건데요.
1: 네, 보통은 보험을 가족분들하고 의논하시는 경우보다는 본인이도 혼자서 모르게 가입하시는 비율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질문도 오늘 질문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는 두 가지인데요. 이 유족이 되면 고인의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이걸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잡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살짝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이렇게 들어가시면 내 보험 찾아줌 이런 조회하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회를 하시면 한 번에 모두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2: 특히나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자님처럼 지켜야 할 가족분들이 있으면 수익자를 지정해 둬야 확실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가입을 할 때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으로 수익자가 보통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정 상속인은 아시다시피 뭐 이제 가족들 중에서 내가 있으면 뭐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렇게 수익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혹시나 이런 것들 법정 상속인 말고 나는 조금 더 누군가 내 딸 혹은 내 자녀한테 딱 무조건 해주고 싶어라고 하시면 수익자를 지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다가 계약자와
1: 네.
0: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1: 네.
0: 이게 또 증여냐 상속이냐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대로 보험금 나중에 잘 수령하실 수 있게끔 가입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진짜 나한테 꼭 맞는 커스터마이징 보험 필요하겠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고 전문가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유익한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늦어지면 생기는 소득 공백기, 나홀로 가장에게 도움이 되는 보장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까지 짚어봤는데요. 전문가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에 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이무진의 에피소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anin Maria, Boris Yana.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복인 내일도 덥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광주와 부산도 24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3도, 광주와 대구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밤시간인 현재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도 이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불어 곳곳에 내일 소나기도 지날 전망입니다. 광복절 연휴에도 비 소식이 작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밤시간 계속해서 교통흐름은 많이 좋아지는 편인데 다만 작업구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동호대교로 못간 지점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반포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 시속 2, 30km 미만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내부순환로도 성산대교 쪽 으로 가는데 기름 램프를 지난 지점 1차로 막고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0: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2: 정부가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홍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5: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5: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4: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5: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5: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4: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5: 하반기 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6: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5: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4: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서울 강서구 일대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 택지로 발표됐는데요. 이 주요 대상지로 거론됐던 강남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빠졌습니다.
3: 이번 대책에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여전해 갈등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7: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 일대 69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주택 2만 천여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만 보면 3개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 넘는 규모입니다.
8: 도로 사정도 좋고요. 서울 강남
6: 남양주 공인중개사입니다.
8: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력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예요.
7: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광주 일대를 포함해 2만 7천 가구. 다만 시장에선 기대됐던 공급 규모보다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예고된 신규 택지 10만 가구 가운데 7만여 가구는 입지나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주변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강남 일대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 설명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행정 실무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발표를 미뤘고 용산공원 등의 경우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9: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그 저희 공공주택법상
6: 정호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입니다.
9: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 서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관계 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7: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10: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0: 하니까 지자체
1: 심영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0: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2: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도 핵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4: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의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선 서울시 착공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분하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서울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위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일부 반영됐다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처럼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6: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1: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입니다.
6: 필요할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5: 특히 이번 발표에는 없었지만 논쟁의 핵심인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 활용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 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해 충분하다는 겁니다.
6: 굳이 그린벨트를
1: 명노준 서울시의 주택실장 직무대리입니다.
6: 적절하냐 부분에 국민적 공감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다.
5: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택 공급과 정비 사업의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와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일부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대상지 선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3: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서 꽉 막혀있는 대출 물꼬를 터지기 위해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작년 대비 1.5%에서 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4: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 금융권에 30조 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순증액이 이미 연간 공급 목표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800조 원 대비 1.5%에서 3%로 총량관리 목표를 높이면 추가로 30조 원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 용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 공급과 실수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 잔금 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7: 이주비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6억, 4억, 2억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금융당국이 비아파트를 구매하는 청년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결혼을 하면 대출 요건이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같은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이 부부합산으로 계산돼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0: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1: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9: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성년 시절의 상속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도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1: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볼게요.
9: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요건에 포함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요건도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사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또 전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 비율도 100%인 전세와 월세 대출 결합 보증 상품을 내고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활용도도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정부의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수기일을 거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는데 의총장에서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4: 반면 국민의힘은 숫자 띄우기에 불과한 맹탕, 재탕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제 개편안부터 이번 공급책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점검한다는 차원입니다.
13: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1: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13: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2: 다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와 성토도 잇따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보완 필요성부터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각각 찬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14: 그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반대한다고 이런 것은
1: 전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14: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12: 국민의힘에선 맹탕 정책의 뻥튀기 재탕이라며 혹평이 잇따랐습니다. 착공까지 수년인 뜬구름 시간표 대신 세금 폭탄, 징벌 규제부터 거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5: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1: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5: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12: 공급 정책으로 국회가 들끓는 사이 장동혁 대표는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높은 이자를 떠안은 공공주택 청약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16: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6: 변경해 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12: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민주당은 주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도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공으로 정책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0: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1: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꼽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시장 여파를 두고는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지자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3: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2: 공급 확대 구상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4: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2: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나흘 새 두 차례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저수지와 논이 모두 메말랐습니다. 전국 물탱크차를 경남으로 동원한 소방청은 애초 이틀로 계획했던 국가 소방동원령을 연장해 농업용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남 함안군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 듯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저수율은 8% 정도. 평년 저수율 81.8%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6: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5: 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변잎은 누렇게 변했고 논바닥은 갈라져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농심마저 타들어가던 곳에 단비처럼 소방 물탱크차가 찾았습니다. 방사포에서 뿜는 물줄기가 논을 서서히 적십니다.
7: 타들어가는 심정이 진짜 농사 28년 만에 처음 겪습니다. 마음에 이안이 되지. 감사하고 고맙지.
5: 가뭄 극복엔 군과 산림청도 함께 나섰습니다. 대용량 급수차가 말라가던 농수로에 다시 농업용수가 돌게 했습니다.
8: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급수진하게 되었습니다.
5: 애초 이틀 계획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연장됐습니다. 기존 16개 시도소방본부 차량 200대에서 12개 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엔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게 소방청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예보된 비입니다. 동원령 연장과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메마른 경남 땅을 얼마나 적셔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0: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에서 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이 끊겨 15,000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단수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예고 없이 시작이 됐는데 복구 시점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 불만을 키웠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9: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만 가득합니다. 주변 상가는 아예 장사를 망쳤습니다. 카페는 단수로 영업을 접었고 식당은 개점 휴업 상태로 손님이 와도 음식을 내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10: 낮에 점심 장사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녁도 아예 못하고 내일 또 그렇지 싶습니다. 물도 하나도 준비도 안 되고.

0: 연락도 못 받았고 이틀 돈 단수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1: 12일 밤 10시쯤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구미 형곡동 일대에 예고 없이 물공급이 끊어졌고 15,000 가구가 온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미시는 생수를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물공급 재개가 미뤄지면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예고한 시간에 물이 나오지 않고 생수 공급마저 늦어져 화장실 가는 것도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2: 아침에 5시 나온다 하고 12시 나온다 하고 12시 돼도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8시까지 안 나온다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보지, 이 설거지가 안 되지. 예.
1: 구미시는 생수와 생활용수를 최대한 공급하고 복구공사를 서둘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경기도 평택의 위험물 창고에서 난 화재에 대해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창고 안팎의 CCTV를 분석해 발화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새카맣게 그을리고 엿가락처럼 휘어진 창고 건물 뼈대 사이로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화재 감식팀이 들어갑니다.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이 꺼진 지 이틀 만에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국가수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들까지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2시간가량 불탄 건물 곳곳을 살피며 발화 지점을 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불이 난 창고 안에서 탄화 흔적을 확인하고 불이 번진 방향을 거꾸로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창고 내부 CCTV를 분석해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 불길이 퍼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창고에 2차 전지 원료나 완제품이 보관돼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와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창고 내부 화학물질의 종류와 보관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외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화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1,255만 리터에 이르는 위험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창고에서 불이 났고 소방은 대형 피해를 우려해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발령해 21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홈플러스가 임시휴무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고객들을 끌어모았는데 정상화까지 과제가 많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카트를 끌고 온 사람들이 아침부터 매장 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홈플러스가 재개장하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다는 소식에 이른바 오픈런에 나선 겁니다.
7: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안 왔다가 오늘 소문이 났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세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 정유 코너에 특히 사람이 몰렸습니다.
8: 한우 아예 떨어진 거예요?
9: 아니요, 한 시간 있다가 온대요.
8: 한 시간 있다가?
6: 이 밖에도 수산물이나 과일 등 다른 주요 먹거리도 가격을 낮추거나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산대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줄이 생겼습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고객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다만 영업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보증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서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숨통은 트였지만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안 가결을 거쳐 법원의 인가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10: 홈플러스 함께 살려요.
6: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최종 가결 기한은 다음 달 4일. 이때까지 3주 동안 매출과 수익성을 회복해 자생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기존 37개 매장을 매각하고 회전율이 빠른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일부 입점 업체들은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11: 기습적으로 이전에 같이 기습적으로 마트를 문 닫는다거나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진짜 기업 윤리가 갖춰진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저희를 인수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6: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광복절 연휴가 영업 정상화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5: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전화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수용 절차에 필요한 신체 검사용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나체 사진까지 받아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한 남성이 팔을 붙들고 있는 외국인 남성 지시에 따라 벽에 붙은 채 그대로 쪼그려 앉습니다. 태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품을 뜯어온 전화사기 조직원들이 현지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먼저 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피해자를 위협한 뒤 약식 조사를 명목으로 가까운 모텔에 혼자 입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선 사건을 해결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넘겨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68명에서 뜯어낸 돈은 모두 67억여 원. 심지어는 피해자들에게 보호관찰용 신체 검사를 해야 한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받아서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 그게 나체까지 촬영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그 온전히 정신적 지배를 할 수가 있고
14: 경찰 관계자입니다.
13: 나중에 또 시간을 두고 이제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유포가 안 되려면은 돈을 내라라고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도록.
12: 경찰은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로 지난해 12월 총책인 20대 남성 등 조직원들을 대거 붙잡아 구속했고 모두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거 과정에서 달아난 한국인 조직원 9명이 여전히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한 뒤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5: 내일 자정, 세계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끝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9년을 이어온 소송이 마무리될지 관심입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시한은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분할을 명한 재산은 모두 9,440억 원가량입니다. SK 주식까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분할 비율을 2:1로 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되는데 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면 날마다 1억 3천만 원씩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기업은 산정에서 고려 대상인지, 또 SK 주가를 계산할 때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등 숱한 쟁점을 낳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독자적인 활동의 기여도가 인정돼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됐고, 주가는 상고심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도 불린 길었던 소송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NBS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이번 주에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49%였고요. 잘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답변이 43%였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얼마가 떨어진 건 4%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또 한 장 볼까요? 계속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질문에 있었는데요. 부정적인 답변이 56%, 긍정적인 답변이 34%였고요. 향후 전월세 가격 어떻게 될까? 오를 것이다 라는 답변 과반을 넘었습니다. 55%, 별 차이 없을 것이다 27%, 내릴 것이다 8%, 이런 답변이 남았습니다. 쭉 여론조사 결과 보셨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답변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가 본 MBS 조사는 2주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 거니까요. 네. 세제 개편안 발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조사 때는 반영이 안 됐던 거고 이번 조사 때는 이제 지난주부터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그 이후에 반응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조사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지금 세제 개편안 우리 당 안에서도 이거에 대한 수정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주에 발표된 이 세제 개편안이 국민들께 신뢰를 주지 못했다. 뭔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현실성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고요. 예. 49, 긍정이 49고 부정이 43이면요. 여기서 이제 좀 한 번만 더 삐끗하면 2주 뒤에 나오는 이 같은 기관의 조사 경우에는 아마 긍정과 부정이 역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2: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1: 지금까지는 글쎄요. 세제 개편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 당 안에서도 특히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거에 대한 이견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수정될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제는 계속해서 뭔가 수정할 겁니다. 이걸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정책을 이끌어가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좀 확실한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청와대도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성과로 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부동산 민심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오늘 발표된 대책을 보니까요. 네. 청와대가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그래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3: 지금 부정평가가 국민적으로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부지표로 들어가서 봤을 때 1주택자는 긍정평가가 38, 부정평가가 54입니다. 그런데 네. 무주택자는 긍정평가가 28, 부정평가가 57이에요. 그러면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지난주 발표된 그 세제 개편이 무주택자에게 직격탄을 미친다. 즉 비거주 1주택자에게 똘똘한 한 채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지, 학군지 등등에서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고 전세가 폭등하게 되고 결국 무주택자, 임차인이 가장 어려워지는 정책이라는 것을 예.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정책이 어떻습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이제 전세 대출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를 타겟으로 하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와대가 과연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는 1주택자예요.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자꾸 옥죄고 뭔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정책 자체가 정책에 대응할 수단이 가장 미약한 무주택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 부분을 청와대, 국토부, 금융위가 모두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아마 국민적인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0: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수도권에 모두 23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 뭐 실제적으로 오늘 이름까지 거론한 것은 한 2만 7천 호 정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열었는데 성토가 상당했었나 봅니다.
1: 그러니까 의총에서 나온 성토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나온 그 공급대책 안에 관한 것만 아니고요. 예. 지난주부터 나왔던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과 관련된 불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발표된 공급 대책을 보더라도 대부분 경기도권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호밖에 없고 23만 호 중에 과연 서울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는 같이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 관련된 정책들이 같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기로 안 가거든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도 수도권으로 직장이 워낙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오는데 얼마나 그 교통 지옥을 겪는지 경기도민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도에 많이 짓겠다만으로 뭔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의 불만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만 하면 그럼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책들도 함께 내놔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의원들대로.
1: 그렇죠.
0: 또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지방 의원들대로.
1: 그렇죠.
0: 다 성토가 이어진 거군요.
1: 각자의 성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뭔가 아까 그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더라도 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 아니냐. 그러니까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소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의원들의 의견, 의원들이 결국 국회의원 300명은 254명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각각 그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민심을 듣는 거잖아요. 민심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반영한 정책을 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책을 발표해놓고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럼 의총에서는 당연히 불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좀 더 우리에게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느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디테일에 대한 부족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뭐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삐끗하면 이제 더 위험 신호가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0: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부 아니다라고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성토가 주를 이뤘던 비거주 1주택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세라든가 부동산 전체적인 정책에 어느 정도 수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된 대책에 비거주 1주택자는 이제 전세 대출도 못 받게 하겠다. 그 못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거주 1주택자가 자기 집은 새 놓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다른 집에 대한 그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세 대출 보증이 금지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정책 기조에 수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SBS의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부는 이 대출 규제 대상이 될 비거주 1주택자 숫자와 대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세우는 정책입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납득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비거주 1주택자를 타겟으로 하는 정책은 앞서도 강조했듯이 무주택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와요. 그리고 그 무주택자는요. 정책에 대응할 수단이 매우 미약합니다. 즉 비거주 1주택자는 하다못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더라도 나에게 추가되는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것을 조세 전가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매우 큰 손해를 보고서라도 혹시 집을 팔아볼까 고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당장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못하고 전세를 얻으려고 보면 이제 몇 억씩 폭등해 있고 이렇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한 집단을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만드는 정책은 언제 해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자기들 총선에서는 당선되고 나서 그 뒤에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줄이라면 사실 그런 분들은 저는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다음 총선 이후로 이 대책을 좀 부동산 대책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오늘 보도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최근에 골프를 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 보셨습니까?
1: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개헌과 관련돼서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편은 지금 5년 단임제잖아요. 근데 4년 중임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뒤에 총선이고 3년 뒤에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말은 이 4년 중임제 개헌이 왜 얼마만큼 중요하냐? 내 임기 5년이니까 사실 3년 뒤까지 임기인데 그거를 단축을 해서라도 국회의원 선거와 이걸 맞춰가지고 개헌을 할 의지가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건데 사실 이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개헌의 의지는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개헌과 관련된 지금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은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이 조정식 의장의 연임 관련 발언.
4: 그러게요.
1: 그렇죠. 거기에 대통령도 해당될 수 있지 않겠냐. 뭐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이 회동에서도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민들이 이거 받아들이겠냐.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의 보수 진영, 지금의 야당에서도 개헌 논의를 안 하면 지금 야당 손해입니다. 지금 개헌 논의, 대한민국에서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는

0: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지에 대한 저는 개헌 논의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라면 국민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언명해야죠.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의 발언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공소 취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가 이미 오버랩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공치모라는 모임을 만들고 공소 취소 빌드업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퇴임 후에라도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겠다 이 한마디를 했습니까? 오히려 검찰총장 대행을 국무회의에 불러다 놓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자리에서 개헌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혔다고 한들 그것을 어떤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로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그 헌법 파괴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없앴고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재판헌법소원제를 도입해서 대법원을 헌재 아래로 격하시키다시피 했고 그리고 전대미문의 대법관 우겨넣기를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2: 네.
1: 그렇다면은 과연 개헌에 관한 이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개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큰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이 부분은 이제 김태호 의원한테 이야기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확인이 되면은 내일 어쨌든 정치권에서 또 한번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이야기인데요. 오늘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면서 국회에서 포럼을 주최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3: 이번 토론 회는 5.18을 입체적으로 다루던
4: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토론회가 아니니까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5: 딥스테이트가
4: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입니다.
5: 기본적인 계기가 있었다면은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서요 사태입니다.
6: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4: 김용삼
6: 박수였습니다.
4: 펜앤 마이크
6: 지금도
4: 기자입니다.
6: 지금도 뭐라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4: 이런 발언들 이후 객석에서는 고성과 욕설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의 구급대원까지 출동했습니다.

0: 예, 물병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고요. 멱살도 잡았다 그러고 아수라장이 된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면서요 오늘?
1: 솔직히 저는 이진숙 의원이 왜 이런 토론회를 굳이 국회에서 개최했는지
2: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1: 저 토론회는 국민의힘의 입장과는 매우 거리가 먼 토론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저 토론회에 참석한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외 인사만 한 두 분 정도 참석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뭐 그분들의 실명을 알고 있지만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저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의원이 개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저런 토론회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은 당헌 전문에 이런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등 현대사회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그리고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 앞장선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김영삼 정부입니다. 예. 그 과거의 어떤 그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일거에 기어버릴 수도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토론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0: 앞서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로텐도홀에서 팻말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려 이진수 의원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고요. 징계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면 실제로 징계나 윤리위 제소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진수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얼마나
2: 성재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1: 지켜볼 거고 국민들도 지켜볼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한다? 여기 5.18 민주화운동은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리고 수십 년 동안의 이 사실 검증을 통해서 이미 명확한 사실 팩트 체크가 다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재조명을 하겠다는 거죠? 아까 나와서 처음 우리가 영상을 봤던 그 서울대 전 교수인 이용훈 교수, 그분은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던 분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발전을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나와서 이제 5.18과 관련돼서도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저것을 제지하기는커녕 저기에서 저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는다. 첫 토론회니까 이건 정말 최초의 일이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당장 그 당헌당규 정신에 위배되는 그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저는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국민의힘의 반응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겠는데요. 자, 민주당 당대표 후보 간의 공방 한층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붕어가 문제가 됐는데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2: 거짓말이잖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3: 해놓고 이번에는 당청 간에 했습니다. 청을 뺐잖아. 그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4: 그렇죠.
3: 붕어 IQ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능력도 안 되는구나.
0: 예, 이번 송영길 후보의 발언에 정청길 후보가 김민석을 시켰냐라고 이제 맞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세 수위가 너무 높아진 건 아닌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5: 그러니까 감정이 감정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고 그런 형국으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어제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뭐 그 국정과제 50%를 물어본다든가 이런 참 희한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토론회를 마치고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저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색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토해낸 것인데 저런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마음을 주시고 싶겠습니까? 지금도 민주당 전당대회는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저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하잖아요. 거기에서 없음, 모름, 무응답의 비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민주당이 좀 정확하게 국민들께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그다음에 무당층까지 포괄해서 여론조사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새 후보에 대해서 누가 민주당 당대표 적합하냐라고 묻는다면은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 중에서는 저는 없음 모름 부응답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서 민주당 스스로도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이제 전당대회 이제 며칠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더 이제 발언들이 이제 격렬해져가지고 이후에 후유증이 좀 큰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네요.
1: 그렇죠. 결국 이 당선되시는 분, 당선되시는 당대표가 얼만큼 통합과 화합, 탕평인사를 하느냐에 달린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다투고 있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2차 연설 때, 2차 토론회 때부터 뭔가 통합 메시지를 내곤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같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국 또 좀 강한 메시지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워낙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 선거다 보니까 결과까지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치열해지면 마치 2007년에 친이 친박,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치열한 경선이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정말 10년 이상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남의 유권자들, 토요일날 투표를 하게 되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미 투표는 시작됐습니다. 호남의 토요일날 발표되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한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너무 치열하게 나올 경우 지는 쪽도 아마 승복을 못하는 아마 후보는 승복을 하겠죠. 근데 지지자분들이 이 정도 차이면 나는 승복 못해라는 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격차가 나는 게 저는 우리 당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그리고 어제 그 토론회 때 보면은 좀 칭찬을 서로 해보라는 게 처음으로

0: 나왔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토론회 세팅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이런 걸 좀 이완시키고 좀 분위기를 열기를 좀 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좀 처음부터 마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 그런데 어제 그 토론회에서 세 후보들이 칭찬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칭찬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만주 변호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것은 다소의 모독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법률가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약간 얼치기로 배워서 아는 척한다라고 하는 행간의 의미가 가미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정청래 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뭐 존경받는 원로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로라는 표현은 현역 정치인으로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렸을 법하죠.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SNS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하다. 나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비난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세 후보 모두 진정한 의미의 칭찬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0: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하셨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그것만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건 하나도 없었고 이 당대표 토론회 전당대회에서 그런 좀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국민의힘도 많이 도입을 했었잖아요. 전 기억에 나는 거는 장도혁 당시 후보에게 뭐였죠? 무인도에 간다면 한동훈 후보랑 갈 거냐 아니면 전환길 씨랑 갈 거냐 했는데 전환길 씨랑 간다고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뭔가 각자의 감정도 드러나긴 합니다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게 너무 치열하게 감정적 싸움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하고 만찬이 열리면 이제 정청래 후보를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요일부터는 이제 30%가 이제 반영이 되죠. 국민 여론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워낙 지금 박빙 양상이라 이 국민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1: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반영 비율이 30%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17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의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그 권리당원 투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70%인데 그중에서 28.8%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보다도 국민 여론조사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그 당직 선출 규정을 잘 보면요. 65조 2항 3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그 이야기인즉슨 제가 앞서 지적했던 그 여론조사에서의 없음 모른 무응답. 이건 분모에서 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없음 모든 무응답이 크면 클수록 누군가 지지한 후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차이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면은 응답자 중에 80%만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4% 앞선다. 라고 하면은 환산을 할 때는 5% 앞서는 셈이 되는 거죠. 80% 중에 4%니까. 그리고 반영 비율이 30%니까 그러면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앞선 후보는 종합적으로 1.5%를 이득을 보는 셈인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당대회에서 누적으로 1.45% 차이가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관건은 그러면 지금까지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뭔가 반대 방향으로 차이가 과연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원은 그래도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과는 좀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론조사에 수렴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2: 근데 사실 이름은 국민 여론조사인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0: 타 정당 지지자가 다 빠집니다.
2: 다 빠지나요?
0: 네.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라고 답한 분들과 무당층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0: 그렇죠.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아마도 그러면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분들은 사실상 당원 투표랑 똑같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죠.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한 분들 중에 당원을 가입할 정도로의 적극성을 띠고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당 전당대회 70%에 해당하는 당원 투표를 하시는 거고요. 이 여론조사는 조금 더 느슨합니다. 좀 더 난 민주당 지지자지만 나는 1,000원 당비 낸 적 없어. 하지만 난 민주당 지지자야 하는 분들도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도층, 조금 더 느슨한 지지층 이런 분들이 포함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는 큰 격차가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17개 시도 중 12개가 발표됐지만 호남과 수도권이 거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상 향방이 갈릴 거지 국민 여론조사 때문에 뭔가 향방이 갈릴 거라고 그렇게 크게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2: 그렇게들 보시나요, 대체로? 네, 그러니까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1순위에서 당락이 갈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0: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보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이 1순위 투표로 과반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 그래야 또 이제 후유증도 적다.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2: 예, 그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극심한 가뭄 속에 단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소나기에 이어서 광복절 연휴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번 비가 가뭄을 씻어낼 이른바 효자 비이길 바라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부르는 호우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속하는 극한 가뭄에 토양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영남 대부분과 호남, 충남 일부로 확대한 가운데 당분간 남부지방은 단비가 더욱 절실해질 전망입니다. 기다리던 단비는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인 토요일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 많게는 40에서 50mm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강수 편차는 크겠지만 타들어가던 남부지방에는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기습호우입니다.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되는 비구름 특성상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뿌리거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4: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끌고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쪽 수증기 통로에 위치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기상청은 가뭄 해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습호우에 따른 2차 복합재해도 우려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6: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7: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8: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7: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6: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7: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8: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7: 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6: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7: 하반기 중 서울 11만 호 규모의 토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6: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들으신 것처럼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또 서울 강서구 일대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 택지로 발표됐는데요. 주요 대상지로 거론됐던 강남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이 빠져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이번 대책에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태릉CC와 과천경마장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여전해 갈등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9: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 일대 69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0: 는 입지나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주변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강남 일대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 설명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행정 실무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발표를 미뤘고 용산공원 등의 경우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그 저희
2: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 추진본부장입니다.
1: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서로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관계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0: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시시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3: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지자체장
2: 김영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3: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0: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정부가 이주비나 중도금 등의 목적을 위한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총량 제한 목표에서 제외해 대출 여력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금융회사의 부채 관리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도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총량 목표치를 높이면 가계대출 규모가 추가로 30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금융당국이 초기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거주 예정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수도권 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로 기존보다 한도가 10%포인트 줄어듭니다.
4: 정부의 8.13 공급 대책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인허가 절차 단축, 법 개정 등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6: 국토교통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7: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6: 특히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22년부터 인허가, 착공 축소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는데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으로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오 시장에게 돌리고 있는 여권의 힘을 보탠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 단축, 법제도 개정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주택공급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7: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6: 최근 잦은 수정으로 야당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완벽한 계획은 정책이 아닌 진리라고 말한 데 이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겁니다.
7: 누더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8: 이 대통령은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때문에 미혼 청년보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 등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찾아내 개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5: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약 150만 호를 착공할 수 있을 걸로

0: 보인다며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을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19 대책 등 과거 공급책과 이번에 발표한 813 대책 일부를 포함해 이같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거나 동시에 진행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이른바 신속 공급 혁신단을 구성해 관리하는 등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사업을 3년 정도로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용산공원에 대해선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금싸라기 땅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이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꼽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시장 여파를 두고는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지자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3: 한 볼을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 있는 건가요? 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2: 공급 확대 구상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4: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2: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나흘 새두 차례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0: 하지만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강세는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0일 기준 이번 달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초구 아파트 값이 일주일 새0.04% 떨어지면서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구도 0.02% 하락해 14주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강벨트 지역, 마포, 용산, 성동구 모두 한주 전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실제 강남권 고가주택 호가가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 1, 2차 전용 198제곱미터의 경우 3층 매물이 지난달 119억 원에 나왔지만 최근 2층 매물이 92억 원에 나왔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저층은 지난달 호가가 63억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56억 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중위권 이하 아파트 밀집지는 강세가 여전합니다. 신내동과 면목동을 중심으로 중랑구가 0.46%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종암동과 도남동 대단지를 낀 성북구와 서대문구, 중구, 강북구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21%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한주 전보다 0.05%포인트 축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상승폭이 0.05%포인트 축소에 그치며 전체적으로 0.2% 상승했습니다.
6: 강남권은 세제 개편안의 이슈에 따라서
7: 하명진 우리은행
6: 잠시
7: 부동산
6: 시장이 좀 주춤하고
7: 리서치
6: 있긴 하지만 강북권은 전세 매물 부족이나 또 월세와 그리고 전세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서 내집 마련 수요가 이동하면서 꾸준히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 있어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광복절을 앞두고 나온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여러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0: 어디까지를 친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또 조상의 과거에 후손까지 비판받아야 하는지 등 다양한 시각을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친일단체로 분류되는 대정침묵회 평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독부 기관지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선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 옷은 한 벌도 없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SNS에선 안상호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친일 부역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안상호를 대한제국이 키운 근대 의료인으로 평가하며 이번 비판을 친일 강박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상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나 친일 임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명단은 친일 행위의 성격과 정도 등을 따져 선정한 만큼 이름이 없다고 친일 행적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9: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비해서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고 조금 반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7: 강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입니다.
9: 등재는 안 했지만 여전히 친일 행적의 팩트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8: 논란은 증조부를 넘어 하영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조상의 과거를 이유로 후손까지 비판하는 건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후손의 책임과 조상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배우 하영은 결국 자필 사과문을 통해 무지한 상태에서 조상의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사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조상의 과거를 직접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가수 전범선은 자신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2인직의 5대 외손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10: 저희 할아버지가
7: 전범선 가수입니다.
10: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그때 그 옆에서 통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예요.
8: 유명 배우 증조부의 친일 논란은 과거의 공과를 오늘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배우 하영 증조부인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기 안양시가 6년 전 안상호를 독립운동가로 소개했던 공식 블로그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안양시 시민기자단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안양시의 독립운동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작성한 글에서 안상호를 안양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일 행적이 불거지면서 안양시는 그제 해당 글을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안양시 측은 당시 친일 임명사정 등에서 안상호의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판단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1: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0: 총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참배를 해왔는데요. 한일 관계의 악영향은 물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도 자극할 거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1: 8월 15일은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일본엔 패전일입니다. 다카야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가서 참배해 왔습니다.
7: 나라를 위해 순직한 분들의 참배는 각자 국민이 스스로 마음에 따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야치 사나의 당시 중의원입니다.
11: 야스쿠니 신사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서 숨진 240만 명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거고 참배는 외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배는 안 하고 대신 개인 이름으로 공물만 바쳤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총리 취

0: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날이라 더욱 이목이 쏠렸는데 참배는 안 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기껏 사이가 좋아진 한국과 관계에도 좋지 않고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강한 반발 또한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가 참배를 할지 말지는 개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지 여부는 총리가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사안입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0: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협력을 위한다면 무단으로 합사된 조선인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귀담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한밤중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면서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망가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 체포한 뒤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지나갑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트렁크에서 투명 방패를 꺼내듭니다.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벌거벗은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이 남성이 화재경보기를 누르면서 소방까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5: 오피스텔 주민입니다.
6: 소리를 치면서 하는 거예요. 경찰 경장 부르고 뭐 자기 공단 살려주라고.
4: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복도를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오피스텔 주민으로 확인됐는데 10곳 넘는 이웃집 현관문을 둔기로 망가뜨렸습니다.
7: 이 남성은 오피스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문 곳곳에는 둔기에 찍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4: 체포 당시 남성은 환각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이 남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대마초와 대마 젤리를 만들어 유통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 부산에서는 스테로이드 같은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8: 경찰이 일반 가정집 안으로 들어서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을 체포합니다. 발코니에는 작은 싹이 오른 화분이 가득합니다.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겁니다. 경찰은 집에서 직접 기른 대마로 만든 마약을 유통한 30대 남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사촌지간인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대마를 젤리나 액상 형태로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LED 조명과 습도계, 온도 조절용 단열 시트까지 갖추고 전문적으로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대마 종자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 다른 사람 주소로 배송받았고 배송 완료 문자를 받으면 몰래 찾아오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대마 35주와 대마초 2.3kg, 현금과 가상자산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9: 주택가 실내에서 재배 시설 설치 후 대마를
5: 경찰 관계자는
9: 사례가 더 있는지 행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8: 부산에서는 2년 가까이 밀수입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 의약품 3억 6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12명이 붙잡혔는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재고 처리 과정에 관계기관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악용해 전문 의약품 도매업체 세 곳과 짜고 약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수도권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에게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한 20대 배모 씨와 대학병원 소속 의사 30대 이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0: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동아리 회장 연모 씨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같은 동아리 소속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1: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평등부가 실시한 공론화에서는 강력, 중대, 반복 범죄 등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내리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 일괄 하향, 조건부 하향, 하향 정도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공방전이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 당권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정청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정 후보가 지방선거 평가를 놓고 기존 발언을 바꿨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3: 당정청이 합의해서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3: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그렇죠. 붕어 IQ도 아니고.
2: 정 후보도 곧바로 SNS를 통해 반격했습니다. 앞선 역적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붕어 IQ까지 나왔다며 김민석 후보가 시킨 것인가 아니면 송영길 후보의 독특한 인간성이냐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가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원인으로 꼽은 데 대해 김민석 후보는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5: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포화라는
4: 것이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5: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로 올리고.
2: 그러자 정 후보가 재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6: 로우 데이터를 보면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6: 지지층 잘한다 매우 잘한다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검은 콩을 하얀 콩으로 하고 하얀 콩을 검은 콩이라고 주장하면 검은 콩이 하얀 콩이 됩니까?
2: 후보들 간 설전은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이슈로도 번졌습니다. 정 후보는 국무총리 1년 동안 주택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고 송 후보는 세금보다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내일부턴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도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 간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국회에서 포럼을 주최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당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읽히는데 민주당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포럼입니다. 주제는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도 공동 주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환영사에 나선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성역화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5.18이 이진숙 국민의힘 그런 의원입니다.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7: 본격적인 토론에선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인 발언들이 더 노골적으로 쏟아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소요사태라고 칭하는가 하면 좌파가 독점한 문화 권력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9: 광주에서 있었던
4: 이영훈 그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입니다.
9: 그 소요사태입니다. 대부분 이른바 좌파의 정치와 역사와 학술과 문학에 의해서 증거되었습니다.
7: 이진숙 의원의 용기를 찬양한다는 언급까지 나왔는데 곧바로 객석에선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관람

0: 관객이 5.18을 폄훼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주최 측이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한 끝에 장례가 정리됐습니다.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회 한복판에서 5.18 영령을 모독했다며 제명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0: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YTN에 원내에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학술토론회라 강행하겠다는 이 의원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당 내부 우려에도 강행된 포럼은 결국 몸싸움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민주당의 제명 추진과 함께 조국혁신당도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또 첨단 기술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올해 안에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6: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에게 기술 집약형 부사관 등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연평부대 방문 때에도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본격적인 구상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8: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서
2: 강효정 그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8: 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방의 주역인 청년이라고 짚었습니다. 군 경력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7: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6: 그러면서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개 칭찬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성동구 주민 여론조사와 관련한 기사를 첨부하며 정 전 구청장을 칭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이 정 전 구청장을 칭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도 인용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자치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혐의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사건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검사는 사실상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구서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 절차 원칙과 영장주의 등에 어긋나는 건 물론 검사를 경찰 수사에 종속시켜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헌법소원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0: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15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임 1명과 강등 1명 등 8명을 중징계하고 감봉이나 견책 등 7명은 경징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했거나 인쇄매수 산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계 직원들의 소속은 중앙선관위나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등인데 선관위 관계자는 직급 등에 대해선 비공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관심인데 이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자백 요구 등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통지받지 못했다거나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다는 등 징계 심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것을 두고 결론 짜맞추기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2: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3: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입니다.
2: 판사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거랑 비슷한 행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1: 법무부 감찰위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을 요구하거나 접견 편의를 제공한 의혹 등을 심의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SNS를 올리고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인천지검 추가 감찰권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앞선 대검 감찰위의 의결 결과를 반영해 이번 징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인천지검 감찰권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 심의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공고하게 되는데 추후 열리는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부동산 정책평가, 향후 전월세 가격 전망 관련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공 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를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남미 콜롬비아 서부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 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조사국이 이번 지진을 21세기 들어 자국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밝힌 만큼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로이터 및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현지 시간 11일 오전 확인된 사망자를 254명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구조와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리사랄다주, 칼리, 마니살레스 등 콜롬비아 서부에 위치한 도시들인데요. 리사랄다주는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로 사망자 피해가 가장 집중된 곳입니다. 현장에서는 생명을 향한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비가 부족한 현장에서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폐허 틈으로 건네는 생수로 겨우 버티던 31살 여성은 하루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붕괴된 아파트 더미 아래에서는 아빠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에 12일 우리 정부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백일토의 더 클래식.
1: 8월 13일 목요일 듀엣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바그너의 오페라 발키레 중에서 발키레의 기행,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듀엣 오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발키레 중에서 발키레의 기행,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0: 1876년 8월 13일 독일 바이에른주 북부의 작은 도시 바이로이트에 독일 황제인 비렐름 1세, 바이로이트 국왕 루트비히 2세를 비롯해 차이콥스키, 리스트, 그리그, 생상스 등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철학자 니체와 소설가 톨스토이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의 개관 공연인 니벨룽겐의 반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올해가 바로 니벨룽겐의 반지 초연과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개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 이 니벨룽겐의 반지는 북유럽 신화와 독일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4부작 오페라입니다. 이 4부작을 모두 관람하려면 최소 15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반지의 제왕 업그레이드 버전?
0: 그렇죠. 반지의 제왕이 여기서 온 거니까.
1: 이 업그레이드 버전.
0: 맞죠. 맞죠.
1: 너무 재밌더라고요.
0: 이 바그너가 열렬한 후원자였던 루트비 2세의 지원을 받아 오직 자신의 작품만을 상연하기 위해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을 직접 설계했다고 합니다. 관객이 음악에만 몰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발코니나 박스석을 없애고 모든 좌석이 무대를 향해 급경사를 이루는 부채꼴 형태의 단일 블록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주 획기적이었다고 합니다.
1: 이 바그너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을 하루에 한 편씩 무대에 올렸습니다. 초연 당시 지휘와 연출을 모두 맡은 바그너는 객석 조명을 꺼 관객이 무대와 음향에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0: 세계적인 명사들이 바이로이트로 몰려든 것은 니벨룽겐의 반지가 단순한 오페라를 넘어 서양 음악과 극예술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실험으로 큰 화제를 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독일을 통일한 비렐름 1세 황제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이 공연은 유럽 상류층과 정재계 인사들이 반드시 찾아야 할 국제적 이벤트로 부상했습니다.
1: 이 초연 이후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에서는 매년 7월과 8월 바그너의 작품만 연주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만 명 안팎의 바그너 숭배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0: 바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세 번째 작품 지그프리트 중에서 대장간 장면입니다. 지그프리트가 부러진 검 노퉁을 다시 벼리며 부르는 곡입니다. 볼프강 빈트가센의 노래, 게오르그 솔트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의 지크프리처 중에서 대장간 장면 볼프강 빈트 가센의 노래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연주였습니다.
1: 국내에도 니벨룽겐의 반지 공연이 있었나요?
0: 네, 이 작품이 올리는 게 쉽지 않아서 2005년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페라단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오페라단은 이 작품을 공연하지 못했고요.
1: 그래도 얼마 전 콘서트 형식으로 하이라이트 공연이 열렸습니다.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초연 150주년을 맞아서 지난 8월 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과 14일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니벨룽겐의 반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핵심 장면과 주요 독창, 중창을 추려서 4시간 정도로 압축한 하이라이트 공연이었습니다. 와... 하이라이트가 4시간이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주역도 맡았던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을 비롯해 테너 김재형과 소프라노 임영주가 출연했습니다.
0: 그리고 국립오페라단은 올해부터 4년 동안 니벨룽겐의 반지 점막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라인의 황금이 먼저 무대에 오르고 2029년까지 차례로 모든 작품을 공연한다고 합니다.
1: 그러고 보면 국립오페라단은 작년에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초연 무대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2025년에야 국내 초연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올해부터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을 모두 공연할 예정입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니벨룽겐의 반지 중 마지막 작품 신들의 황혼 중 지크프리트의 장송행진곡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방침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저수지와 논이 모두 메말랐습니다.
1: 전국 물탱크 차를 경남으로 동원한 소방청은 애초 이틀로 계획했던 국가 소방 동원령을 연장해 농업 용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남 함안군에서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듯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저수율은 8% 정도. 평년 저수율 81.8%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3: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2: 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변잎은 누렇게 변했고 논바닥은 갈라져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농심마저 타들어가던 곳에 단비처럼 소방 물탱크 차가 찾았습니다. 방사포에서 뿜는 물줄기가 논을 서서히 적십니다.
4: 타들어가는 심정이 진짜 농사 28년 만에 처음 겪습니다. 마음에 이안이 되지. 감사하고 고맙지.
2: 가뭄 극복엔 군과 산림청도 함께 나섰습니다. 대용량 급수차가 말라가던 농수로에 다시 농업용수가 돌게 했습니다.
5: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급수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애초 이틀 계획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연장됐습니다. 기존 16개 시도소방본부 차량 200대에서 12개 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엔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게 소방청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예보된 비입니다. 동원령 연장과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메마른 경남 땅을 얼마나 적셔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0: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에서 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이 끊겨 15,000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 단수는 밤 10시 넘은 시각에 예고 없이 시작됐는데 복구 시점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만 가득합니다. 주변 상가는 아예 장사를 망쳤습니다. 카페는 단수로 영업을 접었고, 식당은 개점 휴업 상태로 손님이 와도 음식을 내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7: 낮에 점심 장사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도 아예 못하고, 내일도 그렇지 싶습니다. 물도 하나도 준비도 안 되고, 연락도 못 받았고, 이틀 돈 단수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6: 12일 밤 10시쯤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구미 형곡동 일대에 예고 없이 물 공급이 끊어졌고, 15,000 가구가 온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미시는 생수를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물 공급 재개가 미뤄지면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고한 시간에 물이 나오지 않고 생수 공급마저 늦어져 화장실 가는 것도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8: 아침에 5시 나온다 하고 12시 나온다 하고 12시 돼도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8시까지 안 나온다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보지, 이 설거지가 안 되지.
6: 구미시는 생수와 생활용수를 최대한 공급하고 복구공사를 서둘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극심한 가뭄 속 단비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1: 이번 비가 가뭄을 씻어낼 이른바 효자비이길 바라게 되는데요. 하지만 2차 피해를 부르는 호우가 될 가능성도 있어 잘 대비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속하는 극한 가뭄에 토양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영남 대부분과 호남, 충남 일부로 확대한 가운데 당분간 남부지방은 단비가 더욱 절실해질 전망입니다. 기다리던 단비는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인 토요일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 많게는 40에서 50mm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0: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강수 편차는 크겠지만 타들어가던 남부지방에는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기습호우입니다.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되는 비구름 특성상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뿌리거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1: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끌고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쪽 수증기 통로에 위치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기상청은 가뭄 해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습호우에 따른 2차 복합재해도 우려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광복절을 앞두고 나온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여러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3: 어디까지를 친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또 조상의 과거 때문에 후손까지 비판받아야 하는지 등 다양한 시각을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친일단체로 분류되는 대정침묵회 평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독부 기관지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선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 옷은 한 벌도 없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SNS에선 안상호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친일 부역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박유아 세종대 명예교수는 안상호를 대한제국이 키운 근대 의료인으로 평가하며 이번 비판을 친일 강박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상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나 친일 임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명단은 친일 행위의 성격과 정도 등을 따져 선정한 만큼 이름이 없다고, 친일 행적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5: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비해서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고 조금 반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스스로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등재는 안 했지만 여전히 친일 행적의 팩트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4: 논란은 증조부를 넘어 하영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조상의 과거를 이유로 후손까지 비판하는 건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후손의 책임과 조상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배우 하영은 결국 자필 사과문을 통해 무지한 상태에서 조상의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사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조상의 과거를 직접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가수 전범선은 자신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2인직의 5대 외손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6: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난 친일파셨거든요. 근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그때 그 옆에서 통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예요.
4: 유명 배우 증조부의 친일 논란은 과거의 공과를 오늘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안중근 의사가 116년 전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 직전 남긴 유목 글씨가 일본에서 환수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3: 만국공법 불여대포 8글자에는 약육강식의 국제질서를 바라본 안희세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세월의 무게를 오롯이 간직한 족자를 조심스레 펼치자 한 획 한 획 북끝에 힘을 머금은 글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국공법 불여대포. 지난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며칠 전 옥중에서 남긴 유목이 꿈에 그리던 고국에서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8: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특유의 그 힘있는 필세는 안 의사의 숭고한 의연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7: 국제법이 대포보다 못하다는 문구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 실상에 대한 안 의사의 비판 의식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1909년 10월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감옥에 갇힌 안중근 의사.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정당한 전쟁 행위를 수행한 거라며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제는 끝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9: 직무로 전쟁을 수행한 포로임으로 만국공법으로 재판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서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 안 의사는 국제법의 무력함을
7: 안 의사의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번 작품은 뒷면에 적힌 기록도 눈길을 끕니다. 하얼빈 의거부터 사형 집행까지 경과는 물론 최초 소장자와 전승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역사적 가치를 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9: 처음에 소장자는 리순 감옥의 초대 형무 소장이었습니다. 사형 선고 기일을 또 미뤄달라고 또 부탁도 하고 안중근 의사의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인데요.
7: 116년 만에 빛을 본 안 의사의 옥중 유묵은 지난해 5월 국외 소재 문화유산 재단이 일본 현지 협력망을 통해 그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국가유산청과 복권기금의 지원 등에 힘입어 같은 해 11월 국내 반입에 성공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은 내 인생 가장 설레는 장면. 한편 영화 같은 삶을 살았고 다시 안녕 이란 말로 우린 이별을 반겨. 참 재밌었어 모든 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지난 날들이. 마지막 모습 두 눈 속에

생각보다 짧은 영화 한 편이었어.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그 안에 그대가 존재했기에 버틸 수 있었어. 난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0만여 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신규 택지 10만여 호 등 최소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염창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대 등 세 곳을 신규 공급주택 지구로 지정해 모두 2만 7천 호를

0: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여전해 갈등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 일대 69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주택 2만 천여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만 보면 3개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 넘는 규모입니다.
2: 도로 사정도 좋고요. 서울 강남이라든가 뭐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력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예요.
1: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광주 일대를 포함해 2만 7천 가구. 다만 시장에선 기대됐던 공급 규모보다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예고된 신규 택지 10만 가구 가운데 7만여 가구는 입지나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주변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강남 일대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 설명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행정 실무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발표를 미뤘고 용산공원 등의 경우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그 저희 공공주택법상 주민 공람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 서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관계 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1: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 CC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4: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지자체장분들도 이걸 뭐 이렇게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 꽉 막혀 있는 대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작년 대비 1.5%에서 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 금융권에 30조 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순증액이 이미 연간 공급 목표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800조 원 대비 1.5%에서 3%로 총량 관리 목표를 높이면 추가로 30조 원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 용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 잔금 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5: 이주비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종전 자산 평가액에서 종전 자산 평가액과 종후 자산 평가액 중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6억, 4억, 2억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정부의 8.13 공급 대책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 법 개정 등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 국토교통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2: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1: 특히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22년부터 인허가, 착공 축소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는데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으로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오 시장에게 돌리고 있는 여권의 힘을 보탠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 단축, 법제도 개정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주택공급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2: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1: 최근 잦은 수정으로 야당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완벽한 계획은 정책이 아닌 진리라고 말한 데 이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겁니다.
2: 누더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1: 이 대통령은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때문에 미혼 청년보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 등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찾아내 개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강북권 아파트 가격은 강세로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값과 전세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0일 기준 이번 달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초구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 0.04% 떨어지면서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구도 0.02% 하락해 14주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강벨트 지역, 마포, 용산, 성동구 모두 한 주 전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실제 강남권 고가주택 호가가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 1, 2차 전용 198제곱미터의 경우 3층 매물이 지난달 119억 원에 나왔지만 최근 2층 매물이 92억 원에 나왔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저층은 지난달 호가가 63억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56억 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중위권 이하 아파트 밀집지는 강세가 여전합니다. 신내동과 면목동을 중심으로 중랑구가 0.46%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종암동과 도남동 대단지를 낀 성북구와 서대문구, 중구, 강북구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21%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축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상승폭이 0.05%포인트 축소에 그치며 전체적으로 0.2% 상승했습니다.
4: 강남권은 세제 개편안의 이슈에 따라서 잠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강북권은 전세 매물 부족이나 또 월세와 그리고 전세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이동하면서 꾸준히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 있어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저수지와 논 모두 메말랐습니다. 전국 물탱크차를 경남으로 동원한 소방청은 애초 이틀로 계획했던 국가소방동원령을 연장해 농업용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남 함안군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 듯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저수율은 8% 정도. 평년 저수율 81.8%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6: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5: 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변잎은 누렇게 변했고 논바닥은 갈라져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농심마저 타들어가던 곳에 단비처럼 소방 물탱크 차가 찾았습니다. 방사포에서 뿜는 물줄기가 논을 서서히 적십니다.
7: 타들어가는 심정이 진짜 농사 28년 만에 처음 겪습니다. 마음에 이안이 되지. 감사하고 고맙지.
5: 가뭄 극복엔 군과 산림청도 함께 나섰습니다. 대용량 급수차가 말라가던 농수로에 다시 농업용수가 돌게 했습니다.
8: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지원을 급수진하게 되었습니다.
5: 애초 이틀 계획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연장됐습니다. 기존 16개 시도소방본부 차량 200대에서 12개 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엔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게 소방청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예보된 비입니다. 동원령 연장과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메마른 경남 땅을 얼마나 적셔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갈아서 맛 먹기 달려서 인생을 거꾸로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5: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6: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5: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6: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5: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0: 지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금융당국이 청년의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대출 요건 등도 개선해 결혼 페널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으로 계산돼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성년 시절의 상속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도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2: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 여건에 포함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요건도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사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또 전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 비율도 100%인 전세와 월세 대출 결합 보증 상품을 내고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활용도도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인허가가 매우 축소되고 착공도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를 통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 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수기를 거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숫자 띄우기에 불과한 맹탕, 재탕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제 개편안부터 이번 공급책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점검한다는 차원입니다.
6: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5: 다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와 성토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보완 필요성부터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각각 찬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7: 그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5: 국민의힘에선 맹탕 정책의 뻥튀기 재탕이라며 혹평이 잇따랐습니다.

0: 지금까지 수년인 뜬구름 시간표 대신 세금폭탄, 징벌규제부터 거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0: 공급 정책으로 국회가 들끓는 사이 장동혁 대표는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높은 이자를 떠안은 공공주택 청약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2: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0: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민주당은 주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도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공으로 정책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 강남권의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고가주택이 많은 서초구와 강남구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마이너스 0.04%와 마이너스 0.02%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공방전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정청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정 후보가 지방선거 평가를 놓고 기존 발언을 바꿨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5: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그렇죠. 붕어 IQ도 아니고.
4: 정 후보도 곧바로 SNS를 통해 반격했습니다. 앞선 역적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붕어 IQ까지 나왔다며 김민석 후보가 시킨 것인가 아니면 송영길 후보의 독특한 인간성이냐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가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원인으로 꼽은 데 대해 김민석 후보는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6: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포화라고 볼 수가 없죠.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 올리고
4: 그러자 정 후보가 재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7: 로우 데이터를 보면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 잘한다 매우 잘한다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검은 콩을 하얀 콩으로 하고 하얀 콩을 검은 콩이라고 주장하면 검은 콩이 하얀 콩이 됩니까?
4: 후보들 간 설전은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이슈로도 번졌습니다. 정 후보는 국무총리 1년 동안 주택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고 송 후보는 세금보다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늘부턴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도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 간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0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신규 택지 10만 호 등 최소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염창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대 등 세 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모두 2만 7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7만여 호를 공급할 신규 택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서울 강서구 일대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 택지로 발표됐는데요. 주요 대상지로 거론됐던 강남 그린벨트, 용산 공원 등이 빠져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 일대 69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주택 2만 천여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만 보면 3개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 넘는 규모입니다.
5: 도로 사정도 좋고요. 서울 강남이라든가 뭐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력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래요.
4: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0: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그 저희 공공주택법상 주민 공람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 서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관계 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0: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시시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2: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지자체장분들도 이걸 뭐 이렇게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0: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 꽉 막혀있는 대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작년 대비 1.5%에서 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 금융권에 30조 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순증액이 이미 연간 공급 목표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800조 원 대비 1.5%에서 3%로 총량관리 목표를 높이면 추가로 30조 원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 용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 잔금 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4: 이주비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6억, 4억, 2억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정부의 8.13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 법 개정 등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 공급의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6: 국토교통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7: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6: 특히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22년부터 인허가, 착공 축소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는데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으로 최근 서울시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오 시장에게 돌리고 있는 여권의 힘을 보탠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 단축, 법제도 개정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주택 공급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7: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6: 최근 잦은 수정으로 야당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완벽한 계획은 정책이 아닌 진리라고 말한 데 이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겁니다.

0: 누더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1: 이 대통령은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때문에 미혼 청년보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 등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찾아내 개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시는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도 핵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의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선 서울시 착공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분하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서울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이주비 대출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일부 반영됐다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나 민간 정비 사업 용적률 상향처럼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4: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3: 특히 이번 발표에는 없었지만 논쟁의 핵심인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 활용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 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해 충분하다는 겁니다.
4: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을 하면서 하는 게 적절하냐 부분에 국민적 공감대가 또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다.
3: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택 공급과 정비 사업의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와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나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일부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대상지 선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6: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7: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6: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7: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6: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7: 하반기 중 서울 1~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6: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4: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서울 강서구 일대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 택지로 발표됐는데요. 주요 대상지로 거론됐던 강남 그린벨트, 용산 공원 등이 빠져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이번 대책에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여전해 갈등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0: 제가 없죠. 도심력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래요.
1: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광주 일대를 포함해 2만 7천 가구. 다만 시장에선 기대됐던 공급 규모보다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예고된 신규 택지 10만 가구 가운데 7만여 가구는 입지나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주변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강남 일대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 설명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행정 실무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발표를 미뤘고 용산공원 등의 경우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그 저희 공공주택법상 주민 공람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 서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관계 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1: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3: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지자체장분들도 이걸 뭐 이렇게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 꽉 막혀있는 대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작년 대비 1.5%에서 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5: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 금융권에 30조 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순증액이 이미 연간 공급 목표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800조 원 대비 1.5%에서 3%로 총량관리 목표를 높이면 추가로 30조 원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 용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 잔금 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6: 이주비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6억, 4억, 2억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어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 아파트를 제외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80%,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주택 소유 기록이 있다면 생애 최초 LTV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 상속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8.13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인허가 절차 단축,

0: 법 개정 등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 국토교통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2: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1: 특히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22년부터 인허가, 착공 축소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는데,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으로 최근 서울시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정비 사업 인허가권자인 오 시장에게 돌리고 있는 여권의 힘을 보탠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 단축, 법제도 개정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주택 공급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2: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1: 최근 잦은 수정으로 야당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완벽한 계획은 정책이 아닌 진리라고 말한 데 이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겁니다.
2: 누더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1: 이 대통령은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때문에 미혼 청년보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 등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찾아내 개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숙의를 거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0: 반면 국민의힘은 숫자 띄우기에 불과한 맹탕 재탕 정책이라며 혹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제 개편안부터 이번 공급책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점검한다는 차원입니다.
5: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 다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와 성토도 잇따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보완 필요성부터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각각 찬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6: 그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4: 국민의힘에선 맹탕 정책의 뻥튀기 재탕이라며 혹평이 잇따랐습니다. 착공까지 수년인 뜬구름 시간표 대신 세금 폭탄, 징벌 규제부터 거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4: 공급 정책으로 국회가 들끓는 사이 장동혁 대표는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높은 이자를 떠안은 공공주택 청약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8: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4: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민주당은 주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도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공으로 정책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9: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Wait, hold up, stop.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와 girl congratulations 바로 얼마 안 걸렸네 잘 하셨어 인터넷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보니 그리 많이도 행복하니 입이 귀까지 걸려있는 것 같아 난 아직도 숨쉴 때 심장이 아픈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14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2: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3: 역세권
4: 김윤도
3: 등
4: 국토교통부
3: 입지가 우수한
4: 장관입니다.
3: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2: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최대한 신속하게
4: 김현도
3: 추진하며
4: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3: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2: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3: 하반기
4: 김현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3: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2: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서울 강서구 일대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 택지로 발표됐는데요. 주요 대상지로 거론됐던 강남 그린벨트, 용산공원 등이 빠져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이번 대책에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여전해 갈등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5: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 일대 69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주택 2만 천여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만 보면 3개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 넘는 규모입니다.
4: 도로 남양주 와부 공인중개사입니다.
6: 서울 강남이라든가 뭐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

0: 실태제 관련은 행정 실무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발표를 미뤘고 용산공원 등의 경우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입지를 발표하는
2: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 추진 본부장입니다.
1: 주민 공람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서로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관계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0: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시시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3: 지역 주민들이
2: 심영석 법무법인 조율수석 전문위원입니다.
3: 지자체장분들도 이걸 뭐 이렇게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0: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 꽉 막혀있는 대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작년 대비 1.5%에서 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5: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 금융권에 30조 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순증액이 이미 연간 공급 목표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800조 원 대비 1.5%에서 3%로 총량관리 목표를 높이면 추가로 30조 원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 용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가계부채 총량은 금융위원장입니다.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 잔금 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6: 이주비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6억, 4억, 2억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5: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 아파트를 제외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80%,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수기를 거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숫자 띄우기에 불과한 맹탕, 재탕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제 개편안부터 이번 공급책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점검한다는 차원입니다.
9: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2: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9: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8: 다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와 성토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보완 필요성부터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각각 차

0: 찬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1: 그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2: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1: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0: 국민의힘에선 맹탕 정책의 뻥튀기 재탕이라며 혹평이 잇따랐습니다. 착공까지 수년인 뜬구름 시간표 대신 세금 폭탄, 징벌 규제부터 거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3: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2: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3: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0: 공급 정책으로 국회가 들끓는 사이 장동혁 대표는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높은 이자를 떠안은 공공주택 청약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4: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5: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민주당은 주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도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공으로 정책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8.13 부동산 공급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공동전선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23만 호 규모 부동산 추가 공급 정책의 현실성과 8.3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 등을 점검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공방전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정청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정 후보가 지방선거 평가를 놓고 기존 발언을 바꿨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8: 당정청이 합의해서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8: 후보입니다. 정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그렇죠. 붕어 IQ도 아니고.
7: 정 후보도 곧바로 SNS를 통해 반격했습니다. 앞선 역적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붕어 IQ까지 나왔다며 김민석 후보가 시킨 것인가 아니면 송영길 후보의 독특한 인간성이냐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가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원인으로 꼽은 데 대해 김민석 후보는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9: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포괄하는 것이다.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9: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 올리고
7: 그러자 정 후보가 재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0: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 잘한다 매우 잘한다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검은 콩을 하얀 콩으로 하고 하얀 콩을 검은 콩이라고 주장하면 검은 콩이 하얀 콩이 됩니까?
7: 후보들 간 설전은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이슈로도 번졌습니다. 정 후보는 국무총리 1년 동안 주택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고 송 후보는 세금보다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늘부턴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도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 간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국회에서 포럼을 주최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읽히는데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포럼입니다. 주제는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도 공동 주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환영사에 나선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성역화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런 영역

0: 지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1: 본격적인 토론에선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인 발언들이 더 노골적으로 쏟아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소요사태라고 칭하는가 하면 좌파가 독점한 문화권력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2: 광주에서 있었던 이용은 세역사 그 국민운동 공동대표입니다.
3: 그 소요사태입니다. 대부분 이른바 좌파의 정치와 역사와 학술과 문학에 의해서 증거되었습니다.
1: 이진숙 의원의 용기를 찬양한다는 언급까지 나왔는데 곧바로 객석에선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관람객이 5.18을 폄훼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주최 측이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한 끝에 장례가 정리됐습니다.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회 한복판에서 5.18 영령을 모독했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5: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거재인경 원내대표입니다.
4: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1: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YTN에 원내에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학술 토론회라 강행하겠다는 이 의원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6: 당 내부 우려에도 강행된 포럼은 결국 몸싸움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민주당의 제명 추진과 함께 조국혁신당도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저수지와 논이 모두 메말랐습니다. 전국 물탱크 차를 경남으로 동원한 소방청은 애초 이틀로 계획했던 국가소방동원령을 연장해 농업용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남 함안군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 듯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저수율은 8% 정도. 평년 저수율 81.8%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1: 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변잎은 누렇게 변했고 논바닥은 갈라져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농심마저 타들어가던 곳에 단비처럼 소방 물탱크 차가 찾았습니다. 방사포에서 뿜는 물줄기가 논을 서서히 적십니다.
3: 타들어가는 심정이 진짜 농사 28년 만에 처음 겪습니다. 마음에 이안이 되지. 감사하고 고맙지.
1: 가뭄 극복엔 군과 산림청도 함께 나섰습니다. 대용량 급수차가 말라가던 농수로에 다시 농업용수가 돌게 했습니다.
4: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지원을 급수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애초 이틀 계획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연장됐습니다. 기존 16개 시도소방본부 차량 200대에서 12개 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엔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게 소방청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예보된 비입니다. 동원령 연장과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메마른 경남 땅을 얼마나 적셔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0: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에서 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이 끊겨 1만 5천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단수는 밤 10시 넘은 시각에 예고 없이 시작됐는데 복구 시점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 불만을 키웠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만 가득합니다. 주변 상가는 아예 장사를 망쳤습니다. 카페는 단수로 영업을 접었고 식당은 개점 휴업 상태로 손님이 와도 음식을 내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6: 낮에 점심 장사 못하고
7: 카페의 점주입니다.
6: 그래서 저녁도 아예 못하고 내일도 그렇지 싶습니다. 물도 하나도 준비도 안 되고 연락도 못 받았고 이틀 돈 단수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5: 12일 밤 10시쯤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구미 형곡동 일대에 예고 없이 물 공급이 끊어졌고 1만 5천 가구가 온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미시는 생수를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물 공급 재개가 미뤄지면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예고한 시간에 물이 나오지 않고 생수 공급마저 늦어져 화장실 가는 것도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8: 아침에 5시 나온다 하고 12시 나온다 하고 12시 돼도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8시까지 안 나온다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보지, 이 설거지가 안 되지.
5: 구미시는 생수와 생활용수를 최대한 공급하고 복구공사를 서둘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극심한 가뭄 속에 단비가 절실합니다. 이번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번 비가 가뭄을 씻어낼 이른바 효자비이길 바라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부르는 호우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속하는 극한 가뭄에 토양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영남 대부분과 호남, 충남 일부로 확대한 가운데 당분간 남부지방은 단비가 더욱 절실해질 전망입니다. 기다리던 단비는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인 토요일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 많게는 40에서 50mm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강수 편차는 크겠지만 타들어가던 남부지방에는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기습호우입니다.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되는 비구름 특성상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뿌리거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7: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10: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7: 끌고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쪽 수증기 통로에 위치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9: 기상청은 가뭄 해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습 호우에 따른 2차 복합재해도 우려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0: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8월 14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영화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릅니다.

0: 8월 14일 금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안드레아 보첼리가 불렀습니다.
0: 어제 바그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바그너는 음악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이런 영향은 클래식 음악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화 음악에도 바그너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1: 브루크너나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작곡가들이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음악도 그런가요?
0: 바그너 오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라이트 모티브. 우리말로는 유도 동기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 사물, 사건과 연결되는 짧은 음악적 동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그너의 오페라에는 반지의 주제, 지크프리트의 주제, 저주의 주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주제가 상황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계속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 무대에 없어도 그와 관련된 동기가 오케스트라를 통해 연주되면 관객은 대사로 설명하지 않은 것까지 음악을 통해 알아차리게 되죠. 등장인물은 어떤 물건의 정체를 모르지만 오케스트라가 이미 그 물건과 관련된 동기를 연주한다면 관객에게만 비밀을 귀띔해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이 뮤지컬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유령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선율이 있죠.
0: 그렇죠.
1: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선율 같은 것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그 선율을 계속 입혀서 아, 그 씬이구나 이렇게
0: 그렇죠.
1: 느껴지죠.
0: 우리가 보통 이 어벤져스 보면서 누가 나오는지 알게 되죠.
1: 그 천둥의 신 토르 나올 때도
0: 그렇죠. 그런 거 나오죠.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스타워즈 영화 음악이 대표적이죠. 다스베이더와 제국을 상징하는 임페리얼 마치라는 곡이 연주되면 화면에 다스베이더가 없어도 우리는 그의 존재나 제국의 위협을 떠올리죠.
1: 이런 게 바로 라이트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영화 음악에서 바그너 라이트 모티브를 활용하게 된 건가요?
0: 20세기 전반 유럽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많은 음악가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작곡가들 중에는 바그너와 후기 낭만주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많았죠. 코른골트와 막스 슈타이너 같은 작곡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익힌 화려한 관현악법과 인물이나 상황을 특정한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헐리우드 영화에 적용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음악을 작곡한 막스 슈타이너 같은 작곡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런 전통은 존 윌리엄스 같은 작곡가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이로이트 오페라 극장에서 들려오던 바그너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한 세기가 지난 뒤 영화관에서도 나오는 셈인 거죠.
1: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 하우저의 첼로 연주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영화 스타워즈 중에서 다스베이더 테마, 임페리얼 마치,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 하우저의 첼로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스타워즈 중에서 다스 베이더의 테마 임페리얼 마치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빔피라모닉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바그너의 음악적 개념인 라이트 모티브, 유도 동기가 현대 영화 음악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0: 바그너의 작곡 기법은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 헐리우드에서 활동한 작곡가들이 영화 음악에 이식을 했죠. 이후 영화 음악의 기본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엔니오 모리코네, 존 윌리엄스, 한스 짐머 같은 작곡가들이 바로 이런 기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유도 동기를 알아차리지 못하지 않나요?
0: 그렇죠.
1: 미리 이런 음악이 연주될 거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0: 근데 의외로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죠.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영화 조스에서는 화면에는 바다만 보이고 그죠? 정확합니다. 상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저거 상어다.
1: 너무 무섭지. 빠밤 할 때마다 이제 뭐가 이제 그 위에 그 이거 뭐지? 지느러미?
0: 그렇죠. 지느러미. 아가미? 아. 아가미 옆이지. 지느러미 아니에요.
1: 지느러미, 지느러미.
0: 상어 지느러미.
1: 효과가 좋네요. 샥스핀?
0: 그게 튀어나오는 거네요. 아무튼 이런 라이트 모티브는 일종의 복선처럼 사용되죠. 영화 어벤져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서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영화 후반부에 다 모였을 때는 테마가 처음으로 제대로 연주되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영화 초반부에 파편화된 음들을 통해 이 선율이 익숙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주제가 연주될 때 카타르시스가 오죠.
1: 그러고 보면 영화 음악도 아주 복잡한 구조를 또 지니고 있네요.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라이트 모티브, 유도 동기를 가장 잘 사용한 영화 음악으로 손꼽히는 작품이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 음악 준비했습니다. 반지의 제왕 중에서 The Breaking of the Fellowship, 하워드 쇼의 음악입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나 공사비, 주민 대표 문제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요, 이 갈등이 경찰까지 출동하는 문제로 커지더니 결국 네 사람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로까지 번졌습니다. 대체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어떻게 쓰인 건지 전자계약서랑 통장 보여달란 거잖아요.
3: 설명드렸잖아요. 왜 또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 따지시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2: 내가 내 돈 어디에 썼는지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봐요?
3: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2: 신고요? 주민이 문제 제기 좀 했다고 주민을 고소한다고?
1: 해당 상황극은 각색을 거쳤지만 실제로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측은 이 입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3: 어제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더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2: 됐습니다. 안 되겠어요.
3: 어디 가세요?
1: 보도에 따르면 그날 아침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언쟁을 벌이던 A씨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건물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고 하죠. 그리고 잠시 뒤,
3: 잠깐만, 그게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2: 다 비켜!
3: 살려주세요!
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펑 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이어졌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와 살려달란 비명소리로 가득했다고 하죠. 사건 X파일, 오늘은 사건의 전말과 현재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자, 변호사님. 아파트 관리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끔찍한 참사로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사건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누가 왜 모여 있었고 불은 어떻게 나게 된 겁니까?
4: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날 관리사무소에는 관리 규약 문제를 논의하려고 관리소장 그리고 입주민 등 6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소장 측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관리 문제에 더해 아파트 CCTV 전선이 뽑혀있던 걸 두고도 언성이 오갔다고 하죠. 그러다 A씨가 갑자기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갑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던 4리터짜리 통에 신어를 깡통에 옮겨 담아 올라와서는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 죽인다고 소리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고요.
1: 목격자들 말을 보면 당시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피해 상황도 상당히 컸죠?
4: 네, 참혹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을 지른 A씨를 포함해 8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4분이 치료 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입주민 대표와 입주자위원회 간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주민 한 분입니다. 지난 11일에도 사건 발생 19일 만에 4번째 희생자가 나왔고요. 생존 피해자들도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한 사람당 수억 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그날 CCTV가 왜 꺼져 있느냐를 확인하러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1: 아, 그런데요. 이게 그날 갑자기 시작된 갈등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꽤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렇게 오래 이어져 온 겁니까?
4: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6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A씨 등 일부 주민이 공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다툼이 잦아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주민 요청으로 경산시가 감사에 나섰는데요. 공개된 관리비 액수가 실제 부과 내역과 다르고 폐지 판매 수익 같은 잡수입이 공개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돼서 과태료 2건, 행정지도 7건, 권고 1건 등 총 10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이 의심한 횡령 같은 형사상

0: 문제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204가구 소규모 단지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나 외부 회계 감사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단지가 아파트 관리 분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 그러다가 사건 바로 전날에도 갈등이 크게 불거졌던 것 같던데 그래서 고소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 네, 전날에도 공급 문제를 두고 A씨와 관리소장 측 사이에서 심한 언쟁과 욕설이 오갔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리소장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러자 A씨가 확성기를 들고 단지를 돌면서 주민이 주민을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는 증언도 보도됐고요. 공교로운 건 같은 날 오후 정상 작동하던 아파트 CCTV 14대 중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방화가 벌어진 거죠.
1: 경찰은 바로 이 전날의 고소가 이 다음날 범행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0: 네, 범행의 동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날의 고소가 쌓여있던 감정을 터트린 결정적 계기였다면 이건 말다툼 끝에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고소에 대한 안갚음, 즉 보복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실제로 경찰은 A씨가 정식 통보를 받기 전에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됐습니다.
1: 그래서 경찰이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 같던데 근데 단순히 고소해서 화가 났다라는 것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보복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0: 맞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보복 목적은 다릅니다. 법이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보복 범죄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한 신고 등에 대해서 보복 목적으로 즉 나를 고소고발했다,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런 이유로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수사재판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마음속 문제라 자백이 없으면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범행 전후의 발언, 왜 하필 그 장소, 그 사람들을 노렸는지 같은 것들이죠. 고소 바로 다음 날 고소인이 있는 곳에서 범행이 벌어진 이 사건은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로 채워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1: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과연 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 맞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작정을 하고 한 범행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실제 재판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0: 양쪽을 가리킨 정황이 다 있습니다. 계획적 정황은 전날 CCTV 13대가 꺼졌다는 진술 그리고 평소 관리실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변인 전언 범행 직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시 현장으로 온 행적입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신호를 미리 사둔 게 아니라 언쟁 중에 지하 창고에 있던 걸 가져왔다는 점이 대표적이죠. 재판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계획적 범행은 형을 크게 끌어올리는 가중사유고 우발성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경찰이 흉기가 평소 쓰던 것인지 새로 산 것인지 휴대전화에 준비 흔적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CCTV 말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 몇 차례 걸쳐서 지금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딱 사건 전날 화면이 꺼져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거 누가 껐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누가 일부러 껐다, 뭐 A씨랑 관련이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네, 다행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 저장장치는 불에 타버렸지만 옆 경로당 CCTV 저장장치를 수거했고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가 있거든요. 전선이 뽑힌 것이라면 그 시간대 출입 동선을 추적하고 관계자 진술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만 꺼진 건지 녹화 자체가 멈춘 건지도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CCTV 경위가 이번 수사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1: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인데요. 일반적인 방화와는 다른 거죠?
0: 네, 다릅니다. 방화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외에도 일반 물건, 일반 건조물, 공용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가 있습니다. 이 중 사람이 살거나 실제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현주 건조물 방화는 그 자체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법이 위험성과 불법성을 높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그 불로 사람이 다치면 치상, 숨기면 치사까지 붙으면서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숨진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지고요. 중요한 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 불을 지르면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숨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1: 특히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잖아요. 이렇게 며칠 뒤에 사망한 뒤에도 방화 치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0: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이 묻는 건 언제 숨졌느냐가 아니라 그 죽음이 방화가 만든 위험에서 비롯됐느냐, 이 연결고리입니다. 심한 화상은 당장이 아니라 치료 중에 감염이나 폐혈증 같은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화상이 밟아가는 전형적인 경과입니다. 실제로 첫 사망자는 부검에서 사인이 화상에 의한 화재사로 판명됐다고 보도됐죠. 사망자마다 부검을 하는 것도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 만약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목적까지 입증이 된다면 지금 적용된 방화치사상보다 뭐 혐의나 처벌이 더 무거워지거나 다른 죄명이 뭐 적용이 되거나 할 여지도 있습니까?
0: 네,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입니다만 특정인을 죽이려는 의도로 그것도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불을 질렀다는 것까지 입증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방화를 수단으로 한 살인, 나아가 법이 따로 가중처벌하는 보복 목적 살인까지 검토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의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처벌의 출발점 자체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경찰도 보복 목적 입증되면 더 무거운 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설령 죄명이 그대로더라도 보복이라는 동기는 양형에 무겁게 반영됩니다.
1: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인 A씨도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인데요.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 범행이나 보복 목적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0: 네, 가능합니다. 수사는 원래 피의자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쌓아올리는 게 원칙이고 계획성이나 보복 목적 같은 마음속의 문제도 결국 겉으로 드러난 흔적으로 입증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검색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블랙박스로 범행 전 동선을 복원하고 흉기와 인화물질의 출처를 확인하고 주변인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라는 진술은 전해 들은 말이라서 그것만으로 약하고 휴대전화도 일부가 불에 타서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대면 조사는 이렇게 쌓은 증거를 피의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맞춰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미 네 사람이 숨졌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심각한 화상을 입으면서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치료비가 수억 원에 이른다 하던데 배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0: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원칙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국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검찰 치료비 지원,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같은 제도가 있지만 한 사람당 수억 원이 드는 대형 화상치료 앞에서는 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산재처리라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입주민들은 그마저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경산시와 모금회가 특별 모금에 나선 상황인데 이런 참사의 피해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1: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2: 신규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3: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4: 역세권 등 입지가
0: 김윤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4: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3: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4: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0: 김윤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4: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3: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 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4: 하반기 중 서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3: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냉정하게 살펴보죠. 발표한 전체 규모에 비해서 실체는 상당히 작습니다.
2: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건 2만 7천여 가구인데요. 어떤 지역이 선정됐는지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우선 2006년 민간개발 사업 취소 후 20년 동안 방치된 서울 강서 염창공원에 주택 1,000호를 공급합니다. 발표 후 33개월 만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경기 남양주는 고려대 덕소 농장에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 7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곳인데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을 추진합니다.
1: 장운대 더 있습니다. 경기 광주역과 인접한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에 4,500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것도 역시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세 지역에서 모두 2만 7천여 가구가 공급되고요.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에 7만 3천 가구를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해서 연내에 총 10만 가구를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이제 발표된 게 이제 세 곳이고 나머지는 추후 발표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게 이제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강서구의 공원 부지 1,000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 하나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 1,000호를 가지고 서울의 수요를 충족

0: 대출 오픈런은 예사로운 일이 됐습니다. 이 물꼬를 터지기 위해서 정부가 총량 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 금융권에 30조 원의 추가 가계 대출 여력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순증액이 이미 연간 공급 목표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800조 원 대비 1.5%에서 3%로 총량 관리 목표를 높이면 추가로 30조 원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 용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0: 2억 원 금융위원장입니다.
3: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 잔금 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2: 이주비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6억, 4억, 2억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청년의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지원같이 실수요자를 상대로 하는 핀셋형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정책대출 요건 등도 개선해서 결혼 페널티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으로 계산돼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6: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5: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성년 시절의 상속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도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7: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볼게요.
4: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 여건에 포함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요건도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사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또 전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 비율도 100%인 전세와 월세 대출 결합 보증 상품을 내고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활용도도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네, 부동산 정책은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대혼란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0: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꼽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시장 여파를 두고는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지자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2: 한 볼을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1: 공급 확대 구상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3: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1: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나흘 새두 차례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네, 청와대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첨단 기술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 올해 안에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 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5: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에게 기술 집약형 부사관 등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연평부대 방문 때에도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본격적인 구상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6: 내년부터
7: 강유정
6: 제도를
7: 청와대 수석
6: 시행하면서
7: 대변인입니다.
6: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서 그 이후를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방의 주역인 청년이라고 짚었습니다. 군 경력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3: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5: 그러면서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저수지와 논 모두 메말라 버렸습니다. 전국에 물탱크차를 경남으로 동원한 소방청은 애초 이틀로 계획했던 국가 소방 동원령을 연장해서 농업용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8: 경남 함안군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 듯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저수율은 8% 정도. 평년 저수율 81.8%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7: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지만 보시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1: 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변잎은 누렇게 변했고 논바닥은 갈라져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농심마저 타들어가던 곳에 단비처럼 소방 물탱크 차가 찾았습니다. 방사포에서 뿜는 물줄기가 논을 서서히 적십니다.
2: 타들어가는 심정이
3: 경남 화원군 철원읍
2: 진짜
3: 주민입니다.
2: 농사 28년 만에 처음 겪습니다. 마음에 이안이 되지. 감사하고 고맙지.
1: 가뭄 극복엔 군과 산림청도 함께 나섰습니다. 대용량 급수차가 말라가던 농수로에 다시 농업용수가 돌게 했습니다.
4: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급수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애초 이틀 계획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연장됐습니다. 기존 16개 시도소방본부 차량 200대에서 12개 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엔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게 소방청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예보된 비입니다. 동원령 연장과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메마른 경남 땅을 얼마나 적셔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5: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에선 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이 끊겨 15,000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단수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예고 없이 시작됐는데요. 복구 시점이 계속 미뤄져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6: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만 가득합니다. 주변 상가는 아예 장사를 망쳤습니다. 카페는 단수로 영업을 접었고 식당은 개점 휴업 상태로 손님이 와도 음식을 내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7: 낮에 점심 장사 못하고
3: 식당 점주입니다.
7: 그래가지고 전혀도 못 아예 못하고 내일 또 그렇지 싶습니다. 물도 하나도 준비도 안 됐고 연락도 못 받았고 이틀 돈 단수 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6: 12일 밤 10시쯤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구미 형곡동 일대에 예고 없이 물 공급이 끊어졌고 15,000가구가 온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미시는 생수를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물 공급 재개가 미뤄지면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예고한 시간에 물이 나오지 않고 생수 공급마저 늦어져 화장실 가는 것도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8: 아침에 5시 나온다 하고 12시 나온다 하고 12시 돼도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8시까지 안 나온다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보지 이 설거지가 안 되지. 예.
6: 구미시는 생수와 생활용수를 최대한 공급하고 복구공사를 서둘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협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부동산 정책 평가, 향후 전월세 가격 전망 관련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굉장히 시원해졌더군요. 여러분과 오늘 시작하는 저는 오진석입니다. 주식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월가의 굉장히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돌이켜보면 요즘 시장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때도 없는 것 같은데요. 물가 걱정, 금리 걱정, 중동발 유가 걱정에 AI 거품 걱정까지 걱정거리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그 걱정들을 하나씩 넘어가고 있네요. 미국 소비자 물가에 이어 밤사이 발표된 생산자 물가까지 예상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가 힘을 내면서 S&P 500 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정말 걱정의 벽을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또 있을까요? 자, 오늘은 YTN 라디오 강연구 아나운서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야기해보고요. 신영증권 염경아 연구위원과 증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지금부터 해봅시다.

0: 출근길 시간 꼭 알아야 할 뉴스 핵심만 속속 골라서 귀에 넣어드립니다. 자, 오늘의 뉴스 첫끼 YTN 라디오 강연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강연구입니다.
0: 네. 자, 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공급 대책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더하는 소식이라고요?
1: 맞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가로 추진합니다. 어떻게?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 대책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8.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죠.
0: 그러니까 공급도 하고 금융 대책도 따로 마련한 거죠?
1: 맞습니다. 예.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대책인 전월세 및 안정시장 매매를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보고했고요. 이어건 금융위원장이 금융 대책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 네, 수요와 자금 조달을 모두 담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공급과 금융 이 두 갈래 중에 먼저 공급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정부는 97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에 추가로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23만 가구 중에 약 10만 가구는 신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하는데요.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에 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법 일대에 2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 4,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됐죠.
0: 네. 신규 공공주택 지구에 세고온 물량 보니까 10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2만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예. 나머지 7만 3천 호 이상의 후보지는 이후에 발표될 건데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밝혔죠. 그런데 먼저 공급하겠다는 2만 7천 가구 물량 중에 서울에는 1천 가구뿐이고요. 예. 대부분 경기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전에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나 또 강남권 그린벨트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죠. 예. 이 내용은 8.13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죠.
0: 네,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물론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시장이 원하는 타이밍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속도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1: 맞습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최단계 착공 모델이라고 해서 택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입니다. 또 민간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유인책도 강화하는데요. 2017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에게는 부동산 개발에 쓰이는 대출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0: PF
1: 대출의 이자 1%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또 2028년에 착공하면 0.5%포인트 지원하는데요. 전국 주거시설 개발 부담금도 27년에 착공하면 전액 면제, 28년에 착공하면 50%를 감면해 줍니다.
0: 네. 뭐 공급 관련해서는 규제는 좀 풀고 그다음에 유인을 늘리는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 금융은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1: 네, 갭투자 봉쇄가 나왔는데요. 예. 갭투자,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 차액이 크지 않은 집을 사서 바로 전세 주고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방식이죠. 이거

0: 없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한 번도 안 살았던 아파트에는 전세 대출 안 해줍니다.
1: 그러니까 집을 사놓고 한 번도 들어가서 산 적이 없는 집에는 이제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건데, 비거주 1주택자는 이걸 투기적 목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보겠다는 거죠.
0: 네, 규제 대상은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해당 주택을 세를 주고 있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세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인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10%포인트 낮아지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1: 예, 뭐 세부적인 내용, 개인의 사정에 맞는 내용들이 조금 더 밝혀져야겠지만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지만 그만큼 대출해주는 금융사가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가 커지게 되니까, 그럼 전세 대출 심사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출 총량 목표 상향에서 규제를 살짝 풀어준 부분, 요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0: 최근에 대출 오픈런 현상이 있다고 전해드렸죠.
1: 예.
0: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안 나올까봐 또 잔금 못 치를까봐 걱정하시던 분들이 많으신데
1: 예.
0: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1.5%에서 3.0%로 상향합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했던 4개월 만에 규제를 좀 풀어준 거죠.
1: 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 실수요자들한테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픈런도 좀 없어질 것 같고요. 이 결혼 페널티, 오히려 페널티를 받으니까 결혼 이 혼인 신고를 안 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요 대책은 어떻습니까?
0: 그 신혼부부면 받을 수 있는 대출 보금자리론 현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하면 대출 못 받는다, 혼인신고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이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거론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합산 소득 기준 혹은 새로 마련되는 개인 소득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다행이군요. 뭔가 풀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청년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 어떻습니까?
0: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 나옵니다. 청년의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건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과 빌라,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지금 강 아나운서가 비를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살지 말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살아, 이렇게 곡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0: 네, 이 지적에 대해서 금융위는 청년에게 첫 집을 최종 주거지가 아닌 징검다리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이나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청년들도 아파트 살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은 비아파트 거주를 강제하는 것, 너 빌라 아파트 살아, 이렇게 강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 밝혔죠.
1: 네. 자, 이런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이게 이제 비판의 요소를 줄 수도 있다고 반대 실제로 나왔습니다.
0: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갭투자 겨냥한 대책 두고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데요.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10% 낮추는 것은, 포인트 낮추는 것은 비거주든 실거주든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 1주택자도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 나오죠.
1: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없애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목적을 달성하다 보면은 모두가 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대책이 나왔다 보니까 부동산 중요하잖아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0: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 예.
0: PF 대출 보증 확대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좀 완화를 해주면,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만큼 사업성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갭 투자를 겨냥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여당에서는 좀 지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1: 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부적인 추가 대책도 좀 기대해 보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한 대책을 바라볼 때 특히 대출 수요자들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저도 많아요.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 짚으면 좋겠습니까?
0: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속도감 있는 후속 입법과 차질 없는 정책 추진으로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실효성 없는 재탕 정책으로 비판한 만큼 국회에서 펼쳐질 관련 토론과 또 논쟁을 지켜보시면서 이번 대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번 추적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라디오 강현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자, 저희 해봅시다는요,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 치고 들어오시면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아니고요, YTN 경제 라디오 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연이 있거나 전하고 싶은 말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샵 0945,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0: 네, 간밤에 미국장 상황부터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조선의 국모라고 불리는 분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반도체만큼 특별하게 중요하게 뜨거운 조선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라타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자, 굉장히 또 조선업, 해운업 관련해서 아주 인사이트가 좋은 인사이트를 좀 전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얘기는 좀 여쭤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선의 국모, 이거 사실 아무나 붙여주는 별명 아닌데 어쩌다가 얻게 되셨습니까? 아,
1: 올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20년 차 애널리스트거든요. 근데 계속 산업재 관련된 섹터를 주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러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또 최근에 조선 해운업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의 불황도 보셨고, 사실 업황이 호황일 때도, 지금 같은 때도 보셨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의 호황기, 예전에 이제 조선업 우리나라에서 다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올 때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수준입니까?
1: 실제로 호황의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긴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적으로 제가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면, 2007년에 조선이 좋았을 때보다 지금 조선 섹터 애널리스트가 더 많습니다.
0: 정말 지금 조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은 만큼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간밤 뉴욕 증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CPI 말씀을 드렸고, 간밤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물가 걱정은 미국에서 일단 일단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시장도 막 들어 올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는 좀 기고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달 전에 5월에 저희 6%대 그로스를 발표를 하고, 이번에 이제 원래 시장 예상치는 4.9%였었는데 예. 0.2%포인트 낮은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2025년에 저희 한 2%대를 계속 유지했던 것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컸던 거는 아무래도 좀 유가가 5월에 굉장히 높다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가라앉은 부분에 대한 효과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운송업체들이 이제 어제까지 해서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예. 저희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많은 거를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2분기 실적이 대부분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연료 유가가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이제 운반비도 전가를 시켜서 오르게
0: 올라가죠.
1: 된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의 매출로 잡힌 회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이 부분이 본인들의 비용으로 잡힌 회사들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전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은 미국에 있는 이 수입 자들에게는 결국엔 나중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심할 단계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았었기 때문에 반도체 인프라 위주로 해서 좀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을 장 초에서 장 끝까지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어제 견조했습니다. 미국 증시 얘기 추가적으로 하면 이제 기술주 상당히 좀 좋았고, 정석적으로 금리 인상 우려 좀 낮아지고 있고, 국채 금리 살짝 반락을 하긴 했어요. 그럼 이게 연결고리를 따졌을 때 이 반도체나 기술주가 먼저 튀는 요인, 물론 증권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1: 지금 저희가 이 AI 뭐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온전히 이거를 본인의 돈으로

0: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가 조금 어느 정도 낮아지고 저희가 유동성을 끌어모으기 좀 편한 환경이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완전히 초저금리일 때 저희가 이런 기술주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섹터를 IT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빅테크들이 저희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투자를 조금 계획하거나 이럴 때이 부분에 대한 세일즈가 잘안 되면 이제 시장에서 그 부분을 좀 굉장히 우려하거나 뭐 실망하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의 반응은 일단 금리가 조금 안정적이니까 앞으로 조금 자금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걸잘 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안도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런지 새벽에 S&P 500 미국에서 사상 최고치 찍었고 러셀도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표 발표는 일단락이 됐고 물론 오늘 소비 이 소매 지표가 나오긴 하지만 잭슨홀까지 우리가 뭘 보면 되겠습니까?
0: 앞으로도 일단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좀 봐야 되는
1: 금리다.
0: 상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섹터들이 계속 투자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긴장은 저희는 좀 놓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물가에 대해서 조금 안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하반기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1: 그러니까
0: 있습니다.
1: 지금은 7월에서 8월 넘어오면서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증시는 오르기는 하는데 하반기에 물가 우려가 좀 있다. 그러면 AI 수요 여전하다. 뭐 피크아웃은 우려뿐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너무 부정적인 것과 너무 긍정적인 게 극단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0: 네, 이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서의 가격 지표가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업체별로 체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나는 여전히 맘 놓고 투자를 할수 있는 회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하는 게 조금 버거운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회사의 수치들로 뭔가 티가 나거나 아니면은 투자 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는 가격 지표라고 하는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투자를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변동성과 이런 노이즈 정도는 감내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노이즈를 감내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사거리일 정도 지금 증시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시총 큰 친구들이 지수를 들어올린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같은 날은 미국장이 또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갈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어제 빅테크들보다는 아예 반도체 인프라 투자하는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좀 강한 편이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업체들을 향해서 지금 반도체를 납품을 해주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미국장의 성격에 의해서 오늘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거래일 연속 오르긴 했지만 사실 국내에 있는 이 대규모 IT 업체들도 사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굉장히 낮은
1: 그렇죠.
0: 굉장히 높은
1: 올랐다라고
0: 상황이기
1: 하기엔
0: 때문에
1: 아쉽죠.
0: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전문 분야인 조선해운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민간 기업인 한화, 이제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 최대 12억 달러 인수하겠다. 이렇게 추진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게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 규모인데 뭐 하는 회사길래 이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0: 미국에는 반스톨레푼스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군함을 미국 내에서 꼭 만들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적인 군함 관련 기업들도 있지만 유럽에 있는 회사인데 미국에 지사를 두고 그 안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데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는 호주 회사이고 이제 또 다른 뭐 이런 군함을 미국에서 만드는데 해외 기업인 업체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화는 전반적으로 미국 안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는 그 정책을 조금 따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원래 아커가 가지고 있었던 필리조선소도 인수를 한 상황이고 이제 호주에 있는 오스탈도 지금 미국에 이미 지사가 있고 이제 저 상단에 있는 대형 함정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함정에 대한 건조를 이미 진행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예 함정 시장을 M&A를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 이제 한화가 미국 관련된 인수를 한 게 처음은 아닌 거죠.
0: 네네, 맞습니다.
1: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었고, 근데 필리가 상선 건조면 이번에는 해군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한화가 이번에 추진하는 게 조선소를 인수하는 목적이 큽니까? 아니면 일종의 방산 사업의 진출의 티켓 원하는 겁니까?
0: 미국으로 쳤을 때는 방산 사업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기 위함이 좀 큰 것 같고요. 이미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냐 아니냐가 좀 중요했던 거라고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1조 원이 넘는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규모는 이제 이게 가치가 있느냐 가성비 문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봤을 때 호재와 이제 경계할 부분을 꼽자면 뭐가 있겠습니까?
0: 저희는 투자의 규모 자체는 그렇게 작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1: 예.
0: 이제 이거를 지분을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미국 내에 있는 그 사업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추가로 더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0: 네.
1: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수 제안 주체는 한화 오션이 아니고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 디펜스 USA. 그런데 시장 자체는 한화 오션이 수혜를 받는다면서 오션이 가는 그런 흐름도 보였었거든요. 이게 돈은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고 사업은 오션이 맞는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까?
0: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저희 군함을 만드는 거에 대한 RFI 같은 것이 이미 발행이 됐잖아요. 저희한테 정보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어느 만큼의 군함이나 함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요청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미국 현지에 저희가 군함 사업에 빨리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한 건 그룹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만약에 수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의지가 있으니까 오션이 수혜를 보는 게 가장 많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추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션 이 수혜주로 지금 주목되고 있다. 사실 미국 조선업, 미국에 진출하는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현지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조선업이 철강만큼이나 쇠락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화가 갔을 때에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0: 저희도 지금 당장 미국의 그 펀더멘탈을 좀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1: 예.
0: 전 세계 지금 수주 점유율 기준으로 상선 시장에서 0.1%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 미국 제조업에는 굉장히 좀 치명적이 없어서 저희가 기존의 송년공들이 이탈을 한 상황에서 지금 다시 돌아오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시한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국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쪽으로 풀어나가야 실제로 사업 진행은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한화 뭐 일단 추진 소식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인수 관련된 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네.
1: HD 현대중공업.
0: 네네.
1: 이게 데이터 센터 관련한 수주권 발표가 됐어요. 보니까 발전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0: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서버나 이런 걸 확보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지만 전력원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병목 현상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중앙에서 그리드가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 아예 데이터 센터를 조성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전력원을 별도로 저희가 분산 전원을 두는 것이 지금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분산 전원의 방법이 있고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블룸에너지에서 활용하는 뭐 SFC 같은 것들이 잘 쓰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래 기존에 이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중에 추진 엔진도 있고 발전 엔진도 있는데 이 발전 엔진이 육상에서 이동식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거를 과거부터 쭉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 여러 가지 중에 원래 이미 검증된 발전원에 해당하는 부분

0: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미 유럽에 있는 이런 발전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는 빅테크들의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하는 걸더 우선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미 있었는데 이제 거기마저도 다 차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 한국의 발전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를 좀 노크를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요번에 말씀하신 이런 발전 엔진용 납품권은 이미 4월에도 하나 계약이 되었었고 최근에 또 계약이 되면서 거의 한 1.6조 정도의 계약을 이미 성약한
1: 상당하네요.
0: 상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미국에서 전력망에다가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붙이면 그 동네에 전력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0: 네,
1: 미국
0: 맞습니다.
1: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독립 전력을 찾는 추세다. 그중에 HD 현대중공업이 수혜를 받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중공업주, 조선주 이 틀에다가 이 회사를 가두면 안될것 같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 기업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어떻습니까?
0: 그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그 시장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 생기고 있는 이 신규 데이터 센터의 그 진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0: 심지어 일부 도시나 아니면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우린 보이콧한다.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데까지 있어서 육상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젝트의 지연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박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저희가 심어서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수요자가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부가의 설비가 또 수주의 영역으로 신규로 도입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뭐 부산도 자주 가시고 뭐 업계 반응 찾으러 다니시는데,
0: 네네.
1: 이렇게 새로운 사업군이 스스로 창출됐을 때 업계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0: 이제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뭐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1: 예.
0: 스터디가 당연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첫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누가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서로서로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
1: 눈치 싸움
0: 모습인 것
1: 좀 있군요.
0: 같고,
1: 예.
0: 이거는 이제 시간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좀큰것 같습니다.
1: 예. 자, 조선업, 사실은 예전 조선업 생각하면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탄다라는
0: 네네.
1: 얘기가 좀 있습니다. 경기에 좀 변동성이 좀 있는 산업군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마스터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혜를 입고 있어요. 지금 12시가 정점이라고 했을 때 조선업 사이클은 지금 몇시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0: 아직 점심이 저희는 좀안
1: 아직
0: 됐다라고
1: 점심이 안
0: 생각을
1: 됐다.
0: 하고 있습니다. 네.
1: 굉장히 또갈 길이 멀다라고 보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가가 오른 거랑 사이클이 한창 진행 중이다라는 건또 다른 얘기인데, 밸류에이션을 아까 말씀 주신 여러 요인 때문에 먼저 미리 땡겨다가 쓴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줬던 그 주가의 수준은 이제 일반적인 상선이 옛날보다 훨씬 더 꾸준히 나오고 상선 자체의 가격이 좋아서 조선 업체들이 수익을 낸다 정도까지에 대한 거를 적용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눴던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은 저희 실제로 마스가는 단어만 등장했지 아직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한 영역은 없기 때문에
1: 예.
0: 추가로 더 수주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이 대부분 기존의 상선 대비해서도 조금 더 고부가의 영역 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실적도 상당히 또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수주 추가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투자자분들, 들으시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이미 올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야 되냐라는 궁금증을 가지시거든요. 그럼 조선주 전체를 두루두루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특정 몇몇 기업이 유독 특출나게 주가가 잘갈것 같습니까?
0: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특히나 이제 주변에서 조선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대비해서 좀 심각할 정도로 되게 대기업 위주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글로벌 상위 그냥 1, 2, 3등이 다 모여있는 상황이 한국의 조선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완성조선 업체가 잘 가야 거기에 붙어있는 기자재 업체들도 잘 가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주가 조정이 있는 상황이면 저희는 그냥 주요 빅3라고 얘기하는 조선업체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것도 크게 그 수익률에 대해서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빅3를 어찌됐든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0: 네.
1: 부분인데, 거기 연동된 게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땐 이게 조선업에 굉장히 호재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뒤통수 맞을 가능성도 염두에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한국이 계속 배를 공급하는 걸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천 기술을 가져가서 자기들의 조선업을 살리겠다.

0: 했다는 겁니까?
1: 조선업을 좀 살리는 데 도움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게좀 일단 1차적으로 큰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선박 시장의 존재감이 0.1%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라 너무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쇠락이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 산업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조선업은 특히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배경 산업이 다 같이 죽습니다. 밸류체인이 저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배는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배는 조선소 안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조선소 밖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안팎으로 매출이 그냥 발생하지 않으면 이 생태계는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태계를 조금 살려서, 우리가 저렇게 중국이 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 배는 지금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걸 조금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지난 몇 년간 미국이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 인프라와 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일단 지금 줄어들고 있는 군함, 너무 노후화됐거나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는 이런 군함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미국 내에 인프라를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앞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선박 관련된 수요를 그래도 미국이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청 사항인 것 같습니다.
0: 네, 요청사항은 분명하고 우리가 거기에 뒷받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군요.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이긴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6시 52분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그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날씨와 관련해서 뭐 날씨 더운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비가 올 때도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3일간의 진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김우성 앵커와 함께 힘찬 아침을 함께 하시죠. 월요일은 휴일로 방송이 없고요. 화요일 아침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진석이었고요. 끝곡으로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 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은 더 서늘해지면서 이제 일교차도 꽤 나는데요. 현재 서울 24.8도, 부산 25.6도, 전주 25.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산지에 5에서 10mm가량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발하실 때보다 이동 중에 도착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서 여유 시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출구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고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정도 밀립니다. 죽전휴게소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비룡분기점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0만여 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신규 택지 10만 호 등을 최소 20만 호, 신규 택지 10만 호 등 최소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염창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대 등 세 곳을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해 모두 2만 7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7만여 호를 공급할 택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소득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이 아파트를 제외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80%,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주택 소유 기록이 있다면 생애 최초 LTV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 상속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 강남권의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고가주택이 많은 서초구와 강남구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마이너스 0.04%와 마이너스 0.02%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의 자료를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저층의 경우 세제 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달 21일에는 호가가 63억 원이었지만 발표 뒤인 지난 12일에는 56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상대적 중저가 지역의 아파트 가격 강세는 유지됐는데 중랑구 0.46%, 성북구 0.43%, 서대문구 0.41%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 선거를 위한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당대표 선거 전체 결과의 30%가 반영됩니다.

70%인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보다 비중은 작지만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8.13 부동산 공급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공동전선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23만 호 규모 부동산 추가 공급 정책의 현실성과 8.3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 등을 점검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최종 후보군 윤곽이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하는 논의에 착수합니다. 추천위는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0: 지역의 승선에 검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러한 조치는 이른바 대이란 강철 장벽 봉쇄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가짜 정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세인 타이브 이란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란의 통제와 관리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 표격인 지난 7월 미국 도매 물가가 전달 대비 보합을 나타내며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2% 상승을 밑돌았습니다. 1년 전보다는 4.7% 올라 전월의 5.5%보다 상승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는 상품 가격이 0.7% 하락한 반면 서비스 가격은 0.2% 상승했고 상품 가격 하락은 에너지와 식료품이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하락하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5% 오른 7,798.99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13% 상승한 53,839.9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81% 상승한 26,803.03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 40mm, 부산, 울산, 경남에는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9도, 습도는 71%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0: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장성철의 뉴스 명단.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장성철 당대표를 대신해 오늘 하루 스페셜 MC를 맡게 된 뉴스명당 비대위원장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집 못 지어서 미천년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며 어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야말로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미친 공급이 성공리에 모두 마무리되더라도 착공과 완공 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그야말로 마라톤 공급 레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부동산 세제 개편과 맞물린 집값 전반에 얽힌 실타래를 잘 풀 수 있을지 미친 공급이라는 속 시원한 단어 앞에서도 여전히 조금은 막막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 이 내용 좀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20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국회 국토교통위 유이동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대책의 내용과 실효성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4부에서는 도파민 팡팡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숙녀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강수영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가페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단 금요일 뉴스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수도권 23만 호 알파 공급, 정부 닥치고 공급입니다.
0: 네, 정부가 어제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1: 네, 어제 발표된 8.13 부동산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빨리 짓고 민간이 짓게끔 돈과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9월 7일 그리고 올해 1월 27일 9일 대책이 이어서 세 번째 나온 공급 대책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 포함해서 총 2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어디에 짓는 거냐면요. 일단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처럼 이렇게 수도권에 좀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2만 7천 호 외에 7만 3천 호 이상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또 추가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0: 네, 이게 물량도 물량인데 이번 대책은 특히 속도감 있게 빨리 짓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계속 정부가 발표했을 때도 강조했었던 내용이에요. 네. 속도가 가장 핵심인데 이제 원래는 택지 발표하고 착공할 때까지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3년 안팎으로 좀 줄여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예를 들면 뭐 관계기관 협의나 각종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네. 가장 좀 공급 후보지 중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용산공원인데 이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0: 네.
1: 서울시가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0: 그렇죠. 자, 공급 물량 확보 요거 외에 이 청년이라든지 실수요자들 위해서 대출의 문턱을 좀 낮춰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 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 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지원 관련이에요. 그래서 지원은 좀 늘리기는 하는데 좀 살펴보면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뭐 재정 지원 같은 것도 하겠다고 해서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이런 거 신설해서 청년이 네. 4억 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살 때 대출 좀 지원하기로 했고 또 비아파트를 먼저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나 더 큰 주택으로 갈 때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요. 청약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결혼하면 뭐 대출이나 청약 조금 불리해서 요새 막 혼인신고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0: 네.
1: 그런 결혼 페널티도 좀 개선하기로 했고 비아파트 공급에 좀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규제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뭐 다가구 주택은 4층까지 좀 완화하고 각종 세금도 깎아주는 책들 좀 제시했습니다.
0: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공급 총력전을 당부했다면서요?
1: 네, 어제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예요. 더욱 특별한 각오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제도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주택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0: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주택 공급을 강하게 독려하는 배경이 뭐죠?
1: 네, 이 대통령은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불안정하고 이런 게 원인이 22년 이후에 좀 공급 절벽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입주 물량 감소가 되고 또 이게 점점 전월세 가격이나 뭐 집값 상승에 좀 기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네. 위기감이 좀 작동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대통령이 어제 했던 말 중에 좀 되게 인상 깊은 게 부동산 문제가 국민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좋은 제안 있으면 국정에 좀 더 과감하게 반영해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 네, 청와대 차원에서도 추가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중경 경제성장수석이 임기 내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년층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고요?
1: 네, 어제 하중경 경제성장수석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뭐 이번 정부 내에 150만 호 착공 가능하다고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아파트 중심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청년들이 처음부터 비싼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저렴한 비아파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산을 늘려서 더 넓은 데로 옮겨가는 그런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0: 네.
1: 이게 좀 뭐 각종 뭐 커뮤니티나 뭐 온라인상에선 조금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 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 데 살아야 되냐 왜냐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경향도 있기도 하고 최근에 또 버스하우스 논란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반발하는 기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아파트 중심 지원책이 좀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조금 시장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이게 이제 싸고 비싸고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
1: 네.
0: 보안 문제가 생각보다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섬세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가가 좀 갈리고 있죠?
1: 네, 그래서 어제 전문가들 좀 전화 돌려보니까 이제 과거 대책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실행력에 초점 맞춘 거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다라는 말이 좀 많았고, 그렇지만 핵심 지역 공급 갈증 해결하기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을 좀 강조를 했고요.
0: 네.
1: 또 이게 또 과도하게 공급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부는 계속 뭐 영끌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실제로 언제 삽을 뜨고 언제 입주까지 연결되는지 이걸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0: 아,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공급 참 역대 정권에서 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됐던 문제들
1: 네.
0: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1: 어제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폭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0: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에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1: 네.
0: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어제 민주당이 오후에 부동산 대책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정부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 보고한 뒤에 자유롭게 좀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게 비공개로 진행돼서 막 의총에 참석했다 나오는 의원들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0: 네.
1: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했다, 심각했다 이런 얘기를 다 입을 모아서 하더라고요. 12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좀 나섰는데 주로 정부 정책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고 또 서울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좀 이대로 밀어붙였다가 민심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을 좀 분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의 지역구를 두긴 했지만 허영 의원 재선이 의원인데요.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회의 분위기 아주 안 좋았다. 그리고 법은 어차피 마지막에 고치는 건 국회이기 때문에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이런 표현까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0: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고 분위기 안 좋았던 핵심 이유, 쟁점이 뭡니까?
1: 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0: 그렇겠죠.
1: 세금이 네,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는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세제 금융규제 강화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 반발이 좀 쏟아진 겁니다. 특히 서울 중구 성수동의 지역구를 둔 전현희 의원도 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영끌에서 2030들이나 3040들이 집을 산 건데 1주택자까지 다 투기 세력으로 좀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도 이제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서영규 의원도 서울의 지역을 두고 있는데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종부세 기본공제 차등 적용하는 방안 반대한다 얘기했다고 하고요. 당내 전략기획위원장인 이현희 의원도 좀 세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0: 네.
1: 특히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했는데 이게 세금 정책, 공급 정책보다 세금 정책이 먼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아, 이거 왜 자꾸 세금을 만들려고 하지 하면서 좀 그런 혼란이 있었다라는 그런
0: 네.
1: 민심을 좀 전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서울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그런 경고를 했고 그렇지만 또 이제 김남희 의원이나 김영환 의원은 뭐 이제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런 세제 개편은 괜찮고 보유세만 조금 높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여당 내부의 잡음도 크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민심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가 이제 궁금하네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 원인이 이제 부동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어떤 기류가 감지됩니까?
1: 네,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도 기자들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지율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아, 유심히 지켜보고 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주거 불안이나 이런 부동산 문제 국민적 우려 잘 듣고 있고 이것들 잘 반영해서 실제 정책 시행할 때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좀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세제 개편안뿐만이 아니고 어제 발표된 공급 대책 이거에 대해서도 지역구별로 불만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 네, 좀 대표적으로 경기 과천 의왕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이 어제 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0: 네.
1: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안 좀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0: 그렇죠.
1: 이거를 좀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과천에 좀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0: 교통도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고.
1: 그리고 너무 이미 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3, 4시간씩 걸리는데 교통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또 공급을 하겠다는 거 좋지만 이제 이걸 시행하는 주체인 LH의 문제를 또 제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LH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해철 의원이 이거 제대로 하려면 지금 거기 조직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뭐 예산이나 권한 같은 거 지원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 뭐 공급하지 말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고 네. 잘 되도록 하려면 뭔가 보완책이 뭐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수도권 의원들 외에 비수도권 지방 의원 이분들도 불만이 있습니까?
1: 아, 네. 어제 좀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기는 해요. 네. 이제 비수도권 의원들이 나오면서 아 우리 지역에는 9억짜리도 없는데 서울 부럽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의총 자체가 너무 서울 수도권 집값 얘기만 하니까 이제 우리는 뭐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특히 청주 이광희 의원님 나와서 좀 토로하는 목소리 내셨습니다.
0: 글쎄요 이건 지금 서울 집중 문제가 본질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자 이 정도 수위면은 당정 갈등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 입장이 궁금하네요. 네,
1: 그래서 이게 좀 결국에는 당정 갈등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기 때문에 원내 대표단들도 이제 이거를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로 좀 물어보니까 이게 내분 절대 외부에 노출하지 말자가 전략이래요. 그리고 의총이었으니까 의총을 자유롭게 발언을 한 것까지는 괜찮고 오늘부터는 우리 진짜 밖에다 얘기하지 말자. 대신에 우리의 이제 공격 포인트 뭔가 우리가 나서야 될 대상은 이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세훈 시정이 공급 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급 관련한 법안 처리하지 않는 것들 좀 주로 얘기하자라고 좀 입을 모았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세제 개편안은 결국에는 다음 달 1일에 국회로 오잖아요. 이때 민주당이 좀 내용을 보완하고 하겠다 수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가장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 공급 네. 왜 그동안 안 됐으며 앞으로 할 수 있나 이게 네, 가장 맞습니다. 핵심인 것 같으니까 네. 청와대하고 정부 여당이 좀 잘 협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뭔가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진숙 의원 주최 5.18 포럼 고성 몸싸움까지 국민의힘도 선긋기입니다.
0: 어제 네. 국회에서 5.18 관련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무슨 소란이 있었다고? 뭔 행사길래 거기에 소란이 있습니까?
1: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주최했는데요. 예. 이게 내용과 발언 수위 자체가 좀 논란이었습니다.
0: 아, 재조명 네. 싸운데요, 일단 단어가. 네.
1: 이제 좀 같이 주최한 그 단체도 조금 그동안 논란이 좀 많이 됐던 곳이에요. 새역사 네.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였는데 여기서 이제 발제자로 나섰던 이영훈 대표가 어제 행사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0: 아이고.
1: 네, 5.18 네. 둘러싼 좌파의 문화 권력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참석했던 한 참가자는 대한민국의 정통주의는 이승만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다 그러면서 야권 뭐

0: 특히 뭐 좌파들은 첩의 자식이다 이런 막말까지는 좀 서슴지 않고 막 내뱉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청석에서는 이 포럼을 반대하는 이제 어르신들 되게 많이 오셨고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와서 그들 사이에서 고성이랑 욕설이 좀 오갔고 막 물병이 날아다니고 멱살 잡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까지 결국 출동을 해서 소동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1: 이거 주최한 분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0: 네.
1: 이분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0: 이진숙 의원도 행사에서 이제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5.18 성역되는 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지 반복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사 끝나고 막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한 거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랬더니 이제 뭐 발표를 봤으면서도 왜 나한테 이게 문제가 되는 행사라고 질문을 하느냐?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굉장히 좀 강하게 혼내시는 그런
1: 그래요.
0: 말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길 열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1: 정말 진행자가 아니고 싶습니다만 이
0: 네.
1: 순간 어쨌든 전 진행자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이번 행사를 말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전에. 그리고 개최가 뭐 돼버렸지만은
0: 네.
1: 선긋길 혼신에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 네, 이게 처음에 행사가 기획됐을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포럼 개최 전부터 이진숙 의원한테 이거 굳이 불필요하게 역사 논쟁 버리고 정치적 파장 만들 필요 있냐, 행사 취소해라, 강력하게 권고를 좀 했다고 해요. 근데 이진숙 의원 측은 좀 강력하게 우리는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래서 이제 행사장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최보현 수석
1: 네.
0: 대변인도 이거 당이 관여하거나 동의,
1: 참, 기자님,
0: 네.
1: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 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지난주 세제 개편안에 이어서 어제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국회 국토위원장이시죠. 유희동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이,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아.
1: 저도 배우는 입장인데요, 뭐. 네.
0: 어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저희 국토교통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가 네. 내놓은 대책이니까 너무 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평을 하자면 일단 그간의 정부의 입장은 대출이나 금융 또 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중심의 이 정책을 발표한 것이 공급이 부족했고 시장 불안 요소 중에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뭐 진행 과정이긴 하겠습니다만 브레이크하고 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급 측면에서는 그 건설사들에게 금융 예를 들자면 금융 뭐 어드밴티지를 좀 주면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주택을 지을 때는 수요를 보죠. 그런데 네.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 억제해놓은 세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해놓은 것들이 전혀 이번 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적극적인 수요가 풀리지 않으면 공급 민간 공급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다른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까라는 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고 이게 이번 대책 어제 발표한 대책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전월세 및 전월세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전월세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네. 그러니까 실거주를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네. 주택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거를 위해서 세제나 대출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거주를 하게 하면서 서울, 특히 서울을 대상으로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거의 만들어졌다고 네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서울에는 한 50%? 적게 잡으면 50% 많이 잡으면 한 60% 가까이가 그렇죠. 임차인들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거기에 실거주를 직접 하게끔 하면 그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며 그분들을 위한 공간, 주거 공간을 지금 대책 안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전월세 가격은 훨씬 더 폭등할 거고 이 대책 안에서 청년들을 위한 뭐 금융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대출을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데 그 대출 늘려서 전월세 시장이 해결이 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0: 네네. 네.
1: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급에 대한 압박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네. 공급 우선으로 하겠다 얘기했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네. 옥죄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정반대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성을 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급 이야기를 꺼냈는데 급해서 공급 얘기는 꺼냈지만 공급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 이런 네. 것들은 변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이 쉽게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도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 공급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내용을 보면은 신규 택지 10만 가구 수도권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 초과 공급하겠다. 그 공급 자체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지금 뭐 발표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제한되고요.
0: 네.
1: 그리고 그 물량들로 서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있고 그렇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결국에는 몇만 호를 짓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고 결과물로 만들어서 저 시민들께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0: 네.
1: 그간에 이 정부 들어서도 수많은 공급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은 가시화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없고 그냥 숫자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0: 네.
1: 이것이 뭐 얼마나 신뢰를 주고 또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아직 좀 네.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0: 이게 참 그 청취자분들 궁금하신 게 그거 같아요. 이 공급이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공급이 되지가 않았고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모두가 이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공급이 어려운 문제인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 공급이라는 건 결국엔 그러니까 뭐 공급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닐 테고 수요가 네. 있고 공급이 생기는 거고 수요가 또 공급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공급이 또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뭐 한 가지 측면에서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부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0: 네.
1: 그 한 특정한 시기를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뭐 이 논란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시장 수요자들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물건부터 챙기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커져서 지금 시장이 훨씬 더 왜곡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것과 대통령직을 1년 수행하면서 하는 것들의 방향을 보면 전부 다 원래의 약속을 뒤집은 듯한 느낌을 시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0: 세금 문제에 있어서
1: 예, 뭐 특히 말씀이시죠? 특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부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정부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는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나 이런 것들에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하기보다는 어디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지켜보는 기간 동안에 네. 또 물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부족하게 되고 공급도 부족하게 되고 수요도 멈춰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저는 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 정부의 실거주 정책 이 실거주를 이끌어내야 시장에 물건이 물량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실제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비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물량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시장 안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기본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기존 물건이 내놓는 거 말고 신규로 이제 착공이 돼서 지어지는 아파트.
1: 그거는 예. 그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자연스럽게 가는 거일 텐데 그것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 남으면 남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물량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공급은 사실상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걸 이제 아주 파격적으로 좀 서울에 많이 하게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물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다만 뭐 재건축해도 가구수가 크게 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멘트도 하신 것 같아요.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에 의한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재건축 재개발이 모든 물량을 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수요를 목마름을 다 메꿀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중요한 축

0: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후된 아파트에서 새로운 신규 아파트로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아파트로 이사 가고자 하는 건뭐 기본적인 욕망 아니겠어요?
1: 높이도 높아질
0: 어,
1: 거고.
0: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채가 늘어났느냐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일 테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뭐 공급 부지를 못 찾았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여기 서울에는 지을 땅이 없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을 땅이 없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맞겠다라는 접근 방식은 저는 그릇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게 또 재건축 개발하면은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른 데로 또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일시에 또 한꺼번에 재건축 개발을 많이 하면 이분들이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난주 발표됐던 세제 개편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고 법제처에 올라온 입법 예고에는 8천 건이 넘는 국민들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는데 뭐 아까 조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0: 저는 뭐 이렇게 특정하게 하나를 짚기보다는 워낙에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뭐 입법 예고된 내용 하나하나를 뭐 짚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 세제 개편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건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 세제 개편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돈 많은 사람들 뭐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을 을 향한 징벌적 과세인지 아니면 뭐 조세 형평을 위한 건지 그것 자체가 좀 불분명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서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시장이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불안합니다만 저는 그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면 지금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실거주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그 기본 부동산 정책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주거의 형태라는 게 어떻게 실거주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천만에 육박하는 서울 도심에 살고 있는 거주 형태가 실거주만으로 한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서울 주변 지역에 있는 곳들은 전부 다 베드타운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하남시장님을 지역 현안 때문에 잠깐 뵀었는데 하남시의 신도시가 네 곳이래요. 뭐 미사 뭐 이렇게 해서 네저 위례 뭐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네 곳인데 그네 곳이 네 곳의 위치가 각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각각의 도시가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을 만드는 것,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만 해도 그 지자체는 거의 힘들어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그 주변 도시들이 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마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그 주변 지역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고 그것이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면으로 작동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결국은 이제 실거주 위주로 하면서 전세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로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져서 사게끔 소유하게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그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세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다라고 하면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일종의 주거사한테 사다리 역할을 한 것도 현실인 것이고 그게 실제로 금융 시스템 안에 인정이 돼서 포함이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진행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1: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유승민계로 널리 알려져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정말 광폭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기에 광폭 행보를 하시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0: 글쎄요, 뭐, 저 유승민 전 대표께서 정치 은퇴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현역 정치인으로서 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것이 광폭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자연스럽게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 속에서도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반등하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또 그 원인이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갈라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치 선배로서 원로로서 그런 보수 통합을 하고 재건을 하는데 뭐 역할을 하겠다라는 네네. 목소리 의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최근에 네. 패널로서 이제 여러분 출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굉장히 움직임이 또 많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봤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집도키를 결집을 시키고 유승민 전 의원이 중도 외연 확장력이 있으니까 네. 두 분이 만나면은 네. 두 분이 손을 잡으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를 국민의힘 패널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막 당에 가서 여기저기 물어보셨나 봐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게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성격을 모르냐고 안 돼.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의원님께서도 만나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신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0: 만나시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한 내용 같아요.
1: 네.
0: 두 분 간의 뭐 개인적인 사정은 차치하고도 하고라도 우리 보수 정치 문화에 조금 좀 덜어내야 그러니까 좀 고쳤으면 하는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네. 최근 문화 중에 정당이라는 게 한 분이라도 더 모셔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정당의 속성이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한 분이라도 더
1: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0: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벽안시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쪽의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저희한테 원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 꼭 이기는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 폭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힘이 거듭나고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갖고 계신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자꾸 누군가를 밀어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힘을 합치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서 네. 그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으셔서 이 부분은 고쳐야 되고 그런 큰 틀의 차원에서 본다면 저 보수 정치의 큰 어른이신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 큰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유승민 전 대표가 함께 만나는 모습 뭐 제가 뭐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1: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배신자론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잖아요.
0: 네, 네.
1: 근데 또 국민의힘의 이제 신흥 배신자로 계속 찍혀 있는 분이 한동훈 네.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의원 복당론에 대해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복당 운동권 몰아내야 된다. 공천 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글쎄 뭐 제가 안 의원님의 속마음이나 다른 정치적인 이유까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1: 네.
0: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됐던 당의 지지 그룹들을 하나로 모아야 그것이 총선 승리의 디딤돌이 될 테고 그로 인해서 총선 승리를 이뤄내야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를 저희 소명을 다하는 거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발언이나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움직임 속에서 안철수 의원도 저희 당에 저희 당과 함께하게 된 네.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 되는데 조금 더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하나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한 4월에 빠르면 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의원이 거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0: 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연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지금 손을 잡아갖고 올림픽 공원에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1: 글쎄요.
0: 있더라고요.
1: 뭐 제가 뭐 거기까지 상상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안철수 의원님은 경기도 지역구의 의원이신데
0: 네.
1: 서울시장로는 조금 과한 상상이 아닌가 싶은데. 네.
0: 아, 그리고 이제 당내 문제를 간단히 여쭤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8월 말이면은 이제 임기 1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서 당이 이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는데 한마디로 저는 보기에 이제 당원들의 의사를 대폭 많이 넣어서 뭐 공천도 당원들이 다 결정하고 뭐 당의 위원장도 다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고 안 싸우는 사람 다 그냥 정치 못하게 만들겠다. 80%가 안 싸운다. 뭐 이런 이유로 봤을 때는 약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 비상이 결론한 것 같기도 하고 요 개편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1: 글쎄요, 뭐, 그, 대표께서, 갖고 있는 생각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죠. 당의 구성원들이, 당의 진로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묻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 뭐, 그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동시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저희가 양당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당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양당제라고 하는 것은 그 캐추얼 파티라고 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갖고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당제에서 소수 정당 중심으로, 아니, 그 소수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다당제에서는 뭐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캐추얼 파티에서 모든 국민들의 절반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저희 현실 속에서는 뭐 정당의 당원 구성원들로만 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아유, 시간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1: 네.
0: 네, 오늘 나오시고 감사하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이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잠시 후 3부 저의 고향 여의도 숙녀캠프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8: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씨만 보면 여름은 이제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 남부지방은 낮부터 더워지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영남 내륙과 충남 남부, 호남 서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요. 경기 남부 지역에도 내려지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철교에서 잠실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구간 정체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남사 진위에서 남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도리 분기점 부근에서 시흥 휴게소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치지고 볶는 이야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팡팡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표율, 호남 투표율이 네. 기대보다 뭐 낮다 이런 네. 언급들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20%대였고
2: 서울 수도권은 또 근데 반대로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투표율 관련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않는 투표율이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는 투표 많이 한 건데 이렇게 본 분도 있는데. 네. 먼저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각 캠프마다 해석이 다르긴 한데 뭐 선거도 투표하면 여야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인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외부 언론이나 외부에서 화제가 되고 이슈를 끄는 거에 비해서 당내 평가는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뭐 이런 거고, 그게 너무 뭐 강한 이제 분열 양상과 서로 간의 이제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당원들이 좀 투표를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것 같고,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러면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가 훨씬 강한 팬덤 지지층 갖고 있다, 뭐 정청 캠프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네, 김희석 캠프 쪽에서는 1인 1투표라 이대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서 투표율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세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 서울 투표 끝나면 사실상 이제 당원 투표는 끝나는 거고요. 네. 내일 이제 호남 결과 발표되는데 사실상 이제 호남 결과가 모든 걸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민주 대변인님, 네. 제가 이제 기억에 김민석 후보가 네. 전당원 100% 투표 운동 막 이런 걸 했었죠. 하시다 보니까 했었죠. 30% 투표율이니까 되게 낮아 보인단 말이죠.
3: 투표율이라는 게 사실 정당 네. 얼마나 투표할까, 그냥 일반적인 공직선거 투표율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0: 당내 선거니까.
3: 그래서 30%가 낮다고 말하기 또 어려운 수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에서 평가하기에 어떻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투표율이 높은지 낮은지 감이 잘 안 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0: 국민의힘은 뭐,
3: 저희는 뭐 한 50이 안 되고 되고 뭐 이 정도 수준이요. 전당대회 뭐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0: 네.
3: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자 그러면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낮으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우리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0: 네.
3: 투표율이 낮아도 유리하다라고 주장한다면 뭐 조직표 얘기하는 거니까 기존에 당대표를 했던 분한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래도 여권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정청래 후보한테 이렇게 나쁘다, 또 김민석 후보한테 이제 유리하다 그래서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하도 달라서. 다만 한 가지, 정청래 후보 쪽이든 김민석 후보 쪽이든 30% 비중 갖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0: 네.
3: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70에 해당하는 당원 투표 중에서 30 정도 끝난 거에다가 호남 한 30%에 해당하는 그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로 따지면 30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합쳐도.
0: 네.
3: 70 중에 뭐 60이니까 한 40 되나요? 나머지 민심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0: 네.
3: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0: 국민 여론조사.
3: 예.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막 빠지고 부동산 정책 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생각들이 많이 분출이 되는데
0: 네.
3: 그건 그럼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 아직 안 했잖아요. 여론조사.
0: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0: 네. 네. 자, 우리 김민아 총통께 제가 구독자라서 자꾸 네. 총통이래. 네.
1: 저를 그렇게까지.

0: 이 권리당원이 한 50만 명 되는 걸 감안하면은 당원 수가 참여한 분들 수가 한 18만 명 정도 될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 정당대회보다 어쨌든 수만 따지면 한두배 정도 되는데 또 당원도 크게 늘어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투표율기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그것도 이제 해석이 말씀하신 대로 분분해서
0: 네.
1: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김한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당대회가 뭘 가지고 이제 대립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이게 연성 지지층이 볼 때는 지금 뭐 하루 종일 시사 방송을 챙겨보시는 이제 아주 그 열의가 높은 당원들의 경우에는
0: 네.
1: 쟁점을 다 알고 왜 싸우는지 알지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좀 투표 열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겠으나 근데 호남이 지금 투표율이 낮은 거는 그 지방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라는 특성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이 설명도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선거 때 어쨌든 경선이 가장 치열한 데가 호남이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경선 치르려고 당원들을 막 가입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가입시킨 당원들 중에서 이게 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물론 어느 정도의 충성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만 굉장히 높아서 방금 말씀드린 당내 모든 이슈를 따라가고 이런 당원의 비율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직후니까 이분들이 남아 경선 때 들어온 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0: 네.
1: 그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평상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특별히 이제 투표율기가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0: 네.
1: 지금 모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늘어난 모수의 상당 부분이 약간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당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거다 결과적으로 이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건 뭐 뚜껑 열어보면은 나오리라 보는데 근데 윤희석 대변인은 말씀대로 호남에서는 어느 정도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뭐 정청래 후보 측 주장은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국이니
0: 네.
1: 그 투표율을 가지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완전히 어느 쪽에 유리한 어떤 그러한 운동장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려운 거죠.
2: 그러니까 김민석 캠프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호남에서 최소 5% 이상 승리를 거두고
0: 네.
2: 수도권에서 우리가 미세하게라도 우세를 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뭐 박빙으로 나올까 뭐이 미세 우세라는 거는 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많이 안 진다 치더라도 어차피 서울 수도권이랑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서 결국에 호남에서 표차를 벌려서 승리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전략인데 정청래 캠프는 반대죠. 호남에서 최대한 붙고 서울 수도권이랑 여론조사를 가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 투표율이 낮다라는 건 뭐냐면 표차가 나더라도 표가 적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은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정청래 캠프 쪽 계산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것도 표차가 많이 나고 뭐 이런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이거는 여론조사나 캠프의 입장에 따른 추세가 그렇다라는 거고 실제 깠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뭐 아직 알수 없는
0: 그렇죠.
2: 상황입니다. 예.
0: 지난번 전당대회 서울 투표율은 36.83%였다고 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투표율이.
1: 그러면 아까
0: 네.
1: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0: 왜?
1: 국민여론조사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원래는 그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가 다 과반을 못 넘기면 이제 선호투표제에서 이순위표, 송영길 후보의 이순위 투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송영길 후보의 투표가 예상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뭐
2: 그래요.
1: 남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이순위표의 어떤 그 이순위표가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건은 어디서 갈리느냐? 국민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갈릴 수가 있겠구나. 이 전망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서 민주당하고 중도층하고 이렇게 이 합쳐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0: 그렇죠.
1: 근데 정확하게 그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했습니다.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서 여기로 만약에 또 간다면 요거는 이제 김민석 후보한테 대충 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요런 부분은 또 있는 거죠.
0: 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댓글 주시는 분도 뭐 아직 ARS가 남아 있으니까 뭐 호남에 또 고령 인구가 또 계시니까 또 조금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저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3: 아, 그저께요.
0: 그저께
3: 수요일. 네.
0: 죄송합니다. 예, 그저께 했는데
3: 어째 또한줄 알고 제가.
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실 그 우리 이제 방송계를 좀 강타했던 단어는 뭐 물론 토론 이후에 얘기긴 하지만 붕어 IQ 얘기가 나서 붕어 IQ 얘기가 송영길 후보는 와 워딩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3: 전략 같진 않아요.
0: 아 전략 같지가 않고.
3: 그냥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라는 게 이게 말을 천천히 하면서 좀 조심하면서 하게 되면
0: 네.
3: 쓸 단어도 안 쓰고 좀 중립적인 단어로 넘어가는 건데
0: 네.
3: 거침없이 뭐 여러 말씀 하셨잖아요. 뭐 연설하실 때도 뭐왜 나오는 거냐. 밤잠을 못 자는데 필요 없다. 그만 나와.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보면 당대표 한번 하신 분이고 정치 경력이 네. 거의

0: 거의 뭐 30년에 가까운 분이니까 뭐 육선에 인천시장 하실 거다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나는 이래도 돼라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어.
0: 저는 송영기 후보에 대해서 능력치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인정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하는데 태도라는 단어 앞에서 그분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저는 천착합니다. 향후에 더큰 어떤 직위에 도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대선에서. 예를 들어 이번 선거 과정 중에 맨 처음에 보면은 KTX에서 앞자리 그 선반 내려놓고 다리 뻗고 주무시는 장면이라든지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국민들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거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몇 분이나 되겠느냐. 지금 호남 투표율 보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호남이 민주당을 끌고 가고 있고 호남의 당원들이 민주당의 뭐 근본이고 하지만 그분들조차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몇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강성 당원들 적극 지지층의 아주 큰 목소리에 의해서 정치가 끌려가는 건데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전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런 단어나 그런 행태는 나올 수 없다고 봐요. 이건 뭐 송영길 후보를 꼭 집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반열에 있는 정치인들이 나는 이래도 돼. 국민들 앞에서 뭐이 정도는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정말 안타깝다. 나라가 이렇게 크고 수준이 높아졌는데 국민들. 왜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세분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 수준도 굉장히 낮잖아요. 과거에 20몇 년 전에 당신이 배신했다. 얼굴 찌푸리지 마라. 아프니? 뭐 이러면서. 아이들 싸움하고 뭐가 다릅니까?
1: 네. 김현 평론가님 좀더 이제 더 수준 낮게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게 붕어 IQ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실 지방선거의 승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정청 이제 협의 조율 뭐 하여튼 이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정치인 후보 얘기했다가 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정 빼고 김일성 총리가 부정하니까 아무도 정 얘기 안 했어요. 당청 얘기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붕어 IQ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 정천의 후보의 요 멘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아, 저도 수준 낮은 질문이다라고 전제를 하셨으니까 제가 약간 우스개로 답을 하자면 정청래 후보가 뒤에 한 글자를 빼트린 것 같다.
1: 오.
2: 당 정청래가 합의를 해서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 근데 이제 이게 그거는 그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대한 이 지방선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승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패배라고 할 것이냐, 이거를 당정청 또는 당청이 협의를 해서 이제 그 표현 수위를 당대표의 표현 수위를 결정한다, 승리냐 아니냐 이런 거를 그거 조금 저는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조율을 했더라도 그거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뭐 하나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지 전반적인 평가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무수석이나 이런 쪽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무슨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지방선거를 왜이 우리가 이긴 지방선거를 왜 졌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항변의 근거로 삼기에는 저는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아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청이 그렇게 긴밀하게 어떤 합의의 수준에서 결정을 한 거면 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할 때 이게 어쨌든 간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나도 오만했다. 그 얘기를 이제 왜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이 맥락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뭐 아예 없던 사실을 지어내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실제 있는 사실을 좀 확대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김한 기자님 그 이어서 또그 합당 논의 이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이현주 의원이 메시지 보낸 게 김민석 당시 총리 아니냐? 예, 최민희 후보가 특히 그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더뭐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글쎄 뭐 전당대회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이슈로 등장을 한 건데 뭐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직접적인 게 아니라 어떤 윤곽은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석 후보는 당장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송영길 후보는 강한 연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합당까지는 뭐 후기 이미 한번 앞뜨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그 팀 정청래 쪽에서는 그 합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보다 그 합당이 이미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인데 특정한 누군가가 방해해서 못한 거다.
1: 대통령도 하락을 했는데,
3: 네, 하락을 했는데
1: 김희석 후보가 방해해서 안 된 거야.
3: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합당을 했으면 뭐 우리가 더 이겼을 거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앞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거에 보면 선거 평가에 대한 본인들의 인식과 약간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미 선거를 이겼다며 자기들은 이미.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약간 좀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전체를 가를 이슈는 아니고 뭐 사이드 드시로 놀 수 있지만 한쪽 캠프에서 이거를 갖고 지금 며칠째 이렇게 하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게 뭔가 본질을 판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태도로 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전략일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1: 네.
3: 저는 이제 후보들이 마지막에 왜 덕담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디미트로에서 덕담인 것 같지만 선물 포장지 잘 뜯어보면 이거 칼이 뭐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쿠션을 매긴다 그러죠.
3: 성경 후보는 김민석 후보한테 민주당 간판을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당 바깥에 있을 때 민주당 간판 들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2: 이른바 마포민주당
3: 그렇죠. 작은 뭐 그 얘기하는 거고 그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한테 SNS 참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굉장히 순발력 있고 강점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뭐 정청래 후보가 SNS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정청래 후보도 그 김민석 후보를 얘기하면서 오랜 야인 생활을 계속 이제 뭐 하면서 바깥에 오래 계셨다 이런 얘기 강조하는 거 보면 아, 이 세 후보 간에 근데 다들 아 내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날 갈등은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이 국면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마지막 덕담에서 좀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또 최고위원 투표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 관건이 지금 이제 집중되는 게 이성윤 최고 살리기. 예, 그리고 최고위원이 친청계가 3명이 되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민주당 당원 당규상 3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버리면은 당 지도부가 바뀔 수 있다.
0: 아 거기도 그런 게 있나요?
1: 네네네. 국민의힘은 2명 지금 현재.
0: 둘이죠.
1: 네, 2명이고 민주당은
0: 4명이 요건인데 민주당 3명이에요?
1: 네, 지금 3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3명이 동시에 그만두면 지도부가 바뀌어요?
1: 선출직. 예, 최고위원이 3명이 사퇴를 하면
3: 선출직이 3명이에요.
0: 예. 오, 저희보다 더 완화되어 있네요.
1: 그래서,
0: 부럽네.
1: 예, 친청계가 몇 명이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윤 살리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0: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군요.
1: 네.
0: 그냥 5등을 누가 하실 거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때는 이것도 참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성윤 후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일단 원내에 있고 이분이 최고위원 한번 하셨고 표 차이 얼마 안 나고 이제 호남에서 먼저 하니까요. 호남에서 분명히 그분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김용 후보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고 그 비중이 이전에 썼던 두 번의 라운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확 뒤집을 수 있는 그걸 안 물론 그걸 알고 경기도에서 투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그래 보이고 그럼 경기도에서 김용 후보가 얼마나 많은 표를 갖고 올까 뭐 그 부분을 많이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뭐 지난 지방선거 때 후보로 나섰던 뭐 10명 넘는 분의 후원회장을 김용 후보가 해줬다. 그러니까 조직표는 다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조직표라는 거의 허상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굳이 뭐 한 5만 원 정도 걸어라 그러면 이성윤 5위에 좀 걸 생각이에요.
3: 근데 뭐 저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영현 측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구 경북에서 인민 후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1: 네네.
3: 그게 원래 다 자기 쪽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역 특성상 여기서라도 인민을 밀어주자.
1: 경북에서 많이 나왔죠. 경북에서
3: 그런 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호남 서울 수도권에서 다 이제 자기한테 표가 많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5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부분에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후보는 뭐 전북에서 내가 1등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김인하 평론가께서는 5위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 후보가 어쨌든 앞서가고 있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걸 뒤집으려면은 물론 조직적인 표의 전략 이런 게 뭐 같이 가동되고 뭐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팀 정청래 이 후보들은 그러면 최민희 의원으로 갈 표를 좀 나눠주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1: 네네네.
2: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월별로 뭐 생년별로 생월별로 뭐 투표를 나누고 뭐 이런 전략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2: 그거를 이성윤 후보를 무조건 하나는 찍고 나머지 두 개를 이제 뭐 스위치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걸 실제로 가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꼭 수석일 필요는 없다. 최민희 후보가.
2: 그렇죠. 네, 뭐 그 수석 경쟁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앞서 있으니까 뭐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인지.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성윤 후보만의 매력 포인트가 같이 있어야지 이것도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좀 모자란 것 같아요.

0: 지금 상황에.
1: 아, 매력이.
0: 예, 그러니까 논란이 될수 있는 발언이나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낮에는 김빈석, 밤에는 정청래가, 호남의 민심이나 뭐 이런 거라든지.
1: 아, 예.
0: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성윤 후보가 지금 태도가 굉장히 이제 잘 이렇게 잘 평가되는 방식으로 왔으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에서 우리 호남 출신이니까 밀어주자 이걸로 이제 작동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1: 근데 그 재밌는 장면,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최고위원 후보들, 신청계 후보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 이제 이성윤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살려달라, 나 이렇게 개혁도 하고 어쩌고 좀 하겠다, 당원 주권주의, 검찰 개혁 뭐 이게 하는데, 김어준 씨도 최민희 씨도 아 최민희 후보도 뭐다딴데 박차는 관심이 없어. 되게 자기를 밀어달라는 말에 한민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멀뚱멀뚱 난감한 표정을 짓는 게 당신 밀어주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런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2: 그 최민희, 이게 전략이라는 게 서로 너도 당선 가능성이 있고 나도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를 쉐어하는 건데, 최민희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수석을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 논란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 김민호 평론가가 말한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 수석을 버리고 5위 지키는 싸움으로 가자고, 이렇게 가는 게 본인이 마땅치 않을 수 있고,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최민희 후보가 서울 수도권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뭐 지지기반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서울 수도권의 이른바 이제 스윙보터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는 지지층이 보기에는 최민희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거 불안하다라는 정서가 있어서, 이게 이제 팀 정청래에서 최민희까지 어쨌든 정청래 후보의 표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팀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부분에 선거 전략이 있을 것도, 한민수 그 후보는 서울이잖아요, 지역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성윤 후보가 이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거 같고, 김어준 씨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이어트 하면서 약간 표정이 힘들어진 표정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도 약간 표정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들어이 요새
1: 정청래 후보가 나왔을 때도 표정이 굉장히 안
2: 굉장히
1: 좋았어요.
2: 힘들어해서
3: 다이어트 때문에
2: 그 해석을 낳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다른 후보들 나왔을 때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한 표정이더라고요.
3: 네. 별로 정책 관심이 없나 보죠, 이제. 생각이 뭐 다른 나라에 가 있고 그런 느낌인데.
1: 자, 그러면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전당대회 이후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3: 그 누가 대표가 되셔도 당 전체를 끌고 가기는 어려운 리더십밖에 안 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결론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 뭐 오늘 뉴스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야권에 있는 분들에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본인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분권을 개헌해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런 걸 하려면 결론은 뭐냐? 개헌하려면 어떻게 돼요? 200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정계 개편입니다, 그 결론은. 물론 이제 아주 큰 얘기고 정말 먼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대통령은 다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생각하는 서로 싸우고 누가 이기네, 우리가 1%이네 이기네, 뭐 7%까지만 막으면 되네, 이거는 굉장히 하위 레벨의 논의인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 누가 돼서 올라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 전국을 주도하고 내가 임기를 어떻게 잘 마치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이. 네. 뭐 한간에서 얘기하듯이 뭐 분당을 한다거나 그럴 만한 리더십이 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봐요. 네.
1: 김민환 평론가님, 분당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국민의힘 패널 등에 특히. 뭐 그리고 막 밖글도 돌고 요즘에.
0: 아, 그래요? 예. 아무도 밖글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밖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거를 보내지 않습니다, 저한테.
3: 네.
0: 아, 근데 대변인, 그 정계 개편, 이재명 대통령 발 정계 개편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다른 분들이 하면 저는 아이 뭐 그거 가능성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희석 대변인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계 개편은 무슨 민주당의 왼쪽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오른쪽까지 포함하는 정계 개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사자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분.
3: 전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0: 의미심장한 지금 대목이었다.
3: 그런 급이 아니에요, 제가.
0: 예, 예. 제목이, 이 기사 제목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3: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안 돼.
0: 윤희석 정계 개편할 수도.
1: 아, 힘들어요. 안 돼.
0: 이제 분당 시나리오는 이게 진 쪽에서 이제 분당을 각오하고 이제 뭐 아무튼 당을 쪼갤 것이다 뭐 이건데, 저는 이게 그 얘기 나오는 이유가 공천권 때문이잖아요. 이번에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워가지고 과연 이제 이 상대편이 공천이 되겠느냐. 그래서 공천 못

0: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
1: 네.
0: 나갈 것이다 이 얘기고, 더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정청래 후보 쪽이 지면은 조국혁신당이 밖에 있으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뭔가 같이 하는 그림을 만들지 않겠느냐, 뭐이 얘기를 일각에서는 하고 이런 것 같은데,
1: 네.
0: 저는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고,
1: 네.
0: 그다음에 역대 분당 사례를 보면은 대권 주자가 있어야
1: 그렇죠.
0: 돼요. 명확한 대권 주자가 있거나 그다음에 지역 기반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호남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분당을 민주당에서 한다고 했을 때그 분당에서 나간 사람들 밀어줄 리 만무한 것이고,
1: 네.
0: 이 민주당이 야당이면 모르겠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정권 교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간 쪽을 밀어줄까? 그 모르겠고, 대권 주자가 있느냐? 그러면 정청래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대권 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 조국혁신당의 대권 주자일 수는 있는데,
1: 예.
0: 전체 이제 범민주당 지정의 대권 주자로 지금 각인돼 있는 상황이냐? 그럴 수 있는 거냐?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거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공천에 불안한 사람들이 뭐 집단 탈당을 할 수는 있어요, 일부가. 그러나 그게 뭐 분당에 이를 만큼의 그 정도의 규모나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 파급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4부로 이어집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여의도 수녀 캠프 4부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물삼님이 강소영 변호사님 엊그제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5분 땜뱅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우연찮게 또 제가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외에도 쏟아지는 저에 대한 칭찬이 뭘 쏟아져. 고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댓글 쓰시면서 지켜보고 계실 장성철 소장님께 이 영광 돌립니다.
12: 잘 것 같은데.
11: 자,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요. 아, 움직임이 요즘 뭐 심상치가 않은데, 아, 복당 운동권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민주당에는 86 운동권이 있고 국민의힘에는 복당 운동권이 있다. 공천 주면 안 된다, 아래카들. 뭐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공원에도 가시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12: 올림픽 공원 뭐 가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장도혁 대표와 같이 가고 싶은 안철수 의원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충분히 가실 수 있고 장도혁 대표랑 비슷한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 긴급 기자회견 해가지고 복당 운동권 때문에 당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만 몰랐나. 그렇지가 않아요. 네. 당에서 뭐 원내를 막론하고 누가 지금 한동훈 의원 복당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며칠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과합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여의도 레카에 이어서 운동권이 됐다는 건데 뭐 제가 뭐 돌 던지고 화염병 던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 뭐 미워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낙인 찍고 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싫어하실 거라고 보고 결론은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센 얘기하니까 지금 당 지도부, 당 체제에서 나를 뭘 좀 해주세요라고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재선거 될 가능성이 높으니 네. 나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나 어차피 5년 전에 4.7 재보궐 때 단일화해서 아깝게 안 됐는데 네. 당세만 있었으면 내가 되는 거 아니었어. 오. 이 당에 들어왔으니 나 이제 하면 될 것 같다 하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안철수의 사정치가 여기까지 왔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네.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은 무엇을 하려고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물음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내가 서울시장이 되고 큰 당의 당대표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거기까지고 돼서 뭘 하시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정치하셨는데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정치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 방식으로 계속 했을 때 또 어떻게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느냐. 장도혁 지도부가 계속 간다고 좀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정부적 감각이라면 제가 더 이상 뭐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11: 이야. 김원 기자, 안철수 의원이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 이제 시장이 되고 싶고 만약에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화돼서 안철수 의원이 승리를 하면은 연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13: 그렇죠.
11: 네. 내가 서울시장 선거 두 번이나 이겼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13: 네. 그때 이제 재투표가 될 만한 일이 없어야 되죠. 근데 예. 여러 가지 어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어디서 있구나가 드러난 날인데 이제 압수수색이 알려졌잖아요. 압수수색 당원 이제 한동훈 그 당원 게시판 관련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러는데 갑자기 복당운동권이라는 표현을 들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윤석 대변인 얘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뭐 요구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게 뉴스 가치가 별로 높진 않은데 안철수 의원이 복당 운동권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오면서 어제 뭐 전 다 이제 그게 기사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프레임으로 작동을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 하자마자 조광한 최고가 너무 뭐 그 적극 지지하는
11: 바퀴벌레
13: 의견을 내면서 네. 또 이제 바퀴벌레 이런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뭔가 이렇게 당권파가

0: 움직이는 흐름, 이거에 부응해서 뭐 공격수로 나서는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건 이제 한동훈 의원 관련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결국엔 장동혁 지도부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뭐 부정선거 아니면 한동훈은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축을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제 그게 역력한 흐름으로 좀 드러난 거라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장동혁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이후에 당권을 도전하는 게 아니면 내가 어디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흐름으로밖에 볼수 없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서울시장 재보선이 지금 633에 맞춰서 열린다면 뭐더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고 공천권까지는 장동욱 대표가 항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 행보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김민환 평관님, 이제 한편으로는요, 이번에 이제 재보궐이든 이제 하여튼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은 그첫 번째 서울시장 임기가 끝날 때가 대선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권 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장동혁 대표도 대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손을 잡아도 안철수라는 또 경쟁자를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뭐라고 보십니까?
2: 모든 일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같이 가야 할땐또 같이 가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타짜의 세계군요.
2: 타짜의 세계인지 아니면 무슨 뭐 방송 패널의 세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세계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된다. 이게 지방선거 직후에는 상당히 어떤 폭넓은 어떤 합의처럼 뭔가 만들어져 가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기류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기류가 좀 꺾인 것 같고, 연 의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면 멱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발언 때문에 윤리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꺾이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중심을 형성하는, 주류를 형성하는 이제 흐름이 지금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묘한 게 지금 복당 운동권을 얘기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당 운동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님을 겨냥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운동권은 아니신 것 같고, 윤희석 대변인님이. 근데 또 레카를 얘기했잖아요. 레카는 유튜브 하는 사람을 약간 낮잡아 부르는 말인데, 그러면 두 개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이다. 과거 운동권 출신인데 국민의힘에서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분이 있겠죠.
1: 오.
2: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만든 것 같은데.
3: 그거 아닌 것 같은데.
2: 근데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은 나는 전혀 이 용인할 생각이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나머지 운동장은 다내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비슷한 흐름에서 유승민 전 의원 최근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더 이상 탄핵에 무슨 찬반을 가지고 가르지 말자, 이젠 통합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요게 제가 볼 때는 묘하게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한동훈을 빼면 나머지는 통합 다할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뭔가 주류를 형성하는 큰 흐름이 있는 것 같고, 탕덕 대표가 그러면 이 흐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흐름에는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영남 구친윤계 의원 이런 분들도 몸을 실을 수가 있는 건데, 그 흐름에 같이 다 가면, 한동훈만 빼고 다 같이 가면은, 그러면 일단은 이 지방선거와 그다음에 이제 그요 내년까지의 어떤 흐름은 일단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뭐 2월에 하는지 8월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문제는 또그 다음 문제에서 갈리는 것이고, 이 판단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3: 적어도 유승민 의원은 어제 방송에서 한동훈을 만나야 된다, 작년에도 만났을 때 많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기류에는 유승민 의원은 빠져 있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유승민 의원은 적어도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지금 주류라고 하는 장동혁 지도부 몇 분, 그리고 더하기 안철수 의원 정도는 충분히 그런 생각 할수 있겠죠. 한동훈은 안 되니까, 뭐 당원 게시판 문제도 뭐든 안 되니까. 지금 그 당원 게시판 관련한 경찰 수사, 뭐 압수수색 이런 기사 나온 그 즈음에 관련한 지도부 관계자의 워딩만 봐도 너무너무 세요. 이제 끝났다. 이제 밝혀진다 막 이러니까.
1: 근데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당원 소환제 말고 있느냐.
3: 당원 소환제? 그게 저희 당에 있나?
1: 있습니다, 당원
3: 있어요?
1: 소환제는. 그러니까 제 신임 투표는 당원 당규에 사실 근거
0: 없고,
1: 없는데, 당원 소환제는
0: 근데 이제 그 여러 지역구에서 뭐 이렇게 고르게 소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한
1: 그러니까
0: 거잖아요.
1: 한 지역구만 막 몰빵이
0: 예,
1: 그게 안
0: 하면 안
1: 되고
0: 되고, 예.
1: 골고루 한 적어도 99개 지역구에서는
3: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에 더 이상 큰 선거에서 패배하면 바로 지도부가 사퇴하는 그런 정치문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3: 심판이 삼진했는데 타석에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막 선관위 사태 이러니까 막 관중들 뭐 막 소요 있고 하니까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배트 들고. 다음 타자가 오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당에 그냥 걸쳐 있는 거예요. 당대표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몇 달 전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두 달 후 미국 가도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못 물러나게 못 물러날 수밖에 없는 안 물러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저거 굳어지고 저 사람 천운이 있어라고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제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을 주인공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치퇴행의 퇴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징계정치 계속하고 있고 무슨 당협위원장들 어떻게 하겠다 사상 초유의 일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1: 네네.
3: 이러다 보면 자신감을 얻겠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 자신감의 맨 끝이 뭘로 작용을 할 거냐.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과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럼 또 결과는 똑같죠.
1: 결국 근데 이제 열흘 뒤쯤 되면은 이제 당 혁신안 뭐 내지 뭐 그런 걸 뭐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임기 1년 이제 지나는 그
3: 기대가 되세요?
1: 그러니까 뭘 얘기할 거라고?
3: 그 저도 모르겠어요. 네. 뭐 당원 중심 뭐 이런 얘기 하겠죠.
1: 네.
3: 뭐 청년 중심,
1: 네.
3: 뭐 우리가 중심이 돼서 뭐 이재명 정부를 타파하고 뻔한 얘기를 할 텐데 네.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결정권을 다 갖는 체제를 체제로 만드는 것이 보수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투쟁하자, 싸우자, 뭐 이 얘기인데 글쎄요, 그게 국민 또 당원들께 얼마나 큰 소구력이 있을지. 그래서 결론이 유승민 의원이 어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방송에서 하셨는데 큰 선거 앞두고 당원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동혁 대표를 지금 좋아하고 있다 현재 하더라도 큰 선거를 앞에 두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이길까.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일수록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도 비례해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누구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긴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못 이겨.
1: 네네.
3: 그런데도 지지를 할까요? 그 차원의 생각까지 가면 방금 전에 제가 안철수 의원의 정무적 감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의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바뀔 거예요.
0: 근데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유튜브 나와서 그 얘기한 거잖아요. 본인에 대한 퇴진론이 뭐 작년 11월부터 있었다. 언제면 퇴진한다, 언제면 퇴진한다. 이제 그런 주장들 만스럽다 이렇게 얘기.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윤석 대변인처럼 실질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리더십의 작동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제 붕괴 상태인 게 맞는데 어제 이제 정점수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진론은 좀 사그라들었다.
1: 네.
0: 장동혁 대표 퇴진론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어쨌든 작동하고 있는 건 맞고 조강특위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얘기도 지금 뭐 당협위원장의 80% 날리겠다. 이거는 친한계만 겨냥한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1: 그럼
0: 실제 네. 자기 친정체제 구축 혹은 그 국민의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도 내가 건드릴 수 있어. 내가 대표니까 권한이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장동혁 대표가 뭐 이건 시나리오 겠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럴싸한 쇄신안을 던져요. 만약에 뭐 영남 기득권을 타파하고 뭐 이런 그럴싸한 그 쇄신안을 던지면 그때는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때도 아 장동혁 대표는 리더십이 없어. 장동혁 대표 사실상 끝났어. 장동혁 대표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윤석 대변인이나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아 그럴싸한 걸 던질 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들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한 거는 맞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당내 이제 일정 정도 정치 개혁 이슈를 자기가 쥐는 당내 뭐 이런 경로로 나아간다면 그때는 또 양상이 좀 복잡해질 수 있겠다는
3: 제가
0: 생각입니다.
3: 그 자신감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막 입원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본인이 그런 건강에 문제가 생길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후에 뭐가 그렇게 변했길래 자신감을 또 회복했느냐. 그럼 그 자신감의 단단함과 깊이, 본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구구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그것을 제가 경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네.
3: 별로 달라진 건 없다.
1: 네.
2: 제가 요즘에 이제 언론 보도를 쭉 이렇게 모아보니까 기류가 바뀐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쪽에서 하는 얘기겠지만 뭐 지금까지는 평론가 내지는 우리 저 뭐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2월에 사퇴하고 연임 도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언론에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8월 임기를 다 채우고 이제 그 다음에 연임 도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만큼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0: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하는 영남에 있는 요 핵심들이 좌우한다. 이게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남에 있는 구친윤, 구주류들이 그러면은 지금도 주류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이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뭐라고 하느냐면 장동혁 체제로 총선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나의 당직이나 또는 내가 상임위에서 뭘 하느냐.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분위기가 뭐또 그러면 장동혁을 꼭 몰아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막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게 아니면 또 그럭저럭 엎혀갈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다라는 게 기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동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혁신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당원 중심이라는 거는 뭔가를 100%로 하고 뭐 이런 측면에 뭔가 하여튼 당원들이 다 결정하는 그런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다 결정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다음에 당성을 확인하겠다. 이거는 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요렇게 갈 건데 이렇게 되면은 칼자루가 장동혁 대표한테 쥐어지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김한 기자님은 영남을 날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장동혁의 울타리로 들어올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1: 줄
0: 거거든요.
1: 세운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류가 새로 형성되는 그런 측면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여기서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동훈 의원이 밖에서 명분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아, 그 주류가 형성돼 봤자 이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게 없겠구나라는 계산이 서는데 한동훈 의원이 뭔가 지지부진하거나 뭔가 이제 실수를 하거나 뭔가 안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아까 유승민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국민의힘 전체가 이제 확 지금의 상황으로 쏠리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당에서 이제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접촉도 하고 많은 의원들을 만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혹시 장동혁 대표가 만나지 마라 한동훈 의원 나 공천 다 날려버린다 나 밑으로 줄 서 힘은 나한테 있어 당대표 나 못 물러나 누가 나를 자를 거야 당원들이 날 지지하는데 이런 구도 아닐까 싶어요.
2: 관성적으로 공천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2: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버틴다고 해도 공천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공천권을 연결지면 다 웃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뭔가 분위기를 잡았고 주도적으로 당내 사안을 조율할 수 있다, 끌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이번 종강특위에 참여해서 내가 어디에 당위원장 받았다는 정치적 어떤 선택이 어떤 사람이 그게 과연 옳을 거냐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 지도부에 올라탔을 때 분명히 바뀔 텐데 저는 바뀐다고 봐요. 안 바뀌면 뭐 안 되는 거니까. 보수 지지자들의 어떤 수준이란 게 있잖아요.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건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지금 기간을 두고 요 기간까지는 어쨌든 장동혁이 잘 나갈 테니 당신네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고 민주당 얘기 방금 전에 했잖아요. 우리 지금 당선자 누가 될 거야에 대해서 천착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생각할 거다. 그게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제가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만 그 방향, 장동혁 대표가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맞다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아요.
0: 그 여기에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주가 한 2년 이후에 그 성과를 가지고 지금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전 주식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년 후에 수익이 꺾일 것 같으면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던데 네.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연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2월에 하든 8월에 하든 연임은 아마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국회의원들이든 누구든 여기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로 총선 치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 지금 막 뭔가 일어나고 지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야 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어떤 요 악순환을 끊어주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쭉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기가 꺾이고 있는 국면이어서 지금 확실히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이다고 말씀드리는
2: 거예요. 국민의힘 망해라 망해라 하시는 말씀인데
0: 아닙니다. 아니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
2: 공직선거가 앞에 있는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를 해서 내가 공천받는 거에 천착해서 생각을 한다. 특히 현역 의원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1: 그 이제 그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인데도 당협위원장을 바꿔버릴 수 있다.
2: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한다면. 적어도 2020년 총선 이후에 있었던 쭉 당의 변화 6년 정도 넘었죠. 현역 의원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말에 황교안 대표 오기 직전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는 형식적으로 전 당협위원장이 사퇴라고 다시 재신임 묻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디션을 보면서 뭐 당협위원장을 만들고 그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김용태 나이 많은 김용태 사무총장 시절에 그런 것도 했었어요.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와서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20년 총선 망했잖아요. 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인데 이양이 윤리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 할 때예요. 굉장히 세게 당무감사를 했어. 그래서 현역도 또는 전직 의원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물갈이 하려고 했는데 결국 본인이 들고 와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굉장히 축소된 범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를 들어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인 곳은 당무감사 막 그 절차가 되게 간소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현역 의원을 손을 댄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되게 최소한으로 하겠죠. 제가 판단할 때는 윤리 징계 대상에 올렸던 분들 중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 세 분 됩니다. 네 분 되겠죠. 한 분은 비례니까. 그 정도 생각해요.
3: 지금 그런 거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 건드리고 그걸 통해서 명분을 쥐고 뭐 이런 과정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할 거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였고. 근데 여도 야도 보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큰 지렛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당내 리더십에. 그리고 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오든 민주당에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도 만약에 임기 중에 장동혁 임기 중에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가 열린다면 여도 야도 그게 분기점일 것 같아요. 네, 지금 흐름상으로는
1: 그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요거는 좀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이 5.18을 재조명하는 이게 뭐 포럼지 토론 있는 걸 열어서 그 당내 또 그 장내에서 굉장히 큰 또 다툼이 있고 이랬다는데 국민의힘의 이진수 의원이 하는 역할론 이게 뭐 장동혁 대표하고 뭐 연계가 돼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본인 독자 행보인지 이건 뭐 때문에 이렇다고
3: 뭐 당 지도부도 원내에서는 말렸다고 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지도부는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전날 이제 자료집을 봤는데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국회에서 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의 언급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5.18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학술적으로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굉장한 좀 원색적인 혐오나 뭐 이런 거에 기반한 그리고 이제 5.18에 대한 뭐 역사 이미 평가가 끝난 부분들을 다 부정하는 뭐 이런 거여서 근데 어제 그 자리도 굉장히 소동이 났지만 이준수 의원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좌충우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이제 역사적인 장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한 퇴행이죠. 국회 공간에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 국회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좀 퇴행적이고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황교안 체제 때 한번 그런 토론회를 했었고 두 번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좀 퇴행적 반복이 이루어졌습니다.
1: 네,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 이준석 의원 당에서 지금
2: 당에서 말리려고 했고 원내 지도부에서는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특별히 그런 게 없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당 전체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이죠. 뭐 이준석 의원의 진위가 뭔지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뭐 하여튼 이게 이래서 개헌 얘기가 자꾸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0: 근데 이거는 전두환을 복권시키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리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 내란까지 겪은 마당에 그런 주장이 국회에서 막 울려 퍼지게 둬서 되겠습니까? 제명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제명 사안입니다. 이거.
1: 윤리위로 가야 된다.
0: 뭐 가서 손방망이로 하면 안 되고 제명을 해야 된다.
1: 네. 그렇습니다. 아유, 뭐 너무 재밌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버렸습니다. 오늘 여의도 수녀 캠프 우리 함께해 주신 윤희석 대변인님, 김인하 평론가님, 김한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선문대학교.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장성철의 뉴스 명당 오늘 진행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요 쉬고요. 화요일에 장성철 대표가 돌아옵니다. 유바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 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40mm의 비가 오겠고 내일은 중부지방에 최대 50mm, 남해안 지역에 12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정체 절정은 조금 지났습니다. 서행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도 밀리는 구간은 비슷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고요. 행주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안전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서행 흐름 보이고 있고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약 150만 호를 착공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며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을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